0: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형성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추석을 보내고 다음 날인 오늘 여성시대 가족들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여유 있게 쉰다, 늘처럼 일한다, 처가에 간다, 시가에 간다. 집집마다 일정도 다르고 풍경도 다르지만 이 마음 하나는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지내겠다는 마음. 나도 즐겁고 함께 있는 사람도 같이 즐겁고자 하는 마음.
1: 네, 그러자면 격려와 양보, 이해, 때로는 이끌어주는 자세까지 여러 가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분도 내면서 가족이 나들이 가는 것도 좋겠는데 고향에 가신 분들이나 지역으로 여행 가신 분들은 자연을 충분히 즐기시면 좋겠어요. 계절이 좋기도 하거니와 지난번에 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서 자연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을 보니 지역의 자연 즐기기가 인기가 더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0: 네, 그 조사 내용 저도 보겠습니다. 17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자연 환경에 만족하는가 하고 물었군요. 그랬더니 세종시, 제주, 경남, 강원, 전남 순으로 높았대요. 만족도가. 그러니까 이 지역분들은 우리 동네 자연이 최고야 하고 자부심이 대단하신 거죠.
1: 그런 셈이죠. 이번 명절 연휴 지난 다음에도 또 나중에도 여행 가실 때 이런 조사를 기억하시면서 지역 여행을 우선순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수해를 입었던 거제를 비롯해서 재난을 입은 지역들이 이번 연휴 기간에 여행객을 우대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니까 일부러 그런 지역 찾아주셔도 좋겠어요.
0: 네, 맞습니다.
1: 우리나라에 사는 게 참 좋다.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우리 고향이 참 좋다. 이런 당당이님들의 문자가 평소에도 많이 온다. 이런 보고도 드리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보험.

0: 보자.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1: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2: 119입니다.
1: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3: 자, 토요일 여성 시대입니다. 진짜 네. 어제가 추석 당일이었고요.
4: 그렇죠.
3: 오늘이 이제 그 다음 날이네요.
4: 그리고 내일까지.
3: 내일까지가
4: 네, 목금 토 일 그렇게 되는 거죠.
3: 이번 추석 연휴는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4: 네,
3: 있습니다.
4: 네, 짧다고들 하시는데.
3: 예.
4: 뭐 어차피 저희는 어쨌든 집을 지키면서 또 방송국에 출근하고 이러는 입장에서 보면
3: 네.
4: 아유, 한가쪄서 좋아요.
3: 차라리. 맞아요.
4: 그래, 예. 얼마나 맞습니다. 좋게 그냥.
3: 맞습니다. 네. 좀 이렇게 한가로이 네. 명절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떠세요? 진짜 지금 사시는 동네. 예, 우리 동네 자연 뭐 이런 거 좀 만족하세요?
4: 저는 만족해요. 해발 87.7m. 해발.
3: 그것까지 알고 계세요?
4: 네, 87.7m 정발산.
3: 아, 정발산.
4: 저희가 맨 처음에 이사 왔던 93년만 해도
3: 네.
4: 그 숲에 난 길이 굉장히 좁아서 황토길이 이렇게 모루 걸어야 했어요, 모루.
3: 아, 네, 좁아가지고.
4: 예. 네, 네. 근데 사람들이 뭐 이사 들어오고 아파트 늘고 하면서 아스팔트처럼 넓어졌어요.
3: 야.
4: 그런 걸 보면
3: 네.
4: 야, 사람들 발길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등산인, 그러니까 산악인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야야 우리래도 가지 말자. 인독이 너무 심하다. 산의 인독, 사람의 독.
3: 예.
4: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 그 정도로 방문객도 또 찾아오시는 분들
4: 네, 많은 거예요? 많으면 많은 만큼 어쨌든 그 좁은 황토길이 아스팔트처럼 넓어지는 것만큼 산도 산대로 괴로움을 겪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3: 네.
4: 뭐 좋다고 소문나면 쫙 몰리잖아요.
3: 아, 그건 있죠.
4: 그 폐해가 있더라니까요.
3: 맞아요. 네. 예. 아, 근데 요즘엔 정말 숲세권이니 또 산책로가 잘 돼 있는 거니
4: 맞아.
3: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4: 맨발로 걷는 길이 있다.
3: 황토길도
4: 그러면 또 거기로 그렇다고. 얼마나 많이 몰리는데.
3: 좋죠. 그러니까 주변에 자연이 있으면 확실히 좋은 건 좋은 것 같아요.
4: 그럼요. 그건 네네. 맞아요.
3: 맞습니다.
4: 자연 이상이 있겠습니까? 네. 최고죠. 자, 오늘의 첫 사연은 경기도 이천시에서 이미용님께서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천에 사는 삼남매 엄마 이미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7개월, 23개월, 5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2년 터울로 애들을 낳다 보니 22년부터 지금까지 쭉 육아와 출산

0: 출산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예쁜데 육아는 요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막내가 지금 모유 수유 중이라 저만의 자유 시간을 가져본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아이가 배고플까 봐, 또 둘째도 아직 어려서 엄마를 찾고 그러니까 최근 몇 개월은 정말 단 몇 시간도 저 혼자 있어본 적이 없네요.
1: 이야, 그러셨겠다 진짜.
0: 진짜 답답한 마음 글로 써봅니다. 계속해서 쌓인 저의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는 저의 유일한 해소법은 최근 운전을 배워서 차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천이라는 지역이 운전을 하지 못하면 어딜 나가질 못하거든요. 어떻게든 운전을 배워야겠더라고요. 첫째랑 둘째를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고 막내랑 차를 타고 잠깐이라도 드라이브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해방구입니다. 너튜브 보면 자유부인하는 엄마들 혼자 여행가서 맥주 한잔 시원하게 마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부럽고 그때마다 제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수유 중이라서 시원한 맥주 한잔 마셔본 지도 2년이 넘었거든요. 남편이 센스 있게 몇 시간만이라도 혼자 나가서 자유부인하고 와 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도 세 명을 혼자 돌보기는 버거운 건지 정말 요새는 하루에 한 번 또는 며칠에 한 번씩 울곤 합니다. 그래야 풀리는 것 같아서요. 제 신세가 철양할 때도 있고 아이들이 남긴 밥을 우걱우걱 먹고 있는 제 모습이 슬프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거겠죠? 애들을 다 키워본 어른들은 아이들이 금방 크니까 어리고 이쁠 때 많이 즐기고 놀아주라 하시는데 정작 저는 혼자서 지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나마 아이들 자고 있을 때가 유일한 저의 쉬는 시간이에요. 힘내고 싶습니다, 정말.
1: 육아를 하면서 지친 그냥 그 내용 다 담겨 있으니까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0: 안쓰럽죠.
1: 진짜 힘드시게 지금 7개월, 23개월, 5살. 아우, 아직 다 줄줄이 애기들이야.
0: 그러게.
1: 어떻게 이거 혼자서 감당하시기 진짜 힘드실 텐데.
0: 아니, 남편이 정말 힘들더라도 정말 몇 시간만이라도 좀.
1: 진짜.
0: 당신 뭐 카페에 가서 혼자 맛있는 차례도 마시고 와. 아니면 동네 사는 동창이라도 만나서 좀 수다 좀 떨다 와.
1: 그러니까 이 어른과의 대화, 성인과의 대화를 얼마나 갈구하시는지를.
0: 그러게요.
1: 많이 또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하루에 뭐 한 시간이라도, 두 시간이라도, 그죠?
0: 그러게. 좀 그렇게 봐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산후 우울증, 산후 우울이 많은 여자분들이 겪는 문제 아니겠어요?
1: 네.
0: 이거 진짜 타이밍이 중요하대요. 이 지금을 잘 넘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족이 전체가 그 그늘진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1: 그러니까 당연히 내 새끼 이쁜 건 알죠. 근데 하루 종일 내 새끼들하고만 그 정말 깐난쟁이들하고만 있으면 너무 힘들죠.
0: 그렇죠. 너무 힘들지.
1: 참 저도 이렇게 뭐가 힘줘서 뭐라고 말하기는 저도 송구합니다만은 예, 좀 지나면 이제 애들 어린이집 가고 좀 유치원 가면 그 낮 시간이 조금 빌 텐데 그때까지 지금이 힘든 걸 어떻게?
0: 지금이 힘든 걸 어쩌라고 정말.
1: 자, 남편분께 그래 진짜 긴 시간 원하지도 않는다.
0: 네.
1: 한두 시간
0: 잠깐이라도.
1: 정도만 잠깐이라도. 네.
0: 그렇게
1: 좀 자유분이 하고 싶다.
0: 좀 그렇게 해 주세요.
1: 이렇게 좀 말씀을 강력하게 하세요.
0: 네.
1: 네, 네.
0: 여성 시대에서 그렇게 말하더라 하세요.
1: 예, 맞아요. 아무리 뭐 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도 김일중이도 이렇게는 안 했다고. 아니, 물론 남편분도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긴 해. 함께 하는 것 같긴 한데.
0: 네.
1: 그래도 오롯이 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남편에게 조금 더 힘써 주세요.
0: 네, 네.
1: 네, 네. 자,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의 당당이 님이십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0: 큰 고모가 돌아가셨대.
1: 흐느끼는 누나 목소리에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남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버지만 몇 번 다녀오셨을 뿐 저도 병문안을 한 번 못 가봤거든요. 일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부모님과 누나, 동생을 차에 태워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0: 있다. 가는 내내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남매입니다. 전주와 순창, 수원, 오산. 형제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어른들은 먼저 와 계셨고 평일이라 사촌들은 하나 둘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누군가 돌아가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뵌 친척 어른들은 예전보다 많이 늙어 계셨고 연락도 자주 못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색했던 건 사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명절마다 붙어 놀던 사이인데 막상 오랜만에 만나니 잘 지냈어? 짧은 인사만 하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 가족들끼리 앉았습니다. 저도 가족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자꾸 사촌들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지혜는 얼마 전에 아기 낳았다던데 큰형은 여전하네. 그러고 보니 어릴 때 참 같이 많이 놀았는데 먼저 말을 걸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촌들이 제일 큰 테이블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 야, 너는 어떻게 생긴 게 어렸을 때랑 똑같냐? 난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참, 누나, 연락처가 뭐였지?
0: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누구는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누구는 몇 년째 연락 한번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종이와 펜을 가져와 사촌 15명이 돌아가며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모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날 우리는 술도 한 잔씩 기울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큰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 명절 때마다 니들 다 모여서 부침개 해놓은 거 몰래 다 먹고 용돈 주면 슈퍼 가서 홀라당 다 쓰고 오더니 아이 참 니들이 이렇게 커서 술도 마시고 세월 참 빠르구나. 앞으로 자주 봐라. 보기 좋다.
0: 그 말에 큰형이 사촌 모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사는데 과연 잘 모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이더라고요. 첫 모임은 천안에서 시작했고 지금까지 1년에 두 번씩 1박 2일로 만나고 있습니다. 큰형이 72년생, 막내가 89년생. 나이 차이도 꽤 나는데 참 신기하게도 만나면은 다들 어릴 때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자랑하고 싶은데요. 우리 사촌들 참 잘 컸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좋은 직장 다니고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사촌끼리 모임을 한다고 하면 사촌끼리 자주 싸우지 않아? 안 맞는 사람도 있지 않아?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얼굴 붉힌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촌들을 만나면 그냥 웃음이 납니다. 덕분에 친척 어른들 소식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사는 이야기며 여러 정보도 나눕니다. 특히 주식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요. 단톡방이 쉴 새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큰 고모가 떠나신 날 우리는 슬픔 때문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큰 고모는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나 남겨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릴 때 함께 뛰어놀던 사촌들이 다시 연락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던 어른들의 모습이 가끔 생각납니다. 그날 큰 고모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그래 너희들 잘 컸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자주 만나거라 하고 웃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큰 고모 덕분에 다시 찾은 우리 사촌들 앞으로도 오래오래 지금처럼 웃으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지난 6월 모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저입니다.
2: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0: 보자 보자. 제일 잘생긴 사람이 어디 계신가? 저기 계시네. 예. 아이 다들
2: 재밌어,
0: 정말
2: 재밌어.
0: 부럽네요. 진짜.
2: 사진 분위기만 봐도 얼마나 좋아. 화기애애하고.
0: 맞아.
2: 그리고 경조사 있을 때 식구 많은 거 이상 없어요. 최고의 재산 같아, 진짜.
0: 맞아. 네. 특히나 저 다 저희 또래인 것 같은데 보아하니 네, 다 네. 이제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촌들끼리 또 뭉치면 네. 이렇게 훨씬 인원수가 네. 많아지니까. 네.

0: 얼마나 든든합니까?
1: 자, 오늘 1부에 사연 소개되신 이 미용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꼭 자유부인 시간 따로 만들어서 좀 꼭 하게 해달라고 꼭. 남편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0: 네.
1: 하고 싶어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전북 특별자치도에 사촌들을 다시 만난 얘기 적어주신 이 당당이 분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도 실은 저희 어머니 쪽이 이제 그 새 뭐랄까
1: 새자매
0: 어, 새자매시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엄마가 제일 큰 엄 저기
1: 큰딸 어. 장녀. 왜 그래?
0: 이런 호칭이 이렇게 갑자기 안 나오냐.
1: 아, 그럴 때 예.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해.
0: 장녀로 우리 큰이모 작은이모가 있고 네. 거기 또 이제 말하자면 조카들하고
1: 다들 쭉
0: 잘
1: 있지.
0: 어울렸었거든. 오랜만에 한번 집합을 한번 걸어봐야겠네. 제가 그중에 제일 크거든요.
1: 아, 큰아들.
0: 네, 그렇군요. 큰 형님이니까 제가 한번 동생들
1: 한번 해봐요. 좋지.
0: 불러봐야 되겠어. 네. 일단 여동생한테 시켜야겠어.
1: 네. 왜 또 시켜? 자기가 한대더니.
0: 네. 아니 어디선가 봤더니 그러더라고. 동생은 엄마가 낳아준 나의 딱깔이 아니.
1: 이런 정말. 아유.
0: 나의 적이다. 어.
1: 빅뱅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0: 아유.
1: 적이다. 어, 저 그거. 계속 그러고 계세요. 빅뱅의 아, 노래입니다. 붉은 노을.
0: 저기 끝나고 적어 들어야 되는데 우리.
1: 뭘 적어야.
0: 옆집 편.
1: 됐어. Let's go.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0: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전 8시를 기해 제주 산지와 제주 동부, 제주 중산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이미 제주 북부와 전남 거문도, 초도에도 호우특보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은 27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2인 휴게소에서 남공주 나들목까지, 북공주 분기점에서 정우터널,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까지 총 15km 구간 지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김천 분기점 부근 1km 구간,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 시간은 법에 도움이 필요한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옆집 변호사.
1: 눈가의 주름보다 셔츠 주름을 더 신경 쓸 것 같은 칼각.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 네,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둘 다 신경은 안 쓰지만 어쨌든 와이셔츠는 칼각입니다.
0: 아하, 아무래도 왜냐하면 세탁소에 맡기니까.
2: 정답입니다. 네.
1: 그리고 와이셔츠는 작업복이니까.
2: 맞습니다. 네.
1: 평상시에 일할 때 항상 이제 좀 셔츠를 그래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2: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진짜 정말 손재주가 없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다른 공부는 잘했지만 미술은 항상 양. 야. 배웠거든요.
1: 예예. 예.
2: 그런데 그 세탁소 형님, 누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1: 아유.
2: 와이셔츠만큼 항상 칼각으로 입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편리하게 우리가 네. 맡길 수 있어서 그죠?
2: 맞아요.
1: 네.
2: 아니었으면 사람 꼴이 안 났을 거예요.
1: 넥타이도 자주 매세요 그러면?
2: 아 넥타이도 이제 회의나 공식 석상 갈 네. 때는 입는데 뭔가 목 졸리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잘 매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넥타이도 다려서 해야 되나요?
0: 아니요.
1: 아, 그런 건 아, 그렇죠. 아닌데. 네. 아니 왜냐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항상 변호사들 보면 이렇게 착 이렇게 정장에 넥타이에 옆에 는 그 수트케이스라고 그러나요? 예, 뭐 아니 수트케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서류,
2: 네,
1: 예, 케이스 같은 서류 가방 같은 거 착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2: 재판정에 들어갈 때는 넥타이를 하고 다니는 게 원칙입니다.
0: 아, 네.
2: 이것도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없었고 그 초년생 시절엔 그냥 갔다가
0: 네.
2: 그 동료 변호사를 만났는데 깜짝 놀라서 너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혼난 적이 있는데
0: 오.
2: 재판정에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또 말씀드렸지만 공식 석상이나 이런 데는 넥타이를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네. 가발은 안 쓰죠 우리
2: 외국 영국에서는 네, 요새도 그 밀가루 바른 가발을 쓴다고
0: 네네 네, 맞아요. 네,
2: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러고 또 약이 좋아서 또 아직까지는 가발.
1: 아, 그러니까 네. 탈모의 문제가 아니라 네,
2: 하얀 네. 가발 말씀하시는 거죠.
1: 막 이렇게 네. 그들만의 정식 알아요. 복장이 있더라고요. 네. 재판장에서요, 그죠?
0: 네.
1: 예.
2: 한국에서는 정장이랑 넥타이까지만 하면은 그냥 아 좀 챙겼구나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여름 옷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세탁소에 네 벌을 드라이 맡기고 며칠 뒤에 찾으러 갔는데 사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세 벌뿐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끼던 옷을 네 벌이라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세탁소 사장님께서는 일단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네요. 이렇게 기억이 엇갈릴 땐 누구의 잘못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세탁소에 옷값을 물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벌을 맡겼는데 어머 사장님은 세 벌을 맡기셨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2: 저도 자주 겪는 문제입니다.
1: 어?
0: 이게 전표가 네. 있지 않아요? 뭐뭐뭐뭐 몇 벌.
2: 그래도 이게 희한하게 헷갈리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정장 같은 경우도 위아래 짝이 안 맞는 게 제가 여러 벌이 있습니다.
1: 웬일이야.
2: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정장을 같은 색으로 삽니다.
0: 아 당연하죠. 콤비로 안 사고.
2: 네.
0: 네. 그렇게 해야 되죠.
1: 그래야 뭐 하나 빠져더라도 다른 거랑 다시 합칠
2: 네,
1: 수 있으니까.
2: 맞습니다.
1: 야, 참 여러 벌 똑같은 색깔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참 별론데.
2: 아우, 그래도 뭐 자꾸 짝이 안 맞아가지고
1: 차라리 네. 작업복으로 그냥 똑같은 거 쫙.
2: 맞습니다. 다른 네. 거 입고 다닌 것보다 낫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렇죠.
1: 아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요?
2: 어쨌든 제가 맨날 입증 책임 얘기를 드려요.
1: 예.
0: 입증
2: 네.
0: 책임.
2: 네. 민사적인 문제는 입증 책임에서 보통 끝납니다.
1: 내가 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2: 맞습니다. 뭔가 요구한 사람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은 당당이님이 내가 맡긴 물건 돌려줘. 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럼 내가 물건 맡긴 사실을 당당이님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1: 그러니까 내가 네 벌 맡긴 사실을 입증시켜야 됩니다.
2: 맞습니다.
1: 어떻게 해야 되지?
0: 사진을 찍어두나? 이거 어떡하지?
2: 뭐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물건 같은 거 맡길 때 저도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봉지에 넣어놓고 걸어놓으면 수거해 가시는데 보통은 물량 명세표, 물건 명세표 같은 걸 받아야죠.
1: 아, 네네.
2: 그래서 뭐 정장 네 벌, 뭐 상의 네 벌 이렇게
0: 네,
2: 적혀 있어야
0: 그렇죠.
2: 되는데
0: 네.
2: 그게 없으면 이제 입증 책임을 다 못한 게 돼서 결국에는 그 세 벌 맡긴 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야. 그러네요. 결국 입증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기록으로 그럼 잘 남겨 사진 찍어서 보내시던가 뭐
2: 네.
1: 좀 해야 되겠네요.
2: 맞습니다.
1: 네. 지금 상황이니까 어떻게 좀 네, 좀 난해합니다.
2: 네.
0: 네. 그러네요.
1: 입증을 못 한다면 그냥 사장님 말씀 세 벌로
2: 네.
1: 받을 수밖에 없는.
2: 네, 그렇습니다.
0: 양복이 뭐 1, 20원 하는 것도 아니고 양복이 제법 값이 나가는 건데
1: 또 여름 옷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맡기신 거라고 하니까.
0: 네. 네.
2: 이게
0: 네.
2: 다른 법률 관계에서도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내가 주장하는 사람, 뭔가 요구하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0: 네.
2: 이 입증을 위해서 항상 증빙 같은 걸 남겨두시는 버릇이 중요합니다.
1: 네, 네.
0: 옛날에는 왜 세탁소 가서 전표를 썼잖아요.
2: 그렇죠.
0: 그런데 네, 네. 요새는 수거해 가시잖아요.
2: 맞아요.
0: 그런 데서 창고가 생길 네. 수 있어요?
2: 편해진 만큼 이제 맞아요. 또 그런 틈이 생긴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게 싫으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증빙, 물건 명세표 등 꼼꼼하게 챙기시고 좀 뭐 다른 법률 관계로 나가자면 돈 빌려줬을 때 차용증 꼼꼼하게 받아두시고
1: 예.
2: 네, 그리고 어디 근로계약이든지 계약 체결하시면 동업하시면 그냥 아 우리끼리 반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약서 적어두시고
0: 네.
2: 그리고 이왕이면 전문가 도움받아서 적어두시고 이런 게 나중에 입증 책임을 지실 때 그 증빙을 해야 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1: 아마 이제 그런 전문 업체에서도 확실하게 그렇게 예, 써서 주시겠죠.
2: 맞아요.
1: 그렇죠. 세탁소 네. 수거하거나 뭐 이럴 때도.
2: 저도 정장 짝을 잊어먹었다고 하지만 전 세탁소에서 잊어먹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디 뭐 음식점 같은 데 두고 온 게 아니죠.
1: 제가 봤을 어디 저기 음식점 옷걸이에 더 걸어두고는 그냥 맨몸으로 나오고 또 네. 그러셨겠지.
2: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1: 정말. 짝이 안 맞는 정작 난 정말 너무 우리 변호사님 참 네.
2: 옛날에 그 벙어리 장갑 같은 거 이렇게 실로 연결해서
0: 맞아요 그랬죠.
2: 정장 같은 경우도 누가 그런 거 하나 개발해 주시면 좀
1: 그냥 우주복 입고 다녀요 애들 저기 위아래 연결돼 있는 걸로
2: 또 화장실 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 네.
2: 안 됩니다.
1: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방에 사연 남겨주세요. 짧은 상담 사연은 문자와 미니로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800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은 무료입니다. 이제 첫 번째 상담 편지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혼 청년입니다. 얼마 전 한 메신저에서 소개팅 업체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0: 이름과 출생연도, 선호 지역 등을 차례로 입력하는 난이 있었고 내용을 제출하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준 사람은 소개팅 업체의 매니저 같았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메신저로 연락이 온 게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매니저라는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저는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에게 제 특수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고 그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 양심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니저도 제 이야기에 동의하면서 단순히 사람만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소개 이후에도 서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매니저가 한 여성분이 제 프로필을 보고 저와 만나볼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저와 조건도 잘 맞는 것 같아 만나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매니저가 소개해 주는 비용으로 11만 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결제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결제하지 않으면 소개가 자동으로 종결된다면서요. 소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지인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제 방법이었습니다. 결제 방식으로 핸드폰 소액 결제와 이체 방식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업체에서 메신저로 결제 링크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신용카드 번호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 비대면 결제 과정에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에게 특수한 사정 때문에 비대면 결제가 어려운데 ATM 기기에서 직접 이체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죠. 그런데 매니저가 제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잠시 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웠나 싶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각장애 때문에 비대면 결제가 어렵습니다. ATM 기기로 직접 이체할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읽기만 하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제를 빨리 하라고 재촉하면서도 제가 결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물어보니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을 만한 지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물어봤더니 모두 결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저도 더 이상 결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개팅 업체의 홈페이지를 다시 확인해보니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불과 5시간 사이에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와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소가 충북 청주로 돼 있었고 고객센터 연락처도 휴대전화번호였는데 다시 들어가 보니 주소지는 대전광역시로 바뀌어 있었고 전화번호도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표자 이름은 같았지만 주소와 고객센터 연락처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바뀔 수 있는 건지 처음 매니저와 메신저를 주고받을 때 사업자 등록번호도 있고 뉴스 인터뷰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회사라며 안심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니 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건 여성분의 프로필 뿐이었고 그분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업체와 나눈 대화 메시지의 경우 당시에는 복원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메신저 방을 나와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는 없지만 만약 제가 결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 업체가 실제로 정상적인 소개팅 업체인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받아내는 사기 업체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상적인 업체라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있다면 업체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이 담당이 분께서 시각장애가 있으니 ATM으로 직접 이체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진짜 사라졌어요. 답도 없고 홈페이지에 네. 적혀있던 주소랑 전화번호까지도 다 바뀌어 있었다. 이런 경우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0: 그러게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1: 그렇죠. 당연히.
0: 왜?
1: 당연히 만약에 카드 번호나 뭐 이런 거 가르쳐줬으면 이 사람이 얼마를 뺏어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2: 제가 궁금해서 지금 예. 당당님이 저한테 사연 주실 때는 이 홈페이지 주소까지 주셨거든요.
1: 예. 네네.
2: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0: 봤는데 네. 이 사이트는 사기 사이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1: 사기 사이트 맞는 것 같아요.
0: 네, 뭐 소개팅 업체 이렇게 소개 업체라고 하는데 예. 보니까 뭐 다 그 후기라고 올라와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다 AI로 네. 얼굴을 만들어 갖고 후기를 하고 있고 뭐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 여성 네. 매니저라 하는 사람 다 AI 사진이더라고요.
1: 그래요? 네. 더 이렇게 이게 사기 사이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0: 아 이게 확실하게 이게 있으면 사기 사이트다.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기 사이트라는 게 계속 진화를 하기 그렇지. 때문에 이걸 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죠. 어렵습니다.
2: 네, 그렇죠. 네.
0: 당당이님 뭐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냐 있는지 없냐에 따라 사기 업체를 구분할 수 있냐 상관없어요.
3: 상관없어요. 네. 누구나 사업자 등록은 낼 수 있어요.
0: 맞습니다. 어.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3: 네,
0: 내는 경우도 있고 폐업한 네. 업체를 빙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뭐 ATM으로 보내는 거 이걸 안 받았기 때문에 좀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ATM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네. 그 자금 받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네. 자금 받는 방법을 가지고 사기업체다 아니다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1: 아하, 예. 이분은 천운이었다 그럼.
0: 네.
3: 그렇죠. 그렇죠? 운이 좋으셨어. 그러니까
0: 전반적으로 뭔가 싸한 느낌이 있는데
3: 네, 느낌이 네. 그래요. 네.
0: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좀 거래를 중단하시고 오프라인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그나마 제일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1: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물어봤잖아요.
0: 네.
1: 그죠? 요거 네. 요렇게 요렇게 또 아유 주변 지인 당연히 말리지.
0: 네.
3: 그
0: 네.
3: 왜 뭐 안 된다.
0: 네.
1: 일단 한번 스톱 해보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3: 중요하죠. 네.
0: 그리고 저도 항상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업체가 과연 사기 업체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예. 하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편한 방법을 선택한 이상
3: 네.
0: 그러니까 이 항상 속임수가 들어올 구멍이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약간 고기가 머리채를 좀 쭉 뼈 세운 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 네.
0: 그나마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모르는 링크가 온다 그러면 누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3: 그래.
0: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절대 들어가지도 마시고 거래를 하지 마시고 심지어 믿을 만한 사이트라도 한 번쯤 더 좀 살펴보실 필요가
3: 네네네.
0: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았던 피싱 유형인데
1: 네.
0: 단톡방에 단체 SNS방에 유명한 의류 브랜드가 무슨 패밀리 세일을 한다라고 해서 링크가 돈 적이 있었어요.
1: 예.
0: 그런데 들어가 보면 되게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되게 비싼 브랜드가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이거 사야 돼 하고 들어가서 막 결제를 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리고 그 홈페이지 모습까지도 진짜 그 정식 홈페이지랑 완전 똑같았거든요.
3: 네.
0: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정식 홈페이지에 비해서 그 알파벳 글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1: 네. 와 그래요?
0: 네.
1: 그냥 보면 모르지.
0: 네, 문화 방송이라고 그러면 문화 방송이 아니라 문화 방송 이런 식으로 뭐 S 하나가 더 있는 식으로.
1: 예. 치밀하네요.
0: 네.
1: 교묘하게 이렇게
0: 맞습니다.
1: 만들어 놓는군요.
0: 네. 그래서 링크 같은 걸로 함부로 믿지 마시고 그런 경우도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이트랑 동일한지 이런 것도 체크를
3: 네.
0: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 자, 이번 상담 편지 보죠. 얼마 전 지인과 보리밥집에 갔다가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나오려는데 지인이 갑자기 남은 고추와 마늘, 상추를 챙겨가는 겁니다. 제가 아이 그거 갖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지인은 아주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1: 아이 우리가 돈 내고 먹은 음식인데 뭐가 문제야?
3: 저는 아무리 돈을 내고 먹었다 해도 식당에 남은 반찬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오히려 제가 너무 깐깐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도 또 다른 친구가 남은 반찬을 싸가는데 식당 주인분께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돈을 내고 주문을 하면 음식을 주문하면 그 음식의 소유권이 손님에게 넘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식당에서 먹는 것까지만 허락된 건가요? 남은 음식이나 기본 반찬을 따로 싸간다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예의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1: 자, 이 사연 듣다 보니까 지난번에 또 다른 사연이 생각납니다.
0: 그쵸?
1: 펜션에 네. 전에 묵은 투숙객이 두고 간 음식 먹어도 문제 없냐고 질문 주셨던
0: 냉장고를 열었더니 뭐 삼겹살이니 네. 술이니
3: 그대로 남아있었다.
0: 네.
1: 그때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펜션에 두고 간 음식은 먹어도 괜찮은데 식당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0: 제가 펜션에서 그 음식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1: 없어요?
3: 네. 없어요.
0: 네. 그러니까 짚어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놓고 가는 순간 음식물이나 이런 거는 펜션 주인한테
3: 펜션 주인
0: 소유권이 넘어간 거고
3: 네네네.
0: 그래서 정확하게는 펜션 주인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안전하고 그냥 뒀다라고 하면 이건 추정적으로는 펜션 주인이 그냥 다음 손님 먹으라라고 허락을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케이인 거지 예.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닙니다.
1: 아, 그렇죠. 네. 우리가 무조건은 또 없어.
0: 맞습니다. 예. 식당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식당 역시도 앞에 있는 손님이 뭐 짜장면 먹고 탕수육은 손도 안 댄 채로 두고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소유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 탕수육의 처분을 주인한테 맡긴 거거든요.
3: 일임한 거예요.
0: 네. 네. 그래서 뭐 벌어달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음식 주인의 소유로 봐야 되고 음식점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이거는 뭐 위험할 수 있다. 절도죄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같이 간 지인이에요. 우리가 돈 냈어요. 네. 그러니까 지인 말에 따르자면 아니 내 돈 내고 우리가 음식 먹은 거고 남은 쌈채소 내가 싸가는 거야.
0: 네.
1: 문제 없잖아.
0: 그렇죠. 앞과 뒤 금방 말씀드린 거와 이거의 차이는 네. 지금은 내 돈 내서 아니고
1: 네.
0: 그리고 펜션이나 아니면 음식점 같은 건 다른 사람이 사놓고 간 물건은 이래서 좀 다른 경우긴 한데
1: 예.
0: 내 돈 내산의 경우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3: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어느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가져가는 거는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산 거니까.
1: 예.
0: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먹을 양의 적당한 양은 한 뭐 상추 한 20장 정도인데 먹지도 않을 거 100장을 달라고 해갖고 네. 20장
1: 그러네.
0: 네. 20장 먹고 80장을 가져간다.
1: 예.
0: 이건 또 절도될 소지가 있어요.
1: 예.
0: 이거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 어머나.
3: 아, 네.
1: 어머나.
0: 이 식당 문제는 아니었고 옛날에 지하철 묵까지 혹시 기억나세요?
1: 네.
0: 네. 네. 네. 무료로 나눠주는 신문이었는데 네. 이걸 폐지 수집하시는 분이 그냥 다 가져간 겁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절도 그 신문사에서 절도죄로 고소를 했고 폐지 주장한 분은 이게 왜 절도죄냐. 어차피 무료로 나눠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져왔다. 라고 억울해했는데 대법원은 절도죄 맞다. 왜냐하면 묵시적으로 이거는 그냥 1인당 한두 장 정도 가져가는 거지 그 범위 넘어가는 건 절도죄로 그렇지. 봐야 된다.
3: 그렇죠.
0: 라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식당에서의 상황 중에 네. 갑자기 쌈채소를 진짜 뭐 100장을 추가 주문해가지고 다 먹지도 않을 거면서 싸가는 거는 누가 봐도 문제일 것
0: 그렇죠.
1: 같은데 실은 우리가 주문한 거에 딱 그만큼 나왔어요.
0: 네.
1: 더 추가 주문도 안 했어.
0: 네.
1: 근데 먹다가 어차피 잔반이니까 내가 싸갈래 네. 하는 거는 어떨까요?
0: 제가 이거를 이 대답을 강조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예. 강조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됩니다.
1: 그래요?
0: 네, 이건 내 돈 내 산인 거고 네, 내가 산 거니까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분명히 가져갈 수가 있고
1: 예.
0: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식기 같은 것도 제공을 해서 싸갈 수 있게
3: 싸가요, 사람들이.
0: 네, 해주시거든요.
3: 네.
0: 그래, 당당하게 이건 내 거니까 달라.
1: 내 돈 내 산에 내 밥상으로 나온 그거는 내가 어쨌든 네. 가져갈 수도 있다.
0: 네, 요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주인들도 싸가라 그러면서 또 작은 용기도 주고 뭐
1: 차라리.
3: 용기가 없다면서 큰 용기 안에
0: 네.
3: 조금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비닐이나 포장 용기 너무 당연하게 갖고 가는 거는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양해를 구하고 비닐이나 포장 용기를 요구할 수는 있나요?
0: 뭐 그거는 이제 그 저쪽에서는 호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3: 네네네.
0: 다만 예외적으로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정책적으로 포장을 못해가게 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3: 있어요.
0: 네, 뭐 식중독이 네. 우려된다거나.
3: 네, 그렇죠.
0: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약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또 법적으로 문제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1: 오히려 그러니까 식당에서 드시고 남은 거 가져갔다가 이렇게
0: 네.
1: 네, 좀 상해가지고 문제가 될 경우에 식당 자체에서도 아 이건 포장은 안 되실 것 같아요 라는
0: 네.
1: 음식들이 있죠.
0: 네, 그렇죠.
3: 있어요.
1: 네네네. 네.
0: 그런 경우에는 가져가면 문제될 수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돈 내 산이고 뭐 싸가는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식당들에서는 호의적인 경우가 많다.
3: 외국서는 뭐 누구나 예외가 없이 남은 것 싹 싸가요.
0: 맞아요.
3: 자기네들 말로는 독이 팩이라 그러지만 뭐 개가 먹든 사람이 먹든 상관없어요.
0: 네. 저희 뭐 저기 법무법인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이제 햄버거를 먹다가 절반 정도 먹다 남은 건데 케이스를 달라 그래가지고 싸서
3: 네.
0: 가시더라고요.
3: 그래요.
1: 예, 예.
3: 얄짤 없어요 그 이들은.
0: 네. 네. 참 이건 좀 본받을만하다.
3: 아 사실 그래요. 네.
1: 아니 잔반을 남기느니.
0: 네.
1: 예. 그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그렇죠.
1: 네. 하긴 얼마 전엔 차라리 오히려 뭐 고깃집인데 자기네들이 고기를 싸와가지고
3: 먹다가
1: 그건 아니지. 문제가 된 손님들이 있었잖아요.
3: 그건 아니죠. 남은 불에 굽는데 뭐 어떠냐 하면서 그건 아니라.
1: 고깃집에 고기를 싸와가 자기들이 싸와가지고 먹어먹을. 참 정말.
0: 오 이거 법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될 것도 같은데 당장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아유 그럼 문제일 것 같은데 네. 고깃집에 본인들이 싸와가지고 구워 먹으면 그건 말이 됩니다.
3: 자 오늘

0: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 네네. 옆집 변호사 우리 신민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9: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8: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9: 혹시 TVX 멤버십?
8: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9: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10: TVX.
11: 저기요, 몇 층이에요?
12: 32층이요.
11: 난 280층이요.
13: 층은 달라도
14: 층은 달라도
13: 고민은 하나
15: 더 난같이
1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7: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네, 토요일 여성 시대 골치 아픈 문제들 옆집 변호사와 해결했으니까요. 이제 3, 4부엔 명곡 감상 하시죠.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지금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0: MBC 열신 뉴스입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멕시코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한-멕시코 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멕시코 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의 상호 보완적 산업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한-멕시코 무역협정은 양국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양국 간 투자와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11월 중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며 이후 12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또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초청하고 12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겁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것이 성취됐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전달했다고 데이비드 퍼듀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전했습니다. 퍼듀 대사는 현지 시간 25일 CNBC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히 했고 그리고 이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가 진행하는 다른 어떤 일이나 대만과의 한 약속과도 얽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리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베트남을 완파하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대표팀은 아이시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서 최전방 공격수 이영준의 멀티골에 힘입어 베트남의 4-0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 대회부터 아시아 정상에 오른 대표팀은 중국 태국전 승자와 오는 30일 4강전을 치릅니다. 여자 축구대표팀은 윤수정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우즈베키스탄을 6-3으로 꺾고 4강에 올라 일본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3-3 농구 남자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카타르를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카타르의 19-10으로 승리한 대표팀은 2018년 아시안게임부터 정식 종목으로 도입된 3-3 농구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고 우리 선수단의 역대 아시안게임 통산 8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으로 등극했습니다. 추석 연휴 사흘째이자 초일인 내일은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리겠고 전남 해안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6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8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국내외 일부 여행지에 이색적인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실제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서 주변을 둘러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말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최근 미국 뉴욕시가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마차를 끌던 일부 말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쓰러지거나 검증되지 않은 풀을 먹고 폐사한 건데요.

0: 국내 시민단체들이 마차 운영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지 우리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5: 개미는 여름 내내 부지런히 일했고 배짱이는 그 옆에서 노래를 불렀죠. 다들 개미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배우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AI 시대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개미처럼 일할 필요가 점점 없을 거라고들 하죠.
6: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는 게 조금 더 편해지면 다행인데 아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AI가 우리 일을 대신해주면 우리는 남은 시간에 이제 뭘 해야 하죠? 배짱이처럼 그냥 노래하면서 쉬면 될까요?
5: 아니, 그것조차도 AI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6: 그러게. 일단은 토요일 아침이니까 마음의 여유를 조금씩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지금부터 내가 언제 어떤 노래를 듣고 있을 때 가장 좋았던가, 언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나 한번 떠올려보시죠. 그리고 그 순간을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5: 여성시대 명곡 극장 주인공이 되실 분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6: AI가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시간.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5: 여성시대입니다.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1: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0: 여성시대
1: 명곡 극장.

0: 언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인가? 미니로 김명선님이 주셨어요.
1: 옛 친구들과 놀던 시절 그리워하면서 신청합니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0: 옛 친구들과 놀던 시절이라고만 하셨는데, 자, 우리 희은 누님은 언제가 그런 시절이세요?
1: 중학교 1, 2학년 뭐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교복이라는 걸 처음 입고 그 학교라는 울타리에 들어갔을 때 이제 좀 눈이 맞아서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들끼리도.
0: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친구들 사는 동네 알고 또 친구들 집에도 놀러 가고 그랬던 그 시절이 옛 친구들과 놀던 시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일중 씨는요?
0: 저도 뭐 그렇게 떠올리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쭉 있지만
1: 네.
0: 그래도 옛 친구들과 놀던 시절 하면 저도 그 초등학교 때 그 좁은 골목에서도 뭐 고무줄 놀이도 하고 무슨 다방구 놀이도 하고
1: 다방구 예. 예,
0: 그냥 골목을 다 휘젓고 다녔던 예 고무줄 했죠.
1: 했죠. 키가... 남자들도 다 했어요 옛날에.
0: 네네. 그때 많이 했지. 끊어먹기만 하고 놀리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같이 했었어요. 점점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1: 높아지죠.
0: 그거 나름 재미있었다고. 자, 신청해 주신 우리 김명선님의 노래는 88년도 이문세 5집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88년도면 진짜 저 진짜 한 10살 뭐 이럴 때네. 그러네. 딱 그때네.
1: 네.
0: 그때만 해도 항상 동네에 호랑이 할머니, 호랑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1: 네.
0: 저희도 연립에 살았는데 꼭 2층에 사셨나. 조용히 좀 해라! 동네 꼬마들 그냥 시끄럽다고. 네, 그렇게 그냥
1: 그랬구나.
0: 하셨던 호랑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네. 그래도 그때는 참 사람 사는 정감이 있었어요. 네,
1: 그렇죠. 맞아.
0: 네. 그때 떠올리면서 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0: 자, 건조해지기 쉬운 가을 마음의 촉촉한 여유와 감성을 충전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이번 사연은 이수정님이 주셨는데요. 사연이 너무 귀여워요. 저는 좋았던 시절의 노래 하면 이 노래가 떠올라요. 갈색머리 윤건의 노래요. 제가 태생이 갈색 눈동자의 갈색 머리라서 예전 남자친구가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불러주면 그때는 너무 창피하고 싫었는데 지금은 참 좋았던 시절이다 싶네요. 어디서든 건강하고 잘 살고 있어라.
0: 아우 막 그치 그때는 막상 막 오그라들고 싫지만 지나고 나면 또 추억이고 그립고 그래요.
1: 그렇죠.
0: 이 로맨틱하잖아요.
1: 네네.
0: 네.
1: 일종 씨는 네. 뭐 노래방 좋아하시잖아요.
0: 네.
1: 노래방에서 아내를 위해서 노래 불러보신 적도 있으시죠?
0: 있는데 기가 막히게 또 제 아내가 노래방 이런 걸 또 안 좋아해.
1: 네.
0: 그러니까 회식 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
1: 나랑 똑같아.
0: 그러니까 그 진짜 한 번 연애 때 한 번 가봤나.
1: 그래서 무슨 노래를 하셨어?
0: 그때도 저도 뭐 어필하려고 김동률 노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1: 네, 김동률.
0: 어렴풋이. 예, 생각해본 거죠. 제 아내는 마야 노래를 또 시원하게 성격 같게 시원하게 또 마야 노래.
1: 쫙 뽑는 노래 아니야.
0: 네네. 그런 노래 막 그 얘기하면 되게 또 싫어해요.
1: 아, 그래?
0: 그만 좀 하라고. 그냥. 노래 언제 했냐고 자기가.
1: 자기가?
0: 자, 우리 당당히 이수정님의 풋풋했던 추억이 담긴 노래. 아, 이맘때 들으면 참 좋은 노래, 윤건 노래도요. 갈색머리 듣겠습니다.

0: 아, 좋네요. 윤건의 갈색머리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명곡 들려드리죠. 9510님이 주셨는데요. 가을이라 그런지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구가 꿈에 나왔습니다. 양희은쌤의 그리운 친구에게. 가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꼭 한번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1: 네.
0: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노래.
1: 우리 이 노래는 노래. 정말 보고 싶은 친구.
0: 네.
1: 정말 좀 연락이 뜸한 친구 생각을 하면서 그 뭐랄까요, 맨하탄에 뉴욕에 살 때인데 그 아. 비가 후다닥 내리다가 끄쳐버린 그런 저녁 때.
0: 예.
1: 또 바람이 불어가고 내 남편은 정말 집에 꼬박꼬박 같은 시간에 들어와서 밥을 기다리고 있고
0: 아.
1: 와, 정말 짜증나요.
0: 예.
1: 온갖 나도 그 바람이 부는 거리도 걸어보고 싶고 뭐 새로 나온 영화도 보고 싶고 그런데
0: 네.
1: 어쩌면 그렇게 꼬박꼬박 같은 시간에 밥을 잡숴야 할까?
0: 그 맨하튼까지 가서.
1: 그러게.
0: 예.
1: 한 번도 그런 걸 시도한 적이 없어요. 정말.
0: 그때 그 속마음을 이렇게 쏟아낸 가사인 거예요?
1: 네. 정말.
0: 직접 또 작사를 하셨으니까.
1: 그렇게 비가 후두둑 떨어지고 그친 저녁 그 시간 참 좋았는데 밥을 해야 하다니. 이런 거. 저도 우울증이 있었어. 그때. 주부 우울. 이게.
0: 그 타지에서
1: 왜 맨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방송하는 팀들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딱 어떤 갇혀진 울타리 같은 데서
0: 예. 네.
1: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라고 하나도 없고 그걸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0: 야, 이 어떻게 보면 반전이란 반전이네요. 아름다운 가사말인데
1: 네, 아름답죠.
0: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1: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0: 쓰셨구나. 네. 멋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래 저희가 3부 끝곡으로

0: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지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썼는데

0: 맞아요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2: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호우특보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시 서부와 서귀포시 남부와 동부, 서귀포시 중상 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남부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남부지방에는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해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가 심하겠습니다. 이미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30km 구간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30km 구간 정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자, 추석 연휴가 아직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이틀밖에가 아니고 이틀이나 남았어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만끽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 그때 많이 들었던 노래 계속해서 신청해 주세요. 여성시대 명곡 극장.
1: 네. 오늘 4부 첫 곡은 5990님의 사연입니다. 두 살 타올 남동생과 저 둘 다 오늘이 생일입니다. 연년생 남매에 이어서 4남매까지 훌륭히 다 키워주신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늘 고맙고 미안하고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해요. 요즘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오늘 같은 날 엄마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신청하셨어요. 어머, 예.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혹시 어머니 곁에 사시나 봐요.
0: 네.
1: 가깝게 또는 한 집에. 좋죠.
0: 예, 특히 두 살 터울 남동생하고 생일이 같은
1: 우와.
0: 남매시잖아요.
1: 그러네.
0: 그러니까 예. 우리가 생일이라고 우리가 축하받지만 이제 나이 들수록 그런 생각 드는 거지. 아유. 당시에 낳아주신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지.
1: 네, 맞아.
0: 진짜.
1: 맞아.
0: 네. 특히나 이제 추석 연휴에 이 명절에 또 생일 있으셔가지고 생일 따로 챙겨 먹기 힘드네 하시지만. 네.
1: 그래 맞아. 추석 언저리에 하루 이틀 상관으로 생일이 있는 분들은 정말 좀 억울하다고 그래요.
0: 네. 네.
1: 명절에 묻혀버리니까. 명절이 더 크니까.
0: 오히려 내 생일이라고 막 가족 친지 다 모이고. 또 그렇게,
1: 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오, 네. 괜찮다.
0: 그리고 어머니께 더욱더 감사하는. 네.
1: 그래요,
0: 그런
1: 맞아.
0: 생일이
1: 그래.
0: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5990님, 그리고 동생분도 생일 축하드리고요. 어머님 함께 들으실 거죠? 이승철의 노래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0: 네, 이번 추석 때 고향을 못 다녀오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1: 네.
0: 일하느라 못 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차편을 못 구했거나 길이 너무 막히니까 연휴 피해서 다른 날 다녀오시려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1: 네, 이은정 님도 아마 그런 분이실까요? 미니로 사연을 주셨는데 시댁에서 감자를 한 박스 보내주셨어요. 제 별명이 감자처럼 생겼다고 감자거든요.
0: 어허.
1: 어렸을 때부터 제가 화를 내면 불감자 됐다 하고 언니들이 놀리던 생각이 나네요. 포근포근하게 잘 쪄서 감사히 먹어야겠어요. 노래는 뜨거운 감자의 고백 신청합니다.
0: 아 근데 별명이 너무 저기 직구로 던지신다.
1: 그렇죠?
0: 감자처럼 생겼다고 감자예요.
1: 이은정님도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 신청곡도 감자 왔으니까 뜨거운 감자의 고백 이렇게.
0: 맞아. 네. 하긴 어릴 때 별명은 이렇게 직관적이에요.
1: 맞아요.
0: 네네. 저도 뭐 김일중이라고 김일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1: 오.
0: 예 아니면 당시에는. 그 김일 그 박치기 선수
1: 아 네 김일 예. 선수
0: 박치기
1: 네.
0: 잘하냐 너도
1: 뭐 오.
0: 이런 얘기도 많이 김일 중학교 다니니
1: 그랬군요
0: 맞아요 자 우리 이은정님의 신청곡 뜨거운 감자의 고백에 이어서 3425님이 청해 오신 노래입니다 잔나비의 아 딱 이맘때네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

0: 네, 뜨거운 감자의 고백에 이어서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야, 이렇게 뜨뜨로 시작하는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특히 잔나비 노래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1: 네.
0: 같이 작업도 해보셨잖아요.
1: 네, 그죠? 해봤죠.
0: 네. 예, 진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느슨한 듯. 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노래 너무 잘 만들지만 이렇게 좀.
1: 1960년대 저희가 들었던 팝송.
0: 예, 예.
1: 그 시절의 팝송에 그런 감수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잭 케루악이라는 그 곡을 써서 이제 같이 불렀는데, 그 이제 말하자면 잭 케루악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히피들,
0: 네,
1: 뭐 그런 히피들의 그 어떤 원조, 그 감수성이 시작이 됐거든요.
0: 아, 되게 여유 있는 듯 나른한 듯,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최정훈 그래요. 씨가.
1: 네, 네, 맞아요. 네,
0: 노래도 이렇게 딱 만들고.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잔나비 최정훈 씨가 우리 희은 누님에게 누님이라고 못하죠. 저처럼 선배님 하겠죠.
1: 예, 그런 것 같아요.
0: 그죠?
1: 선배 내지는 뭐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0: 선생님?
1: 선배? 뭐 그런 것 같아. 뭐. 기억이 잘 안 나네.
0: 그래, 왜냐면 선생님 어떠세요? 듣는 입장에서 선생님보다 그래도 선배님이 낫잖아요.
1: 선배가 낫죠.
0: 그죠?
1: 선생은 뭐 내가 뭘 가르친 게 있지도 않고, 먼저 태어났으면 선생이지만.
0: 그런 그래도, 의미로는.
1: 네.
0: 아, 그래도 선배님이 나.
1: 선배가 나, 맞아요. 네.
0: 선배님보다 또 누님이 낫고.
1: 누님은 그렇죠. 누님은 자주 만나는 사이래야만 가능한 거지.
0: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누님. 자, 여성시대 명곡극장 이제 다음 곡 소개해드릴까요?
1: 네, 미니로 이승현님이 주셨어요. 추억의 노래 아니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0: 댄스 우정을 담은 노래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셨네.
1: 이게 아이유씨의 신곡이죠.
0: 유인나 씨랑 가깝잖아요. 배우 네네. 유인나 씨랑.
1: 아 그래서 Dear My Crazy Soulmate 줄여서 D마크라고 부르던데 이 노래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아예 아이유 씨가 곡 소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유인나에게.
0: 오.
1: 그러니까 친한 언니 동생이니까.
0: 그렇군요.
1: 정말.
0: 네.
1: 네.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알려졌죠.
0: 네네.
1: 배우 김용옥 누님과 남은희 누님이 나오시는데.
0: 네.
1: 근데 감옥에서 찍으셨더라고요.
0: 오.
1: 그러니까 노래 제목처럼 살짝 크레이지한 그 미친 우정을 또 두 분만의 이 미친 연기력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0: 네. 자, 어떤 노래일지 광고 듣고 함께 들어보죠.
1: 자,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호 2 2 5 8 8 8 관절 보공 1호 2 2 5 8 8 8 관절 보공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1: 경복
10: 잠재력은 전문가로
11: 경복
10: 4호선 캠퍼스
11: 경복.
1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3: 경복대학교
1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1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2: 1544-7575.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5: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8: 자, 2026년 9월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9: 네, 이승현님 신청곡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8: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왜 달빛을 받으며 잠시 걸어보지 않았을까? 데이비드 소로의 말입니다. 그는 밤에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계절을 걷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이 되면 눈은 선두에서 물러난다. 다른 감각들이 앞에 나선다. 사방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 한낮의 열기가 가라앉은 밤, 어둠 속 실루엣에 놀라기도 하며 소리와 냄새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때가 떠오릅니다. 분명 아는 길인데도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이미 다 겪어본 것 같아도 세상 어딘가엔 몰랐던 모습, 새로운 삶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이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안보는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우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DMZ 지뢰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김정은 눈치보기, 은폐, 심지어 탄핵 사유까지 거론하며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군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의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으며 강신철 국방장관 역시 원인이 확인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북한 소행이 확실하다고 결론부터 내리고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특별수사본부 검토에 대해 헌법에 따라 소신껏 대법관 제재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찍어 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과 특검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법원 행정처 폐지까지 입에 올리며 사법부를 통째로 괴멸시키려 든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주홍글씨를 씌우는 행태는 과거 독재 정권이 정적을 수청할 때 외치던 반동분자 무리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귀국길에 만지작거리는 특수본 지시라는 불길한 흉기를 당장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군에 납포된 이란산 원유 운반 유조선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티파니오와 머지스틱 X호는 최근 브라질 해안을 따라 항해했고 지난 6월 납포된 초대형 유조선 레노호도 대서양을 건너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앞서 이들 선박에 실린 이란산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압류하기 위한 연방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보다 약간 떨어지며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내린 1,858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지난주보다 0.2원 내린 1,904.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6원 내린 1,830.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손상된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이 재가동되고 미국과 이란이 단계적 합의 방안을 논의한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안산 상록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은 범행 직후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범행 전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경기 여주시 가나무배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으며 화재 초기 시설 관계자 3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큰 불길을 잡으며 이를 해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리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베트남을 완파하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대표팀은 남자 축구 8강에서 베트남에 4-0 완승을 얻었습니다. 추석 연휴 사흘째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리겠고 전남 해안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6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6도입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

0: 등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2: 유쾌 상계통쾌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가족 친지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잘 나누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정치 인싸에서는 이런 밥상머리 민심을 좀 뻔하지 않게 좀 더 다각도로 다뤄보고 싶어서 특별히 청년 정치인들을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3: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권지중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조호재입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문성호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윤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를 듣고 조금 더 자세한 소개 이어갈게요.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있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있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4: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광고를 넘어갈 때 잠깐 매끄럽지 못했죠? 네, 사과드리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0: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스튜디오의 연령대가 상당히 내려간 느낌이 듭니다. 제가 조금 문제긴 한데, 네. 게다가 오늘은 4당을 모두 모셨다는데 좀 의미가 있는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를 좀 짧게 하고 시작할까 봐요.
1: 아, 저부터 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고요. 지금은 보수 재건을 위해서 작은 점인하고 되고자 한동훈 의원과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김윤영이라고 합니다.
0: 네.
2: 저도 이제 개혁신당에 소속돼 있는 문성우라고 하고요. 지금 전 대변인이고 지금은 평당원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소개해드릴 만한 양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뭐 작은 당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주식시장에 호재와 악재가 있지만 조국혁신당엔 호재만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호재입니다.
0: 와, 다들 좀 본받으십시오.
1: 아, 아까 준비 안 한 척하더니
2: 준비했어야 되는데.
4: 아,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권지웅이라고 하고요. 저는 집 문제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민달팽이 활동을 오래 했었고 예.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네.
0: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많으시겠는데요. 네. 네. 아, 네 분 모두 당내에서 좀 쓴소리, 소신 발언 이런 이미지들이 있으셔서요. 오늘은 뭔가 좀 기성의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신선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명절 때 다들 어디 다녀오셨나요?
1: 저는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 조금 미리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대구라고 하면 가지고 계시는 선입견이 있더라고요. 정치에 뭔가요? 관심이 많다. 지역 자체가. 예, 예. 네, 맞아요. 사실은 어느 식당을 가도 대구는 식당에서 최소한 두세 테이블 정도는 정치 얘기를 하세요. 정말 모르는 분들이 가도.
0: 그래요. 네. 요새 또 다들 꺼리시던데 이 정치 주제는.
1: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는 원래는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하고 난 직후부터는 정치 얘기를 안 하셨어요.
0: 그러니까 아, 예.
1: 의도적으로 외면들을 많이 하셨고 뭐 정치 얘기 나오면 됐다 마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셨다가 최근에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활약하는 거 보면서 보수도 약간의 희망이 생겼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워낙 국회 나가면 민주당한테 밀리고 그러면 저희한테 물어보시죠. 너희는 와그 모양이고라고 하면 의석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돌아온 답변은 우리는 맨날 뽑아주는데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던 게 이제 처음으로 좀 끊긴 것 같아요. 계엄 이후에는. 그래서 예. 되게 정치 얘기를 다시 많이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또 친한 게셔서 그렇게 좀 들리는 영역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있잖아요. 이러시고요. 예. 어떻게 추석 민심을 좀 어떻게 읽으셨나 들으셨나 싶어서요.
4: 아, 저는 좀 가족분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사실 정치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어요. 솔직하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어떤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중수청장 인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크게 관심 갖는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좀 이야기되는 건 지뢰사고 관련한 건데 이것도 정치화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정치권 이슈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제일 이야기 많이 들은 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비 100원씩 리터당 100원씩 할인해 주는 거. 이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저도 고속도로 오가면서 정말로 많은 차들이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0: 또 여기도 역시 이제 집권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들리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요. 네. 네.
3: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고 제 외갓집이나 친가 다 부산이신데 외갓집 분들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하셨어요. 이제 지역색도 좀 있고.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에 내려갔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외갓집에서도 그렇고 친가에서. 그러니까 부산 민심 자체가 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었는데 이번에 내려갔더니 조금 식은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까지 내려간 게 체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삼촌들이나 뭐 숙모들이 아, 좀 뭐 그냥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진 모르지만 느낌상 그래도 예, 보통 이제 민심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뭘 잘했다, 잘못했다 말은 못하지만 아,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지율이 많이 좀 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좀 체감하고 왔습니다.
2: 저는 이제 뭐 다 서울이라서 그냥 별 얘기는 안 했는데 왜 이전에는 정치 얘기를 안 하냐면 얘기를 하면 싸우게 되니까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 의견들이 세대별로 보통 좀 다르시니까.
0: 그렇죠. 눈치 보고 조마조마하잖아요. 네.
2: 근데 이번에는 정치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좀 일치 단결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얘기를 하고요. 가장 얘기 많이 나왔던 게 부동산 얘기죠. 부동산 얘기에 있어서는 어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아주 일치된 의견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오랜만에 가족 간의 화합을 좀 이룰 수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4: 그러니까 제가 여당 소속이라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0: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0: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밥상머리에서 나왔던 얘기들과 실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나눈 정치 이슈들이 얼마나 이렇게 싱크로율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번 추석 연휴 직전에 정치권을 달군 건 여권 내부 충돌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시끄러워진 상황인데요. 일단 유시민 작가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 여러분, 청년 정치인들로서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1: 그러니까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시민 전 작가가 지금 어쨌든 진보 진영에 속해 있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에 대한 말씀 비판하실 수 있는데 대통령이 지지율 높을 때는 그런 말씀 잘 안 하시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약간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얘기를 저렇게 강성적으로 얘기하실 것 같으면 좀 비공개로 얘기하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 봐야 될 부분은 한 가지는 먼저 유시민 씨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언론 스피커 파워가 있는 건 맞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시민 씨의 발언이 계속해서 언론이 회자되고 있고 대중이 관심 가지는 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먹히니까 계속 다뤄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유시민 씨 말이 모두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소시효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유시민 전 작가 얘기가 충분히 소구력 있는 메시지라 생각하는데 지금 청와대는 이런 어떤 사람의 메시지 자체를 선별적으로 최소한 수용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은 조금 제가 구체화해서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렇게 유시민 작가는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제 이게 검찰개혁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건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요. 뭐 이건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지금 유시민 작가의 말이 점점 말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사실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이제 원래 약속했던 거, 국민들의 약속했던 건 사실 공약집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공약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그 기소 관련해서 검찰의 어떤 폐해를 풀겠다. 이게 공약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공약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수사 기소를 어떻게 분리하느냐까지 다 공약에 해뒀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실제로 수사 기소를 수사는 행안부의 중수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만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그 개혁의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되게 충실하게 이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두고 국민들을 속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박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사실은 되려 거짓말을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한 6월부터 계속되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장은 세신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거의 뇌피셜에 가까운 걸로 하시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동의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어쨌건 유시민 작가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주장이 오늘 저희가 여기서 다루는 것처럼 계속 다루긴 하는데 그 근거를 놓고 다뤄보면 그 근거가 객관적으로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저는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사실 유시민 작가의 과거의 영향력과 달리 되게 영향력이 줄어들겠다 하는 생각이
3: 듭니다. 제가 그 객관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 국민을 속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법무부 안에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 나누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123대 국정과제 중에 세 번째 국정과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한다라고 돼 있어요.
0: 예.
3: 국정과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근데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둔다고 얘기했으면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 이거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객관적 근거가 있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애초에 법무부 안에서 그렇게 기관을 나누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이것까지 분리하지 않았냐. 소관 부서까지 분리하지 않았냐. 뭐 이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3: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두는 것이 최대치라 얘기했지만
0: 그것만 떼서 보면
3: 국정과제 세 번째 보면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둔다라고 써였어요.
2: 근데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게 이 개혁의 내용이라고 계속 규정해왔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법무부

0: 하나에 두 기관을 두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는 행안부 소속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더 그 개혁에 충실한 것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법무부 내에 수사 기소를 하는 걸 최대치라고 했던 그 말을 두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말 감별을 지금 여기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개혁은 지금 다 되고 있는데.
1: 청와대에서 밝힌 국정과제와 대통령이 말한 검찰개혁이 사맞디 아니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2: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다시 이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정확한 워딩은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러면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저는 뭐 앞서 얘기하신 뭐 유시민 뭐 전 장관의 발언 같은 걸 보고 하고 싶은 말은 민주당도 이제 좀 유시민 맛을 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해드리고 싶고.
2: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3: 왜냐하면 예. 제가 참 유시민 전 장관 장관보다는 작가로 부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예. 왜 작가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냐면 작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그거는 앞서 권지웅 대변인장님 얘기하신 것 같이 조금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항상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본인의 강한 주장을 이전에도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까지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 화살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을 향할 땐 열심히 박수치셨는데 지금 자기들로 향하니까 그 맛을 좀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싶고 다만 이게 대통령이 이거에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법률적으로 뭔가 대응하라는 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유시민 장관이 사실관계가 좀 맞지 않는 얘기를 했다고 해도 본인의 평론의 영역이고 본인의 주관의 영역이니까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맞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지 이걸 만약 법리적으로 한다 그러면 뭐로 할지도 좀 애매해요. 뭐 명예훼손? 모욕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본인 정치하는 거에 비판받았다고 상대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지금 청와대에서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결정된 바 없다는 건 조금 마음은 상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0: 저는 대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미운 모습이 있죠. 유시민 작가 이게 알만한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세게 이야기하시나. 근데 문제의 본질은 그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유시민 작가의 말을 막아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부에 비판 목소리가 있어서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못 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사실 그냥 유시민 작가는 작가의 자기의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저는 처음에 이제 법정대응 나오는 거 보고 보통 이제 청와대 내부에 들어가면 있으면 안에서 이제 과잉 충성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관계자가 과잉 충성하는 하시는 분이 기자와 응대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언이 잘못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멕시코 가서 하시는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후속으로 피지 나왔는 거 봤었을 때는 약간 경고성 메시지구나. 이게 단순하게 누구 특정인의 분노에 의해서 발언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계산된 발언인 것 같아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권지웅 비대위원장 말씀대로 청와대가 지금 패착을 한 거라 생각을 해요. 유시민 작가랑 이런 식으로 각 세워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2: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유감 발표 이후에 다음 날에 바로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개혁에 대한 견해를 좀 자세히 밝혔습니다.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는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군가가 국보법 폐지 주장에 국보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에는 독소조항 삭제까지도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마치 유시민 작가에 대한 그 화답처럼 또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0: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게 개혁이 완성된다는 게 어디까지 만들어내는가라고 누군가는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개혁의 완성은 얼마나 안착되는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냐 일부 존치냐 이것도 사실은 진짜 검찰이 예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형사행정을 다루는 체계 내에서 경찰과 검찰이 중요한데 경찰이 직접적으로 견제받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과연 경찰이 형사행정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상식적인 의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보안수사권을 일부는 두자라고 했던 건데 이걸 두고 마치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만큼 못하면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 마냥 이야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가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실제로 수사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보안수사권이 아예 없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이 개혁이 뒤로 간다고 하면 그건 되려 개혁이 망가지는 것이죠.
2: 그러니까 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대통령의 입장은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뒤에 국보법과 관련된 그 얘기는 정말 어떤 대상을 특정해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해석이 어떤
0: 물론 유시민 작가를 염두에 뒀다기보다 지금 당내에서도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든가 김영민 의원이 되게 구체적으로 뭔가 중수청장 인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기에는 지금 이 개혁은 어느 정도 지금 궤도에 올라가고 이걸 어떻게 안착시키느냐가 궤도의 개혁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라도 잘 안착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때다라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거든요. 예. 속도 조절론. 근데 우리가 과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한때는 전투형 노무현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리고 사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 대통령 이재명 정치인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사이다스러운 면모, 그리고 개혁계에 있어서만큼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광했고 대통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빈민가 출신의 소년공을 정치인, 이재명을 대통령까지 만들었다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됐더니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갸우뚱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전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2: 그러니까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혔죠. 내가 야당 지도자일 때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내가 속도 조절이라는 입장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요.
3: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 책임이 없는 야당 대표 때 할 수 있는 이야기하고요. 책임이 있는 자리인 대통령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분명히 다른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민주당의 업보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검찰개혁이 라는 걸 추진하면서서 본인들의 어떤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과도한 악마를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본인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내가 가장 검찰의 최대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그 악마화시키는 정서에 따라서 지지해왔던 지지자들이 막상 네 왜 권한을 잡고 나니까 속도를 조절하려고 그래? 이건 본인들의 업보인 거죠. 업보이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은 본인이 야당 대표이실 때 그냥 뻥뻥 질렀던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뭐 저는 대통령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보안수사권 폐지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수완박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잘못을 경찰이 고스란히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거 견제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 네네. 그래서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뭐 대통령이 고민하는 건 좋은데 또 동시에 본인이 야당 대표 때 했던 말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2: 그럼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지금 뭐 얘기되는 대로 코어 지지층이 어느 정도 돌아선 것 이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4: 아니요. 전혀 저는 사실이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가 제가 뒷부분에 다룰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지표상을 잘 봤었을 때 보면요. 서울에서 지지율이 하락이 제일 높아요. 예. 지금 경향성을 봤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이 가끔씩은 대구보다 더 높게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보면 갑자기 서울이 대구만큼 보수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정책적 문제가 더 크고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그거는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 게 아니라 호남이 전국에서 농민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농지 전수조사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적 실패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는 건데 이거를 코어 지지층 빠지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2: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네, 맞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0: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산지와 제주시 중산간은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전남 해안에 최대 80mm의 비가, 부산과 경남에는 최대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남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남부지방은 선선하겠고요. 중부지방은 덥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체가 심해서 25km 구간이 어렵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31km 구간에서 지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7: 네, 이정민의 정치인사 2부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1부 말미에 김은영 대변인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그 지지층 이탈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최근에 있었던 그 농지 조사 뭐 이런 걸 예를 들으셨는데요.
8: 저도 좀 사실은 저 생각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코 지지층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진 않고 일부 지지층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어요.
7: 예.
8: 저는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7: 아하, 예.
8: 예를 들면 갤럽 여론조사에 4월 셋째 주가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고점일 때입니다. 최근으로 치면. 그리고 완만하게 빠지다가 5월 셋째 주부터 쭉 하락을 해요. 그럼 그때 있었던 일을 좀 보면 상반기에 서울 부동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첫째 분기에. 그리고 세금 관련한 이야기를 원래 세금 관련해서 부동산 안 잡겠다고 했다가 세금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던 게 상반기 일이고요.
7: 예.
8: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됐어요. 저는 이게 지방선거 뛸 때 되게 많이 체감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영향을 또 미쳤습니다. 중도층에는.
7: 예.
8: 그리고 6월에는 투표용지 무족 사태가 있었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7월로 가면서 주가가 7천선을 붕괴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연임 발언을 하셨죠.
7: 아하, 예.
8: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합리, 실용, 에 어떤 신뢰가 있었던 중도층이 떨어져 나갔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게 일부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했는지는 몰라도 일부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9: 뭐 개별 요소를 가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것도 설명이 가능한데
7: 예.
9: 뭐 배치되는 말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의 문제가 뭐냐면 이 기울기예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이제 코어 지지층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있고 혹은 더 선명한 어떤 개혁을 주장했던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방어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가서
7: 예.
9: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에 그 민정수석에 친윤 검사를 앉히고 예를 들면 뉴라이트 인사도 앉히고 윤어게인 인사도 장관 임명할 때만 해도 코어 지지층이 아 이재명 대통령 그래 생각이 있겠지라고 다 방어해 주거든요. 그러지
7: 예.
9: 마라. 중도 실용 아니냐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개혁적 노선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열심히 방어해 주던 코어 지지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정책 실패에 대해서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게 빠지고 있다.
7: 예.
9: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 저는 여기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코어 지지층이 방어를 해줬다라는 거에 동의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담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하는 방어가 실제로 그런 방어들을 보고 국민들이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긴 진영 논리로 자기들을 방어하려고 그러네 하고 더 반대편으로 가

0: 효과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저는 정책 실패에서 촉발된 지지율 하락이 이제는 무능 프레임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 정책이 예를 들면 원래부터 이재명 정부가 우리 이렇게 할 거였어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는 이거 뭐 계곡 정비보다도 훨씬 쉽고 부동산 반드시 잡을 거고 시장이 뭐 정부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방향대로 전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는 하려고 하는 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무능 프레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하겠다라고 해도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가파르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나 저쩌나 해도 가장 큰 건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예. 얘기하신 것과 같이 서울이 이제는 대구보다 더 부정평가가 높다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부동산 문제는 사실 서울과 수도권에 좀 국한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워낙 여기 몰려서 하니까 굉장히 거대 담론이 된 건데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 들었다시피 정말 남녀노소 세대를 가리지 않고 공통된 의사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코어 지지층이 떠난 것 때문에 가팔라졌다? 이건 좀 과도한 이야기가 아닐까.
1: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범위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지지율이 낮은 층이 줄곧 2030 남성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딱 요 네 분 한 분은 약간 이게 경계선에 걸쳐 계시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다뤄보면 최근에 데이터 하나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4일부터 16일까지 무선 ARS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요. 긍정평가가 20%대가 나온 성별 연령층은 20, 30대 남성 남성과 20대 여성 이렇게 세 그룹뿐입니다. 특히 20, 30대 남성의 부정평가가 70%대 후반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2: 저 그 전에 이야기 잠깐만 이어서 한 다음에 말씀드리면
1: 대통령 지지율?
2: 그러니까 조재 국장님께서 사실은 개혁적인 그 지지자들이 방어를 안 해줘서 이게 가파르게 떨어졌다 이 말인데 반대로 말하면 이 개혁 지지자들이 방어를 하면 지지율 방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 내 개혁 지지자들이 되게 중요한 건 맞지만 그들이 뭔가 방어를 하면 이 지지율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과도한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잘 캐치해야 해법도 잘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강성 지지자 마음을 잡으면 다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논의는 저는 지금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되려 지금 중도 쪽에서 마음을 잃었던 걸 어떻게 잘할 거냐가 이 문제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걸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 아까 조호재 국장님 얘기는 어쨌든 그 하락의 요인들은 말씀하신 것들이 맞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하락 추이를 가져갔던 원인은 그럼 아주 공고한 지지층이 지지세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2: 그거는 지지층 일부가 그랬을지 몰라도 여전히 이제 저처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 방식으로 잘하고 있는 면을 잘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 자체로 속도가 정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2030 남성들의 일관된 지지 안함.
3: 나이가 제일 많은 제가 먼저 얘기해요. 그 청년 기본법상 만 19세부터 만 34세가 청년이거든요. 이 중에 청년 없습니다. 청년은.
1: 나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같이 죽자 이렇게 가시지 말고 다 어쨌든 30대 청년으로
4: 준비 많이 하겠어.
3: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40대 초반까지도 청년으로 분류하거든요.
1: 아, 그럼요.
3: 근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럼 청년이라는 게 19세부터 40대 초까지도 이제 분류하는데 그러면 19세부터 40대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청년 정책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청년들도 주거 형태가 매우 다양하거든요. 수도권 사는 청년도 있고 뭐 지방 사는 청년도 있고 뭐 월세 사는 청년 혹은 자가를 소유한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 키우는 청년도 있고요. 혹은 플랫폼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일반화해서 하나의 그 집단으로 만들어서 2030 남성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혹은 싫어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한 건 너무 편의적인 분류라는 걸 말씀을 먼저 짚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접근해야 이제 청년 정책을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거 문제 청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주거 문제 국토교통부에서 전 국민 대상 주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타면 되는 거고 혹은 보육 문제 이것도 청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일자리 뭐 노동 문제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 나뉘어서 그럼 35세부터는 청년 35세부터 청년 기본법상 만 34세까지니까요. 그럼 35세부터는 그럼 뭐 아닌가요?

0: 주거 문제 관련 없는가요? 해당이 안 되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세대로 숫자로 구분할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물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모두에게 소구력이 있는 어떤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데이터로 봤을 때 일관되게 유독 눈에 들어오는 세대가 2030 남성 이 지표가 올라가 지지율 지표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0: 그건 맞습니다.
1: 예.
2: 그럼 이거는 제가 반대로 여기서는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이어가자면 얘기하신 거가 저는 그 자체가 질문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걸 물어보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지금 2030 남성이 지지율 이탈한 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6년 7년 8년 된 사건이에요.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젊은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더 높았어요. 실제 사회 분위기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는 여성 젊은층들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안 맞겠지만 그 시작됐을 때를 보면 결국에는 젠더 갈등입니다. 근데 젠더 갈등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한쪽 성별의 편향된 정책들이 당시에 젊은 남성들이 느끼기에 너무 본인들에게 어떤 공격적이었고 본인들이 억울한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문재인 때 거니까 지금은 좀 다르지 않아 하지만 지금 뭔가 거기에서 더 반등의 모멘텀이 있는 정책들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아까 뭐 유시민 장관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예시로 들자면 그때 예.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젠더 갈등이나 어떤 남성들이 겪는 성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남성들을 향해서 아 뭐 젊은 남자들도 억울하죠. 뭐 롤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축구도 봐야 되고 하는데 아 그 사이에 뭐 여자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하니까 뭐 불편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1: 성대모사.
2: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그 당시에 젊은 남사들이 듣고 민주당을 지지를 하겠냐고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아, 그 당시에 예. 만약 유시민 장관이 젊은 여성분들을 향해서 성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젊은 여성들한테 아 뭐 드라마도 봐야 되고 뭐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그 여성들이 불편하죠. 이렇게 아, 이야기를 예. 했다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사실관계하고도 맞지 않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유시민 작가 사실관계 안 맞는다고 얘기 많이 하시지만 그때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거기에 박수치고 호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되돌리지 않는 이상 뭐 2030 남성의 지지율은 당연히 받아올 수 없는 거고 이제 여성들까지 떨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얘기하다시피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고요. 또 부동산 주거 문제도 좀 상당히 컸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문제는 내가 집을 사지 못하는 거, 바이하지 못하는 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월세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바이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 리브조차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 안정 같은 거 신경 쓰는 정서가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본인이 벌고 있는 어떤 소득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 수준에 맞추면 점점 외곽으로 치안이 좀 더 부재된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2: 거기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남성에게 좀 할당된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남자 혼자 어차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런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도 좀 많이 지지율이 떠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1: 네, 일단은 2030 남성이 지지를 보내지 않는 시작점이 이제 젠더 갈등이다 짚어주셨어요. 예.
3: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공정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제적인 차이에 의해서 출발선이 좀 다른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집이 너무 어려우면 대학 진학 포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출발선 자체가 다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거의 다 출발선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출발선은 가정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대학을 들어가게끔은 비슷한 경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30 청년들 입장에서는 경쟁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 정치인분들이 보이고 있는 그 공정의 나는 괜찮지라는 그 위선 때문에 빠지고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위선에 대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이고 있는 정책들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건 또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올림픽공원 나가는 청년 말고요. 전반적인 청년한테 물어봤을 때 그걸 또 공정의 이슈로 보더라고요. 내 투표권이 침해당하고 투표는 모두 다 한 사람이 한 명씩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럼 공정의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대응 같은 게 조금 미진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1: 예.
4: 저는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 달리 보는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2016년부터 많이 떨어졌어요.
1: 예.
4: 그거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의 포지션이 바뀐 걸 민주당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그 제1당이 되거든요.
1: 네.
4: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열린우리당도 있었고 있었지만 그 최근에로 치면 그때서부터 지난 10년간 제1당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정당이에요.
1: 예, 예.
4: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주당이 기득권과 싸우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기득권과 싸우고 검찰이라고 하는 기득권과 싸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기득권이 됐는데 검찰이랑은 싸우는 것 같지만 다른 문제랑은 싸우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지적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 세대가

0: 어떤 세대냐면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첫 세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갤럽 조사에서 보면 내년에 살림살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으로 매년 조사를 하는데 예. 1997년 이후로는 그전에는 많은 국민들이 내년에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97년 이후로는 거의 다 나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기득권인 집단인 민주당이 검찰과만 싸운다?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저는 거기에서 그나마 여성들은 국민의힘을 찍을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 민주당에 대한 순수한 지지는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문제는 왜 남성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예. 왜 젊은 세대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느냐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하. 그나마 여성은 저쪽을 못 찍기 때문에 이쪽을 찍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럼 이미 기득권이 돼버린 민주당은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0: 저는 불평등과 싸운다든지 아니면 사실 정부가 정부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기득권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 세력과는 싸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조금씩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강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면 풀기 어려운 문제와 아주 집요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전 젊은 층들이 그래도 좀 신뢰를 보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이라고 불사조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거든요. 권지혁 기자님 조국혁신당 오시면 되겠네요.
0: 아, 저는 네. 불평등과 계속 싸워요. 네.
2: 불사조 정당이거든요. 저희가 오시면 되겠네요.
0: 아니, 검찰병만 하는 것 같은데 네. 무슨
2: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입니다.
0: 아, 그래요? 아,
3: 근데 그 2030 세대 남성 지지층 그러니까 정확하게 2030 전체가 지지율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경향이 어떤 게 있냐면요. 예. 본인들과 관련된 이슈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여론조사에서 어떤 사안이 정치 현안이 발생했었을 때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2030 세대는 그게 아니라 거의 즉시 나타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 발생했었을 때는 여론조사상 바로 그다음 그 주에 바로 여론조사 지표상 하락하는 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한 경향이 되게 커요. 이 말인즉슨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세력은 2030에서 나타나는 그런 불만이라든지 또는 여론조사 지표상 하락이 나타나면 바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만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30 청년들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가 더 중요하고 취업자리가 더 중요한데 과연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그런 이슈가 많이 나온 적 있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문제보다는 검찰개혁이라든지 본인 진보 진영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컸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2030 청년들 입장에서 그것도 위선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4: 여기에 조금 보론을 하면 예. 이번에도 또 안타까운 사고로 지금 우리 전방에서 군 장교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물론 지금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게 좀 느리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2030 남성들 같은 경우 모두 병역에 근무를 하니까 병역에 네. 복무를 하니까 이런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아 뭔가 이전에 목함질의 사건이 있었을 땐 더 빠르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엔 왜 미적거리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 정권이 젊은 남성층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장교 뭐 3명이 지금 부상인데 1명은 중상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2명이 부상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할을 잘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남성들이 보기에는 이번에 또 군인 다친 거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가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는
1: 그러니까 거죠. 뭔가 즉각적으로 관심 사안에 대해서 대응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느낀다. 이게 문제라는 건데 진짜 그 여당에서는 실제로 이 문제 파악이 느린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까?
0: 저는 좀 이해해 주실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원래 지뢰탐지기까지 다 들고 들어간 사고가 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근처에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너무 조심스럽지 않게 조사를 하다가 추가적인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치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이걸 숨기려 한다, 조사를 늦추려고 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거기가 되게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상당한 어떤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 만약에 결과가 나왔는데도 예. 충분히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비판하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하는 얘기는 지뢰 추정, 이 폭발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의문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민한 대응이 나오지 않는 게 이게 누적돼서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4: 그러니까
1: 낮다.
4: 얘기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부상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대응하는 데 문제 없잖아요. 더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축소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4: 남성들 다 군복무 해보셔서 알겠지만 내부에서 사건 생기면 제대로 해결하기보다는 더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 그렇게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장동혜 대표가 추석 연휴인 어제 한 유튜브에 나와서 당원 게시판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한동훈 의원 복당 논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의원이 곧바로 SNS에 장동혜 대표는 보수가 싸워서 이기는 게 싫으면 방해하지 말고 계속 꽃 달고 북이나 쳐라 또 이렇게 맞받아 쳤는데 일단 이 양측의 설전을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청년 세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어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1: 어떻게 보고 있나요?
2: 그 한동훈 의원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조금 난처하긴 하죠.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로 경찰의 압수수색도 들어갔고 그 관계자들도 이제 참고인 조사도 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수사 결과가 우리가 당원 게시판 그 게시판에 올라왔던 게시물들 보면 되게 민망한 글 많거든요. 그게 전부 한동훈 의원의 가족이 했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되게 민망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보면 친한계 의원들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게 장동혁 대표의 어떤 징계 정치로 인해서 한동훈 묻으면 다 징계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강하게 장동혁 대표와 싸우고 혹은 민주당과 싸우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게 향후에 자신이 난처해질 상황을 대비해서 이게 지금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난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라고 프레임 짜기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된다.
1: 예.
0: 좀 사실은 정당으로서 역할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0: 예, 꼭 예. 상대당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심 내란죄 1심 나왔을 때 결과 나왔을 때 장동혁 대표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무죄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봤지만 실제로 무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걸 다 본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저렇게 주장을 하시고 이어서는 사실은 이제 투표 관리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부정선거라고 볼 만한 근거는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걸 부정선거로 이어가려고 하는 이 정당이 사실은 정상적인 정당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잘 못할 때 그것을 반사이익으로 삼아 여전히 지지율도 높고 기대하시는 국민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저 노선을 가지고 뭔가 주된 역할을 정상 그러니까 공당의 역할을 한다는 게 되게 우려스럽고 저 노선은 얼른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내부의 노선 투쟁을 통해서라도.
1: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노선 투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마치 이제 기성 주류라 이제 복당파랑 요 사이에서 어떤 밥그릇 싸움처럼 보인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청년과 미래라는 의제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되지 않냐. 뭐 이게 외부의 시선 같아요.
3: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만 소수의 목소리. 그러니까 청년이 어쩌면 소수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청년들의 목소리 내는 거는 그냥 묵살당이 너무 좋은 사항인 것 같아요. 일단 우선 전제 조건은 당이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북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북을 치는 거는 아군의 사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건데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북을 치면 민주당의 사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당원 게시판 이슈는 한동훈 의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빨리 경찰 개혁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게 다 밝혀질 거고요. 그 민망한 걸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 본인은 가입한 적도 없고 가족들이 쓴 걸로 단순한 신문 사설 정도만 링크 올린 거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한동훈 의원이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DMZ 폭파 사건 관련해서도 먼저 1인시하면서 전국 이슈를 계속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이 그걸 원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늘 민주당한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전국 이슈를 주도할 수 있고 국민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도에 계신 분들한테도 설득할 수 있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한동훈 의원이 한데 좀 많은 희망을 걸고 있는 거고요. 보수가 재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대여투쟁에 있어서 역할을 해주는 건 있어서야 범보수권에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거죠. 흔히 얘기하는 전투에서 이기는데 전쟁에서 본인의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역할을 잘 해주시고 계신데 너무 지금 거기에 좀 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하루에 뭐 70개씩 페이스북 올리시고 이러면 사실 그 메시지 본인도 다 기억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께서 정말 뭔가 투쟁을 잘해서 뭔가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걸 시정하기 위해서라는 이미지보다는 아 본인이 조금 빛나고 싶으시구나. 이런 게 좀 너무 과도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반대로 이번 국면에 있어서 특히 이번에 뭐 장관 임명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동훈 의원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이렇게 과하게 하지 않아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평가는 올바르게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조금 좀 조바심을 내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내부에서 흔히 얘기하는 정략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0: 오히려 더 위협을 알겠습니다. 느껴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 오늘 청년 정치인들 모셔서 정치개혁까지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못다한 얘기는 유튜브 연장으로 가고요. 일단 광고를 들으시겠습니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3: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네, 육해상계통쾌 정치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김윤형, 조호재, 문성호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연장 방송으로 좀 더 이어가고요. 본방은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3: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

0: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과 멕시코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멕시코시티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16년 만에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중남미 정치, 경제, 외교 핵심 국가인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인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우주, 방산 등 첨단 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한국에 인도된 사실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유감을 표한 가운데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보좌관은 SNS에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며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데려가지고 있는지를 숨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덴의 옥사나 토르프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 언론보좌관은 양국 간의 합의와 비밀 유지 약속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포로 협상은 전쟁 중 한국과의 협력에 관한 훨씬 더큰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크라이나 군에 잡혔던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 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뒤로 숨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요,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에게도 저에게도 사후 설명이 없다면 우리 여당 의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정부에 여당 무시냐면서 그렇게 하려면 다 내려오라고 직격했습니다. 국정원장 등을 지낸 박 의원의 이런 비판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냈다고 먼저 밝힌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이른바 7일 계획 휴전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이란이 받아들일지 회의적이라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이란 폭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구와 대이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구상, 즉 미국이 모든 전선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이란이 재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이 1년 뒤 회사에 다니는 비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희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육아휴직 1년을 끝낸 직원의 고용유지 비율은 1,000명 이상 사업장 91.9%, 50명 미만 사업장 71.2%였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10명 중 1명이 그만둔 반면 중소기업은 3명이 그만둔 겁니다. 이 고용유지율 격차는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기 하남시 풍산동의 한 산후조리원 입주 건물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5층 산부인과와 6, 7층 산후조리원에 있던 아기와 산모 등 69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어제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에 5mm 안팎, 제주도에 최대 80mm입니다. 특히 제주도 산지 등에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호우경보도 발효된 상황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세종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과 밤에 큰 일교차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0: 찬성표. 한때는 추석이 되면 가장 먼저 펼쳐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TV를 켜는 순간 안방은 곧 극장이 됐죠. 1990년 MBC의 추석 연휴 편성에는 독불장군, 성공시대부터 양철북, 스타워즈 3까지 다양한 영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난 영화와 음악 가운데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도 오랜 동안 각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손석회 12시 오늘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에서는 박정영, 김학선, 김윤하 새 선곡위원과 함께 내 인생의 영화 OST 세 번째 플레이리스트를 펼쳐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겠죠?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예, 손석희 12시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 확장판 새 선곡 위원들과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방송 마무리할 때 영화 음악 특집을 한 주 더 연장할지 말지 좀 고민만 하다가 끝났던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한 주 더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청취자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화수분 같은 주제죠. 내 인생의 영화 OST 세 번째 시간 오늘도 새 선곡위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예,
1: 추석 연휴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2: 네.
1: 예.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에는 극장 구경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극장 구경이란 말은 좀 오래된.
2: 아니 제가 최근에 예. 어디 다른 콘텐츠 나가서 극장이라고
3: 예.
2: 했다가
3: 봤습니다.
2: 그 00년대생 출연자분한테 예. 극장이요라고 하면서.
3: 근데 요즘 뭐 유행하는 영크크, 늘크크 구분법 네. 용어 중에 하나가 극장 아~ 영화관이라고 하더라고요.
2: 그렇구나. 네.
1: 네. 저는 그걸 극장 구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극장 구경을 왜 가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2: 맞아요.
1: 예.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화 구경?
3: 영화관
2: 영화 보러?
3: 네,
2: 영화관. 영화 보러 간다.
3: 예. 영화관
2: 그쵸?
3: 간다.
2: 네.
4: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수할까 봐.
1: 아무튼 그래서 영화와 이 추석은 또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맞아요. 예. 네.
1: 저도 지난번에 인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이거 잘 만들었던데요.
2: 오. 예.

0: 두 분이 네. 연기도 아주 잘하고.
1: 아마 이번 주 그 연휴에 예. 그 많이 보시지 않을까 예, 예. 싶은데.
2: 명절 영화로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예.
0: 다른 영화도 또 많이 나와 있지만.
1: 네.
0: 예, 아무튼 신경 써서 봤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그동안 그 영화 관련 음악으로 두 주를 했잖아요.
1: 네. 네.
0: 이제 3주 차 마지막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화제에서 예, 부산국제영화제와
1: 아.
0: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소개해드리고 GB까지 가졌던
1: 아.
0: 예, 영화를 그중에 곡들을 선곡을 했습니다.
1: 네.
0: 사실 뭐 팔자에 없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또 그 제천국제영화제는
1: 네.
0: 저 대한민국의 거장 장항준 감독이
2: 왜 웃으시죠?
1: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네요.
0: 아, 본인도 웃습니다. 네. 이렇게
3: 선배님이 웃으셔서 같이 웃었습니다.
1: 그 위원장을 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0: 그냥 끌려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1: 네.
0: 공교롭게도 그런데 같은 감독의 영화들이었고 모두 또 극장 개봉은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선 작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시드니 루멧 감독의 Dog Day Afternoon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말 제목은 뜨거운 오후로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아마 영어로도 Dog Day는 우리 복날처럼 무척 더운 날을 얘기하는 거니까
1: 네.
0: 아마 그렇게 정한 모양입니다. 1975년 9월 21일에 미국에서 최초 개봉. 딱 50년 후인 2025년 9월 21일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국내 최초로 극장 오. 상영을. 예.
1: 그게 노려서 그렇게
0: 아니요, 제가
1: 상영한 건가요?
0: 제가 그건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영화에 대한 설명을 좀 보다 보니까
1: 네.
0: 딱 9월 21일이더라고요.
1: 아,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쁘셨겠네요.
2: 예, 예. 그럼 그게 시드니 루벳 특별전 같은 거였어요? 아니면 손 대장님이 소개?
0: 제가 소개했기
1: 아, 네.
0: 때문에.
1: 예. 네.
0: 그러니까 그. 저 때문이라니까요.
1: 아, 예.
2: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다시 한번 생생내시라고.
0: 네.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이 영화는 1972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일어났던 은행 강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주인공 소니 역의 알파치노, 셀 역의 존 카잘. 두 사람은 그 대부 속편에서도 형제로 나온 바가 있죠.
1: 네. 네.
0: 그 존 카잘은 가만히 있어도 좀 불쌍해 보이는 얼굴인데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결국 이제
1: 에이.
0: 죽는 역할로 나오죠. 어느 더운 여름날 두 사람, 소니와 셀이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소니의 애인, 레온의 원래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려고요. 성전환 수술비를 구하려고 은행 강도를 계획한 거죠. 그러니까 일이 근데 처음부터 꼬여가지고 네. 결국 무더운 여름날에 인질극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1: 네.
0: 결국 온갖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인질 중에 일부와 함께 탈출용 비행기를 타러 비행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도중에 이제 셀은 결국 사살되고 말고 소니 알파치노는 체포됩니다. 그래서 22년형을 살았다 뭐 그렇습니다.
1: 네.
0: 그 비극으로 끝나는 드문 할리우드 영화이기도 하죠. 시드니 루멧 감독이 이 영화를 마치 이렇게 보면 다큐멘터리 찍듯이 이렇게 찍어서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카메라 레일을 깔고 주인공의 동선을 쫙 따라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네. 아주 뭐 압권입니다. 이 영화는 뭐 1970년대 미국 사회 부조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 소수자 문제, 미디어의 선정성, 그리고 이제 사회적 불안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주제의식으로 녹아 있죠. 그런 와중에도 두 은행 강도의 어떤 처절한 심리 묘사, 또 이른바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불리우는 네. 범죄자와 인질들의 교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사실적으로 잘 그려집니다. 제가 보기엔 알파치노가 이 영화에서 최고의 연기를 보였습니다.
1: 오.
0: 다른 많은 작품이 있지만 저는 이 작품을 정말 최고로 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잠도 자지 않으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이런 네.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그 노력을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는 뭐 특별한 사운드트랙은 없습니다. 대신 유일하게 영화 도입부에 사건이 그러니까 시작되기 직전에 브루클린의 일상이 이제 평화롭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때 나왔던 곡이 바로 이제 엘튼 존의 아모리나라는 곡. 이건 뭐 큰 히트곡은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질 사건과 대비되는 어떤 일상의 평화로움 이런 걸 담아내는 역할입니다. 지금 방금 배경음으로 깔리는데 너무 늦게 깔렸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늦게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원곡 듣겠습니다. 엘튼 존의 아모리나를 함께 듣죠.

0: 예, 영화 독데이 애프터눈의 아모리나를 들었습니다. 예, 하여간 그 좋은 영화입니다.
1: 네.
0: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우리나라 OTT에도 어디 올라 있는 거
1: 지금 보니까 그 사과 TV에서
0: 예.
1: 예, 한국에서는 볼 수 있는 걸로 나와서 제가 예. 오늘.

0: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러 가겠습니다.
1: 예, 그 부산국제영화제 관객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어.
0: 예. 좋습니다.
1: 자, 이제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갈 텐데. 많은 야유를 무릅쓸 각오를 하고
2: 이제는 인정을 해드려야죠.
1: 예. 네. 결국 제임스 테일러의 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0: 아니 좀 오랜만이에요.
2: 아니 그리고 저는
0: 오래 참으셨어요.
2: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제 취향의 음악이 아니더라도 네. 제임스 테일러가 제 취향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전 제 취향의 음악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막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어떻게든 찾아 듣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 라디오로 이제 시작한 이후로 제가 제임스 테일러 판을 두 장을 더 샀어요.
1: 그러셨어요.
0: 아, 예.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판 사고 싶었는데.
2: 근데 그게 가격도 저렴하고 예. 제임스 테일러는 거의 만 원 정도의 가격을 할 수 있거든요.
1: 워낙 판이 많이
2: 많이 팔죠.
3: 잠깐만, 저는 오히려 판을 선물해드렸던 것 같은데.
2: 맞아요.
1: 예. 근데 아니, 지금 뭐 그 두 분은 지금 선곡 경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0: 아니, 무슨 경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3: 아니 그러니까 뭔가 경쟁을.
2: 아닙니다. 이제 인정한다는 거죠.
0: 정말 예. 이상한 사람들이야.
1: 리스펙.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그 제임스 테일러가 이 영화에 예, 두 번 노래가 나옵니다.
3: 네.
1: 그리고 Fire and Rain은 저희 그 본방송에서 2부 마치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읽어드릴 때
0: 네네.
1: 배경음악으로 깔리기도 합니다. 익숙하실 겁니다. 아마 들으시면. 예.
0: 맞아요.
1: 예, 지금 배경음악을 깔고 있는데
0: 네.
1: 예. 제가 이게 설명이 약간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중간에 줄이셔도 됩니다. 예. 영화는 리버 피닉스가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몇 년 전에 예, 정말 한창
0: 맞아요.
1: 풋풋하던 그런 모습이 이제 화면을 가득 채운 영화이기도 하죠. Running on Empty. 우리말 제목은 허공의 질주인데 원래 뜻은 이제 뭐 연료가 거의 떨어진 상태에서 힘겹게 달리는 걸 말하는데 제목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0: 되게 멋지지 않아요?
1: 허공의 질주.
0: 네.
1: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이 영화의 내용과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0: 네.
1: 지난 9월 7일에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에서 소개하고 그때도 GB를 잠깐 가졌습니다. 이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1960년대 미국은 반전 운동이 뭐 대단했습니다. 급진적인 반전 운동 단체들도 있었고 예를 들면 이제 전쟁과 관련된 어떤 군수 시설 등을 폭파하는 일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인명 피해는 나지 않게 하려고 사전에 통고를 하고 폭발물을 설치하는 방법을 썼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뭐 어찌됐든 폭력이고
0: 네.
1: 간혹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 처음 생겨난 것이 미시간 주립대랍니다. 미시간 주립대 그 이름이 이 집단의 이름이 Weather Underground. 이 이름은 밥 딜런의 노래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Subterranean Homesick Blues.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고향을 그리는 노래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0: 네.
1: 거기 나오는 가사 중에 You don't need a weatherman to know which way the wind blows.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아는데 날씨 예보관이 필요하진 않아. 뭐냐면 세상이 변해가는 그런 방향은 명확하다는 거죠. 예. 놀랍게도 이 Weather Underground는 지금도 날씨 사이트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미시간 주립대에서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0: 네.
1: 사실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없는 순수 날씨 사이트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그렇게 반전 운동에 참여했던 한 가족이 FBI를 피해서 신분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얘기인데요. 1989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리버 피닉스가 그 당시에 18살.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1: 극중 데니로 나오는데 그 나이도 대략 그 나이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러니까 부모는 FBI 수배자들이니까 신분을 바꾸고 살아가는 중에 학교 음악 선생님이 데니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줄리아드 음대에 추천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제 이 얘기가 과연 이게 부모 세대의 신념이 아이들한테도 대물림돼야 되느냐 이 문제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데니는 이제 음악 선생님의 딸인 라일라하고 사랑에 빠져 있기도 했고 데니는 자신의 앞날하고 부모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죠. 이건 또 부모도 마찬가지고
0: 네.
1: 예. 결국 그 부모는 데니의 동생과 함께 떠나고 데니는 남겨놓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이별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때 나오는 음악이 바로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노래는 가사가 언젠가 다시 만난다.
0: 예.
1: 이런 그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죠. 이것이 이제 이 가족의 미래를 그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임스 테일러의 히트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이 노래 부르면 아주 가끔씩 눈물 짓는 청중들도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경으로 약간 쓰는 곡이기도 한데 지금부터 전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입니다.

0: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제주에 내려졌던 호우특보 모두 해제됐습니다. 강풍특보도 모두 해제가 돼서 현재 특보 지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렸던 남부지방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고요. 중부지방은 햇살이 강해지고 있어서 27도 안팎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에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만종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서 있어서 부근 4km 구간 정체가 심하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으로는 회인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보은 나들목부터 회인까지 9km 구간이 밀립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해운대 영업소 부근도 사고 여파가 남아서 부근 정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 got a friend
2: in me.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6: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8: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3: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토요일 확장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을 끝까지 다 들었고요. 네, 괜찮죠?
14: 아유, 네, 그럼요. 좋습니다. 네. 아, 저희 좋아합니다. 네, 저희 좋아하고요. 네. 네, 이제 너무 우리 손 DJ님이 좋아하시니까 놀리고 싶어서.
15: 근데 이 Fire and Rain이 네. 나오는 장면에 딱 그 영상이 네. 음악이랑 유튜브에 다 너무 잘 편집되어 있더라고요.
13: 아 그런가요?
15: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이 영화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이 곡이 두 곡이 어디 나왔나 하고 막 해서 찾아봤더니 너무 잘 편집이 돼 있어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16: 그리고 이 노래가 요즘 기묘한 이야기 또 삽입이 돼서 기묘한 이야기라고.
13: 아 기묘한 이야기.
16: 네. 네. 네. 곡에 삽입이 돼서 또 젊은 친구들이 요즘 그 곡에 삽입이 되면 약간 역주행하거든요.
13: 아 그런가요? 네.
16: 그래서 김현 역의 포에 또 삽입이 됐더라고요.
13: 예, 그건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자, 이제 2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김

0: 윤하 위원이 좀 덜 기다리시게 두 번째로 이렇게 순서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도 기쁘게 예. 네, 저희 선곡위원 셋 중에 첫 번째로 제 인생의 영화음악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0: 근데 그 제 경험상으로요. 네.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심심해요.
1: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시 뭐. 예. 적재적소에 잘 들어오니까.
1: 그렇죠. 여러분들 얘기 네.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죠. 사실 영화 네. 막 3주째 하고 있는데 지루함이 하나도 없어요.
0: 아, 예.
1: 네, 영화 막 아 이것도 봐야겠다 저것도 봐야겠다 생각도 들고 예. 저도 참 이 청취자분들만큼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의 첫 곡은 이 영화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예. 그리고 지금은 또 뮤지컬로도 각색이 되어서 아. 국내에서도 굉장히 장기 흥행을 하고 있는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영화 빌리 엘리어트. 아.
0: 이거 한 20년 넘은 영화인데.
1: 맞습니다. 이것도 예. 이제 2000년에 공개가 된 그렇군요. 영화고 제가 오늘 가져오다 보니까 저도 한 2000년 전후? 예, 예. 개봉된 영화를 많이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역시 약간 좀 10대 후반, 20살 이럴 때 본 그렇죠. 영화들이 예. 기억이 많이 나나 봐요.
3: 그때 윤하 씨의 감성이 폭발할
1: 그런가
3: 때였겠죠.
1: 봐요. 네. 이 빌리 엘리어트 뭐 저 말고도 사실 좋아하는 분들이 네. 너무 많은 영화인데 그런 당시에도 폭발하던 저를 더 폭발시킨 네. 장면이 있었는데 이 영화 하면 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오프닝 세퀀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영화 자체도 너무 좋아요. 뭐 내용 아시잖아요. 예, 80년대를 예. 배경으로 이제 영국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곳에서 발레 춤을 추고 싶어하는 남자아이 얼마나 배척을 많이 당했어요. 예. 그 어려운 어떤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뭐 전반적인 영화의 만듦새도 너무 좋지만 그 오프닝에 이 영화의 전반적인 음악의 정서를 전부 이끌어가는 게 이제 밴드 T-Rex인데 예, 예, 예. 이 T-Rex의 코스믹 댄서라는 곡과 이제 주인공인 빌리가 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막 점프를 하고 춤을 추는 모습이 예.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약간 이렇게 흔들리면서 계속 보여요.
0: 아, 지금 그 모니터로는 보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저희 네. 작가님들이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 이게 인트로거든요. 영화가
0: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1: 네,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화면이고 아무런 설명 없이 이제 LP에 바늘만 예.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음악에 맞춰서 폭발하는 예. 어떤 소년의 열정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냥 이 장면으로 저는 그냥 영화에 대한 감상이 다 끝났던 것 같아요.
0: 예.
1: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 작은 소년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얼마나 달려갔으며 예. 마지막에 어떻게 그것을 성취해내는지까지 보고 나면 마음이 벅차오를 수밖에 예. 없더라고요.
0: 주인공이?
1: 네. 그리고 실제로
0: 아, 주인공 배우가?
1: 아, 아니요. 이 빌리 엘리어트라고 하는 인물이
0: 예, 예. 아니, 네. 배우가 누구죠?
1: 아, 배우가
3: 제이미 벨.
1: 맞아요. 아, 이 영화로 예. 아마 거의 데뷔작이었던 예. 걸로 알고 있고
0: 예, 예.
1: 지금도 뭐 좋은 배우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결국에 이제 그 발레리노로 성공을 해서
0: 예, 예.
1: 무대 위에서 촥 하고 뛰어오르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게 돼요.
0: 예.
1: 어떻게 보면 좀 수미상관적으로
0: 그러네요.
1: 영화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뭐 손꼽는 멋진 영화 인트로로 기억에 남아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영화 전반적으로 이 T-Rex의 음악이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중간에 뭐 예를 들면 빌리가 발레를 배울 때 혹은 아버지한테 뭐 대들 때 그리고 처음으로 정식으로 수업을 받을 때 이런 예. 결정적인 순간들이 이제 계속 이 T-Rex의 음악이 깔리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 영화와 T-Rex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느껴지는 예. 부분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영화로 T-Rex라는 팀의 음악을 처음 듣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경로도 있다.
0: 그렇군요.
1: 예. 말씀을 드려봅니다.
3: 그 T-Rex를 안 좋아할 수 없어요. 이 곡을 너무, 딱 접하면.
1: 너무 아름다운 예. 곡이죠.
0: 근데 그 이제 그 저는 오래전에 이걸 보는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이제 다시 좀 보니까 첫 장면에 주인공이 계속 뛰잖아요.
1: 맞아요.
0: 그 찍느라고 정말 힘들었겠다.
1: 이렇게 또 티적 사고로
0: 네, 수천 번은 뛰었을 텐데.
1: 그리고 이게 또 첫 장면이 멋있는 게 그렇게 뛰다가
0: 예.
1: 아마 할머니를 돌보는 역할이었을 거예요. 이 소년이 예. 할머니가 좀 치매가 있어서
0: 예.
1: 그래서 막 이렇게 꿈에 젖어서 막 점프를 하다가 할머니 식사를 차려드리러 가는데 할머니가 집에서 나가.

0: 한 거예요. 어.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서 이제 팍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현실로 확 예. 들어오는 장면이 이제 인트로거든요.
1: 아, 상징적이군요.
0: 맞아요. 그래서 예. 그냥 한 장면으로 영화의 예.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2: 제가 한 달 전에 네. LP 코너에서 영화 음악 스페셜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가장 인상적인 인트로를 슈렉을 꼽았었는데 슈렉과 이거 사이에 너무 고민을 했었어요.
3: 아, 예. 네.
2: 근데
3: 아,
2: 지금 보니까
0: 네.
2: 아, 또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기도 하네요.
0: 이게 정영님께도 최고의
2: 아 최고의 오프닝 중에 하나죠. 아, 근데 이제 그렇죠. 슈렉을 꼽았던 건 그 스매시 마우스라는 팀을 소개해주고 싶기도 했고
0: 네.
2: 그 오프닝도 진짜 재밌거든요.
1: 네. 뭐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슈렉에게 진
2: 그런 아 네.
0: 저는 이겼습니다. 저는 슈렉을 이 곡 이겼습니다.
1: 네. 빌리 엘리엇의 첫 장면 주인공 빌리의 점프 씬에서 흘러나오는 곡. T-Rex의 Cosmic Dancer를 듣겠습니다.

0: 예, 티렉스의 노래로 들은 빌리 엘리어트의 OST였습니다. 정말 그 좋네요, 음악 자체가.
1: 네,
0: 예,
1: 맞아요.
0: 반할만
1: 진짜
0: 하네요. 예.
1: 만약에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진짜 오프닝만 보셔도 반하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0: 예. 예.
2: 오프닝만 봅니다, 그럼.
1: 아, 안 돼요. 뒤에 보셔야죠.
0: 예.
1: 네.
0: 자, 두 번째 곡은요?
1: 네, 두 번째 곡은 이 곡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두 선곡 위원분들과 우리 손 DJ님께도 좀 약간 뭘까 바치는
0: 아, 그래요? 예.
1: 영화와 음악으로 가져와봤어요.
0: 예.
1: 이 작품은 아까 뭐그 허공의 질주 같은 작품도 뭐 개봉을 안 하고 이제 VHS라고 당시 얘기했던
0: 예.
1: 비디오 테이프로만 발매가
0: 맞아요.
1: 돼서
0: 예.
1: 좀 아는 사람 사이에서만 입소문이 많이 났던 작품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작품도 그랬었거든요. 한국 제목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고요.
0: 예.
1: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사실은 번역이 된 건데 허공의 질주는 잘된 케이스.
0: 그렇죠. 예, 그
1: 여기는
0: 원치가 있으니까.
1: 네, 근데
0: 예.
1: 여기는 이게 무슨
3: 근데 정말
1: 의미지?
3: 밑도 끝도 없어요.
2: 영화 내용이랑 이것도 약간 연결은 돼요.
1: 연결이
2: 근데 너무 후진 제목이지.
1: 왜냐하면 또 원작의 제목이 되게 좋아요.
2: 그렇죠.
1: 하이피델리티라고 하는 제목이고
0: 예.
1: 이게 뭐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아시겠지만 하이파이.
0: 예.
1: 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광인들의
0: 예.
1: 사랑과 이별, 우정 이야기를
0: 근데 그
1: 담고
0: 하이
1: 있습니다.
0: 피델리티를 어떻게 번역을 하죠?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3: 어떤 사고로 이게 이어진 건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제목.
0: 그러니까 하여간 뭐 사랑도 이퀄이 되나요로
3: 네.
0: 둔갑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1: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뭐랄까 마니악한 인기를 얻으면서
0: 예.
1: 입소문이 나고 리메이크까지 되는
0: 예.
1: 좀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목입니다. 하지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좀 독특하게 번역이 된 제목과는 상관없이 이 영화
0: 예.
1: 참 많이 좋아하실 텐데 이 영화는 정말 판을 위한
3: 네, 맞습니다.
1: 판을
3: 판을
1: 판에
3: 모은
1: 의한
3: LP를 모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바이블 같은 작품이에요.
1: 맞아요.
3: 네.
1: 이거 그첫 장면부터가 그냥 이 음악 좋아하고 음반 모으는 사람들한테는 참을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주인공이 존 쿠색.
2: 저한테는 다큐예요, 이게. 사실 이 영화가 거의 다큐예요.
1: 네.
0: 제목만 보고 이 영화는 안 봤는데.
1: 아, 그렇구나.
2: 좋아하실 겁니다.
1: 근데
2: 네.
1: 보시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게
0: 존 쿠색이면 뭐또 개성 있는 배우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그이존 쿠색이 주인공으로 처음에 음반에 이제 또 반을 올리면서 시작을
0: 예.
1: 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별을 한 상태인데
0: 예.
1: 항상 차이는 역할인 거죠. 자아를 좀 돌아봅니다.
0: 예.
1: 그래서 나는 왜 그녀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걸까? 그러면서 내가 불행해서 팝 음악을 들었던 걸까?
0: 예.
1: 아니면 내가 팝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불행해진 걸까? 라고 하면서
0: 예.
1: 음반 더미 속에서 그 고민을 내레이션으로 던지면서 영화가 시작이
0: 아,
1: 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반 음악에 정신이 나간 어떤 남자의
0: 예.
1: 사랑과 이별 우정 이야기라고
0: 근데
1: 보시면
0: 그러고
1: 됩니다.
0: 보니까 뭐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가 아주 뜬금없는 건 아닌데.
1: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0: 네.
1: 원작 제목이 또 멋지다 보니까 좀 당시에는 약간 마니악하게 소비가 많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0: 예.
1: 근데 이 주인공이 음반샵을 운영해요.
0: 예,
1: 챔피언스
3: 챔피언스
1: 바이
3: 레코드
1: 닐,
3: 맞습니다.
1: 이라고 하는 이 레코드 샵을 운영해서 이 지금 화면으로 작가님들이 보여주고 계신데
0: 예.
1: 정말 답 없는 매장 직원이자 음악 친구들과 함께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일상을 꾸려 나갑니다.
0: 그 유명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3: 네,
1: 맞아요, 맞아요.
0: 맞습니다. 예.
1: 기본적으로 이제는 정말 다들 기억하시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또
0: 그러게요.
1: 중간에 팀 로빈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까메오로 나와요.
0: 예.
1: 그 뉴에이지 음악을 좋아하는 괴짜로 이렇게 말총머리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실제로 약간 카메오로 출연을
0: 아,
1: 하기도
0: 그런가요?
1: 하고
0: 예.
1: 정말 이제 좀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뒤져볼 만한 부분이 많은 영화인데요.
0: 예.
1: 뭐 디테일은 영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0: 그렇겠죠?
1: 네,
0: 예.
1: 그 챔피언스 바이닐이라고 하는 음반샵 그리고 주인인 존 쿠색 그리고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0: 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이어지다가 해피엔딩으로 결국 영화는 엔딩이 되는데
1: 예, 예.
0: 제가 오늘 거기에서 가져온 곡은 뭐였냐면요. 엔딩에 나오는 Let's Get It On 이라는 곡입니다.
1: 예, 예.
0: 근데 이 곡이 마빈 게이의 곡이잖아요.
1: 예.
0: 보컬 잭 블랙입니다.
1: 아 그래요?
0: 그 아까
1: 배우잖아요.
0: 답이 없는 예, 예. 그 매장 직원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잭 블랙인데요.
1: 예. 그 잭 블랙은 레드 제플린의 광팬이기도 하죠.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터네셔스 D라고 하는 자기 맞아요. 밴드도 하고 예, 있는데 예. 이 영화에서는 정말 막무가내 음악광으로 나와요.
1: 예.
0: 예를 들면 스티비 원더 음반 사러 온
2: 스티비 원더는 쓰레기를 치고 삽니다.
1: 그러니까 그래요?
3: 네. 이게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자기 취향도 아니에요. 딸을 주기 위해서
0: 맞아요.
3: 그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가 한참 히트했을
0: 예,
3: 때니까
0: 예. 사러 왔어.
3: 사러 왔어요. 그 판을 딱 찾으니까 잭 블랙이 직원인데 이런 감상적이고 쓰레기 같은 음악은 팔 수가 없다.
1: 예.
3: 하고 내쫓는 근데 그런 정말 답 없는.
0: 그 다음에 아 80년대 막 최악의 곡 다섯 곡은 전부 스티비 원더 거기다 뭐 이런 얘기를.
1: 스티비 원더 쪽에서는 가만히 있었나요?
2: 아니, 약간 하지만 이게 유머처럼.
0: 유머고 심지어 OST에도 스티비 원더 노래가 삽입돼 있습니다.
1: 네. 아, 그러니까
0: 약간
1: 예.
0: 좀 뭐랄까 좀 블랙 코미디 같은
3: 근데
0: 느낌.
3: 1970년대 스티비 원더 얘기는 안 하고
0: 맞아요.
3: 1980년대 스티비 원더를 얘기하니까 또 아 그래 뭐
1: 그렇게 동의하는 분들도 네. 있을 수는 있죠.
2: 전 그리고 예. 영화 내용이 하나도 정확히는 중요하지 않고
0: 네.
2: 제가 좋아했던 건 그 레코점 안에서 자기들끼리 노는 게 너무
0: 맞아요.
2: 좋아요.
0: 예.
2: 뭐 맨날 베스트 5 뽑기 이렇게 순위 뽑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너무 즐거우니까
0: 맞아요.
2: 그것만으로도 그냥 보는 재미.
0: 맞아요, 맞아요. 이거 봐.
1: 뭐 음원 네. 음원으로 듣는 요즘 시대하고 너무나 다른
2: 네,
1: 시대이기도
2: 네.
1: 하고
2: 예. 그리고 정말 홍대에 그런 비슷한 레코점을 운영하던 분이 계셔서 저희가 예. 너무 좀 친숙하게 생각하는
1: 아.
0: 네. 제가 가져오길 잘했죠? 지금 입 터지셔가지고 아, 이분들이 네. 너무 신나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3: 입 터지면 이거는 한 두 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제해야 됩니다.
0: 네, 여기서 예. 이제 엔딩 장면에 잭 블랙이 내내 다 밴드 한다 얘기만 하고 결국엔 못하다가
1: 예.
0: 음반 발매 기념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존크 잭도 이별했던 연인과 다시 재회를 하게 돼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모든 게 해피엔딩이 되는 장면에 잭 블랙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한 곡 좀 뽑겠습니다 하는데 아, 막 존크다가 아, 쟤 또 뭐 부르려고 하지? 아 너무 괴롭다 이런 표정을 짓는데
1: 예.
0: 이 음악이 나오면서 절창을 보여줍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노래 너무 맛깔나게 잘하지 않나요?
1: 그, 원래 음악 관련 영화에 또 많이 나와요. 예,
0: 그러니까.
1: 예, 예.
0: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에서 너무 주목을 받아서 이 이후에 아마 잭 블랙과 음악 영화면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게 스쿨 오브 락이라고
1: 그렇죠.
0: 하는 작품일 텐데
1: 예.
0: 그 작품에도 연결이 되게 된 네, 이게 이제 계기가 된 작품으로도
1: 예.
0: 상당히 유명합니다.
1: 예.
0: 네.
1: 그렇군요. 잭 블랙이 부르는 노래를 그럼 들어볼까요?
0: 네.
1: 예, 영화 하이 피델리티,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적당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Let's get it on을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작정 하나 지금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한시 뉴스입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시티에서 진행 중인 K-엑스포 현장을 찾아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상품 전시를 둘러봤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지 시간 25일 오후 네이버 계열사 케이크의 전시 부스에 방문해 방탄소년단과 연계한 한국 문화, 한국 교육 프로그램 시연을 지켜보고 아모레퍼시티 부스에 들러서는 인공지능 활용 피부 측정 기기로 피부의 수분과 모공 상태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청와대 성경 홍보수통수석은 이 대통령 부부가 사회자의 안내 따라 음악 재생 버튼을 누르자 참가자들은 방탄소년단과 세븐틴 노래 등에 맞춰 안무를 선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

0: 상해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안보는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김정은 눈치 보기, 은폐, 심지어 탄핵 사유까지 거론하며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 학군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으며 강신철 국방장관 역시 원인이 확인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북한 소행이 확실하다고 결론부터 내리고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특별수사본부 검토에 대해 헌법에 따라 소신껏 대법관 제재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찍어 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과 특검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법원 행정처 폐지까지 입에 올리며 사법부를 통째로 괴멸시키려 든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주홍글씨를 씌우는 행태는 과거 독재 정권이 정적을 숙청할 때 외치던 반동분자 몰이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귀국길에 만지작거리는 특수본 지시라는 불길한 흉기를 당장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이른바 7일 계획 휴전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이란이 받아들일지 회의적이라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이란 폭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대이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구상, 즉 미국이 모든 전선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이란이 재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보다 약간 떨어지며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내린 1,858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지난주보다 0.2원 내린 1,904.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6원 내린 1,830.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손상된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이 재가동되고 미국과 이란이 단계적 합의 방안을 논의한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이 1년 뒤 회사에 계속 다니는 비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인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육아휴직 1년을 끝낸 직원의 고용유지 비율은 1,000명 이상 사업장 91.9%, 50명 미만 사업장 71.2%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어제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에 5mm 안팎, 제주도에 최대 80mm입니다. 특히 제주도 산지 등에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호우경보도 발효된 상황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세종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I'm a dreamer.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

0: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예, 이제 3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 마지막 곡 잭 블랙의 곡 Let's Get It On.
2: 네.
1: 뭐 마빈 게이 못지 않은데요.
2: 필만은 예, 예. 느낌만은
1: 그러게요.
2: 예. 예. 영화 꼭 보세요. 저희 아까 나가는 동안에 계속 얘기했는데 저희 이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은 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것 같아서 예. 절대로 공감하면서 재미나게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특히 판을 모으시는 분들 더욱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맞아요.
1: 자 이제 3부는 김학선 의원의 플레이리스트가 되겠습니다.
3: 네.
1: 예.
3: 저는 일단 첫 영화로는 가든 스테이트 영화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1: 가든 스테이트.
3: 예, 이게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요.
2: 맞아요.
3: 제가 이게 예. 뭔가 대략의 큰 주제로 두 번 본 영화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거든요.
1: 예, 예.
3: 근데 이 영화 뭐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 번은 그냥 또 원고를 써야 돼서 한번 그냥 예, 두 차례 본 영화이기도 합니다.
1: 예, 예.
3: 근데 이 영화가 자극적이거나 그런 줄거리가 아니고
1: 예.
3: 그냥 천천히 흘러가는 영화인데 이게 뭐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이제 고향에 돌아온 앤드류가 샘이라는 또 여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앤드류 역할은 잭 브라포가 맡았고
1: 예.
3: 샘은 당시 나탈리 포트만.
1: 예. 한창 잘 나갈 때.
3: 네, 맞습니다.
1: 예.
3: 근데 거기에서 주인공인 앤드류가 만난 사람들이 다 뭔가 하나씩 이상해요. 그냥 이렇게 나사가 조금씩 빠져 있는 듯한 뭔가 예. 이상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거기서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서 서로에게 뭐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게 영화도 그냥 영화적으로도 좋긴 하지만 저는 이게 사운드 트랙 때문에 사실
1: 예.
3: 좀 고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운드 트랙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모아놨는지. 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거 사운드 트랙을 뭐 실제로 갖고 있기도 하고 이 사운드 트랙을 정말 많이 좀 듣기도 했었습니다.
2: 예.
3: 그 가운데서 제가 아이언 앤 와인의 Such Great Heights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1: 예.
3: 이 노래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낮에 볕 좋은 날 듣고 있으면 정말 너무 좋을 노래거든요.
1: 일단 전주만 들어도 그런 네. 느낌이 나네요.
2: 네. 네.
3: 근데 제가 이 노래를 골랐다가 박종영 위원에게 비난을 당했어요.
4: 왜? 제가 언제?
3: 방송 생각 안 한다.
4: 아,
3: 처지는 노래만 듣는다. 토요일 오후에 이런 노래.
4: 토요일 날 오후에 청취자들을 좀 생각해라.
3: 근데 이런 것도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토요일 오후에 볕 좋은 날 이런 곡을 딱 듣고 있어요.
4: 이런 식으로 공격을.
3: 네.
1: 하여간 뭐 정말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네. 멍하니 듣고 있으면
3: 맞습니다.
1: 아주 좋을 것 같은.
3: 그리고 이 네. 아이언 앤 와인 대표작 중에 2집 자켓이 그냥 푸른 잔대 위에 그 아이언 와인 그 멤버 샘

0: 샘빔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예. 개인 프로젝트인데 샘빔이 누워 있는 그 자켓이거든요. 근데 그 자켓과 음악도 너무 잘 어울리고
1: 예.
0: 특히 이 곡은 그 원곡이 뭐였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아, 포스탈 서비스.
2: 아, 네네.
0: 포스탈 서비스라고 원래 원곡이 전자음악 듀오가 하는 일렉트로 팝인데
1: 예.
0: 그걸 어쿠스틱 팝으로 변형을 시킨 거예요.
1: 아, 이거 전자음악으로 하면 감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2: 근데 전자음악도 굉장히 좀 서정적인. 네.
1: 아, 그런가요? 네.
0: 멜로디가 네. 워낙 좋아서 네. 그 멜로디를 이 샘빔이 특유의 딱 자신의 느낌으로 이 곡을 리메이크를 한 건데
1: 예.
0: 이 곡을 들으면은 정말 제가 이렇게 편견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
1: 예.
0: 그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오후에 이 방송에 귀 기울여 있는 분들은
3: 아 좋아요. 것들을, 아주 네. 어울려요.
0: 네. 제가 난데없는 비난을 당했어요.
3: 아니 비난 아니고
2: 아니. 네.
3: 그리고 지금 학선 씨가 이제 영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음악 얘기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네.
3: 이 영화가 유명하지 않은 걸로 유명한 영화예요.
2: 네.
3: 볼 수도 없고
2: 네.
3: 그냥 음악 만 유명하고요. 사실은 영화 자체보다 OST가 훨씬 유명한. 정말
1: 예.
3: OST가 학선 씨 말한 것처럼 명곡만 어떻게 이렇게 수록을 했지 싶을 정도로.
1: 그럼 이 네. 노래 말고 다른 OST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0: 이게 닉 드레이크 노래도 있고요.
1: 예.
0: 신스라고 또 인디팝 그룹 노래도 있고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도 있고.
1: 아, 옛날 네. 노래도 있네요.
0: 네, 그런 노래도 예.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아이언 앤 와인이 샘 빔이라고 원래 교수거든요. 영화 가르치던 교수인데
1: 예, 예.
0: 그 사람이 자신의 음악을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닉 드레이크나 사이먼 앤 가펑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1: 예. 아, 지금 노래도 얼핏 들으면
0: 네.
1: 사이먼 앤 가펑클의
2: 맞아요.
1: 반주와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0: 하고 이 음악이 한때 참 많이 듣던 시절이 있었는데 뭔가 요즘은 어느새 좀 잊힌 이름이 됐더라고요. 이 아이언 앤 와인도 굉장히
1: 예.
0: 좀 인디 음악 찾아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꼭 필수 아티스트였는데
1: 예.
0: 어느 정도 좀 잊힌 아티스트가 돼서 이 곡을 딱 이 토요일 날 정오가 지나서
1: 예.
0: 들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1: 예. 영화 가든 스테이트의 사운드트랙 아이언 앤 와인 네, Such Great Heights를 듣겠습니다.

0: 예. 뭐 토요일 오후에 비가 오든 맑든 네. 다 어울리는 노래일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맞습니다.
2: 가을 네. 날씨에 되게 잘 어울리는 이상하게 네. 가을 땐 좀 이런 어쿠스틱 사운드 예, 들으면 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1: 예, 예. 네. 위로가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0: 되게 이런 어쿠스틱이나 아니면 그 피아노 반주로 시작되는 노래 맞아요. 중에 예, 엉터리 노래가 별로 없습니다.
2: 네. 네. 자신감이구나.
0: 다 네. 좋아요.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김학선 의원의 두 번째 선곡. 뭘까요?
1: 네, 두 번째 영화는 제가 가장 최근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네. 퍼펙트 데이즈 준비를 해왔습니다.
0: 우리 지난번에 그 저 LP 코너에서 한번
1: 맞습니다.
0: 예, 예.
1: 의원이 한번 선곡을 했었고
0: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즈가 나왔습니다.
1: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오늘 니나 시몬의 필링 굿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저 이제 두 번을 봤는데 한 번은 저희가 같이 봤던 것 같아요.
2: 어 맞아요. 시사회 초대를 받아서 예.
1: 한번 같이 보고 맞아요. 저는 너무 좋아서 이제 아내와 함께 그걸 더 봤는데 그때 처음에 시사회 같이 보고 김유나 위원이 저한테 이거 너무 김학선 영화인데 하고
3: 아 카세트 테이프가 계속 나와서
1: 아니 그냥 뭐 저희 저의 일상이나 뭐
2: 네. 그냥 모든 것이 김학선 위원님이 지향하는 네. 어떤 그래요. 삶의 맞습니다. 애티튜드를
1: 그러고 이제 아내와 영화를 보고 나서 아내가 아 나랑 결혼 안 했으면 저렇게 살고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 저랑 좀 저희 지향과
2: 예.
1: 좀 맞는 장면인 그러니까 영화인데 이 영화가 퍼펙트 데이즈는 빔 벤더스 감독이 연출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화장실 뭐 캠페인 같이
2: 네. 아 맞아요
1: 네, 도쿄의 화장실 캠페인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 건데 그러기엔 너무 좀 잘 만들었죠.
2: 그렇죠.
1: 예. 네, 그리고 내용도 사실 이게 크게 뭐 별거 없는 주인공 히라야마가 그냥 늘 똑같은 일상을 예. 계속 반복하고 거기에서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사건이 생기면서
2: 그렇죠.
1: 예. 예, 뭐 그런 일이 딱 그런 영화인데
2: 네.
1: 제가 이 영화에 좀 반했던 게 사람이 그냥 딱 나뉘는 것 같아요. 요즘이야 뭐 굉장히 큰 성공을 바라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2: 네.
1: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어릴 때 장정일 작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2: 아, 네.
1: 장정일 작가 책 중에 독서일기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장정일 작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자기의 꿈이 요즘은 이런 표현 안 쓰는 학교 소사나
2: 네.
1: 동사무소 말단 직원을 하면서 다음에 퇴근해서 책이나 맨날 읽는 삶을 살고 싶다.
2: 맞아요.
1: 근데 제가 거기에 되게 꽂힌 적이 있었거든요.
2: 네. 맞아요.
1: 그래서 아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요즘 시대와 약간 동떨어진 뭐 이야기일 것 같은데.
3: 그래서 저희 맨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학선 씨랑 저랑 매일 퇴근할 때
0: 네.
3: 앨범 판 한 장을 사고 집에 가서 그걸 들을 수 있는 삶이면
1: 그렇죠. 네.
3: 거의 뭐 100% 행복한
1: 맞습니다.
3: 삶이다.
0: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길바닥에서 듣게 되는.
1: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이 너무 좋고 그냥 예. 일상 저는 뭔가 삶에 변수가 생기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2: 예. 예.
1: 그냥 똑같은 삶이면 좋겠고 근데 저희 동료 중에 저랑 아주 다른 성향을 가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소셜 네트워크에 가끔 그런 걸 써요. 아 매일 똑같은 삶 지겹다.
2: 아. 네.
1: 근데 저는 그 똑같은 삶이 너무 좋거든요.
2: 그럼 김학선님 항상 그렇거든요. 왜죠? 하고 물어보거든요. 왜 그게 싫죠?
1: 맞아요. 근데 그 영화에 코모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2: 맞습니다.
1: 근데 그게 이게 흔들린 나뭇잎 사이에 그 햇살 하는 말인데 그 영화가 그냥 햇살이 똑같은 것 같아도 조금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의미.

0: 위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 저도 그 똑같아 보이는 일상 속에서 그냥 늘 다른 것들이 있어서 예. 제가 그 판을 뭐 다른 판을 살 수도 있는 거고
1: 네. 그렇죠.
0: 다른 네, 멋있는 네. 맛있는 커피를 마시러 갈 수도 있는 거고
1: 뭐 그래서 동인천에 중국집
0: 맞습니다.
1: 가셔서 또
0: 네, 다른 간짜장을 먹으러 갈 수도 네, 있고
1: 그럴 수도 있죠.
0: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너무 만족하다 보니까 이 영화에 굉장히 제가 좀 많이
1: 꽂히죠.
0: 네, 꽂혀서 예. 이걸 한 번 더 봐야겠다. 막 네. 그런 생각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2: 저는 뭐 기막선을 녹여서 영화로 만들면은 이런 영화 나오지 않을까.
3: 근데 좀 다른 게 이 네. 곡이 필링굿이 네. 마지막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 히라야마의 그 오래된 삶 속에 뭔가 비애와
0: 파문이
2: 균열이 좀 생기죠.
3: 있는데 제가 아는 학선 씨에는 네.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정말 평탄함 그 자체거든.
2: 맞아요. 그 네, 약간 맞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안정형 네. 인간이어서
3: 좀 다른데.
0: 근데 히라야마 씨도 결국에는 그걸 이겨내고
2: 그쵸, 다시
0: 그냥
2: 일상으로
0: 다시 일상으로
2: 돌아오잖아.
0: 돌아가겠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듣거든요. 그리고 이 히라야마 주인공이 늘 음악을 듣는 수단이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2: 맞아요. 예, 예.
0: 근데 제가 또 카세트 테이프를 너무 좋아해서 아마 그냥 계속 그걸 또 모으는 사람이어서 아, 그것도 예. 너무 좋았고 그냥 모든 게 좋을 수밖에 없는 영화였습니다.
1: 이 마지막 거의 마지막 장면인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맞아요.
1: 주인공이 이렇게 차를 몰면서
0: 네.
1: 이 음악을 듣고 있는 장면이겠죠.
0: 네. 맞습니다. 네.
1: 얼굴이 굉장히 밝게 웃는 네. 그런 근데
2: 또 웃지만
1: 인상적인
2: 눈을 보시면 이제 또 막 인생에 정말 많은
0: 그러네.
2: 회한이 담겨 있는. 맞아요.
0: 네, 그럼에도 나 이제 다시 일상을 살아가겠다라는 좀 결의가 얼굴에 좀 예. 담겨 있는 거고.
1: 아, 표정 연기가 아주 대단한데요.
0: 네, 네. 맞습니다.
2: 뭐 많이들 좋아하시지만 네. 그 야쿠쇼코지라고 한국에서도 또 굉장히 유명한 예, 명 예. 배우가 열연을 펼친 작품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래서 전 니나 시몬 이 재즈 보컬리스트로 보통 3대 보컬리스트 많이 뽑는데
2: 네.
0: 뭐 엘라 피츠제럴드나 사라 본, 빌리 헐리데이 뽑는데 이 니나 시몬 거기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1: 예.
0: 저는 니나 시몬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2: 네,
0: 그 중성적인 목소리도 그렇고
2: 네.
0: 들을 때마다 아 니나 시몬이 재즈는 최고다. 예. 생각을
3: 잭블랙인가요?
0: 네.
2: 오늘 또 이런 뭐,
3: 잭블랙인가요?
0: 네, 그래서 선곡마저도 마음에 든다.
1: 그러다는
0: 생각을 했습니다.
2: 네.
1: 자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 야쿠쇼 코지의 인상적인 표정 연기와 함께 마지막 장면을 장식했던 곡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을 듣겠습니다.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Sun in the sky, you know how I feel. Breeze drifting on by, you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0: 예, Feeling Good 니나 시몬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의 마지막 장면에 나온 곡. 오늘 그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곡들이 다 좋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예, 예. 물론 제가 가져온 곡도 네. 괜찮았을 테고.
2: 아, 그럼요, 그럼요.
1: 예. 저희가 아직 부족하네요. 이걸 말씀을 저희가 드렸어야 되는데.
2: 네. 아, 먼저 네. 말했어요. 아, 그리고 네. 얘기하면서
0: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안 나오는데. 네.
2: 얘기하면서 듣는 게 이게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예.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음악 좋아할 수밖에 없다.
0: 떼놓을 수가 없으니까.
2: 네. 그리고 예. 좋은 영화에는 늘 좋은 음악이 딸려오고 예. 좋은 음악이 있으면 또 좋은 영화가 붙고 예. 이런 것 같아요.
0: 예. 그리고 네. 이제 필링 굿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토요일 아까 같은 음악도 좋았지만 네. 이 어쿠스틱으로 재즈도 참 네. 토요일 오후가 좋은 거구나.
3: 주말 오
2: 네.
0: 예,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네. 그런 곡이었네요.
1: 니나 시몬 목소리가 뭐 워낙 매력적이어서.
2: 예. 오늘 뭐 거의 영업하러 나오셨네요.
3: 이 영화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도쿄에 갔다 왔거든요.
2: 네.
3: 근데 이 영화가 꽤 한국인들한테도 아주 많은 사람이 보진 않았지만 매니아들이 생기면서 그 히라야마가 청소하는 예. 화장실 그게 이제 도쿄 올림픽 을 기념해서 이제 맞아요. 막 화장실을 막 리노베이션 한 게 있거든요. 예. 화장실을 답사하는 이런 그 지도도 있고요.
0: 예.
3: 히라야마가 아까 학선 씨가 얘기한 것처럼 히라야마가 살던 집 있잖아요.
2: 네.
3: 매일 아침에 쓰는
2: 네.
3: 그 집도 그대로 있고 바 이렇게 투어가 있어요.
0: 아.
3: 그래서 그거를 다 한 번씩 다녀보는
0: 예.
1: 그리고
3: 그 정도입니다.
1: 한국에서 그렇게 크게 흥행한 건 아닌데 네. 이 히라야마가 주말마다 문고판 책을 사거든요. 그걸 꼭 휴일날 읽는데 그 책들이 한국에서도 뒤늦게
0: 아, 그런가요?
1: 출간될 정도로 이게 그냥 비슷한 성향을 가진
3: 비슷한
1: 사람들에게
3: 성향을 가진
1: 이렇게
3: 사람들이,
1: 딱 영향을 네. 끼친 거죠.
2: 네.
0: 김학선류의
1: 맞습니다. 네.
2: 안본지족 라인이 네. 좋아하는 네.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0: 그렇군요. 아, 이건 뭐 영화 저는 사실 못 봤는데
2: 네.
0: 예. 근데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2: 네.
0: 예. 자, 그러면 잠시 광고 전해드리고 4부 박정영 선곡위원회 플레이리스트로 옮겨가겠습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중부지방은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남부지방은 일부 지역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빗줄기도 약해졌습니다. 낮까지 호남과 영남에는 5mm가량의 비가 더 오겠고 제주에는 저녁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귀경 차량들 많습니다. 가장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되겠는데요.

0: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총 63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특히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서평택에서 화성 구간의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3: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8: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9: 경복대학교
10: 1336 1336 1336 1336
11: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4: 백조싱크.
15: 자, 토요일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 이제 내 인생의 영화 OST 특집 벌써 오늘로 3주째인데 진짜 마지막 순서가 되십니다.
16: 네. 예.
15: 모르죠. 또 나중에 또 하자고 그럴 수도 없네요. 네. 네. 박정영 위원의 플레이리스트로 4부를 이제 장식하는데 어떤 영화 음악을 준비하셨습니까?
16: 네. 두 영화 다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고 둘 다 신납니다.
15: 예.
16: 네. 첫 번째는 싱 스트리트라는 2016년 개봉한 영화고요.
17: 네.
16: 음악 영화 전문 감독 존 카니.
17: 그렇죠. 그렇죠.
16: 감독의 영화고 존 카니 감독이 아마 2007년 원스 예. 아마 음악 영화의 문을 열어서
15: 아일랜드 스튜디오.
16: 네, 그렇죠. 2013년도에 아마 한국에서 너무 흥행한 비긴 어게인.
17: 네.
16: 뭐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한국에서 유독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17: 네.
16: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이 싱 스트리트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싱 어게인이라는
17: 맞아요.
16: 음악 영화를 개봉했는데 요건 제가 아직 못 봤어요.
15: 예.
16: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땡기진 않는데 어쨌든 존 카니가 만든 음악 영화 중에 저는 이 싱 스트리트를 너무 사랑합니다.
17: 아, 저도 이게 원탑입니다.
15: 네. 아, 그래요?
17: 네네.
16: 원스도 좋고 비긴 어게인도 좋은데 너무 좋아해서 요게 최근에 2016년 개봉이니까 10주년 개봉 기념으로
15: 예.
16: 얼마 전에 홍대에 있는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재개봉을 했고요.
17: 아.
15: 예.
16: 제가 저희 따님이 이제 대학생인데
17: 네.
16: 따님의 손을 잡고
17: 아, 또 그랬구나.
16: 그, 이 영화를 보로 갔어요.
17: 우리 위원님
16: 갔는데
17: 또 그랬구나.
15: 그래도 같이 가주는군요.
16: 아, 같이 가줍니다. 예. 왜냐하면 근데 그 친구가 이 영화를 좋아할 거라는 걸 제가 딱 파악을 해서 딱 갔는데 너무 좋아해줘서
15: 예.
16: 그때의 그 뿌듯함.
17: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한 50번 정도 도전하면 한 번 정도는 성공하시네요. 아,
16: 근데 그 성공이 중요해요. 그 성공 할 때 잘 포착해서 너무 저한테도 다시 좋은 기억으로 남은 영화고.
17: 축하드립니다.
16: 이게 이제 1980년대 더블린을 배경으로 한 영화고 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5: 예.
16: 한 14세
15: 계속 더블린이네요.
17: 네, 네. 맞아요.
15: 예.
16: 14세 리버 피닉스 고 나이 때인 것 같아요. 그 코너라는 주인공이 부모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지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0: 가면서 학교를 옮기는데 학교가 좀 좋았던 학교에서 굉장히 안 좋은 학교로 옮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거리에서 그 라피나라는 연상의 소녀를 만나요. 너무 마음을 뺏겨서 모델을 꿈꾸는 이제 그 라피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떨결에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밴드가 있다. 내가 그치. 하는 밴드가 있는데 너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지 않을래?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밴드가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1: 그쵸.
0: 그러니까 허세로 그 여자에게 뭔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쵸. 밴드가 있는데 너 뮤직비디오에 출연할래? 근데 관심을 보이는 거죠.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난 거죠.
2: 예.
0: 그러면서 친구들을 막 규합해서
2: 급조하는군요.
0: 급조를 그렇죠. 합니다.
1: 예.
0: 싱 스트리트라는 밴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라피나를 뮤직비디오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진짜 음악을 시작을 해요.
2: 예.
0: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때 한참 음악 얘기 나오죠. 두란두란 뭐
1: 그렇죠.
0: 그 스펜다우 발렛 뭐 이런 음악들을 듣는 게 나오고 그 음악을 막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하다 보니 음악이 좋아지고
2: 예.
0: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담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흉내를 내다가 자기 표현을 하게 되는 어떤 성장서사가
1: 맞아요.
0: 자연스럽게 이게 영화 안에 녹아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갖고 처음으로 학교 축제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곡이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할 Drive It Like You Stole It이라는 곡인데
1: 아, 노래 너무 좋아요.
0: 아, 이 노래 제목도 그냥 훔친 차처럼 운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는 뜻인데 오늘 제가 이 곡을 딱 고르면서 앞서 보니까 허공의 질주도 그렇고요.
1: 그러니까
0: 빌리 엘리어트도 그렇고 싱 스트리트도 약간 부모의 곁을 떠나서 독립하고 예. 성장하는
2: 그러네요.
0: 그런 얘기네요.
1: 예. 그러니까
0: 신기하게도.
1: 네.
2: 그 추석날 가족이 뭉쳐야 되는데.
0: 근데 여기 안에 예. 그 뭔가 가족의 사랑이 나와요.
1: 가족애가 있죠. 빌리 엘리어트도 결국 아버지가 이제 그 소년의 꿈을 품으면서.
2: 아니, 그리고 뭐 허공의 질주도 사랑하니까.
0: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에는 그 코너의 형인 브랜든이라는 너무 멋진 형이 나와요.
1: 예. 맞아.
0: 브랜든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락 음악에 대한 지식이 방대해서 이 친구에게 음악적 지식을 계속 알려주고 밴드에 나아갈 방향을 막 조언을 해요.
2: 예.
0: 하지만 본인은 그 더블린에서 떠나지 않고 동생의 꿈을 위해서 딱
1: 맞아요.
0: 지원해주고 보내주는 예. 역할이 나오는데 저는 이 형한테 마음이 너무 가더라고요.
1: 형은 또 약간 챔피언스 바이닐 같은 데서 자주
0: 그렇죠.
1: 발견할 것 같은 인물이거든요.
3: 진짜 가족을 떠난 사람은 히라야마밖에 없네요.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1: 아, 예. 네. 별걸 다.
0: 네.
3: 네.
1: 알겠습니다.
2: 어떻게든 또 거기 끼워 넣으시려고
0: 그러니까
2: 네, 알았습니다.
1: 네.
2: 노래 들을까요? 네, 1980년대 더블린의 소년들이 자신들만의 밴드를 만들어가는 영화 Sing Street의 OST Drive It Like You Stole It 듣겠습니다.

0: 예, 영화 싱 스트리트의 OST Drive It Like You Stole It 들었습니다.
1: 네.
0: 싱 스트리트라는 밴드는
1: 네.
0: 존재하진 않잖아요.
1: 네.
0: 그냥 살아남았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1: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밴드가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존재하게 되고,
0: 예.
1: 네.
0: 영화와 함께 끝나버렸으니까.
2: 네.
1: 끝났죠.
0: 예. 그, 뭐, 그룹 이름으로도 싱 스트리트는 괜찮은 그룹인 것
2: 네.
0: 같은데. 예. 노래도 아주 신나고 좋았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영화와 곡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네, 두
0: 이제
1: 번째,
0: 마지막 곡입니다.
1: 네, 마지막이네요.
2: 네.
1: 네, 대망의 마지막 곡이고요.
2: 왜 이렇게 의미 부여하세요?
0: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또 할지 모르는.
2: 네.
1: 그 제가 소개할 마지막 영화는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영화고요. 1996년 데니 보일 감독이 만든 영국 영화고 이게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건데 이 영화가 1990년대 어떤 영국 대중문화에
2: 맞아요.
1: 엄청난 영향을 준
0: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됐나요?
1: 우리나라에도 네. 개봉이 됐고요.
0: 예.
1: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엄청난 영향을 줬죠.
2: 저도 네. 아까 전에 이제 여러 영화 생각하면서 이 곡과 영화는 언젠가는 한번 소개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1: 그래.
2: 예, 많이 기억에 남는 작품이죠.
0: 예.
2: 네.
1: 이게 무대의 배경은 1990년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고요.
0: 예.
1: 그 영화의 스토리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영화가 뭐 특별한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 네.
1: 마약 중독자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그 당시에 선택할 수 없었던 젊은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0: 예.
1: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간의 어떤 지역의 격차나 빈부 격차, 계급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시선까지 갖고 있는 작품인데
0: 예.
1: 사실은 이 영화에서 그 몇몇 장면들이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이
2: 그
1: 있습니다.
2: 아이코닉한
1: 장면이
2: 완전히.
1: 있고 예. 오늘 소개할 그 노래는 이기팝의 Lust for Life라는 곡인데
2: 네.
1: 이건 영화의 오프닝이에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영화 그 주인공과 맞아. 친구가 물건을 훔치고 경찰에게 막 쫓기는 장면을 영화가 딱 시작하면서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2: 네.
1: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독백이 나오잖아요. Choose Life. 그러니까 삶을 선택하고 가족도 선택하고 대형 TV를 선택하고 세탁기, 차, CD 플레이를 선택하라라는 막 독백이 나오면서
0: 예.
1: 경찰에게 쫓겨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처지거든요. 이 주인공들은
0: 예.
1: 심지어 CD 플레이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이 곡이 쫙 나오는 그 오프닝. 이 오프닝도
2: 맞아요.
1: 역사상 뭐 가장 인상적인 오프닝 중에 하나.
2: 예. 그러니까 그 겁니다. 이제 주인공들이 저렇게 길을 이제 막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이 뛰는데 이 노래와 저 핸드헬드로 들고 있는
0: 예.
2: 카메라가 계속해서 숨막히게 이제 끊기지 않고 달리는 장면을 찍는 저게 진짜
0: 롱샷이군요.
2: 맞습니다.
1: 이게 그 당시 어떤 젊은 영화 감독들에게
2: 맞아요.
1: 엄청난 영향을 줬고
2: 질주죠. 질주 진짜.
1: 그리고 앞서 학선 씨가 소개했던 퍼펙트 데이도 이 루리드의 퍼펙트 데이도 이 영화에서 엄청나게 인상적인 장면으로 나오는데
0: 예.
1: 주인공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딱 쓰러지는 장면에 퍼펙트 데이가 쫙 흐르고요.
2: 네.
1: 마지막으로 너무 인상적인 또 장면.

0: 면 하나가 그 병기 속으로 빠진
1: 빠져들어가서
0: 약이 병기 사람. 속으로 빠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약을 찾기 위해서 화장실 병기 속으로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쫙 막상 들어가니까 파란색 바다가 그쵸. 나오면서 예. 그럴 때 브라이언 이노의 딥 블루 데이가 막 흐른 그러니까 뭔가 음악과
2: 그러네요.
0: 아름다운 영상 뭐 인상적인 영상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조합해서 예. 음악이나 영화 하여튼 대중문화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이완 맥그리거의 아주 네. 젊은 시절 모습.
1: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이제 이미지적으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영화 포스터나 어떤 이 영화의 이미지들이 너무나 그 시대를 뒤흔들어 놨다고 해야 할까요? 예. 너무 좀 감화된 청춘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저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씨 테두리 쳐서 만드는 그 어떤 디자인 같은 것도 예.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3: 그리고 이기팝이 정말 전설적인 존재인데 아마 이 노래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렇죠. 제대로 맞아요. 처음으로 소개된
0: 아, 그러면 네. 이기팝이 뉴욕의 어떤 미국의 펑크 네. 음악을 상징하는 뮤지션인데 그 당시 한국에서는 사실은 뭐 인기가 거의 없었는데 트레인스포팅의 이 전설적인 오프닝 씬에 이 음악이 나오면서 그쵸. 갑자기 맞아요. 많은 팬들이 생기기도 했고 네. 여러모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영화이기도 하고요. 사실 학선 씨나 저는 이 정서랑은 좀 다르잖아요.
3: 그렇죠. 네.
1: 잠깐만 왜 선구시는 걸까?
0: 아니
1: 저만 여기에요?
0: 그게 뭐냐면 저도 약간 모범생과라서
3: 아니 그리고 유나 씨는 이들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제가요?
3: 네. 저는 곁을 두지 않고
1: 여기 좀 과격한데?
3: 네. 아무튼 그래도 우리 네. 중에서는
1: 아 그래요? 네.
2: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이게 디스를 하시는 거
1: 아니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3: 좋은 성격이어서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0: 근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아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정서인데도 불구하고 공감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개봉한 지 30년이 돼서 올해 조만간 이 트레인스포팅이 다시 재개봉을 합니다. 아. 예.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게 1990년대의 어떤 젊은 세대들의 절망이 사실은 30년 뒤에도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이 영화와 음악이 공감을 얻고 있거든요.
2: 예.
0: 약간 바뀐 게 없구나.
1: 맞아요.
0: 이런 네. 생각도 드는 거죠.
2: 하여간 뭐 그 1996년에 트레인스포팅 네. 여기에 사용되면서 노래가 다시 또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1: 네.
2: 당시 그 이기팝의 매니저가 영화 개봉된 지 뭐 불과 한 몇 달 사이에 이기팝의 그 음악을 영화에 쓰고 싶다는 요청이 20건 넘게 들어왔어요.
1: 아, 그럴만
3: 그 정도로 강렬했고 제 기억에 네. 한국 광고에도 이 음악이 쓰였던
1: 맞아요, 맞아요.
2: 아, 그랬나요?
1: 네. 네.
3: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구나 한 2-3일 전에 SNS에 이기팝이 아직도 현역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1: 네.
3: 아직도 우통을
0: 옷장을 까고 항상
1: 까고
3: 블랙진을 입고 예. 아직도 이렇게 보면 그 특유의 모습이거든요.
1: 아, 네.
3: 지금 나이가 80이거든요.
2: 아유 관리를 잘 하신 모양이네.
3: 근데 아직 뭐 이제 배도 좀 나오고 막 그랬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와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그거 제가 잠깐 본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예. 되게 신기한 게 롤링스톤즈의 믹재거는 지금도 여전히 몸이 배가 전혀 안 나왔는데
1: 예.
0: 이기팝은 배가 볼록 나오셨어요. 배가 예. 볼록 나왔는데 늘 웃장을 까고 맞아요. 그렇게 공연을 해요.
1: 그러니까 약간 정신인 거야. 그 네. 위통을 벗는 것이 정신입니다. 제가 보기에.
2: 예. 그러면 네. 이제 들어볼까요? 주인공이 에든버러 거리를 달리는 영화의 첫 장면부터 흘러나온 노래 트랜스포팅의 삽입곡으로 쓰인 이기팝의 Lust for Life 듣겠습니다.

0: 네. 자, 이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저를 포함한 네 사람의 인생 영화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네. 추석 연휴도 이제 뭐 내일이면 끝나게 되고, 예. 3주 동안 이어온 저희 내 인생의 영화 OST도 오늘로 이제 마지막인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네.
2: 예. 즐거웠습니다.
0: 예. 당장 다음 주 주제는 아직 안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3: 네.
0: 돌아가셔서 다음 주 주제를 좀
1: 알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0: 네, 또 영화 음악 합시다라는 말씀은 당분간은 좀
2: 네. 잠시 쉬었다가
1: 그러니까요. 하는
0: 건데. 네, 나중에 또 기회가 얼마든지 있겠죠. 영화하고 음악을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본 영화 한 편이나 혹은 우연히 들으신 노래 한 곡 정도가 일상의 작은 변주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토요일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 세 번에 걸쳐 각자의 영화와 음악을 꺼내주신 박정영, 김학선, 김윤하 선곡위원 세 분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휴일마저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일요일에 역시 또 만나 뵐 예정입니다. 내일은 사색이죠. 예, 역사 사자 써서 사색 시간이 내일 이어집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길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추석 다음 날인 오늘 아침부터 귀경 행렬이 시작돼 현재 고속도로 곳곳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경길 정체는 늦은 오후 들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이트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지 기자 전해주시죠.
1: 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고향을 출발해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특히 점심시간을 지나면서부터는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본격적인 귀경길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고속도로 CCTV를 통해 정체 상황 확인하고 있는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 문촌리 인근의 경우 창원 방향은 제속도를 내고 있는 방면, 양평 방향은 차량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금호분기점에서 칠곡분기점 3km, 비룡분기점에서 대전터널 2km 등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방향 목포에서 몽탄 1터널 부근 9km, 당진에서 행당도 휴게소 부근 13km 등에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을 중심으로 차량 정체가 확연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되는 소요 시간 말씀드리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 30분, 광주를 출발하면 6시간 20분, 대전은 3시간 40분, 강릉에서

0: 시간은 4시간 5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혼잡은 내일 새벽 2, 3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귀성길의 경우 서울 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1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40분, 강릉 3시간 정도로 비교적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귀성길 역시 정체는 오후 4, 5시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저녁 8시 정도에는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 590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8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2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 차량과 나들이객이 모두 몰리면서 평소 주말보다 차량이 많고 정체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운전에 더욱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모두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멕시코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한 멕시코 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멕시코 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한 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의 상호 보완적 산업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한 멕시코 무역협정은 양국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양국 간 투자와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흘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회담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거란 미국 측 예고가 나왔지만 화려한 의전에 비해서 성과는 부실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두 정상은 올해 두 차례 더 만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허효신 특파원입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마지막 날, 두 정상은 찻잔을 놓고 마주앉아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양국 간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중국이 약속했던 희토류 공급이 지연되는 데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역시 이번 협상에서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리어 대표는 밝혔습니다. 관세 난타전을 중단한 무역 휴전이 내년 1월까지 두 달 연장된 것 말고는 양국 간 핵심 이익에 접점이 없었다는 한계로 해석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이란 문제에서도 돌파구는커녕 인식차만 확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중국 관리들이 회담 뒤에도 트럼프의 압박에 따라 테헤란과의 관계를 제한하지 않는 걸 보장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회담 성과를 둘러싼 비판이 거센 가운데 두 정상은 오는 11월과 12월 양국에서 잇따라 열리는 다자 외교 무대를 통해 두 차례 더 만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미 회담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카누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스프린트 혼성 카약 2인승 500m와 스프린트 남자 카약 1인승 500m에서 각각 은메달을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혼성 카약 2인승 500m에서는 최민규와 선민주가 호흡을 맞춰 일본의 추격을 따돌리고 1분 40초 349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1분 39초 444를 기록한 중국 리천하오 장르시 조에 이어서 2위에 올라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혼성 카약 1인승 500m에서는 장상원이 첫 250m 구간을 선두로 통과해 금메달에 기대감을 높였지만 우즈베키스탄 샤흐리요르 마흐카모프의 막판 뒷심에 밀려 1분 44초 433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이빙 대표팀의 김나현과 문나윤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싱크로 10m 플랫폼에서 동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이래서 4차 시기 안정적인 연기를 펼쳐 상위권에서 메달을 놓고 경쟁한 김나현, 문나윤조는 마지막 5차 시기에서 뒤로 돌아 두 바퀴 반을 돌고 한 바퀴 반을 비트는 고난도 기술을 성공해 합계 276.90점을 획득하며 4위 말레이시아조를 29.61점 차로 따돌리고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안보는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DMZ 7회 추정 폭발

0: 사고에 대해 김정은 눈치 보기, 은폐, 심지어 탄핵 사유까지 거론하며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군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으며 강신철 국방장관 역시 원인이 확인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북한 소행이 확실하다고 결론부터 내리고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특별수사본부 검토에 대해서 헌법에 따라 소신껏 대법관 제재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찍어 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탄핵과 특검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법원 행정처 폐지까지 입에 올리며 사법부를 통째로 괴멸시키려 든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주홍 글씨를 씌우는 행태는 과거 독재 정권이 정적을 숙청할 때 외치던 반동 분자 몰이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귀국길에 만지작거리는 특수본 제시라는 불길한 흉기를 당장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크라이나 군에 잡혔던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서 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뒤로 숨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에게도 저에게도 사후 설명이 없다면 우리 여당 의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정부의 여당 무시냐면서 그렇게 하려면 다 내려오라고 직격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어제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에 5mm 안팎, 제주도에 최대 80mm입니다. 특히 제주도 산지 등에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호우경보도 발효됐습니다.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한 20대 여성이 중고시장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샀는데요. 그 카메라에서 9살 때 반 친구들과 자신이 찍힌 사진을 발견합니다. 우연히 산 중고 카메라에서 내 어릴 적 사진이 나올 확률 얼마나 될까요? 카메라 원래 주인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카메라가 중고시장에 나온 거래요. 이렇게 상상도 못한 곳에서 옛날 내 모습을 발견하면 잊고 있던 추억을 선물 받은 기분이죠. 추석 연휴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앨범을 들춰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0: 윤태화의 주마등 들으면서 오늘 9월 26일 토요일 손트라 문 열어봅니다. 아니 중고시장에서 우연히 구입한 카메라에서 9살 때 자신 모습을 발견한 또 그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혹시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우리 이렇게 추석 때 다 같이 모였는데 우리 옛날 사진 이렇게 옛날 앨범 한번 들춰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더 뜻깊고 재밌지 않을까요? 오늘 추석 연휴 세 번째 날이자 토요일입니다. 오늘 손트라는요,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손트라 차트쇼로 채워볼게요. 아직 뭐 이동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쭉 틀어놓기만 해도 좋은 음악으로 가득 채워드릴 테니 함께 해주세요.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0: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 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트라 차트 쇼. 손트라로 보내주신 귀한 신청곡들 정성스럽게 모아서 아주 맛깔스런 모듬전 한 접시 내오듯이 잘 차려봤습니다.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접수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9월 넷째 주 손트라 차트쇼 출발! 22위부터 가볼까요? 4457님께서 김장무 씨. 죄송합니다. 이름인 줄 알았어요. 김장무 씨인 줄 알았는데 김장무 심어서 솎았는데 얼마나 연한지요. 감자 갈아놓고 열무김치 담근 데 남편과 아들, 딸 맛나게 먹을 생각에 괜히 좋아요. 어제는 열무 겉절이 해서 양품에 밥 비벼 먹었는데 어릴 적 옹기종기 모여 먹던 생각이 났습니다. 가을은 역시 풍성한 계절이네요. 신청곡 배호 장춘단 공원. 아, 근데 저는 지금 되게 뭉클해졌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이때까지 밥을 해주셨을 때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해주셨으려나?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음식을 해주셨을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안 먹어! 막 나 안 해! 맛이 없어! 막 이러면서 투정 부렸던 제 자신이 되게 뭔가 더 죄송스러워지고 못났다 싶네요. 우리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 20위에 올랐네요. 다음은 19위. 385 하나님께서 가을이 어느새 우리 곁에 왔어요. 어제 처음으로 얇은 이불 덮고 잤어요. 여고 시절 짝꿍이 노래를 엄청 잘해서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노래를 시켰는데 그때마다 부른 노래가 패티김 9월의 노래였어요. 지금은 어디 사는지 궁금하네요. 패티김 9월의 노래 신청합니다. 이 노래 틀면 아마 또 짝꿍이 들으면서 내 짝꿍 어디 있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노래 띄워드릴게요.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먼저 보내드리고요. 패티김의 9월의 노래 두 곡 연달아서 듣고 오시죠.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날 이 자리에 새긴 그

낙엽을 밟는 소리 다시 들으면 사랑이 가는 소리

추석을 앞두고 설렘 가득한 신청곡 지금 18위까지 왔습니다. 6236님께서 추석 보름달 꼭 보고 싶어요. 달 보면서 가족들 건강도 기원하고 우리 손트라 가족들 건강도 같이 빌겠습니다. 이쯤에서 꼭 한번 들어야 하는 김부자의 달 타령 신청합니다. 쉬었대. 우리 모두 복 가득하세요. 김부자의 달 타령이 18위에 올랐네요. 17위도 추석을 기다리며 보내셨던 신청곡인데요. 2428님께서 손트라 관계자님들 DJ님 명절 잘 보내세요. 저는 추석에 쌀떡 품은 떡갈비 두 개 먹을 거예요. 박민수의 보름아 신청해 봅니다. 쌀떡을 품은 떡갈비라. 얼마 전에 제가 편스터랑에서 우승해서 떡갈비 안에다가 인절미 넣는 하나의 레시피를 공개를 했는데 정말 지금 품절 대란이래요. 어머머머머, 저도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떡갈비 많이 사드세요. 우리 김부자의 달타령 먼저 보내드리고 박민수의 보름아 듣고 오시죠.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 남부지방은 오전에 비가 내리면서 하늘이 흐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대구 27도, 대전 28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로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수요일에는 강원 영서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43km 구간 어려운데 특히 충주 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뼉이 절로 나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멋지다 손태라.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트라 차트쇼와 함께 하시죠.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16위는 바로 이 곡이네요. 7311님께서 주중에는 지방방송이 나와서 손트라를 못 듣는데 주말엔 손트라가 끝까지 나와요. 반가워요. 전유진 숨어오는 바람 소리 신청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우리가 2시부터 4시지만 3시부터는 지역 곳곳에서는 갑자기 또 이제 청취가 불가하다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미니 어플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늘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함께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이정옥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전유진의 목소리로 듣고 오시죠.

가을바람처럼 기분 좋은 손트라 차트쇼 15위 1279님께서 이용복의 사랑의 모닥불 신청합니다. 대목이라 그런지 시장에 손님이 많아요. 제가 추석 전에도 그렇고 추석 이후에도 아마 좀 당분간은 또 아 뭐 늦게나마 이제 가족 모임 갖는 분들 때문에 시장이 바글바글 하겠죠. 우리 사랑의 모닥불 이용복의 노래가 15위에 올랐네요. 이어서 14위는 3572님인데요. 손태진님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장에서 일찍 쓰면서 듣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해봅니다. 김국환의 타타타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 듣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같이 따라 웃고 싶어서? 아, 막상 또 가사를 보면 되게 슬프긴 한데 우리 노래 듣고 오시죠. 이용복의 사랑의 모닥불 먼저 보내드리고요. 김국환의 타타타 가시죠.

타타타처럼 정말 웃음이 절로 나는 손트라 차트쇼. 와, 정말 저 웃음을 제가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라이브로 들었을 때 약간 전율과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막 와! 맛있는데 이게 이게 노래 안에 저런 웃음을 어떻게 넣으실 수 있을까 했는데, 네, 1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858 하나님께서 둘째 내가 온다 해서 이것저것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아직 안 오네요. 주현미의 안 오네 신청합니다. 금방 올 거예요. 아우, 근데 음식 불까봐 엄청 걱정되실 것 같아요. 13위 주현미의 안 오네. 이어서 12위로 갈게요. 467 하나님께서 안녕하세요. 자연에 살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손트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요. 신청곡 정정아의 왕대포 부탁드립니다. 하트. 하트 쓰시면서 하트까지 이모티콘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자연에 살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 살고 계실까요? 궁금해지네요. 우리 주현미의 안오네 먼저 보내드리고 정정아의 왕대포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9: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0: 나왔어.
9: 우리 남편 도드람.
11: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8: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장거리 운전 피로도 날려주는 손타라 차트쇼. 이번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 모아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11위 가져왔는데요. 11위도 연휴 전에 보내셨던 문자인데 3153님께서 안녕하세요. 추석이라 마음이 바쁘네요. 전통시장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정연호의 옛날 사람 신청합니다. 마치 뭔가 전통시장은 뭔가 마트에 가서 장 보러 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더 많은 재미를 얻고 나오는 그런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윤호가 부른 이미자의 옛날 사람 듣고요. 우리 3부에도 손타라 차트쇼 이어집니다. 뉴스까지 듣고 우리 3시 5분에 만나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세신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과 멕시코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멕시코시티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16년 만에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중남미 정치, 경제, 외교 핵심 국가인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인 멕시코와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우주, 방산 등 첨단 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한인 상점이 밀집한 멕시코 시티의 소나로사 지역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멕시코 시티의 작은 서울로 불리는 소나로사 지역을 2주일 주 멕시코 대사의 안내를 받아 둘러봤으며 한국어로 인사하는 동포들을 향해서 스페인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올라라고 화답했습니다.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가 K-POP 그룹인 스트레이키즈 티셔츠를 입고 응원봉을 든 어린이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인근 식당을 찾아 멕시코 대표 음식인 타코로 오찬을 하며 현지 식문화를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안산 상록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범행 직후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범행

0: 전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이 갈수록 격화되며 우크라이나 최대 제철소인 크리비리흐 제철소가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은 최근 5주 동안 4차례 공격을 받아 근로자 5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커졌다며 더 이상 안전한 조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에서도 러시아의 공습으로 14살 소년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으며 유엔은 이달 들어 러시아의 공격으로 숨진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최소 200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어제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에 5mm 안팎, 제주도에 최대 80mm입니다. 특히 제주도 산지 등엔 오늘 오전 11시부터 호우경보도 발효된 상황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세종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가족 여행지로 딱 맞는 경북 봉화에 가보셨나요? 지역 식재료로 차려낸 정갈한 발효미식과 과일 따기, 공예품 만들기 등 체험이 가득해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곳으로 기억될 겁니다. 봉화에서 좀 더 올라오면 충북 제천인데요. 청풍호반 자드라길을 걷다 보면 배가 고파질 겁니다. 그땐 관광벤처 기업들이 구축한 QR코드를 이용해보세요. 메뉴와 재료, 음식 이야기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가면서 꼭 한번 들려보세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앤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모두가 즐거운 트로트 테마파크 손타라 차트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4913님께서 인천 만수 종합 전통시장 닭집인데요. 추석에 장보러 나오신 손님들과 손트라 볼륨 업 크게 잘 듣고 있어요. 통닭 주문이 많아서 감사하네요. 아, 참 통닭은 뭐 명절이든 평일이든 뭐 라디오 끝나든 뭐 언제든 환영인 듯 합니다. 아, 우리 인천 만수시장에서 듣고 계신 모든 상인분들, 아, 진심으로 화이팅 응원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손트라 차트쇼 11호 이어집니다. 8240님께서 명절이라고 신우가 집에서 파마 말아주고 있어요. 제발 예쁘게 나오길 조용필 오빠의 바운스 신청합니다. 어머, 지금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정말 야무지게 꽉꽉 이렇게 또 이제 말아 놓으셨네요. 이게 참 파마라는 게 그 설렘이 있죠. 어떻게 나올까 이러면서 부디 예쁘게 나오길 바라면서 우리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오시죠.

바운스 바운스 두근대는 손타라 차트쇼 9위로 갑니다. 5334님께서 첫 손자가 태어났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네요. 내 자식 낳을 때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태명이 뽀뽀입니다. 뽀뽀야 건강하게 자라자 고맙다 할아버지가. 신청곡은 바구철의 연모 손타라 아자아자. 그러게요, 저는 아직 아이를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제 아이를 낳았을 때도 기분이 되게 좀 다른 색다른 감동일 테지만 손자, 손녀도 낳았을 때 이 기분은 또 뭘까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듭니다. 아, 언제쯤 우리 9위 바구철의 연모가 올랐네요. 다음은 8위입니다. 6933님께서 안녕하세요. 손트라 신청곡 듣기가 참 힘드네요. 오늘은 들을 수 있을까요? 조명섭 꿈꾸는 고향열차 신청합니다. 아, 순간적으로 제가 문자를 보고 손트라 신청곡 이 손트라 차트쇼 듣기가 참 힘드네요 라고 잘못 읽어가지고 왜 상처 왜 속상하셨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의 신청곡이 안 나와가지고 하지만 드디어 오늘 됐습니다. 여러분 늘 포기하지 않고 신청곡 보내주시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노래도 두 곡 다 보내드릴게요. 바구철의 연모 먼저 띄워드리고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듯한 우리 조명섭 가수의 꿈꾸는 고향열차 이어서 드릴게요.

걸을 노래가 한 곡도 없는 손트라 차트 쇼 7위까지 왔네요. 우리 3550님께서 매일 이 시간만 되면 이어폰을 끼고 손트라 들어요. 나오는 노래들이 다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오늘도 부디 또 끝까지 즐겨주시길. 우리 9684님께서 이찬원 엄마의 봄날 신청합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래도 또 이런 어머니 그 부모에 관한 노래들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들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추억들만 떠올리면서 함께 들어요. 우리 7위 이찬원의 엄마의 봄날이 올랐네요. 이어서 6위도 부모님 생각하면서 신청하셨네요. 8500님께서 새싹이신데 정동원의 효도합시다. 추석이니 부모님 생각이 나서 듣고 싶어요. 야, 이 효도합시다 노래 네.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되게 간단한 우리 고백 표현인데 우리가 아 미처 잘 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 막 그냥 여러분 효도합시다 가끔은 I love you 사랑한다 말합시다 뭐 나 하나 보면서 살아온 당신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근데 진짜 나 하나 보면서 살아온 당신이라는 거는 내가 애를 키우기 전까지 절대 모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참 여러분 지금 늦기 전에 늦었다 생각해도 가장 빠른 겁니다 효도합시다 우리 이찬원의 엄마의 봄날 먼저 띄워드리고요 정동원의 효도합시다 갑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하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서울과 중부지방은 날씨가 맑은데요. 지금 제주도와 부산, 광주 등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연휴 중 이동이 많으실 텐데 특히 제주도는 오늘 하루 동안 최고 80mm가량 많은 비가 오겠고 또 강풍을 동반하니까 뱃길을 이용하신다면 미리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또 광주와 전라도 지방은 5mm 안팎으로 비가 약하게 흩날리다가 저녁엔 대부분 그치겠고요. 연휴 만지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는 수요일 서울과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린 뒤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쌀쌀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신청곡 오늘도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우물정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7920님께서 30년 동안 장 봐서 음식 장만했는데 작년부터는 가족 여행 가요. 그래도 간단한 먹거리는 만든답니다. 야, 정말 30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근데 진짜 이제는 한 번씩 여행도 가고, 아 물론 아끼기 위해서 뭐 집에서 해먹는 것도 있지만 이 외식이라는 거, 아니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그래도 행복을 위해서 좀 씁시다 라는 느낌으로 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트라 차트쇼 5위로 가볼까요? 3643님께서 송편 만들려고 솔잎 씻어 널었어요. 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신청곡 있어요? 하루 내 인생의 열쇠 부탁합니다. 송편 안에 솔잎 들어가면 야, 그 솔 향이 싹 이렇게 올라오면서 더 뭔가 뭐라 그러지? 약간 상쾌함 느낌도 더해진답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 동안 송편 많이 드셨을까요? 하루에 내 인생의 열쇠가 5위에 올랐네요. 다음 4위 소개할게요. 4564님께서 추석 명절에 손트라 청취자님들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이명웅 부디 행복해질 것.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루의 내 인생의 열쇠 먼저 보내드리고 이명웅의 부디 행복해질 것 듣고 올게요.

모두의 행복을 비는 선타라 차트쇼 이번 주 3위입니다. 660 하나님께서 명절이 되면 엄마, 아빠, 고향 생각이 더 깊어지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고향집 동네는 이젠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원피스 입은 옆집 미영이가 부러워 한복 입고 징징거리던 그때의 나 경숙이, 용돈 얼마 받았는지 자랑하던 지용이, 성국이, 장난꾸러기들 동네 친구들도 잘 지내는지 잠깐 추억에 잠깁니다. 모두 모두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길 바랍니다. 노영심 그리움만 쌓이네 신청해요. 야, 다른 건 몰라도 이 작은 추억, 이 작은 기억, 용돈 얼마 받았는지 자랑하는 그 친구들,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을까요? 저도 막 이렇게 뭔가 세뱃돈 받고 딱 방 안에 들어와서 이제 뭐 사촌 동생들 막 이제 형 누나 막 이렇게 딱 있던데 갑자기 얼마 받았어? 이러면서 괜히 그럼 괜히 뺏길까 봐. 아니 이게 제가 힘으로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 주머니 막 잡으면서 막았던 그 어렸을 때 그 추억들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3위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2위까지 왔네요. 7553님께서 오늘 문득 하늘을 보니 몽실몽실한 구름이 얼마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넌 우리 똘이 털처럼 복슬복슬해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19년을 말없이 내 곁을 지켜주던 아이, 거기선 아프지 말고 신나게 뛰어놀길, 내게 와줘서 고마웠어, 사랑해, 김창완의 안녕 신청해요. 아, 정말 너무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진짜 누구보다 이제 반려견, 반려묘, 뭐가 됐든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주인만 바라보거든요. 그렇게 언제나 내 편인, 아, 참 소중한 친구 기억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우리 노래 들으시면서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 떠올려 보시죠.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그리고 김창완의 안녕.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히 함께하겠습니다.

0: 한인제약.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2, 1,
2: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이고 갈지도 하니 물고 에 물도 쐬어지고 그게도 하니 물고.
2: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가을밤에 낚시로 갈치를 잡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갈치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며 낚시꾼은 노래로 지루함을 달래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추석 연휴의 기쁨과 설렘과 그리움까지 싣고 우리 손트라 차트쇼로 달려보았습니다. 이번 주 1위 발표할게요. 1위는 바로 나훈아의 고향여. 아우 역시나 이제 가을이 오니까 코스모스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아우 이 노래 신청해야지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6262님께서도 내일 제 생일이라서 이쁜 딸들과 손녀 손자가 온다고 해서 광주 양동 전통시장에 갔다 왔어요. 과일도 사고 식재료 사고 둘러보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명절 분위기 나네요. 항상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들이 다 활기차 보여서 기분 좋네요. 이럴 때 듣는 노래 신청합니다. 고향역 나훈아 노래로요. 제대로 명절 분위기 느끼셨나 봅니다. 네, 근데 항상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6262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나훈아의 고향역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0: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4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AI의 위험과 혜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중 정상회담 설명자를 공개하면서 두 정상이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 SI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안보는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DMZ 지뢰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김정은 눈치보기, 은폐, 심지어 탄핵 사유까지 거론하며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군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으며 강신철 국방장관 역시 원인이 확인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목함지뢰보다 대한민국 안보에 더 큰 위협은 바로 대통령의 입국닥이라고 비판하며 탄핵의 시계바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DMZ 사고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라 규정하고 우리 군의 발목이 날아가고 중상을 입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뭘 하는지 지금까지 말 한마디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현장 조사는 시작도 안 하고 있고 빚까지 내렸지만 현장 보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크라이나 군에 잡혔던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서 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뒤로 숨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을 생각하면 정부가 뒷짐지고 구경만 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에게도 저에게도 사후 설명이 없다면 우리 여당 의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정부의 여당 무시냐면서 그렇게 하려면 다 내

0: 내려오라고 직격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어제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에 5mm 안팎, 제주도에 최대 80mm입니다. 특히 제주도 산지 등엔 오늘 오전 11시부터 호우경보도 발효된 상황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세종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이 말이 참 유명하죠.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사람을 파악하는 것, 특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심리학자 김경희 교수는 유학 시절 지도 교수의 이 질문을 잊을 수 없답니다. 너는 몇 시간 자는 사람이야? 너는 몇 시간을 자야 다음날 제일 지혜롭고 행복해? 수면이 몸과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도 이 질문 다시 해보죠. 난 몇 시간을 자는 사람이고 몇 시간을 잘 때 제일 좋던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사랑의 열매 30주년 감사 음악회.
4: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
5: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정선희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5: 아, 진짜 경이로워요.
4: 그러니까요.
5: 아니, 저희가 사랑의 열매와 함께 공개 방송을 늘 하고 있지만 오늘은 장소가 조금 달라졌어요.
4: 맞아요.
5: 와, 천식 씨 보기에 몇 분 정도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4: 지금 현장에 한 2만 명 정도 와 계시거든요.
5: 네, 네. 지금 저 뒤쪽까지 합하면 한 2만 8천석 정도가.
4: 아, 그래요?
5: 예.
4: 아, 빼곡하게 앉아계십니다.
5: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예, 여기는 2만 8천석 정도가 가득 찬 것으로. 왜냐면 열정과 열기가 그 정도를 능가해요.
4: 그렇습니다.
5: 네. 네. 아, 정말 들뜨네요, 오늘.
4: 지라시에서 사랑의 열매와 함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 코너를 방송한 지 벌써 30년이 됐대요.
5: 네. 진짜 대단하죠.
4: 대단하죠. 네. 30년이면 그... 아시죠, 정선 씨. 갓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고 청춘을 지나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시기 30년 정도 되잖아요.
5: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네. 오늘 이 자리는 그 긴 시간 동안 마음을 보태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감사의 뜻을 좀 진하게 전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음악회죠.
4: 네. 그렇죠. 네. 근데 정선 씨, 음악회라고 하면 왠지 막 다들 나비 넥타이 하고 와야 될 것 같고 좀 품격을 갖추고 될 것 같은데.
5: 예, 예.
4: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5: 괜찮아요.
4: 괜찮아요?
5: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천박함은 아마 함께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과 그리고 출연해 주시는 게스트 여러분이 다 고급스럽게 승화시켜서 이렇게 중화시켜 주실 거예요.
4: 맞습니다. 예. 박수로 또 채워주시겠죠?
5: 그럼요. 여러분 믿습니다.
4: 믿고 가겠습니다. 예. 예.
5: 저희는 마음껏 좀 저렴해 보겠습니다.
4: 맞습니다. 예. 웃음도 드려야 되니까요.
5: 아, 그럼요.
4: 예, 예. 굉장히 든든한데요. 아, 오늘 좋은 음악도 함께 즐기시고요. 또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5: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첫 무대가, 야, 이분들은 정말 한 팀을 이룬 그 자체가 굉장한 이야기고 또 굉장히 감동인 분들을 모셨습니다.
4: 맞습니다. 예. 장애를 음악으로 넘어선 분들입니다. MBC 오케스트라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1: 잘 부탁드려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덮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국밥에도
9: 당진 해나루쌀.
8: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V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11: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0: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으로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1,500명이 넘는 이웃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 병마와 싸우는 이웃들의 아픔에 함께 울고 아파해 주신 여러분의 진심,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살아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0: 30년의 진심,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
1: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합니다.
2: 우와. 와, 대단합니다.
3: 와.
2: 야. 아니, 클래식을 잘 모르는 네. 제가 들어도, 야, 감동적이고, 뭐랄까, 전율이 뭔지 알겠다는 이런 생각.
3: 와, 너무 아름다운 예. 음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이 감동을 예. 박수로 좀 승화시켜볼까요? 네.
2: 자, 만나 뵐 텐데요. 백윤학 지휘자님, 반갑습니다.
3: 네, 앞으로 살짝만 나와주세요, 지휘자님.
4: 네, 예, 반갑습니다.
2: 마이크 받으시고요. 예.
3: 진짜 먼저, 근사했어요.
2: 그렇죠. 예. 우리 객석에 감사합니다. 계신 분들도 지라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예,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스 MBC 모두스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반갑습니다.
2: 예. 예.
3: 우리 지금 들은 이 클래식의 제목은 뭔가요?
4: 아, 모차르트. 작곡가 네. 모차르트의 예. 아인의 클라인의 나흐트 뮤직.
3: 다시 반복은 못하겠지만 정말 예, 예. 훌륭한 곡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예. 예.
2: 아, 귀에 익은 그 클래식.
3: 근데 모두스라는 이 이름이 좀 독특해요. 우리가 예. 아는 그 모두 S 모두스인가요?
2: 어떤
3: 아,
2: 의미였을까요?
4: 그런 뜻도 사실 볼 수 있고요. 네네. 모두스는 원래 라틴어인데요. 예, 방식, 조화, 리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3: 네.
2: 그렇군요.
3: 와, 근데 한 곡을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기까지 네. 한 어느 정도 시간이 들었을까? 연습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 궁금하실 맞아요. 것 같아요.
4: 네. 아, 이게 단원분들이 네. 이 곡은 특히 많이 연습을 하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시는 곡이고 그래서 네. 항상 어디서든지 들려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아마 이분들 어렸을 때 악기 잡으실 때부터 했으니까
2: 네.
4: 한 10년 정도는
3: 아, 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계신
4: 아, 그럼요.
3: 분들인 거예요?
4: 예,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죠.
3: 난 10년에도 이솜씨 못 나와.
2: 진짜 너무 훌륭해서.
3: 네, 저는 악기를 못 다루거든요.
2: 그럼 지휘자님 궁금한 게요. 예. 아, 함께 단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연습할 때도 좀 뭉클할 때가 있으실 맞아. 것 같아요. 어때요?
4: 많죠.
3: 아무래도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만나는 분들이라
2: 네.
3: 예, 우리 음악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집중을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뭔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4: 아.
3: 예. 근데 어떠셨어요?
4: 아, 그런 건 사실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2: 그래요? 네.
4: 이렇게 음악이라는 게 그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3: 역시.
4: 예, 음악을 연주할 때는 그냥 똑같이 다 장애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예, 음악을 하시면 그냥 똑같이 음악하는 사람, 같이 연주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3: 네. 예. 아니 사실 문천식 씨 우리 예. 뒤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도 진짜 그냥 친구처럼 사진 찍고 같이 너무 즐거웠잖아요.
2: 맞아요.
3: 예. 그렇죠. 예. 우리가 괜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
2: 그런 것 같아요.
3: 그렇죠.
2: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3: 조금 맞아요. 이해를 예. 하고 좀 더 알고 나면 그냥 예. 다 같이 친구처럼 즐길 수 있는
2: 맞아요.
3: 또 이 음악이 또 매개가 되니까.
2: 네. 예. 저 또 궁금한 게 저도 방송 이제 꽤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지칠 예. 때가 있기도 하고 또 함께 하신 분들 중에도 아,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많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4: 아, 예, 예.
2: 지휘자로서 예, 예. 음악을 하시는 분으로서 예.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벽에 부딪힌 모두에게.
3: 아직도 음악 꿈을 못 버렸거든요.
2: 아, 노래를 그렇죠. 좋아해요.
4: 예.
3: 계속 음원을 내고 있어요.
4: 아 그러시군요. 예. 글쎄요. 뭐 제가 예. 그냥 조금 말씀드리면은 예. 생각보다 벽에 계속 부딪히고 노력을 하는 걸 잠시 놓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하고 잠시 시간을 보내시고 눈을 맞추신다면은 그 벽이 어떨 때는 되게 사소하게 보일 때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2: 예.
4: 그렇게 잠시.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가요?
2: 아, 좋은 말씀이네요.
3: 예. 쉬래 잠시.
2: 저요? 안 돼요. 애가 둘이에요. 쉬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돼요. 예.
3: 그렇지. 쉬면 안 되지.
2: 네네네.
3: 자 이제 두 번째 곡을 만나봐야겠죠?
2: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무대가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음악이 또 다른 음악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울림이 있는지 아마 이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3: 맞습니다. 예. 모두스와 가수 김광진 씨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후!

0: 놀랐습니다 진짜. 아, 원래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곡이긴 했지만 이렇게 모두스와 함께하니까 네. 그야말로 이 MBC 공개월의 마법의 성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1: 맞아요. 네. 김광진 씨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셨어요. 잠깐 진짜 현실 세계에서 네.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0: 우리 김원진 씨는 네. 모두스와 따로 만나서 연습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떻게 연습 때만큼 잘 되셨나요?
2: 네,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역시 실전에 강한 모두스.
1: 아니 굉장히 네네. 감성적인 분들이 만나니까 맞아요. 진짜 우리를 이렇게 공중에 붕 띄워주시네요. 예. 아, 오늘 김광진 씨는 늘 요새 등장과 동시에 그 화려한 의상과 네. 유니크한 패션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의 이 의상의 컨셉은 뭘까요?
2: 아쿠아입니다.
0: 아쿠아.

0: 아쿠아. 아쿠아. 아 약간 그 예 그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오마주한.
1: 저는 방금 잠깐 예. 아 붕어빵을 여쭤보면 실례겠지 이랬는데
0: 예, 실례네요.
1: 아쿠아, 아쿠아네요. 예,
0: 실례. 아, 예, 아쿠아랑 많이 달라요.
2: 알겠습니다. 예. 조금 예. 예. 좀 관련 있죠, 그죠?
1: 관련만 네. 좀 있네요. 네.
0: 생명력이 있잖아요, 아쿠아는.
1: 아, 네. 그러네요.
0: 좋습니다, 오늘.
1: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또 김관진 씨랑 더 얘기를 나누기 전에 네. 모두스 분들을 또 보내드려야 됩니다.
2: 아, 네. 그렇죠? 아쉽네요. 네,
1: 모두스 단원들에게 형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2: 네, 연습할 네. 때 너무 즐거웠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연습하고 저 나가는데 그 어떤 분이 빵을 이렇게 잔뜩 들고
0: 오, 네. 네,
2: 저한테 오, 빵도 사주셨는데 오. 네, 빵집 이름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0: 아, 빵이 맛있으셨나요?
2: 네, 빵이 아주
0: 아, 맛집이었구나.
2: 네. 네. 아, 너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고맙습니다.
1: 모두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모두스 너무 멋있었어요. 아, 최고였습니다. 네, 진짜.
1: 감사합니다.
0: 네. 예. 와 이런 특별한 무대를 예.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1: 그렇죠. 우리 예. 아까 정선혜 씨가 얘기했지만 요즘 김광진 씨 패션에 대해서 다들 화제성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네. 요즘 K 레이디 가가까지 칭호를 받으셨거든요.
0: 네.
1: 예.
0: 그 네. 그 가슴팍에 네. 그 붕어가 너무 탐이 나요.
2: 아, 네.
0: 이건 따로 이렇게 붙인 건가요?
2: 네.
0: 아, 네. 이게 스타일리스트 분들, 예. 스태프들 전체가 이런 의상을 다 소화하고 계시더라고요.
2: 네,
0: 그리고
2: 맞습니다.
0: 헤어스타일이 다 컬러풀이에요. 무지개색이에요.
1: 놀랐어요.
0: 네. 네, 핑크색도 있고. 네. 근데 진짜 모이면 굉장히 독특한 분들일 것 같은데 어때요?
2: 아주 유쾌하죠.
1: 유쾌하.
0: 네, 웃음소리가 네. 떠나지 않더라고요.
2: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네. 보통 이제 또 이렇게 방송국에 올 때는 제가 운전을 할 때가 많거든요.
1: 아 진짜요?
2: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앞에서 이제 가서 오셨냐고 뒤에 탔냐고. 저는 이제 머리가 검으니까 예, 예. 뒤에 이제 아, 그렇죠. 화려한 분들이 앉아 예. 계시거든요.
0: 너무 스텝 같은 거예요 지금.
1: 그렇구나. 네.
0: 이 자체로도 너무 노멀한 거예요.
2: 네.
0: 아니 그 김광진 씨가 너무 또 요새 화려한 패션 덕분인지 눈에 네. 띄어서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1: 맞아요. 아, 일산에 네. 해물 누룽지탕 집에 간 적 있으십니까?
2: 네,
1: 저 제보를 받았거든요.
0: 예, 해물 누룽지탕.
1: 네, 요즘 인기가 네. 형님 제 7회 제 8회 전성기신데.
0: 맞아요.
1: 많이 네. 체감하십니까 인기?
2: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알아보시고 예. 그 누룽지탕 가게는 누룽지탕을 한 명씩 따로따로 주는 아~ 가게였어요.
0: 네, 네네. 다 그게, 먹는 게 아니라.
2: 네, 그래도 맛있어서 잘 먹고 왔고요.
0: 네, 네. 그리고 아 요즘 식탐이 있으셨군요.
1: 이렇게 무슨
2: 아니 요즘에 아니 그거보다도 요즘에 이렇게
0: 빵 맛집 뭐 네. 누룽지탕 이렇게 네. 미식가로 아니, 또 거듭나신.
2: 알아보시면. 특히 뭐 좀 더 주시잖아요.
1: 아 맞아 맞아. 네. 서비스.
0: 아 저는 개인적으로 김광진 씨를 굉장히 오래 전에 뵀어요. 네. 양복 입고 다니실 때.
1: 네.
0: 네. 근데 그때 김광진 씨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라면을 먹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왜 오빠 얼굴이 부어요? 그랬더니 이제 슬슬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1: 아.
0: 그랬던 분이 네. 패션이 바뀌면서
1: 그쵸.
0: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이젠 빵집을 찾아다니고
1: 진짜 활동이 왕성해지셔서
0: 해물 네. 누룽지탕 맛집을 찾아다니고 네. 예전보다 조금 에너지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2: 아니요. 그런 네. 맞는 말씀이고요.
1: 진짜 그렇구나.
0: 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2: 지난 3개월 동안의 활동이 아마 제가 가수 데뷔하고 10년 활동한 것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좀
0: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뭐, 예, 네. 함께 우리 환호해 드릴까요?
1: 축하드립니다.
2: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저희 스타일링 팀 팀광진이라고 하고 있는데
0: 네네?
2: 팀광진.
0: 아 팀광진.
2: 네네. 네.
0: 이름 잘 쳤다.
2: 또 많은 분들이 네. 좀 이렇게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나이가 좀 있지만 활기차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좀 네. 에너지를 준 것 같아서
1: 그쵸? 네. 그 MZ세대들이 그렇게 요즘 김광진 씨에게 열광하는데
0: 맞아.
1: 데뷔하신 지 35주년이신데 네. 관객들 중에 20, 30대가 그렇게 많이 온다면서요.
2: 좀 그래서 항상 공연 때마다 물어봐요.
1: 예.
2: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오, 신기하게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와서 와. 저는 너무 행복하긴 한데
1: 형님 속된 말로 그 먹히는 어떤 비결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0: 너무 속되네요.
1: 아, 또 온다네 또 온다.
0: 예, 예.
2: 아, 잘, 뭐, 잘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세대를 앞서갔나?
1: 아 앞서갔어.
0: 앞서갔어. 네. 아, 예전에도 사실 김광진 씨의 음악은 늘 세대를 앞서갔고 그쵸? 이분은 사실 네. 이렇게 얌전하게 다니실 때도 아티스트로서 예. 우리가 그 연령이나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1: 맞아요.
0: 그런 존재였어요. 독보적이었어요.
2: 아, 아니요 근데 좀 회사 다니면서 가끔 제가 땡땡이 치면서 라디오 프로그램
0: 맞아요.
2: 왔잖아요.
0: 맞아요. 그때도 네, 땡땡이 좀, 치고 오셨어요.
2: 그때 좀 지쳐 보였죠.
0: 아 그래요. 맞아요. 지쳐 보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네. 예, 정말 자유로워 보인다.
1: 네.
0: 이게 아마 MZ세대들이

0: 보면서 네. 김광진 씨의 등에 날개를 본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로.
0: 이상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그 활력 때문에 팍 벌처럼.
1: 맞습니다. 네, 아, 너무 부럽고 거죠. 보기 좋은데 형님 혹시 연말 네. 공연도 있을까요?
2: 연말 공연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크리스마스쯤 아니면 아예 연말 연시에?
2: 12월 초에
1: 12월 초에
0: 12월 초에요. 아. 예. 뭐 굉장히 안정적인 날짜인데 왜 연말로 안 빼시고 12월 초로?
2: 아 요즘에 예. 그 공연장 잡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1: 아 그래요?
2: 예, 아티스트들 너무 많고 에너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연말은 공연장 잡기가 항상 약간 하늘의 별 따위 같은 분위기.
0: 그래도 연말에 예. 공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1: 진짜로요.
0: 네. 네. 김광진 씨 공연 고픈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몇 월 며칠이에요?
2: 12월 5일입니다.
1: 아, 11월 네. 5일. 네. 소문에는 빅뱅이랑 성시경 피해서 날짜 잡으셨다 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2: 네. 네, 12월 말은 좀 피해야 됩니다.
1: 아 피해야 됩니까? 네,
0: 좀, 현명합니다.
2: 좀, 약간, 네, 좀 밀리기 네. 때문에.
0: 역시 지혜로운 전략이었어요.
1: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형님은 네. 아, 자선행사나 기부행사 참여를 자주 하시잖아요.
0: 맞아 맞아. 네. 네.
1: 그 나누시는 게 또 물질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2: 네.
1: 아, 나 이 주제로 무료 강연도 가능하다.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2: 아 제가 사실은 네. 저기 퇴직한 이후에 20년 동안 1년에 한 번 아는 분 클래스의 주식 강의를
0: 네,
2: 투자 철학에 대해서 해오고 있는데
0: 네네.
2: 제가 사실은 주식에 책도 좀 쓰고 그랬는데
1: 아, 알죠 알죠.
2: 네 맞아, 최근에 맞아. 이제 제가 너무 투자 수익률이 안 좋아서 아. 그래서 이렇게
0: 약간 큰 위로가 됩니다.
2: 약간 이렇게 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의를 해요.
0: 아.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2: 네.
0: 예, 저는 오늘 그 어떤 무대보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1: 아.
0: 네, 괜찮아요.
2: 네, 제가 20년 그럼요. 일했는데 금융계에서. 예.
1: 그렇죠.
2: 거의 지금 퇴출될 분위기에
0: 아니에요. 아. 그런 어떤 그 곡선, 희비 곡선을 타신 분만이 또 할 수 네.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쵸. 그 강의 들어보고 싶습니다.
1: 형님 내년에 노래 한 곡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물려있다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내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적은 농담이었고요.
2: 네. 아 제가 사실은 네. 2017년에 지혜라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정말
1: 지혜.
2: 오랜만에.
0: 아, 네네.
2: 예, 근데 그 가사 첫 마디가 기회는 다 스쳐가고 있어 이랬어요.
1: 아 기회가 스쳐간다.
2: 근데 가수가 약간 네. 노래처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0: 아, 아 저런.
1: 그렇죠, 그렇죠.
2: 아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요번 예. 연말에 신곡을 내거든요.
0: 네네.
2: 네, 좀 희망적인 가사로. 네.
0: 아 희망적인 가사로 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1: 네. 아, 알겠습니다. 예.
2: 기회는 다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1: 바람을
0: 타는 거죠.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
2: 네. 예. 좀 긍정적인 시각을
0: 그렇죠.
1: 아, 우리 김관진 씨가 또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2: 네 정말 오래 전에 만든 노래인데 꾸준히 사랑 많이 받아서 네 항상 고마워하는 노래 여우야 불러드릴게요.
0: 아 여우야 네. 너무 좋은 노래죠. 그렇죠.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여우야.
2: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광진 씨의 무대였습니다.
2: 예, 아 진짜 김광진 씨 노래는요 네. 듣고 있으면 작아져가던 제 동심이 다시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 듭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얼굴 대신 동심이 커지면 너무 아하, 좋을 텐데.
2: 그렇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 아니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의견.
2: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얼굴 큰지. 봐요.
1: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죠.
2: 예. 자,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1: 잘생겼잖아요, 예. 그 대신.
2: 됐거든요.
1: 늦었나?
2: 자, 지금 라디오 시대와 함께 사랑의 열매가 30주년 감사 음악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살아간 이야기.
1: 네. 아마 이쯤 되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과연 그 30년 동안 열매가 얼마나 자랐을까? 네. 얼마나 풍성해졌을까? 지금부터 그 결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 그렇습니다. 예.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죠. 이상익 사무총장 직무대행분을 모시겠습니다.
1: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십시오.
1: 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네. 네. 아, 저 기부자 여러분 그리고 MBC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익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이상익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뿐만 아니라 하나 더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말씀 좀 해주실래요?
3: 아, 네. 네.
1: 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예. 문천식 씨를 예. 바라보면 문천식 씨 많이 당황하죠.
3: 예, 지금 저희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30여 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2: 네.
3: 오늘 이 시간은 30년 동안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소중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국민들께 사랑받는

0: 좋은 프로그램과 코너를 만들어주신 MBC와 지금의 라디오 시대, 그리고 우리 문천식님, 정선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웃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사랑을 전해주시는 협력기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힘들지만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현장을 기꺼이 공유해 주신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MBC 지금의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코너를 통해 30년간 1,400여 분의 이웃들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의 사연이 희망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눠준 수많은 기부자분들이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30년간 나누었던 330여억 원의 사랑의 손길은 그 금액보다 값진 치유와 희망이 되어 사연의 주인공, 기부자, 청취자, 우리 모두에게 전파된 것 같습니다. 기부자분들과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랑의 열매는 이러한 소중한 마음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가치 있게 연결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2: 훈훈한데요, 정선희 씨죠?
1: 네, 따뜻하죠.
2: 네, 네. 따뜻한 분위기. 이 분위기를 이어줄 가수를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최신식 진행이다.
2: 최신식 진행 하고 있습니다. 없던 옛사랑도 떠올리게 만든다는 러브 보이스가 오늘 출동했습니다. 그죠?
1: 그렇습니다. 예. 정승환 씨의 목소리 들으셔야죠, 여러분. 너였다면.
2: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와우, 정승환 씨.
1: 네. 이야.
0: 카운트로 오십시오, 오승환 씨. 아, 야, 이 노래 들으니까 그 드라마 그 장면 어렴풋이 막, 아, 그 키스신이었나 막 떠오르고 막, 아, 좋은데요?
1: 예. 그것만 모아놓는다면서요?
0: 아니, 모아놓진 않고요. 예. 어렴풋이 기억이 있어요. 예.
1: 그래요. 아니, 항상 그 늘 느끼는 거지만 정승환 씨 목소리는 그 드라마나 영화처럼 회화적인 어떤
0: 맞아요.
1: 시각적인 자극을 줘서 계속 연상을 하게 돼요. 그
0: 진짜.
1: 장면을.
0: 진짜.
1: 아. 네, 정말 네. 타고난 재능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아, 승환 씨 또 MBC 식구셨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맞아요.
0: 오랜만에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2: 오랜만에 하려니까 떨리는데. 네. 어떻게 그러면은
1: 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청취자 그, 여러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1: 아니, 청취자 여러분을 부르던 애칭이 있었어요?
2: 아, 제가?
1: 네. 네. 기다리고 제가, 계신 분들도.
2: 맞아요. 아, 네. 네. 제가 라디오 할 당시에 음악의 숲이라는 MBC 심야 라디오를 했었는데 그때 네. 청취자분들을 숲의 요정들이라고 했었어요.
0: 아하.
2: 요정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숲디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네. 아유. 우리 요정들
0: 요정들 저기 많아요
1: 난리났다 우리 많아요. 요정들 아이고 날개짓하고 막 난리났네 우리 요정들
2: 번쩍번쩍하네요 네.
0: 그러게요 우리 아, 네. 정승환 씨 하면 아이스 버킷 챌린지도 하시지만 승환 씨 팬클럽에서도 그 기념되는 날에 꾸준히 기부를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1: 팬클럽 여러분 진짜 아,
2: 네. 네,
1: 저도. 너무 진짜 그쵸? 천사야
0: 그런 소식 네.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2: 되게 뭔가 일단 되게 벅차고 아 나도 뭔가 이게 오히려 저희 팬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잘 해야겠다
0: 예.
2: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괜히 다 막 뿌듯하고 감사하고
1: 그렇죠.
2: 네. 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워낙 팬들과 교감을 진짜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팬미팅이
0: 네네.
1: 깜짝 놀랐어요. 아니 티켓 오픈 2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고 하는데
0: 맞아요. 네. 지난달에 싹 다 매진
2: 네.
0: 특히 팬미팅 제목이 세손이라 사극말투를 쓰셨다고
1: 아, 네네. 그 왕가의 후손 세손 말씀하시는
2: 네네네.
1: 건가? 아.
2: 그러니까 뭐 발라드계 세손이다 이런 말씀들을
1: 아하,
2: 어릴 때부터 많이 해주셨는데
0: 그러네.
1: 네.
2: 약간 정면 돌파하듯이
1: 네.
2: 이번에는 그 컨셉에 제가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네. 뻔뻔하게
0: 네.
2: 내가 세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1: 어울린다.
2: 컨셉추얼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공연 내내 사극말투 어색하지만
1: 네.
2: 계속 하면서 팬들과 좀 즐거운 시간
0: 보냈습니다
1: 아, 그러면 뭐 이번에 또 이렇게 데뷔 10주년 기념이셨잖아요 그러니까
2: 네네.
1: 우리 10년을 맞이한 나에게 세손 말투로
2: 나에게
1: 한번, 네.
0: 네 나에게
1: 음성 편지를 한번 써본다면
0: 좋아요.
1: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1: 나에게 쓰는 세손으로서
2: 세손 정승환 10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는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구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너를 항상 응원해주는 팬들과 함께 앞으로 20년 30년 더 행복하게 왕이 되길 바란다
1: 이야
0: 좋다.
1: 아니 이 정도면 심취해 계시는 거예요. 아,
0: 그러게요. 네,
2: 아직 못 빠져나왔어요.
1: 예, 그렇습니다.
2: 네. 지난주에 끝나서. 네. 지난주에 끝나서 네.
1: 메소드 세손.
0: 그렇습니다.
1: 네, 확 빠졌어요.
0: 또
1: 지금.
0: 왕이 되겠노라고 또 약간 메시지 강하게
1: 도전장을.
0: 주셨어요.
1: 네.
2: 열심히 해야 이제 위에 너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1: 네, 그렇죠.
2: 세손으로도 참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긴
1: 갑자기
2: 합니다.
1: 태세 전환이에요.
2: 그냥 뭐 네. 언젠가 왕이 돼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아, 맞습니다.
1: 아, 근데 뭐 정승환 씨가 들려주는 그 멜로디와 어떤 예. 이야기들이 다 그냥 우리를 그냥 왕처럼 느껴지게 해요. 그 순간 아,
0: 그렇죠.
1: 주인공처럼 느껴지게 해요.
0: 네. 네,
1: 아까도 그랬듯이.
0: 맞습니다. 네. 가시는 길에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2: 눈사람이라는 곡입니다.
1: 센스쟁이.
0: 네. 네.
2: 이 노래 가사가 그 시간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흘러도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은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 시간이 걸려도 꼭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아우 좋다. 아우.
1: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죠.
0: 그러게요.
1: 네. 네. 자 정승환 씨의 두 번째 네. 무대입니다. 눈사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박수. 네.

0: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0: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AI의 위험과 혜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중 정상회담 설명자를 공개하면서 두 정상이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 SI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한국에 인도된 사실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유감을 표한 가운데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보좌관은 SNS에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며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데려가지고 있는지를 숨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옥사나 토로프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 언론보좌관은 양국 간의 합의와 비밀 유지 약속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포로 협상은 전쟁 중 한국과의 협력에 관한 훨씬 더 큰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크라이나 군에 잡혔던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서 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뒤로 숨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을 생각하면 정부가 뒷짐지고 구경만 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에게도 저에게도 사후 설명이 없다면 우리 여당 의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정부의 여당 무시냐면서 그렇게 하려면 다 내려오라고 직격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한 별장에 머물던 70대 여성이 자신의 운전기사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경찰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쯤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운전기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별장에 머물고 있었고 운전기사인 남성을 불러 집으로 돌아가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0도로 예상이 되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

0: 영상 26.3도입니다. 전종원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가족 여행지로 딱 맞는 경북 봉화에 가보셨나요? 지역 식재료로 차려낸 정갈한 발효미식과 과일 따기, 공예품 만들기 등 체험이 가득해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곳으로 기억될 겁니다. 봉화에서 좀 더 올라오면 충북 제천인데요. 청풍호반 자드라길을 걷다 보면 배가 고파질 겁니다. 그땐 관광벤처 기업들이 구축한 QR코드를 이용해보세요. 메뉴와 재료, 음식 이야기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가면서 꼭 한번 들려보세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0: Let's go.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2, 1,
3: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루키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루키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2: 119입니다.
1: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3: 아이고 갈치도 하니 물고 물도 쐬어지고 그게도 하니 물고.
0: 애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가을밤에 낚시로 갈치를 잡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갈치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며 낚시꾼은 노래로 지루함을 달래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4: 네, 정승환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5: 네. 문천식 씨가 사실 정승환 씨가 예. 한옥 탁 고를 때 승질이 급해가지고 나올 뻔했어요.
4: 나왔더라면
5: 요정들한테 박살 났지.
4: 예.
5: 우리 오빠
4: 엄청
5: 노래
4: 깨지죠.
5: 맥을 왜 끊어놨냐 예. 이러면서.
4: 그렇죠.
5: 성질이 급해가지고 저희 진행할 때도 이 대본을 읽잖아요. 그 위에 줄을 읽으면서 밑에 줄을 먼저 봐요. 그래서 계속 헛발질을 하고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다가 문천식 씨가 한 번씩 이렇게 덜컹 할 때 있잖아요. 눈이 빨라서 그래요. 성질이 급해서. 그리고 어떨 땐 얘기하면서 페이지를 넘겨요. 지가. 여기 아직 안 끝났는데.
4: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30주년 감사마켓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 이번에는 정선우 씨 직접 인터뷰한다면서요.
5: 네. 사랑 얘기를 이렇게 좌판을 깔 줄 몰랐어요. 당혹스럽네요.
4: 아, 싫은 거예요?
5: 아, 너무 좋아서요. 예. 전 사랑 매니아예요.
4: 김미란 님이 사연을 주셨는데 정선우 씨가 소개 좀 해주실래요?
5: 아, 그럴까요?
4: 네, 김미란 님 사연입니다.
6: 18살에 동갑인 지금 남편이랑 펜팔을 하게 됐어요.
4: 우와.
6: 그때는 전화도 귀한 시절이라 편지만 주고받다가 잠깐만 있어봐. 20살 되던 겨울에 부평역에서 보기로 했어요. 둘 다 얼굴은 처음 보는 거라 설레는 마음으로 만났어요.

0: 났는데 예?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치킨만 뜯고 헤어졌는데 예. 남편이 집 전화번호를 뚝 주고 가더라고요. 오?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남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지금 시아버지가 받으셨어요. 그 뒤로 아버님이 오작교 역할을 해주셔서 23살 동갑내기가 93년 4월 2일 날 경복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오. 저는 지금도 가끔 남편이 퇴근해서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가슴이 뛰기도 해요. 라고 예? 사연을 이 보기 드문 사연을 주신 분이 계세요.
1: 93년에 결혼하셨으면 지금 계산해보면 34년 차 부부신데
0: 그렇죠. 34년 차에 남편을 보고 가슴이
1: 뛴다고요?
0: 34년 차에는 분해서 가슴 뛰거든요.
1: 그렇죠. 화가 난 상태거든요 지금.
0: 예.
1: 근데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0: 우담바라 같은.
1: 귀한 사연인데. 예. 자, 이 부부 어디 계실까요?
0: 역시 많이 웃어주시던 이분이에요.
1: 앞에 계시군요.
0: 예예. 예. 예, 예. 일단 아직도 가슴이 뛰심에 감축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저는 부러움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가식적으로 방송해서 전 원한 부부입니다. 그럼 정선혜 씨가 원한 부부겠지.
0: 원한 부부.
1: 이런 얘기하고 전 인꼬 부부입니다. 그러면
0: 은꼬 부부겠지.
1: 앵꼬 부부겠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약 올리긴 하는데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죠?
0: 예.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오늘 누구하고 일단 남편하고 오신 거예요?
2: 아니 남편 오고 싶어 했는데요. 네.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쉽게도 남편도 되게 아쉽다고 두 분께 네. 인사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0: 이렇게 또 대신 네네. 전해주시기까지 친구분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2: 네, 동생이랑 같이
0: 동생분. 예. 친동생분?
2: 아니요, 아는 동생분? 동생.
0: 동생분이 그럼 증인이 좀 돼주시죠. 원래 이렇게 금슬이 좋으세요, 두 분이?
3: 네.
0: 완전히 원앙 부부예요?
3: 완전히요.
1: 우와, 지금도 손잡고 다니고 데이트하고 그래요?
3: 아... 모습까지는 잘 모르겠고.
0: 그렇죠. 그런 모습까지는 또 못 보지만.
1: 예, 예. 근데 궁금한 게 펜팔을 길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네네. 그럼 남편분이 글을 잘 쓰셨나 봐요.
0: 맞아.
2: 글도 잘 쓸 뿐더러 제가 좀 키 큰 남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178이었어요.
0: 제가 그때 당시에는
1: 그러면 큰 거죠.
2: 제가 좀 작잖아요.
0: 예, 아담한.
2: 예. 근데 거기다가 글까지 너무 잘 쓰는 거예요.
0: 그래.
2: 그래서 호감이 확 갔어요.
0: 중요하죠. 펜팔에 글 잘 쓰는 건.
2: 네네.
0: 그래서 실제로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어땠는지 글만 보다 만났을 때 현타가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2: 둘 다 현타가 왔어요.
1: 서로 현타가 와서. 그래서 치킨만 먹고 헤어진 거예요.
0: 그랬구나.
2: 그렇죠. 치킨 먹고 근데 또 거기에서 막 치킨을 막 뜯어주는 거예요.
0: 자상하시구나.
2: 네네네.
0: 저성에.
2: 마음에 안 들었다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막 치킨도 뜯어주고 콜라도 이렇게 막 따라주고.
1: 매너 좋으시다.
2: 네네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가다가 쪽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연예인 분들만 가지고 다니잖아요.
0: 그렇죠.
2: 벽돌.
0: 그랬죠. 벽돌.
2: 집 전화번호를 주고 가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이제 버리려다가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가다 잊어먹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뜯어주든
0: 뜯어주든
2: 키도 배려. 크고.
0: 키는 못 버려. 왜냐면 키 아담한 분들은 키 못 버려.
2: 맞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받으시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신랑이 집을 하나 분양을 받아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0: 어머, 분양?
2: 이게 5분 거리에.
1: 5분 거리에.
2: 그래서 아버님이 잠깐 기다려봐요. 그러더니 5분 거리가 짧지는 않아요, 솔직히.
1: 그렇죠.
0: 뛰어가신 거예요?
2: 뛰어가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신랑이 와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한 10분 뒤에 전화하세요 그랬어요.
0: 네.
2: 그 전화했는데 신랑이 받는데 누구셔? 아버님이라고.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아버님이
1: 아버님이
2: 그러니까 저희 신랑 둘로 저는 전화가 없었어요. 분양만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혼자 살고 있어서 전화가 없었어요.
0: 네.
2: 아버님이 계속
1: 아버지 네네네. 10분 있다 전화해요. 아들아 미란이가 전화왔다. 이렇게
2: 맞아요, 맞아요.
1: 매일매일.
0: 아버님 그 뒤로 러닝에 심취하셔서 마라톤에 빠지신 거 아니에요?
1: 네, 진짜.
0: 근데 그렇게 진짜 뭐가 되려니까 이렇게 아버님이 오작교 역할까지 해주시고 지금 연애 얼마 정도 하시다 결혼하신 거예요?
2: 한 3년?
0: 3년.
2: 네네.
0: 근데 3년 또 좀 긴 연애잖아요. 네네. 3년하고 결혼했는데

0: 4년째는 지금까지도 가슴이 뛴다는 건 남편도 잃지 않은 마음인 거죠?
1: 아, 그분 예. 얘기는 못 들었어요.
0: 아하. 아,
1: 네.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직 아. 못 들었어요.
0: 아니 근데 남편이 그런 에너지를 주니까 마음이 뛰지 이게 부부가 쌍방이지 네네. 일방은 불가능해요.
2: 아유, 그럼요 그럼요. 예. 아유 참 아, 이게 부러운 사람이네요.
0: 사랑, 얘기, 사랑 얘기하니까 좀 몽글몽글한데요.
2: 그렇죠.
0: 예, 제가 사랑 얘기 오래 못 듣거든요 원래.
2: 예.
0: 근데 오늘 사랑 얘기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예. 이 사랑 이야기에 또 이어가야죠. 이번
0: 아니
2: 무대는요?
0: 그만 이어요 이제.
2: 아 이어가야 됩니다. 아. 최세지 진행이잖아요.
0: 아.
2: 예. 이번 무대는 러블리는 기본으로 깔고 네. 그 위에 당당함까지 더한 아주 매력적인 분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기다리시던 그룹 스테이시의 무대입니다. 투 러브!
2: 박수가 필요합니다.

0: 예, 스테이시의 무대였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가수를 보지만 저는 관객분들을 보는데 다들 네. 엄마 아빠 미소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1: 너무 러블리해. 아. 우리 스테이시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0: 와우, 반갑습니다, 스테이시.
1: 와, 예. 푸릇푸릇하죠? 아니 스테이시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음악 중심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리액션도 그렇고 네. 네, 좀 이런 무대에서 이렇게 마주하니 좀 소감이 남다를 것도 같은데
2: 뭔가 훨씬 더 정겨운 느낌이 드는
1: 정겨워요?
2: 것 같고
1: 정겨워요?
2: 네,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네. 저희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1: 여러분 정겹대요. 네. 우리 통했어 젠지들이랑
3: 그리고 뭔가 다 같이 박수를 쳐주셔서 네. 또 되게 새로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1: 따뜻하죠?
2: 네.
0: 정겨운 방송. 네. 아, 근데 저는 저도 어렸을 때 귀여워. 연예인 돼야지 하고 꿈을 꿨는데 네. 그때 TV 속 스타가 박남정 씨였단 말이죠.
1: 아, 네. 네.
0: 우리 시은 씨 아버지. 네. 아, 박남정 씨 세대가

0: 아니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든요.
1: 그렇죠.
0: 스테이시가 한 번이라도 지라시를 들어봤을까요, 정선우 씨? 어때요?
1: 어때요? 스테이시 멤버 중에는 그 이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는 라디오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못 들었죠.
0: 예, 오후 4시, 6시 네. 제일 바쁠 때예요, 아이들이.
1: 그럼요.
0: 예.
1: 지금 막 연습하고 막 안무 짜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예. 방송 들으면 안 되지, 진짜.
2: 오늘 이후로. 네.
1: 아니에요, 아니에요.
3: 알람 맞추고 왔어요.
1: 그냥 네. 우리가 있다는 것만 알아줘요. 네.
0: 그래요. 9년 반 됐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네.
1: 아마 부모님들은 아시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예. 아, 너무 사랑스러워서 앞에서 다 아빠 미소, 엄마 미소, 언니 미소, 오빠 미소예요.
0: 그렇죠. 아니면 우리 스테이시 멤버들 중에 저는 언젠가 라디오 DJ가 돼보고 싶어요. 있을까요?
2: 사실 저희 멤버들이 같아. 다 네. 입담이 좋아가지고
0: 그래요?
2: 누가 해도 진짜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하고 싶은 사람 손 짜요.
1: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 MBC 라디오에 다른 FM 코너들 되게 불안해지겠는데요.
0: 그렇죠. 네. 만약에 진짜 한다면 아침 출근길 방송 아니면 저희처럼 4시 6시 퇴근길 또는 심야 방송 어떤 게 좋을까요?
1: 심야
2: 개인적으로 심야가 좋은 것 같아요.
0: 심야.
1: 오후 4시는 못 써. 4시는 힘들어.
0: 아예 알겠습니다.
1: 냅둬. 오후 4시는 냅둬.
0: 가만 냅둬요. 예. 예, 예.
1: 아 근데 진짜 아까 입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스테이시 그 멤버 중에 네. 올해 예능상을 받은 멤버가 있어요?
2: 네 저입니다.
0: 와.
2: 제가 이제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예능인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0: 그러네. 다시 한번 주세요 여러분.
2: 감사합니다.
1: 직장인들 시즌 2.
2: 네, 네. 직장인들에서 심자연 씨 인턴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곧 있으면 또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까요. 시즌 3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
0: 당찬데요.
1: 아니 그때 왜 수상소가 네. 너무 떨리고 눈물 막 흘리고 네. 이래서 잘 못했던 거 저도 쇼츠로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2: 감사합니다.
1: 아, 그게 진짜 솔직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0: 그렇죠. 네.
1: 근데 다음에 또 탈댈 대비해서 집에서 혹시 연습해봤다 안 해봤다.
2: 아 저 그 이제 제가 소감을 말하고 네. 이제 못 말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에서도 한번 네. 다시 해줄 수 있냐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많이 연습을 해봤는데 네.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멤버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상 받았을 때
0: 네.
2: 근데 제가 회사 이야기를 못했어요.
0: 아 진짜?
1: 근데 저희 중요하죠.
2: 저희 대표님이 진짜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제가 너무 떨린 나머지 깜빡해가지고 다음에 꼭 하게 된다면
0: 예?
2: 멤버들, 회사 그리고 저희 팬분들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아니 근데,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
0: 그러니까요. 네. 곧 있으면 또 연말이고 연말이면 시상식이잖아요.
2: 네.
0: 가능한 건 또 이런 거니까 스테이시 이런 상 한번 받아보고 싶다.
1: 네. 어떤 상?
2: 상상 그 이상?
1: 좀 재밌는데?
0: 새로운데 큰 상 받겠다는 건가요? 큰 상?
2: 네.
1: 나 집에 갈 때 많이 웃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저런 개그가 여러분 귀갓길에 웃겨요.
2: 맞아요. 뒤늦게 생각나면 웃긴.
0: 네.
2: 저는 또 생각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웃으면 좋잖아요. 방금 귀갓길에 또 웃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1: 네.
2: 웃상?
1: 웃상.
0: 이거 좋다. 웃상.
2: 아 귀여워. 밥상.
1: 밥상. 네,
3: 한국인은 밥심이기 때문에.
1: 밥심이기 때문에.
2: 밥상.
1: 아, 여러분은 지금 네. 이쁘면 다 되는 개그를 보고 계십니다.
2: 네. 네.
1: 저희 신인 때는 통하지 않던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네. 이렇게 막 웃으면서 우쌍 밥상 뭐 이러니까 그냥 이쁘다.
2: 어머 감사합니다.
1: 이쁘지 않아요?
0: 너무 이쁘죠. 예.
1: 진짜 이게 잇몸이 말라마.
2: 저희 장난친 거지만 저희 그래도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올해 아티스트 상이라든지 정말 그런 좋은 상 저희는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니 아까 무대 보니까 진짜 너무 무대도 멋있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좋은 소식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네, 네 스테이시 멋진 미래를 바라면서 네. 가시는 길에 노래 한 곡 더 부탁드릴게요. 어떤 노래입니까?
2: 네, 저희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A$AP이라는 곡인데 혹시 아시나요? 저희 A$AP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네. 그 곡을 한번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부탁드립니다.

0: 그럼 지금까지 스테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야, 스테이시의 무대였는데 정말 발랄함과 상큼함이 너무 부러워지는 무대였습니다. 그렇죠?
2: 하여튼 우리 스테이시가 진짜 실력도 있고 또 예쁘고 네. 또 인성도 좋고
1: 그러니까요. 예.
2: 보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1: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르시길 바라면서
2: 맞아요. 예. 자, 이번에 여러분 들뜬 마음으로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 누군데요? 네,
2: 요즘 저와 저희 집에 있는 장 권사님이 네. 굉장히 애정하는 분입니다.
1: 남자 가수인데요?
2: 노래면 노래,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예능이면 예능, 진행이면 진행, 네. 그리고 인격까지 네. 너무 훌륭하신 두루두루 다 갖춘 네. 육각형 미남, 트로트의 맛과 멋을 아는 남자 김희재 씨입니다.
1: 박수 주세요.
3: 날 따라 따라 와.

0: 감사합니다.
1: 와, 아니 어쩜 이렇게 목소리도 부드럽고 몸도 유연할까요? 우리 김희재 씨 박수 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김희재!
1: 김희재!
2: 김희재!
0: 와, 감사합니다.
2: 불이 지금 김희재 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1: 난리 났어요.
2: 반짝이고 있습니다.
0: 아름답죠?
2: 네, 아름답습니다.
0: 네,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이십니다.
2: 아름답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2: 예. 김희재 씨가 가장 아름답고요.
0: 아유, 선배님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2: 아이고.
1: 김희재 씨, 네. 너무 행복한 날이니까 우리 팬분들과 지라시 청취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지라시 청취자 여러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도 인사 올리겠습니다. 가수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이야, 우렁차십니다. 아니 사실 김희재 씨가 네. 기부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저는 저희가 요청을 드렸을 때 흔쾌히 나와 주실 거다라는 믿음은 가졌지만 있었죠. 워낙 바쁘셔서
1: 네. 왜냐하면 새 앨범이 나올 시기여서
0: 네.
1: 그죠?
0: 네, 맞습니다.
2: 활동 시기라
0: 제가 9월 7일 날 방송일 기준으로는 이미 나왔는데요.
2: 네.
0: 9월 7일 날 정규 3집 앨범이 나왔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이게 2년 반 만에 나오는 앨범이더라고요.
0: 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정규 앨범으로 찾아왔는데요. 타이틀곡은 안녕은 정말 싫어라는 곡이고요.
2: 네.
0: 조영수 작곡가님께서
1: 스타 작곡가
0: 곡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니 보니까 우리 네. 김희재 씨가 작사 작곡도 많이 하셨다는데
0: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만든 앨범 중에 가장 많은 곡을 참여한 앨범인 것
1: 그래요?
0: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고 네 곡 정도 작사 작곡을 했고요. 나머지 두 곡은 작사만 이렇게 참여를 해서 총 9곡 중에 6곡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2: 어머, 실력자네.
1: 그렇죠. 진짜. 그렇게 바쁜 와중에 어떻게 또 음악 공부를 했다는 건데.
0: 싱송나라고 하죠?
2: 그렇죠. 싱송나죠. 싱송나. 싱송나의 노후는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1: 그렇죠.
2: 네. 저작권료가 솔솔치 않게 들어오기 때문에
0: 남이 나네요. 네.
1: 저는 제 흥미로운 얘기가 이제 우리 김희재 씨, 장윤정 씨 팬클럽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2: 네.
1: 혹시 요즘은 보시면서 아, 저 연인, 저 후배 아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데 뭐 이런 사람 있을까요?
2: 아니면 누구 팬클럽에 나 가입하고 싶어?
1: 그런 거.
0: 저는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런 게 정말 아니고요.
1: 네.
0: 정말 아니고요.
1: 네. 네.
0: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짜 정선희 선배님 팬이었어요.
1: 아 진짜로?
0: 그래서 정선희 선배님의 팬클럽에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2: 아,
1: 우와.
2: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0: 그 이렇게 실제로 되니까 정선희 선배님이 되게 여리여리하시고 여성스러우신 것 같아요. 뒤에서 우리 스태프들도 뭐 너무 예쁘시다고.
1: 그죠.
0: 여러분도 진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2: 감사합니다. 여러분.
0: 네, 정선 선배님이 실물이 더 아름다우신 것 같고 방송을 볼 때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센 여자들을 좋아하거든요.
1: 재밌다. 내 스타일이야.
0: 원래 그래서, 좀 센.
1: 그래서.
0: 개그가.
1: 예, 개그가.
2: 예. 아 예.
0: 그런 걸 좋아해서 제가. 예. 이경실, 조혜련, 정선희를 굉장히 좋아해요.
1: 와.
0: 여러분 인정하시나면 박수 한번.
1: 와.
2: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오늘 정선희 선배님을 실제로 혜련 누나랑은 워낙 너무 잘 알고 지냅니다.

0: 네. 선희 선배님은 처음 뵙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네. 깔끔한 진행 실력에 제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문천식 선배님은 네. 제가 어렸을 때도 자주 뵙고 그랬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워낙 잘 알고 네. 선배님은 처음 뵈서
1: 아니 어쩜 이렇게 사람을 홀리게
2: 진짜
1: 아니 이렇게 쏙 홀리게 만들지
2: 홀라당 넘어가게 하네 사람을
1: 그냥 홀라 난 지금 김희재 씨가 뭘 팔아도 사요 난 지금 다 넘어갔어
0: 제가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번 앨범 작사 작곡에 네. 누나야란 노래가 있고요
1: 어머 어떡하니
0: 그리고 마지막 곡에요 네. 나한테 넘어오시면이라는 어머, 노래를 만들었어요
1: 저는. 누나가 난리나네. 뭘 어떻게 해줄까
2: 난리났어 아주 그냥 아주 지갑을 내어줄 판이야 지금
1: 잠깐만 있어봐 네. 누나가 보험을 좀 해약을 하자 일단은 진짜 우리 김희재 씨가 그리고 네. 항상 보면은 저희는 예능인이기 때문에 예능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 저 친구 이렇게 보잖아요 예능 진행 실력이 탁월한 거예요.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연기도 너무 잘해요.
2: 그렇죠.
0: 감사합니다.
2: 저도 희재 씨 보고 싶으면 그냥 연예인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맞아. 싶어요. 그냥.
1: 딱 그 끼를 가만두면 어떻게 살았겠나 싶은 친구.
2: 진짜. 네. 네. 가시기 전에 진짜. 노래 한 곡 더 들려주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이번 제 정규 3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선공개를 한 곡인데요. 네. 네. 장윤정 선배님께서 작사 작곡을 해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곡입니다 이런 날 기다렸나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여러분 멋진 무대일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즐겨주세요

0: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네,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노래에도 연기에도 언제나 사랑을 듬뿍 담는 분이죠. 정은지 씨입니다. 파도!
2: 안녕하세요.

0: 은희 씨 대단합니다.
1: 이야, 아니 여러분 진짜 네. 오늘 좀 어디 결리고 아프신 분들 노래 듣고 다 나으시지 않았어요?
0: 나 나았어, 나 나았어. 혈이 뚫렸어.
2: 혈이
0: 아, 뚫렸어.
2: 그래요? 네. 세상에. 근데 시원한 버전이었나 봐요.
1: 네. 너무 너무 아, 지금 이 정도면 놀랐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듣고 저 네. 오디세이아 OST로 오. 요거 파도 조금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 그 감독님이 꼭 이
1: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2: 네,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0: 예. 영화의 세일은 안 나왔지만 은희 씨가
1: 세일이에요.
0: 오디세이아는 세일이냐 세일에.
2: 감사합니다. 와.
0: 네, 박수 주세요.
1: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우리 은지 씨는 연기도 잘해, 노래도 아... 잘해, 못하는 게 없습니다.
1: 아니 네. 진짜. 아니 그리고 요새 외모가 지금 절정이에요.
2: 아니 언니가 너무 너무 저를 났어. 15년 전에 봐서 그래요.
1: 그죠? 저는 아기 때 봤거든요.
0: 아, 네네네.
1: 옹냐옹냐옹냐 이렇게 아기 때 봤는데 같이 예능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도 맞아요. 정은지 씨가 너무 성격 좋고 착하고 그랬는데. 지금 딱 봤는데 이제 여배우 포스가 확 나면서
2: 예. 좀 차분하게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리고 실화 팬들에게 청취자분들에게
2: 예. 들려나? 안녕하세요.
1: 그렇죠. 여배우는 앞서플 이렇게 세로로 세워야 돼요.
2: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1: 쑥스러워요. 많이 쑥스러워. 왜냐면 네. 은지 씨가 되게 네. 털털해요.
0: 알죠, 알죠.
1: 그죠, 아시죠? 네, 너무 털털하고 굉장히 네. 서글서글해서 언니 오빠들이 되게 사랑하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아, 오늘 이렇게 시원한 무대로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0: 네, 지금 방금 불러주신 그 파도가 네네. 6년 만에 발표한 미니 앨범에 있는 노래죠?
2: 네네, 맞습니다. 파도라는 네. 곡인데 이 곡은 또 제가 만들 때는 또 몰랐는데 팬분들이랑 함께 예. 공연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더 신나는 노래가 되더라고요.
0: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가.
2: 네네네.
1: 와, 네. 이 8월 11일 날 발매가 됐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현지 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도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네네. 오,
0: 이게 좀 연기와 노래 뭐 진짜 네. 다방면에서 다 너무나 끼와 재능이 탁월한 분인데 뭐 어때요?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다 보면은 순간순간 좀 약간 나 여긴 어디? 난 누구? 막 이럴 때가 오진 않아요?
2: 힘들진 않은지 걱정됩니다.
1: 네. 저는 그저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0: 체력?
1: 이렇게 저의 체력과 네. 그리고 제가 이 부분들에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재능을 느낄 수 있게끔 잘 길러주셔서 저를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와 이런 말 엄마 아빠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0: 그러니까 네. 체력뿐만이 아니라 멘탈이 참 훌륭한 친구인 것 같아요.
2: 그런 것 같습니다. 네.
0: 예전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2: 이번 앨범 만들면서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라 생각하면 사랑이 아닌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앨범에 그 에너지를 담았다.
0: 네. 와. 멋있다. 아니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런 멋있는 말을 생각해냈지? 사랑이라 생각하면 사랑이 아닌 것이 없었다.
1: 네, 저 지내오면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음악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제가 옆 사람과 뭔가 식사를 하는 것마저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들 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0: 이미 어린 나이에 폭넓은 아가페적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2: 그러니까
0: 거예요.
2: 마인드는 저보다 대선배 느낌이 있습니다.
0: 아니 문준식 씨도 온통 사랑이었는데 이제 에로스적
2: 저기 총각대기잖아요. 그 총각대기를 왜 하냐고 자꾸 누나는 여러분 이거는 예,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1: 두 분 케미가 정말 케미가 정말 좋으시군요. 네,
0: 조심하겠습니다.
2: 너무 친한 온우이라서 예, 예. 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사랑의 열매 홍보 대사도 하셨어요.
1: 네네네. 네,
2: 2024년.
1: 네. 2024년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순간
0: 깜짝 놀랐어. 우리 집계가 잘못된 줄 알고.
1: 맞습니다.
2: 윤지 씨 만약에 재능 기부를 해야 한다면 네. 어떤 재능을 나눔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1: 저는 목소리요.
2: 목소리.
1: 네네. 제가 가진 무기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목소리라 가지고 네. 네, 이 부분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기가 막히죠. 네. 아름다운 정말 나눔이죠. 그야말로.
2: 맞아요.
0: 근데 저는 은지 씨의 연기 팬으로서 또 연기도 너무 제가 팬이거든요. 나오는 드라마 다 봤거든요. 연기를 진짜 어떻게 저렇게 힘을 탁 풀고 매체 연기를 이렇게 잘하지? 싶은데 차기작은 아직 고민 중인 건 없어요?
1: 네,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네.
0: 기대하고 열심히. 있겠습니다. 예. 네.
2: 정은지란 이름 세 글자 이제 브랜드가 됐잖아요.
1: 어머머머머.
2: 아, 진짜로.
1: 브랜드예요. 어머 언어의 맛을 사셔요.
2: 네.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또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없으신지.
1: 저는 이제 네. 제가 열심히 해놓은 것들을 잘 탄탄하게 굳혀가고 싶어요.
2: 아.
1: 네, 오래오래 일하고 싶. 거든요.
2: 아,
1: 네.
2: 그렇군요.
0: 야, 진짜 네. 야무지죠.
2: 진짜.
0: 그죠, 여러분 야무지죠.
2: 네. 네
0: 진짜 아. 생각이 항상 깊고 올곧고 야무진 그런
2: 맞아요.
0: 정은지신 것 같습니다.
2: 네.
0: 아, 우리 은지 씨가 또 오늘 끝곡으로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는지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1: 또 제가 또 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었던 하늘바라기라는 곡을.
0: 아, 어머, 이 노래는
2: 최고의 노래죠, 하늘바라기.
0: 이 노래. 네. 저희 라디오 진행할 때요 네. 반드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신청곡으로 들려드려요.
2: 맞아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자주 들려드리는 네. 노래 그 목록 리스트에 있을 거예요.
2: 진짜 하늘바라기 있습니다.
0: 네. 제일 많이 들려드리는
2: 네. 이 노래는 은지 씨 물 한 모금 드시면서 잠시 기다렸다가 네네. 준비해 주시고요.
1: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곧 뵈어요.
0: 네.
2: 아, 성격도 어쩜 저렇게 밝아.
0: 그죠. 진짜 저렇게 예쁘면 성격 좀 나빴으면 좋겠는데.
2: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라디오시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한 30주년 감사 음악회 우리가 사랑한 이야기 이제 벌써 정선혜 씨 마쳐야 될 시간이에요.
0: 벌써요?
2: 네.
0: 아, 아쉽다.
2: 후딱 지나갔죠.
0: 진짜 생각보다 이 구두만 네. 아니면 좀 더 즐길 수 있었을 텐데.
2: 지금 발가락이 고가가지고 지금 여기.
0: 네, 지금 네. 발가락이 두 개로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뾰족한 앞코는 여러분 신지 마세요.
2: 예. 네. 자 사랑의 열매가 함께한 30년 동안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라는 코너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기적을 만났죠.
0: 그렇습니다. 네. 언제나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그 긴 시간 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손길로 이웃을 보듬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정은지 씨의 하늘 바라기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 네. 먼저 인사드릴게요. 아, 진짜 엔딩 떼창곡으로 이만한 노래가 없죠. 우리가 그렇죠. 마음으로 쓰는 편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 이후엔 네. 정은지 씨 하늘 바라기가 정말 자주 방송을 탔어요.
2: 맞습니다.
0: 네.
2: 다 같이 함께 불러주시면 더 의미 있는 엔딩이 될 것 같습니다.
0: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선이
2: 문천식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6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과 멕시코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현재 시간 25일 멕시코시티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16년 만에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중남미 정치, 경제, 외교 핵심 국가인 멕시코와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인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우주, 방산 등 첨단 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한국에 인도된 사실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유감을 표한 가운데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보좌관은 SNS에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며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데려가지고 있는지를 숨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옥사나 토로프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 언론 보좌관은 양국 간의 합의와 비밀 유지 약속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포로 협상은 전쟁 중 한국과의 협력에 관한 훨씬 더 큰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AI의 위험과 혜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중 정상회담 설명자를 공개하면서 두 정상이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 SI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별장에 머물던 70대 여성이 자신의 운전기사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경찰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쯤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운전기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별장에 머물고 있었고 운전기사인 남성을 불러 집으로 돌아가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0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이 말이 참 유명하죠.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사람을 파악하는 것, 특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심리학자 김경희 교수는 유학 시절 지도 교수의 이 질문을 잊을 수 없답니다. 너는 몇 시간 자는 사람이야? 너는 몇 시간을 자야 다음날 제일 지혜롭고 행복해? 수면이 몸과 마음에 끼치는

양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도 이 질문 다시 해보죠. 난 몇 시간을 자는 사람이고 몇 시간을 잘 때 제일 좋던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9월 26일 토요일 추석 연휴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 평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 지인들과는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또 나누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추석 밥상 단골 이슈 정치권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을 듯합니다. 연휴 전후로 그야말로 풍성한 소식들이 전해졌으니까 말입니다. 유엔 총회와 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 일정을 마치고 현재 16년 만에 멕시코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임은 없다고 재차 못 박았습니다. 또 개혁과 관련해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며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자신의 원칙도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연휴인 오늘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조사와 관련해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4: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1: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오늘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김용남 부의장님 오랜만에 뉴스하이킥 출연이십니다. 아예
3: 그렇죠.
1: MBC가 네. 오랜만이신가요? 어떠세요?
3: 그렇죠. 네. MBC 선거 치르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1: 네네.
3: 오늘이.
1: 네. 앞으로 많이 좀 나와주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두 분 그나저나 추석 연휴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정광재 대변인?
2: 저는 이제 가족 네. 묘가 연천 저희 오랜 고향인데 네. 거기에 있어서 성묘 다녀오고 인근에 있는 뭐 친지분들 좀 뵙고 가족들과 뭐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방송도 몇 개 있었고요.
1: 아, 김용남 부의장님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하고 추석 민심들 지인이나 뭐 가족들 만나면서 어떤 얘기 많이 들으셨는지.
3: 네. 그 저도 지역구 행사는 연휴 시작하기 전에 뭐 마무리를 했고요.
1: 네네.
3: 인사나 아니면 어디 방문은 마무리하고 연휴 때는 성묘 다녀오고 뭐 처가도 가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한 걱정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와 관련한 불안감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정부가 조금 더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불안감이 있다 그러면. 민심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2: 저는 이제 뭐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이제 장성한 조카들이 꽤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한 친구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동탄에 집을 이제 어렵게 샀어요. 한 3, 4년 전에. 그리고 그 친구하고 그 바로 아래 동생이 있거든요. 서울 사는데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1: 네네.
2: 그런 거 굉장히 크게 느꼈고 또 하나는 농지조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1: 네.
2: 시골에 가니까 정말로 저도 상속받은 농지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뭐 투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농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투기를 통해 농지를 통해서 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세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뭐 약간 이념적 성향으로 뭐 밀어붙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반발, 걱정 그런 게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실제 농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1: 사실은 이제 뭐 추석 민심 정도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농지소조사 관련해서 정광재 대변인이 좀 깊이 있게 말씀을 하셔서 김용남 부의장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농지 네. 사용과 관련한 실태 파악이다.
1: 네.
3: 그리고 이게 어떤 뭐 처분 명령이라든지 이행 강제금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경우에 정말로 투기 목적인 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1: 네네.
3: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농촌에 지금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연로해서 직접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네.
3: 그 경우에 이제 땅을 빌려주는 사실은 임차 형태로 그동안 계속 지어온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농지를 상속받은 자제분들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는 네네. 합니다만 불안감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접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게 확인되면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아예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만 된다고 얘기하더라도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확인된 거를 눈감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는 알겠는데
1: 네.

0: 헌법에 경자 유전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헌법을 만약에 개정하게 되면 이걸 굳이 헌법에 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지금
1: 네네.
0: 그거는 농업인이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농지가 정말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일 때 만들어진 것이지 지금은 산업적으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잖아요. 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4% 미만이고 그것도
1: 네네.
0: 실제로 제대로 조사하면 그거보다도 훨씬 적은 비율밖에 안 되고 그리고 농지가 우리 뭐 중요한 산업수단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지금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시대도 변했고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도 뭔가 바꿔야 될 시기도 오고 그래서 타이밍은 맞는데 근데 또이 조사를 해야 바꿀 수 있는가? 데이터가 있어야 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조사를 좀 하자라는 건데 이 불안감이 이제 퍼져 있으니까 어쨌든 정부가 뭐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하든 아니면 이것과 관련돼서 뭔가 해명이 있든 조금 추가적인 건좀 있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 그러니까
1: 네.
2: 현실하고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연로하신 농업인들이 이 토지를 매매를 할 수가 없어갖고 애로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지 가격이라는 게 경기도 수도권 인근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1: 네.
2: 거래도 잘 되지 않고 또 가격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투기의 상대로 세장각하고 그 접근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드린
1: 네.
2: 것처럼 상속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팔지도 또 제대로 경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말 인근에 사는 농민들에게 구두계약이든 아주 간단한 계약서를 통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처음에 말을 꺼낸 건 아닌데 다른 얘기들도 조금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영상을 통해서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의견이나 생각 차이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삶에 환한 빛이 고루 비춰질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다라는 메시지인데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거 김영남 부의장님이 좀 해석해 주십시오.
0: 추석 메시지도 그렇고
1: 네.
0: 연휴 시작되기 며칠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뚜렷한 메시지는 통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같이 나가자. 그리고 손을 내밀었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내민 손을 이렇게 밀쳐버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통합을 강조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1: 통합의 메시지다라는
0: 네.
1: 말씀이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하고 한미정상회담 일정 마치고 지금 멕시코 국빈 방문 중인데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임은 없다고 또 재차 못을 박았습니다.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이제 날짜까지 얘기를 했는데 임기 발언이 이달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정광재 대변인.
2: 공식 임기는 2030년 6월 3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6월 3일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1: 네네.
2: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뭐 이때 6월 2일이라고 얘기한 게 아마 즉흥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그 착오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전 국민의힘도 이제 연임과 관련한 문제보다는 공소 취소와 관련한 문제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프랑스 순방 중에도 한번 얘기를 했고 기자회견 때도 얘기를 했고 이번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달 사이에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쯤 되면 그리고 또
1: 네.
2: 최근에 국정 지지율과 관련한 뭐 동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헌법 개정을 통한 방법을 추진한다는 건전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반면에 공소 취소와 관련한 문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쨌든 법원으로까지는 갖고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지 연임과 관련해서
1: 네.
2: 자꾸만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는데 뭐 연임 생각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전 옳은 접근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이제는 이제 이거는 완벽히 해소됐다.
2: 뭐 완벽한 해소는 아니더라도
1: 국민의힘은 이제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돼요?
2: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 당은
2: 국민의힘
1: 달라요?
2: 일부의 의원들은 또 다른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0: 그 대통령의 임기 내지는 연임과 관련해서는

0: 애초에 불가능한 거였고 네네.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의 중임 등 그 개헌을 하더라도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개헌하는 마당에 뭐 그 조항까지 개헌하면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억지를 부리시던데 그건 우리나라 헌법학자 100이면 100사람 다 그건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서 그 뭐랄까요 네네. 무효화할 수 없는 조항이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문제될 수 없었던 거를 계속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억지를 부렸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였고
1: 네.
0: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으로 연임 안 한다라는 발언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1: 이제 더 이상 여기서도 연임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2: 근데 그게 네. 문제가 됐었던 것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만 아, 네. 뭐 국민의 선택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그런데 뭐 대통령이 세 번이나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2: 아, 그래서 네.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네. 공소취소 문제를 공략해라. 연임 문제보다.
1: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개혁 관련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데 선명해서 멋있을진 몰라도 실제 좋은 결과를 만들긴 쉽지 않다 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논쟁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여야가 독소조항 삭제에 합의했지만 전면 폐지 주장이 나오면서 개정조차 못했는데 이때 이제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시민 작가였지 않습니까? 최근 이제 검찰개혁 두고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원색 비난한 유시민 작가를 입으로 겨냥한 거냐 또 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정광지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충분히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꼭 저 뭐 멕시코 가갖고 교포 간담회에서 했어야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 작가가 자꾸만 마음에 쓰이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뉴 이재명 그룹에 대해서 신발 속에 이 뭐 돌멩이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신발 속에 돌멩이로 생각하는 사람은 유시민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빼내고 싶은데 워낙 이게 좀 오랫동안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서 쉽게 빼내지도 못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 속였다라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 관련해서 비판했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저나 그 정도 비판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반대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류의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당내 정치에 밀려 그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한 거 아니에요?
1: 네네.
2: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재명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했었던 약간은 좀 온건한 검찰 개혁이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유시민 작가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는 그런데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죠.
1: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저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하는 검찰, 기소하는 검찰로 나눠놓고 그게 수사 기소 분리다. 이게 최대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과 우리가 생각한 게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근데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이 아닌 기관이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게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목표였다는 일반론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목표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과정을 설명한 거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김영남 부의장 말씀 좀 들어보죠.
0: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유시민 씨보다는 정광재 대변인이 훨씬 낫네요. 객관적이고 보다.
2: 제가 좀 그럽니다.
0: 아니 어느 한쪽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명절이라 덕담을 나누시는 것 같은데.
0: 아니 뭐 객관적으로 틀리지 않은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유시민 씨 얘기가 좀 억지에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내용만 봐도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예요? 아니잖아요. 중수청은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고
1: 네.
0: 이제 10월 2일부터 검찰은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법무부 산하의 외청입니다만 수사를 담당한 그것도 중요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의 외청이란 말이에요.
1: 네.

0: 어디 법무부 안에다가 수사 기소를 다 뒀어요?
1: 행안부로 가는 것도 강경파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잖아요.
0: 글쎄요. 그거는 네. 뭐 강경파가 원하는 대로 한 것보다 중수청과 관련해서 네. 이게 법무부에 둬야 되느냐 뭐 행안부에 둬야 되느냐 논란은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FBI가 연방범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수사기관입니다만 네네. 미국의 경우에는 FBI는 법무부 산하거든요. 그래서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나온 결론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국민을 속였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속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럼, 봐서는.
1: 그럼 유시민 작가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0: 의도가 달리 있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은.
1: 의도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얘기한 완벽한 B그룹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1: 대통령이, 본인은 A라고 말씀하셨는데.
0: 아니 그건 본인 주장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꺾이면 가장 먼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반기를 들 사람으로서 B그룹을 언급했는데 완벽한 B그룹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2: 역시 이 뉴 이재명 그룹의 태도 거두인 김용남 부의장님의 그 해석이네요.
1: 유시민 작가는 그럼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정관계 대변인?
2: 저도 뭐 그 이제 민주 진영 네. 내에 자기 세력화에 나섰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급속도로 하락하지 않았다면. 물론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유 작가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랬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보이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난번 당권 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 선거에 깊숙이 관여했잖아요. 네. 그리고 뉴 이재명 그룹의 제일
1: 방금 전에 내는 제가 그 동의한 건 아닙니다.
2: 거두라고 네. 할 수 있는 김민석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46%라는 이거 뭘 반 이재명이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비이재명 정치 세력이 진보 민주 진영 내에 있는 거예요. 이 진영에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뜻을 유시민 작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이 직접 뛰는 것은 아니더라도 네네.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게 뭐 조격신 원장이 될 수도 있고 정청래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추미애 경기지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네네. 정치 세력화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청와대는 그간 대응을 좀 자제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입장을 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건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입장을 이번에 특별히 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0: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겠죠.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도 선을 너무 넘잖아요.
1: 네.
0: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는 안 그런데
1: 네.
0: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꾸 거짓을 양산해 내니까 청와대가 아무리 뭐 관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참기는
1: 어렵죠. 입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남도 K컬처 컨텐츠를 더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2026 남도 컨텐츠 페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만나요.
2: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올해 추석 연휴는 다소 짧아서 고향 내려가는 길도 정체가 어마어마했지만 귀경길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저녁이 돼서 좀 풀리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출발하신다면 부산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6시간, 광주, 대구는 5시간, 대전은 3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지금도 62km 꽉 막힌 상태입니다. 남청주부터 청주 휴게소 이 구간의 대부분의 정체가 몰려 있고요. 또 논산 천안고속도로도 논산 분기점부터 서논산, 또 정안 휴게소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총 46km 이 구간은 하루 종일 정체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부터 포승 분기점 구간도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8: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9: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오늘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정말 토크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거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 논평가 입장을 낸 거를 넘어서서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선은 그었습니다만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도 안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 대응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정강진 대변인?
10: 근데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네.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고발하면 무슨 혐의로 고발하는 거예요? 모욕?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근데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법적으로 가져가 갖고 청와대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도 자체가 나왔을 때 아니 이걸 어떤 그 사람이 네. 책임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 발언은 전 청와대로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그건 사실이 아니고 검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가 검토 중인 건가요? 검토한다고 해서
9: 검토한 적은 없다 네. 이렇게 부인만 했습니다.
10: 그거를 네. 뭐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가뜩이나 이제 뭐 정치의 사법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진영 내에서도 일부 쓴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입틀막하려고 한다는 이미지만 더 청와대에 쓰여질 것 같아갖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의 자체에 대해서는 좀 뭐 그동안 그 청와대에서 많이 저 네네. 색출했었잖아요. 색출해서 징계해야 될 것 같아요.
9: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결정된 바 없다고 선만 그었지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걸 한다 그러면 뭘로 걸 수 있습니까? 정광재 대변인이 의문을 갖고 계시니까.
1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쪽이겠죠. 그게 이제 정통망법 위반이나 네. 뭐 방송이나 뭐 언론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0: 죄명은 조금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취지는 허위 사실을 공연이 얘기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여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그거 정도를 검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다름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그런 거죠. 국민을 속였다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네. 청와대 실무자 내지는 뭐 아니면 관계자의 약간의 그 분함 이런 게 반영됐던 기사 아니겠나.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그런 심정을 반영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1: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 진보 진영 내에 유 작가가 차지하는 존재감이 분명히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하고 친명계가 올 초까지만 해도 유시민 작가 측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설득을 시도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고 간다는 기류가 확고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또 대응할수록 유시민 작가만 키워주는 셈이라 굳이 상대하지 말자라는 내부 분위기도 있다라는데 실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0: 그거는 네.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그 범진보 진영의 원로 인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직관접적으로 어떤 접촉 시도는 있었다는 소문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더하니까 그거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분위기상은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1: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유 작가는 버리고 김어준은 품고 간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0: 뭐. 품기에는 덩치가 좀 크지 않나요?
1: 좀 부담스럽긴 해요.
2: 저는 유시민 작가의 네. 영향력은 결국엔 지금 유시민 작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그 전반기처럼 지난 1년 뭐 초반기처럼 60% 이렇게 나오면 유시민 작가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진보 진영은 단합되고 중도 진영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는 걸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뭐 30%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진영 내에서도 균열이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확인한 거고요.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거고 중도 진영 내에서도 이탈도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지고 그게 다시 확대 재생산돼서 진보 진영 내 균열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연결되겠죠. 결국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 유시민 작가가 아무리 자기가 뭐 이제 말재주가 좋고 이런 걸 네.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다면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0: 그런데 참 네네. 묘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집권 초기보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낮게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1: 네.
0: 그 지지율이 꺾인 원인을 분석해보면 제가 보기엔 제일 큰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에요. 각종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있었고
1: 네.
0: 또 하나 원인을 찾자면 형사소송법 개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특히 이제 취약자로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불안감이 작용한 게 큰데 그래서 중도층에 민심 이반이 있고 지지율이 꺾이니까 일부 뭐 유시민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 봐라 우리 말 안 듣더니 지지율 꺾이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지율 꺾이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정반대예요.
1: 그러면 뭐 두 분 말씀대로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이 안 나오면 유시민 작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보를 보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통령의 권력의 구심력은 당선됐을 때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원심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1: 네.
2: 이제 총선 1년 뭐 한 7, 8개월 앞으로 다가왔고요. 뭐 대선이라고 하면 아직 뭐 3년 넘게 남은 시간이지만 그거 긴 시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을 구성했던 원래의 전통 지지자들,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본인

0: 국민들의 정치 세력화를 하는 움직임이 지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1: 유시민 작가 앞으로 행보 비슷할 것 같습니까?
2: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중도층의 민심을 다시 잡아서 네. 지지율이 올라가면 좀 잠잠해질 수 있을 겁니다만 네. 지지율이 계속 출렁거리고 뭐 하향세를 지속한다 그러면 목소리 점점 커질 거예요.
1: 민주당 당내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자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김용민 의원에게 날을 좀 세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번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공개 비판하니까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야당과 뭐가 다르냐라고 한 건데 또 친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김용민 의원을 국회 법사위에서 사보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당내 얘기니까 김용남 부의장 먼저 하시죠.
2: 뭐 순화된 표현으로 강경파라고는 부릅니다만 네.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상당 부분은 억지에 가까워요. 사실은.
1: 네.
2: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라 안 된다? 아니 근데 공수처 만들었다가 그 수사 경험이 없는 공수청장 계속 임명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윤석열 한동훈과 뭐 한 배를 탔던 사람이다? 그것도 억지예요. 사실은 검사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가 검사장 승진이 되느냐 마느냐 인사인데 김지용 후보자 검사장 승진은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 승진한 사람이에요.
1: 네.
2: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좌천됐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억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억지를 너무 심각하게 여러 번 얘기하니까 당 대표로서는 경고를 안 할 방법이 없죠.
1: 근데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김용민 의원 SNS에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안도현 시인의 시 인용했고요. 아직 뜨거운 개혁 의지가 필요한 때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가수 하연우 씨의 돌덩이란 노래 참 좋다라고 올렸는데 이거는 유시민 작가가 앞서 친명 향해서 신발 속 돌멩이라 했던 것을 노린 것 같기도 하고요.
0: 하여튼 김용민 의원이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가장 앞장서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거잖아요.
1: 네.
0: 지난번에 뭐 법무부 장관을 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갈 때마다 김용민, 박은정 이런 분들에게 오랫동안 시달렸던 것들을 다 목도했었는데 저는 그 민주 진영이 오랫동안 여튼 단일 대우를 유지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오랜 기간 보수 진영이 분열해 있었고 진보 진영이 한 목소리를 냈었는데 그 네.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삼국지에서 얘기했잖아요. 합구 필군, 필분, 분구 필합. 지금은 이제 나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유시민 작가와도 궤를 같이 하는데
1: 네.
0: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도 실용 정책과 관련해서 이념적인 성향이 강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거 지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하면은 목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있었을 텐데 지금 야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만만하게 보니까 이런 목소리 내는 거죠.
1: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김용민 의원은 계속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할 것이냐. 강경한 발언이 계속 이어지면 김민석 대표가 실제로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 사보임에 나설 것이냐. 뭐 어떻게 당내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습니까?
2: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의 네. 상임위 사보임의 권한은 당대표가 아니고 원내대표 권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른바 강경파의 얘기가 당장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10월 2일부터 공소청이 들어서고 중수청이 제대로 발족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몇 달만 지나면 완전히 바뀔 거죠. 이게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에
1: 네.
2: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몇몇 사건 때문에도 여론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10월 2일 날 딱 시행이 되면 그동안 이른바 일부 강경파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지가 금방 드러날 겁니다. 분위기 금방 바뀔 거예요.
1: 정광재 대변인은

0: 민주당 앞으로 이 강경파하고 김민석 대표하고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1: 한 지붕 두 가족이죠. 뭐 정청래 의원이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으셔갖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그 원심력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뭐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서 조국혁신 원장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이런 그 전통 지지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더 수용하고 갈 수 있겠어요? 이게 더 앞으로 개혁 과제들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다 보면 혁명적 상황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가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분출될 거고 2028년 총선 앞두고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0: 네.
1: 몇 당 체제로 치러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민주 진영 내에서의 분열, 그 보수 진영 내에서의 분열 이런 것들이 조금 가시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7년의 정치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0: 방금 전에 조국 원장 말씀하셨으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민석 대표 지도부를 또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쇄신 노력에도 민주당은 계속 헛발질하고 있다. 진영 내부를 갈라치는 배제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당 전체에 입단속 지시를 내리기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국 원장 얘기니까 김용남 부의장님 말씀 듣죠.
2: 글쎄요. 진영 내부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0: 네.
2: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원장이 같은 진영인 건 맞나요? 일단 그런 의문이 들어서 무슨 배제 정치를 운운하는 것은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같은 진영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계속.
0: 말씀하신 것처럼.
1: 때 네. 같은 진영인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2: 그래요?
1: 그러니까 같은 진영이 확실해 보이니까 조국 혁신원장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조국 혁신원장도 본인의 정치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0: 네.
1: 그게 뭐 평택 의뢰에서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과의 관계의 설정에 있어서 본인은 제일 좋은 거는 민주당과의 당대당 합당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국 혁신원장과 민주당 내 전통 지지자들이 뭐 힘을 합쳐서 다른 세력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
0: 그걸 떠나서 이제 조국 원장이 민주당이 내부단속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조국 혁신당도 내부단속 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1: 조국 혁신당의 내부단속이라는 건 뭐 구성원이 12명밖에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신장식 대표 체제 이후에도 민주당과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걸 보면 여기도 자강파와 뭐 연대파라는 게 과거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강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0: 제가 드린 질문은 이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단속해야 된다 이런 뭐 조금 원장부터 시작해서
1: 근데 이분들은 네. 그 본인들이 소수 정당이고 항상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격하는 건 공격이라고 생각 안 할 걸요.
0: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이럴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런 말 했습니다. 조국 원장이 총선 때 경기 평택 또 나온다면 난 김용남 후보 당선을 위해 선대위원장을 맡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용남 부의장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2: 아니 뭐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다고 하면 저야 네. 고맙죠. 뭐.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0: 송영길 의원이 또 이런 얘기 했어요.
1: 네. 실제로 득표에 도움이 될지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득표에 도움이 되죠. 아니 지금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비록 3위를 했습니다만 전당대회 이후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당내 평가나 당원들의 선호도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위는 했지만 전당대회 출마한 게 묘수였던 것 같아요.
0: 송영길 의원이 그 얘기 말고 또 이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로 여권 내 분열을 지목하면서 일제강점기에 비유를 좀 했어요. 일제가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친일파가 그에 부합했던 게 우리가 망했던 이유 중 하나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국 원장이 발끈했죠. 이재명 정부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주진보 진영을 이완용과 일진회에 비유했다. 송영길 의원이 과거 소나무당을 만들 때 변희재 최대집 손잡았던 형태야말로 친일파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의원은 조국 원장, 조국 혁신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발언에서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뭐 사골국도 몇 번 끓이면 물밖에 안 나온다. 네. 이런 그 비유 같은 걸 하셨을 때는 야 정말 그 직관적으로 잘 알아들 수 있는 말이고 해악이 담겼다 생각했는데 이걸 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친일파의 행보라고 하면은 역사적인 사실 뭐 지식과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보이고 있는 행보와 그렇게 뭐 싱크로가 많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받아들이는 조국 혁신당 측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고.
0: 이 얘기를 하죠. 최근 DMZ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을 비롯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 조사를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청와대하고 민주당은 위험천만한 사지에 충분한 대비도 없이 다시 들어가라는 건 말은 진상규명이 아닌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라는 말과 같다. 사고 조사도 멈춘 적 없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부의장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2: 아니 만에 하나 네. 그 진상조사한다고 현장에 접근하다가 거기 지뢰가 얼마나 또 얼마나 많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다 만에 하나 불행한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어떤 분은 증거인멸 뭐 운운까지 하시던데 그렇게 매도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네. 들어가는 게 맞겠죠.
0: 오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또 DMZ 사고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회 국방위 차원의 현장 점검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를 거부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요 정광재 대변인 말씀 좀 들어보죠.
1: 제가 국민의힘이 불참 이유를 아직 뭐 밝히지 않아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조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안전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빨리 이 현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었는지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게 군인의 또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로봇이라든가 얼마 전에 네. 뭐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다양한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지뢰 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 정도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면 빨리 현장 조사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북한 눈치를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국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의 뭐 귀국 시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좀 미루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라는 것은 어쨌든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0: 지금 이제 그 실제 DMZ 안으로 들어갔던 수색대원들한테 바디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디캠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정부 측에서 한 것 같고 DMZ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된 뭐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사안이 있다라고 정부 측은 얘기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2: 그게 유엔사하고도 네.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래서 사실 유엔사는 다음 네. 날로 바로 현장 조사하자라고 했는데 국방부 그러니까 우리 군이 협조하지 않았다.
0: 이 얘기는 유튜브로 넘어가서 틈새 토크에서 조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참쉽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9: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0: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1: 저기요, 몇 층이에요?
12: 32층이요.
11: 난 280층이요.
13: 지금 날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나은 선택.
1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6: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 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17: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오늘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에 국제적으로 이벤트가 좀 많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무난히 넘긴 것 같습니다. 경제 얘기 좀 풀어드리고요.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그 이벤트들 어떻게 해소됐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 전까지 유튜브에서 정치대담 더 나눕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18: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0: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 의회, 목포 무안 신안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 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 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 농협, 하나은행, 신안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0: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곳곳이 막혔습니다. 귀경길 혼잡은 내일 새벽 2, 3시 정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고향을 출발해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본격 귀경길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가장 혼잡했습니다. 이후 정체는 지금은 다소 풀린 상황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현재 부산에서 출발하면 5시간 20분, 목포에선 5시간 10분, 대전은 2시간 50분, 강릉에서는 3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정체는 곳곳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한국도로공사는 내일 새벽 2, 3시쯤 돼야 정체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성길의 경우 서울 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반, 목포 3시간 40분, 대전 1시간 반 정도로 비교적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와 비교하면 귀경길 소요 시간은 늘었고 귀성길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 590만 대의 차량이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8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52만 대가 이동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귀경 차량에 나들이객까지 몰리면서 평소 주말보다 차량이 많고 정체도 극심했던 만큼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안전운전에 더욱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모두 면제됩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안보는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은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DMZ 지뢰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김정은 눈치 보기, 은폐, 심지어 탄핵 사유까지 거론하며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군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으며 강신철 국방장관 역시 원인이 확인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목함 지뢰보다 대한민국 안보에 더 큰 위협은 바로 대통령의 입국닷이라고 비판하며 탄핵의 시계 반일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DMZ 사고를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군의 발목이 날아가고 중상을 입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뭘 하는지 지금까지 말 한마디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현장 조사는 시작도 안 하고 있고 비까지 내렸지만 현장 보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크라이나 군에 잡혔던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 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뒤로 숨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을 생각하면 정부가 뒷짐지고 구경만 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에게도 저에게도 사후 설명이 없다면 우리 여당 의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정부의 여당 무시냐면서 그렇게 하려면 다 내려오라고 직격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한국에 인도된 사실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유감을 표한 가운데 한국과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0: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보좌관은 SNS에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면서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데려가지고 있는지를 숨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옥사나 토로프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 언론 보좌관은 양국 간의 합의와 비밀 유지 약속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포로 협상은 전쟁 중 한국과의 협력에 관한 훨씬 더큰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DMZ 지뢰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군이 유엔사에 신속한 현장 조사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유엔사의 요구를 거부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결국은 이재명 정권이 태생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유엔사 사령관은 21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2일 우리 국군 25사단을 방문해 바디캠 영상, 부상자 인터뷰, 현장 출입을 요청했다고 전하고 하지만 우리 군은 이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흘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회담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거란 미국 측 예고가 나왔지만 화려한 의전에 비해 성과는 부실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두 정상은 올해 두 차례 더 만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마지막 날, 두 정상은 찻잔을 놓고 마주앉아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양국 간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중국이 약속했던 희토류 공급이 지연되는 데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역시 이번 협상에서 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그리어 대표는 밝혔습니다. 관세 난타전을 중단한 무역 휴전이 내년 1월까지 두달 연장된 것 말고는 양국 간 핵심 이익에 접점이 없었다는 한계로 해석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이란 문제에서도 돌파구는커녕 인식차만 확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중국 관리들이 회담 뒤에도 트럼프의 압박에 따라 테헤란과의 관계를 제한하지 않는 걸 보장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회담 성과를 둘러싼 비판이 거센 가운데 두 정상은 오는 11월과 12월 양국에서 잇따라 열리는 다자 외교 무대를 통해 두 차례 더 만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미 회담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AI의 위험과 혜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 설명 자료를 공개하면서 두 정상이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 SI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에서는 이번 주 반도체주를 좀 자극하고 끌어올린 메타의 AI 에이전팅 뮤즈 얘기 좀 해드리고요. 최근에 있었던 경제 이슈도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행 귀순 의사를 밝혀 1년 8개월 만에 우리나라로 송환됐는데 비공개 합의와 달리 UN에서 공개되면서 안보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갔다가 돌아옵니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0: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 함께 정리해 주시는 김큐, 안녕하세요.
3: 네, 어서 오십시오.
2: 추석 잘 보내셨나요?
3: 네, 뭐 항상 연휴 끝에는 이렇게 주말이 껴서 방송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잘 보냈습니다. 근데 네. 명절에 제일 바쁜 분이 교통 전하시는 배아량 리포터 아니십니까?
2: 제가 24일, 25일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연휴가 짧았기 때문에 귀경길, 귀성길 다
3: 엄청 막혔죠, 여기저기.
2: 엄청났거든요.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스튜디오에 네. 왔어요.
3: 경제 이슈는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2: 고민해 봤죠. 네. 아니 연휴 기간 동안 네. 뉴스를 쭉 살펴보면서 국내외로 이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닌가 되게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큰 사건 없이.
3: 그러니까요. 네. 이번 연휴에 굵직굵직한 해외 이벤트들이 좀 많아서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연휴가 길면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연휴 전에 혹시나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에 크게 움직이고 환율도 막 네. 대외 이슈에 크게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거 들고 갔다가 괜히 큰 이슈 터져가지고 월요일 날 장 열었는데 확 빠지거나 이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보통은 연휴 전에 좀 이렇게 팔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리 그냥 나 현금 확보하고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갈래라는 생각들이 있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걸프 국가 정상들 뭐 유엔 참석차 뉴욕에 들어갔죠.
2: 네.
3: 거기에는 이란 대통령도 있었죠. 미국이 이들하고 만난다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러면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미중 정상회담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지난주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상황은 뭐 불안감이 좀 그러니까 뭐 불확실성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0: 같고. 그나마 이번 그 연휴 기간에 나왔던 이슈들을 아까 말씀하시는 무난히 지나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 뭐 아쉽지만 긍정적인 뉴스가 크게 없었다라는 건좀 아쉽지만,
1: 네.
0: 다행인 점은 말 그대로 무난하게 넘어갔다는 점이 좀 다행이고요. 조금 다행히 또그 저희가 신경 썼던 거는 유가였는데, 아랑캐치라는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재개방 대가로 뭐 7일 이내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적대행위 종식하고 이란 항구 봉쇄제, 동결 자금 해제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지금 최신에 나온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거부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돼서 월요일날 장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연휴 전에
0: 네.
1: 살펴보면 좀 강하게 오르다가 오름폭을 거의 내주고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코스피는 7,000 위에서 끝났거든요.
0: 불확실성이 있었으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수가 오르니까 그럼 나 현금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7,000 위쪽에 워낙 매물대가 강하게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거기서 사서 물린 분들이 가격 오르니까 나 증시 떠날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초로 생각을 그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메타가 내놓은 뮤즈라는 개인 AI 에이전틱 서비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반도체랑 AI 생태계를 매우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월화 수가 모두 주가가 좀 강했어요. 지수가 한 7,200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게 다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날 오후가 되면 오른폭 다 내주고 그냥 7,000선 부근에서 끝나는 3일간 거래가 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싫으니까 나 현금화 해놓고 나중에 확실하게 국제 이슈가 뭐 결정이 되면 월요일 날 다시 들어가든 나중에 다시 들어갈 거야라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이고요. 메타에 그렇게 보면 메타의 뮤즈라는 아주 큰 호재가 시장에 제대로 다 반영되지 못하고,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매도가 시장의 상승을 제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뮤즈 이야기 좀 해볼게요.
0: 네.
1: 메타의 뮤즈 서비스 정확히 뭐길래 되게 기대가 큰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좀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0: 네.
1: 찾아봤는데 어떻게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0: 이거 우리나라에서 아직 정식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 아.
0: 이용이 안 되고요. 뭐 우회해서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돌긴 하던데, 아직 정식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요. 개인 에이전틱 서비스라고 하고, 뭐 간단히 앞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 맞춤형 AI 비서 서비스 뭐이 정도로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이전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 들으셨을 텐데, 클로드가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 서비스 나왔을 때도 이거 AI 비서가 나왔다라고
1: 그렇죠.
0: 많이들 얘기했거든요.
1: 네.
0: 그러면 메타가 내놓은 뮤즈라는 서비스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야라고 보시면,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개발자나 뭐 전문가 또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1: 네.
0: 나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개인도 이용할 수는 있으나 개발 자체가 약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서비스고요. 메타의 뮤즈는 완전히 일반 소비자한테 포커스가 맞춰진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마 느낌을 팍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비서 AI, 그러니까 에이전틱 AI가 대중화로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내놓고 이거 엄청나게 혁신적인 제품입니다라고 광고는 할수 있으나, 이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이걸 선택하고 써보고 환호를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메타 뮤즈가 시장에서 이슈가 된 거는 지금 출시 후에 엄청난 호평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게 관심을 끈 거죠. 사용자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정식 출시가 됐는데, 출시 12일 만에 다운로드 수가 280만을 넘었고요.
1: 네.
0: 이게 이제 누적으로, 그러니까 썼다 지웠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시 까는 분들. 그것까지 포함하면 340만 회가 넘으면서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들 1위로 올라섰습니다. 클로드가 나왔을 때하고 챗 GPT가 나왔을 때보다 이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1: 속도도 빠르고 일단 대단한 건 알겠는데
0: 네.
1: 가게도 왜 처음에 오픈하면은 오픈빨이라는 거 있잖아요.
0: 그쵸.
1: 새로 나왔으니까 일단 한번 깔아보자. 돈도 안 들면은 안 해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0: AI 서비스 새로 나왔다니까 그냥 한번
1: 네.
0: 깔아보자. 그
1: 약간 그런
0: 수요도
1: 거 아니에요?
0: 분명히 있죠.
1: 네.
0: 그것도 포함된 수요인데,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소비자의 환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뮤즈를 사용해 보고 실제 사용담들이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막 이런 데서 계속 돌아요.
1: 후기가 좋은
0: 네,
1: 거네요.
0: 후기가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0: 아, 실제로 뮤즈 깔고 이번 여행을 얘한테 다 부탁했어. 나 어디 어디 갈 거고 언제 갈 건데 비행기 티켓 예매 하려고 하는데 좀 네가 좀 알아봐 줘. 그러니까 얘가 일주일간 비행기 가격 동향을 계속 체크하면서 딱 세일 나온 걸 잡아서 지금 이 가격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나한테 알려줘서 나 그걸로 예매해서 얼마를 아꼈어.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이 물건이 너무 사고 싶은데 네가 가격 동향을 좀 체크해. 그러니까 계속 체크하면서 어디가 세일합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 사서 돈 아꼈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개인 업무 비서로 사용한 사례들도 좀 나오는데 매일 아침에 뭐 택배 관련 이메일만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해. 그래서 난 이걸 보고를 받고 있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뭐 알러지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얘한테 넣어주고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시간을 딱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보통 이 시간대에 식당을 예약하니까 네가 이런 거 고려해서 식당 예약해줘. 그럼 예약을 해주더라. 진짜 비서처럼 이렇게 난 활용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폭증하는 다운로드 수, 사용자 수,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의 호평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글로벌 아이비들이 메타의 뮤즈 서비스가 메타의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거다. 아마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거다라고 기업 분석 보고서까지 지금 막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거고, 메타뿐 아니라 그렇다라면 이 개인형 에이전틱 AI가 다른 사람들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들어갈 거야라고 하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더 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AI 생태계와 관련돼 있는 산업군들이 같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다만 지난번에 한번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많이 주가 하락한 적 있잖아요. 하드웨어는 오르고 이제 소프트웨어 시대는 끝났어. 그게 클로드 서비스 나왔을 때거든요. 비슷한 흐름들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여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다 해주는데 그러면 여행사들 주가 막 폭락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좀 일어났습니다.
1: 혹시 한국은 언제 풀리나요?
0: 그거는 제가 메타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 물어볼 질문이 막 지금 막 이만큼 쌓여 있는데 제가 이 질문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요. 이 AI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게 보통 GPU 그리고 CPU인데 GPU 같은 경우는 간단한 계산을 대규모로 동시에 한다. 이걸 잘하고 또 CPU는 복잡한 여러 문제를 풀어서 다음 절차 시행하는 걸 잘한다. 요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형 에이전틱 AI 나의 비서 같은 이 AI가 대중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엔비디아 GPU보다는 인텔 CPU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던데요.
0: 사실 이번에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뮤즈 얘기 나오면서 조금 특이했던 게 인텔의 주가가 폭등했어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이 CPU의 중요성이 부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AI 그러면 엔비디아를 다 떠올렸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GPU거든요. 그럼 이제 GPU는 죽고 CPU가 뜨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GPU가 계속 사용되는 환경 내에서 이제 CPU까지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뮤즈가 개인형 맞춤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CPU는 옛날에 퍼스널 컴퓨터, PC가 등장하면서 인텔이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용하는 내 데스크탑, 우리 집에 컴퓨터를 한 대씩 놓으면서 이 CPU가 굉장히 중요해진 건데 말 그대로 AI도 나의 맞춤형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뭐 나의 특성, 그다음에 내가 업무 지시한 거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제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GPU가 아니라 CPU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베어링 리포터가 뭐이 에이전틱 AI를 쓴다거나 개인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그만큼의 CPU가 필요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주가가 폭등을 한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CPU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인텔이 만들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거는 메모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메모리 투톱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행히도 GPU를 쓰든 CPU를 쓰든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PU 시장이 뜨거워지면 GPU 플러스 이제 CPU까지 메모리를 써야 되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좋을 수밖에 없어서
1: 그러네요.
0: 그날 같이 움직인 회사들이 인텔, 샌디스크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도 강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메타가 마련해 준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는 거죠.
1: 오늘 이것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미국 원전 건설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 웨스팅하우스 회사 지분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0: 네네.
1: 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전이랑 IP 지식재산

0: 경영권 둘러싸고 경쟁했던 회사 맞죠?
1: 경쟁이라는 표현보다는 분쟁이 있었던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형 원자로 가지고 해외에서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와 가지고 딴지 거는 회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너네 우리한테 허락 맞고 해외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로열티를 줘야 되라고 계속 딴지를 거니까 그 당시 윤석열 정부 때는 이 원전과 관련된 성과를 빨리 내야 되고 그러니 웨스팅하우스랑 만나가지고 협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종결 지었다. 우리 이제 완전히 지재권과 관련돼서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의를 끝냈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세부 내역 나오니까 로열티 거의 1조 원 한 기당 줘야 돼. 그래가지고 막 논란되고 문제가 되고 네. 이거 굴욕적인 계약 맺었어. 뭐 이랬던 회사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 우리가 이제 그 대미 투자 2호 사업으로 원전 8기 짓는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 돈 되는 겁니다. 돈 되고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나갈 수 있냐 이거를 보는 건데 돈만 되지 말고 거기에 한국형 원자로를 넣어서 한국형 원전도 2기를 짓게 해줘라고 미국에 우리가 요구를 했고
0: 네.
1: 미국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건데 문제가 생겨요. 웨스팅하우스하고 아까 지재권 협의를 끝냈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 안에 로열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진출할 수 있는 지역 규제가 있었습니다.
0: 오.
1: 미국 진출은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0: 명시가 되어 있네. 네.
1: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형 원자로를 미국에 2개 짓기로 하면 이거는 웨스팅하우스하고 이 지재권 협의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걸 개정해서 우리가 미국에 한국형 원자로 2기를 짓기로 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발표죠. 그러니까 그거는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도 미국하고 뭔가 원전을 미국 내에 살 때 이런 식으로 협의를 약간 개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인데 다만 2기의 원자로를 우리가 지을 때 로열티는 그럼 어떻게 해? 로열티는 그대로 줘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기의 한국형 원자로를 짓게 되면 한 기당 1조 원 정도의 로열티 플러스 물건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는 수익성 확보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확보는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얼마의 지분을 확보하든지 간에 이사회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으면 돈 조금 드리고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5%로 들어갈 수 있으면
0: 네.
1: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한 7% 선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사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건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향후에 몇 퍼센트 지분이냐 이사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냐 이게 중요하고 원전 사업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돈 내는 거니까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가서 일감 따오고 돈 벌어오는 거 이게 전체 수익성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우리가 어차피 돈 대고 미국이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1: 네,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7: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심작심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8: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9: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6: 더 넓어질수록 더

0: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오후부터 대부분 그쳤고 지금은 여수 등 일부 남해안에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 지방도 약하게 빗방울이 좀 떨어질 텐데요. 그 밖의 지방은 전국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내일 서울 28도 등으로 활동하기 좋은 초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과 중북부 지방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가 내린 뒤 10월 첫날인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이 얘기부터 할까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에서 갑자기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공개를 해가지고 이게 네.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네. 최근 북한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청년들을 화폐처럼 거래하고 있다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공개 전에 양해를 구해왔다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원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면서 공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1: 네.
2: 우리 정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먼저 공개했어야 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죽어나가든 국익이 손상되든 개의치 않고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 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될 게 있나 싶을 것이다. 이렇게 내심 조금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1: 네네.
2: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송환 사실 공개로 북한의 선전전이 공경에 처했고 북한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들이 북한의 포로다라는 사실을 네. 인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은 포로로 생포되기보다는 자살을 택한 병사들을 굉장히 영웅으로 미화를 해왔는데 이 포로의 생환 사실은 북한군을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네.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의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전에 지금 한 두어 번 정도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제법에 맞춰서 그냥 처리하면 될 문제고 설사 양국 간에 어떤 긴밀한 대화가 있다면 물밑으로 해야 되는 거지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닌데
1: 네네.
2: 우크라이나가 본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 정부 측에 공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0: 비공개 합의와 관련돼서도 진실 공방이 이어지네요.
1: 네. 일단 이 대통령이 네.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예민한 의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0: 네.
1: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양국이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0: 네네.
1: 이 논란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사실 잘루즈니라고 하는 예전에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이었어요.
0: 네.
1: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전장에서 공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상당히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지지율 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0: 네.
1: 그 시점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갑자기 이 사람을 경질하고 영국 대사로 보내버리거든요. 요 사람의 측근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송환 사실 공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쇼, 과장된 홍보, 강렬한 장면을 위한 강렬한 효과 또 시작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또 자신의 성과로 치장하기 위해서 공개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그런 합의 없었다. 사실 아니다.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숨기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측근이 또다시 재반박을 뭐라고 하냐면은 실제로 비공개 합의가 존재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군 포로 문제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협력에 관한 더 큰 협상 과정의 일부였고 이 관련 세부 내용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또다시 아니다 그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정계 내에서 지금 이슈가 네. 되고 있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도 좀 볼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정상회담 열었는데요.
1: 네.
0: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자,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이후 11년 만이고요.
0: 네.
1: 자, 두 정상이 사흘 동안 모두 4차례 만났습니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활주로 영접으로 시 주석을 맞았고요. 일단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한다라는 걸 시작부터 동네만방에 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백악관에서 B2 스텔스 폭격기가 축하 비행을 하는 성대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국빈 만찬이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부부를 진정으로 뛰어나고 놀라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치켜세우면서
0: 네.
1: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수리 조각상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에는 젠슨 왕, 샘 올트먼, 마크 저커버그 등 말 그대로 미국 비테크 수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0: 네네.
1: 자, 24일에 비공개로 1시간 30분 동안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합의 내용이라든지 별도의 공동 성명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것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다. 양국의 우정, 힘, 성공을 안겨준 만남이었다. 굉장히 생산적이었다.
0: 네.
1: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생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0: 별로 한 게 없다.
1: 맞습니다.
0: 예. 아니, 있었으면 저 합의문이랑 뭐 이런 게 나왔겠죠.
1: 구체적으로 네. 얘기가 나왔겠죠. 네. 자, 중국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서 시 주석의 발언을 비교적 상세히 공개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를 한 거겠죠.
0: 네.
1: 시 주석은 양국 경제 무역팀이 새 협상을 거쳐 새로운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하면서 이를 양국 산업계와 세계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AI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기술 발전을 인류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협력하자라고 제안을 이번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AI 속도 조절로는 추격자인 중국을 이롭게 하는 사기국이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까지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양국이 합의한 사항은
0: 네.
1: 무역전쟁 휴전 연장뿐인데요. 원래는 11월 10일까지인 그 휴전 기한을 내년 1월까지로 두 달 연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근 중국과 진행한 무역협상의 세부 내용을 오는 28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혀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은 네. 중국이 미국산 대두 2,500만 톤을 구매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시장이 기대한 빅딜은 일단 뒤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네. 11월에 있을 중국 APEC, 12월에 있을 미국에서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최종 타결보다는 갈등을 관리하면서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란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0: 그냥 이 상태 좀 유지합시다. 뒤로 좀 밀어놓읍시다. 약간 이런 모양새인데.
1: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외교적 성과를 내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에 아주 좋았죠.
0: 양국 언론의 평가도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일단 중국 측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을 대등한 강대국으로 대우했다는 점을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영접이라든지 국빈 만찬, 또 최고 수준의 군 의전, 존중, 공평, 대등이라는 새로운 관계 원칙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이 대만 문제가 중국의 레드라인이잖아요. 이 정상회담 직후에 중국 매체가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시 주석이 이 만남에서 네.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란다. 국가 통일과 영토 완전성을 지키려는 중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시 주석께서는 이런 얘기도 시진핑 앞에서 당당하게 하셨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 주석의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영국 BBC와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등 서방 언론들은 미국이 화려하고 정교한 의전을 보여줬지만 네. 실질적인 성과는 좀 빈약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무역 휴전은 두 달 연장됐지만 희토류와 첨단 기술, 대만, AI 등 핵심 갈등은 대부분 그대로 남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게다가 양국 정상이 상대국의 자신들의 주장만 강조하는 말 그대로 내부 정치용 외교 전략에만 몰두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휴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 주석에게 있어 중국을 위협했던 미국의 고관세 부과 없이 끝난 이번 정상회담은 어쩌면 가장 큰 승리일지 모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았잖아요. 시 주석 입장에서는 급할 것 없이 그냥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회담에서 나온 가장 큰 결과물이 정상회담 나흘 전인 20일에 있었던 미중경제실무협상에서 이미 합의가 됐던 무역 휴전 연장이었다. 여기에 애틀랜타 동물원으로 보낼 판다 두 마리가 추가됐을 뿐이다. 예, 네. 판다 두 마리 욕을 얻어냈다라고 네. 조롱을 했습니다. 다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중 갈등이 구조적인 만큼 두 정상이 다시 마주앉은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했고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양국 정상이 무역 전쟁의 국면을 전환하고자 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이제 초점은 양국의 전략적 안정에 맞춰졌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0: 아까 이제 시진핑 주석 들어올 때도 극진하게 맞이를 했는데 국빈 만찬도 보니까 미중 간 협력이나 화해의 상징들을 대거 등장시켰더군요.
1: 맞습니다. 이 만찬의 첫 건배주로요. 네. 캘리포니아산 스파클링 와인 슈렘스버그라는 와인이 등장을 했는데 요게 그 1972년에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닉슨 당시 대통령이 담내 만찬에서 요 브랜드의 와인으로 평화를 위한 건배를 했던 거래요. 그래서 요걸 기념하기 위한 거고, 그러니까 떠올려봐. 우리 그때 좋았잖아. 시작. 이어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만찬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첫 공식 외교 사절단이 158년 전 미국에 도착했다. 이러면서 1868년에 체결된 버링게임 조약을 언급을 했는데요.
0: 네.
1: 당시에 청나라 사절단 대표가 누구였냐면은 미국의 초대 주중 공사를 지낸 앤슨 버링게임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에 와서
0: 네.
1: 중국인의 이민과 양국 국민의 권리 등을 규정한 버링게임 조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걸 떠올렸고요. 우리 오래됐잖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시 주석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양국이 일본의

0: 맞서 싸운 역사를 소환을 했고요. 또 핑퐁 외교도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요. 백악관이 이 공개한 국빈 만찬 메뉴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위챗 공식 계정에 올리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졌다라고 중국 국민들에게 알린 거죠.
1: 네네.
0: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가 공식 환영식에 밝은 청색 계열 드레스를 입고 참석을 했는데요. 이 옷이 중국 유명 디자이너 거페이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만 시진핑 주석은
1: 네.
0: 예, 일명 그 마오복이라고 하잖아요. 마오수트를 입었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우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체제와 우리의,
1: 우리의
0: 성격을 네, 지키겠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1: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엔저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유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0: 이게 이제 가타야마 재무상이
1: 네.
0: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카이치 총리가 22일 날 회담을 할 때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교토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엔저 추세가 이어지니까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 제발
1: 네.
0: 시장아 알아서 움직여라 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거죠. 자, 지난 7월 말에 미국과 일본이 대규모로 공동 환율 개입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엔달러 환율이 40년 만에 최고치였던 164엔 수준에서 155엔 선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다시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 미일 금리차 확대를 의식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이런 이 움직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리고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도 X를 통해서 아, 나 일본 재무상하고 통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탄탄한 경제 기초 여건을 반영한 엔화 강세가 바람직하다는 점과 외환시장에 대한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시장의 베센트 장관도 시그널을 준 거죠. 자, 한편 지난 18일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지만
1: 네.
0: 엔화 약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고요. 또 저금리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과 채권 등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엔화를 좀 조절하고 싶어 하는데
0: 그렇죠.
1: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강하게 개입한 이후에도 다시 엔화 약세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는 계속 돈 풀겠다고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소비세도 크게 낮추고 하면서 돈 풀겠다고 하니까 중앙은행하고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고 과연
0: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일본 정부의 의도를 의심한다는 거죠. 니들 정말 엔저 상황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있느냐. 니들 정책은 안 그런데? 라고 계속 압박을 한다는 거죠.
1: 정부에서는 지금 엔저가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의심이 아니라 지금 정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0: 네.
1: 엔화를 강세로 돌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저나 호르무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이었거든요.
0: 네.
1: 사실 이란 대통령도 유엔에 들어간다고 하고 뭐 트럼프가 만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뭐 뭔가 협상이 진행됐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란이 종전 조건을 내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결국 거부했다는 게 마지막 메시지네요. 이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0: 일단 아라구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제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7일째 되는 날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협상을 재개한다는 내용을 중재자들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했다. 특히 이란은 미국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즉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 중간 선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것이다 라면서 속도전을 시사를 했어요.
1: 네네.
0: 자, 그런데 이란이 그럼 내건 조건이 뭐냐. 일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 요거는 뭐 계속 얘기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란 동결 자산 일부 해제. 그리고 이란 해상 봉쇄 해제 및 석유 제재 철회. 요거 사실 6월 달에 미국하고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했잖아요.
1: 네네.
0: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이 아라구치 장관은 중국과도 이 문제 협의했고 중국이 이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이렇게 주장.

0: 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만났을 때 이란 문제 얘기를 했는데 니들 자꾸 이란 지원하지 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원론적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이제 아라그치 장관이 중국은 여전히 우리 편이야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폐지시키한 대통령도 미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미국과의 핵 협상이 재개될 경우에 IAEA 핵시설 사찰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이란 협상단은 28일까지 뉴욕에 머무르면서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국제뉴스면을 도배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이른바 7일 계획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간선거 이후에 이란에 대한 폭격 작전을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의 7일 계획에 대한 응답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표기한 지도를 게시를 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경제적 봉쇄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이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란이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국의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 그 판단이 하나 있고요.
1: 네네.
0: 또 하나가 이거는 협상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허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5: 우리 아이 락토핏
4: 바쁜 하루를 보내는
5: 어른들도 락토핏
4: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5: 우리 모두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8: 개미의 길이는 5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찾아 수백 미터를 이동하죠. 그 먼 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건 꽁무니에서 나오는 페로몬 덕분인데요. 앞서간 개미가 집에 가는 길에 페로몬을 묻혀놓으면 그 냄새를 따라 뒤따르는 개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긴 작은 흔적 역시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9월 26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올해 추석에는 날씨 때문에 보름달을 보기가 좀 힘드네요. 대신에 제 얼굴이 보름달처럼 크니까요.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대리만족을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내일까지 연휴 막바지인데 가족들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장재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 신항만 운영, 목포 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 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0: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

0: MBC 8시 뉴스입니다. e스포츠 대전 격투 대표팀이 아이시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격투게임의 종주국이자 개최국 일본을 꺾고 정상에 올라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광노, 배재민, 연재길로 구성된 대표팀은 킹 오브 파이터즈, 철권, 스트리트 파이터 등 각각 3개 게임 개인전으로 펼쳐진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5-2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5가 처음 정식 종목으로 도입돼 당시 44살의 김관우가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평균 연령 41.7세의 이번 대표팀은 단체전으로 변경된 아이치 나고야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과 멕시코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현지 시간 25일 멕시코시티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16년 만에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중남미 정치, 경제, 외교 핵심 국가인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인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우주, 방산 등 첨단 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공개에 이견이 드러난 것을 두고 국제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내에서 거짓말하던 식으로 국제적으로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거짓말까지 한다는 소리를 국제적으로 듣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비공개하기로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다고 했으나 청와대는 조용히 처리하기로 양해가 있었다고 한 발 뺐다며 급기야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하니 구체적인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꼬리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정부의 비공개 조치는 포로 2명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생명, 외교 채널과 국가 간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0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2.9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 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영상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가을은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자전거 타기에도 안성맞춤인 계절인데요. 미세먼지와 황사도 덜하고 주변 풍경을 둘러보는 재미도 있죠. 지난주에 부산에서는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을 자전거로 오가는 자전거 축제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영이 그러하듯이 자전거도 저절로 타지는 게 절대 아니죠. 배우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혼자서 페달을 밟고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이 자전거를 아직 배우지 못한 어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나 김해에서는 이런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자전거 교실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세종에서는 벌써 10년 넘게 자전거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년퇴직 후에 버킷리스트를 이루려고 찾아온 분도 계시고요. 아이와 함께 타고 싶어서 신청한 엄마, 또 20년 동안 자전거를 바라만 보다가 드디어 용기를 낸 중년의 여성 교육생도 있다고 합니다. 막상 자전거를 배워보니까 조금은 자유로운 기분이 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우리 오당대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런 배움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전거 무료 교육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아티스트의 바이크 라이딩 전해드렸어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자전거 이야기해봤는데 요즘 자전거 타기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걸어 다니기도 좋지만 자전거 타면 이 솔솔 불어오는 바람도 느낄 수 있고 이 가을에 딱 타기 좋은 자전거. 아직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료로 자전거 가르쳐주는 자전거 교실이 있다고 해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뭐 부산, 세종도 있지만 서울에도 있더라고요.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교실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연히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한번 여러분 마음껏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자전거 타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이자 토요일인 오늘 어떤 코너들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우리 자영 리포터와 함께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만나볼 거고요. 2부에는 녹색연합 다솜 활동가님 모시고 오늘은 지구편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드디어 이분이 나오십니다. 단독 코너로 멋지게 컴백하신 노중훈 여행 작가님과 함께 새 코너 오슐랭 가이드 소개해드릴게요. 또 4부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모여라 우리 동호회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집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자영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젠디, 풍성한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으시죠?
1: 그럼요. 저는 이 청취자분들과 함께 네. 아주 풍성하게 추석 연휴 보내고 있는데 우리 민자영 리포터는 잘 보내고 있어요?
2: 저는 젠디의 이 목소리로 귀가 아주 풍성하게 추석 보내고 있고 가족들이랑 또 오랜만에 식사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코너 앞으로 아주 반가운 문자가 하나 들어와서 먼저 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7011님이 평일에 보내주신 문자인데 최근 몇 주간 모여라 우리 동호회 코너가 너무 재밌어서 다시 듣기로 이전 방송까지 찾아듣고 있어요. 참 좋은 코너입니다.
2: 7011번님 저 아시는 분 아니죠? 진짜 재밌어서 보내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동호회 모여라 우리 동호회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 만나볼지도 기대가 되는데 우리 민자영 리포터가 다양한 동호회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어떤 동호회 만나볼까요 오늘은?
2: 추석 명절이니까 풍성하고요 행복함을 나누고 있는 동호회를

0: 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 근데요, 이게 사실 나눔이라는 게 거창한 기부가 아니라 내가 나눌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 혹은 네. 작은 손길 하나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 모임을 만나고 온 뒤에 더욱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네. 자신이 가진 아주 소소한 재능 하나로 아이들의 세상을 반짝이게 만들고 그 온기를 또 아이들이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자 교실인데요. 경기도 김포와 서울 강서구에서 번갈아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무료 과학실험 교실. 자신이 어려울 때 누군가의 대가 없는 도움을 받아보면서 이후에 내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시작했다는 이 모임의 든든한 선생님 정진영 선생님의 목소리 먼저 만나본 뒤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금 살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어떤 대가 없이 물건을 주시거나 또한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어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다가 과학실험을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하니까 그냥 아이들이 기뻐했으면 좋겠고 지식습득이 즐거운 거다. 그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도 놀아주고 싶으신데 어떻게 놀아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가지고 이렇게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뭐 페트병이라든지 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같이 놀아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2: 진짜 진영님 말씀 중에 집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로 다양한 경험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무료 과학실험 교실에서 어떤 내용들 다루나요?
0: 네, 과학실험 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영 선생님의 직업이 사실 10년 차 과학학원 강사입니다. 그만큼 이 쌓여있는 과학에 대한 데이터도 많았을 것이고 학원에서 가르침을 주면서 이제 뭐 주입식 이런 학업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 세상의 많은 원리들을 과학과 연관지어서 가르치고 싶었던 욕심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7살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아이들 모두가 일상생활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끔 하는 대상들을 가지고 과학실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풍선이 날아가는 이유, 풍선이 하늘을 떠다니는 이유, 혹은 치약이 이를 깨끗하게 만드는 원리 등등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그냥 당연하게 사용하고 지나쳤던 것들인데 네. 이 원리를 제대로 과학실험을 통해서 한 번 더 파헤쳐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죠. 오. 그래서 이 과학실험 교실에서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이나 뭐 기름, 밀가루 등등 친근한 준비물이 좀 많았고요. 제가 갔던 날에는 공기의 힘을 알 수 있도록 페트병을 활용한 로켓을 만드는 시간이었는데 네. 왠지 예전에 물로켓 만들었던 이 초등학교 때 생각도 좀 나고 오.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한번 데리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2: 그러게요. 세상의 모든 원리를 과학실험으로 풀어본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 새롭고 재밌게 느껴질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이들이 자신의 실험에 진지한 표정으로 집중하는 모습들이 진짜 과학자들 같았어요.
2: 그래요.
0: 특히 또 이게 재능 기부지만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진짜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직접 과학자의 하얀 가운까지 이제 준비를 해서 정말 제대로 실험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2: 네.
0: 이제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같이 와서 참여를 하는데 빨리 내가 하는 거 영상으로 막 찍으라고 집에서 기다리는 아빠를 보여줘야겠다라면서 얼굴에 한박 웃음이 가득한 아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2: 와.
0: 이 과학실험 교실은 2024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2: 네.
0: 2년 정도 되니까 참여하는 친구들이 이제 처음 와서 우왕좌왕하거나 좀 어려서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이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하는 정도까지 발전이 됐다고 하거든요.
2: 네.
0: 네, 과학실험 교실에 참여하고 있던 심하빈, 이진우, 김지우 어린이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처음엔 과학 몰라가지고 좀 짜증나기도 했는데 많이 모르는 것도 잘 알려주고 신기한 것도 잘 알려주니까 요즘에는 잘 해가지고 짜증이 안 나요.
4: 현상 같은 게 재밌으니까 신기하고 되게 어떤 약품에다가 또 다른 약품을 넣으면 부글부글 끓기도 하는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나가서 노는 것보다는 여기가 좋아요.
5: 애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아하고 실험하는 것도 좋아해서 앞에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퀴즈도 내고 같이 즐겁게 하는 활동을 살짝 부끄러웠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애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되게 즐거워하면서 실험에 제가 얘기해준 것대로 잘 참여해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2: 나가서 노는 것보다 여기가 좋다.
0: 네.
2: 이렇게 이야기한 아이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진심처럼 느껴지고 진영님이 참 좋은 일을 하고

0: 그렇구나.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학이라고 하면 아이들한테는 교과목 중에 하나라서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이렇게 충분히 과학을 즐기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2: 네. 이 과학 실험 교실에 자주 참여하는 아이들은 또 선생님을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어느 선에서 실험을 하는 아이들에게 개입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이 아이들을 모아서 제안을 해주셨다고 해요. 오. 무료 과학교실 모임 안에 아이들이 주가 되는 봉사단을 만들어서 네. 선생님과 똑같은 꼬마 선생님들이 과학의 원리를 또 가르쳐보는 게 어떠냐.
1: 와.
2: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 또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1: 네.
2: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주는 일종의 나눔의 선순환을 이렇게 체득하게끔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봉사단 아이들은요. 그날의 실험과 관련한 PPT도 직접 만들어서 오고요.
1: 네.
2: 퀴즈도 준비해서 오고 돌아다니면서 조수 역할도 정말 톡톡히 하더라고요.
1: 오.
2: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없던 친구들도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1: 네.
2: 친구들 관계도 사실 좀 녹아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2: 이런 아이들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이 이야기만으로도 풍성한 나눔이 실천되고 있구나 딱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1: 그렇네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느껴서 나누는 거잖아요. 학습적으로도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진짜 큰 자산을 배우게 되는 모임이 아닐까 싶어요.
2: 네. 그 부분에 함께 참여하는 부모님들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봉사를 하니까 엄마들도 운전만 하고 라이딩만 할 수는 없겠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봉사단 어머니들이 처음 오는 어머니들이 계시며 가이드라인도 알려주고
1: 네.
2: 어떨 때는 이제 형제끼리 오는 경우에는 혼자 또 참여해야 하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내 아이처럼 같이 옆에 가서 또 도와주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엄청나게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과학실험에 관련한 이야기부터 봉사단을 준비할 때 이야기 등등 이게 이제 아이들 연령대에 맞춰서 PPT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할지 모를 때는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따로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요.
1: 네.
2: 궁극적으로는 가족들이 더 뭉치고 이야기가 많아지고 함께 성장하는 게 이 과학실험 교실의 목표였다는 선생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이쯤 되니까 되더라고요.
1: 네.
2: 네,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봉사단 진우기의 어머님 정수경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3: 저희 아이가 원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백혈병을 앓아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만 있던 아이가 친구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좀 소극적이니까 좀 친구들을 사귀면서 사회성을 좀 키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지식을 동생들한테도 알려주고 하니까 또 뿌듯해하고 더 자신 있어 하고서 자기가 봉사단이 되겠다 해가지고 봉사단으로 여기저기 지금 다니고 있어요. 막상 뒤에서 지켜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커져 있고 많이 알고 있고 또 자신감이 있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모습이 사회성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1: 와, 앞에서 아이들도 그랬지만 학부모들도 이렇게 만족도가 높으시다면 이 모임에 참여하기가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맞습니다. 온라인 모임에는 300명가량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다 참여하기에는 장소도 그렇고 한 명 한 명을 다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한 모임당 15가정 정도로 선착순 신청을 매 모임마다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인기냐. 오죽하면 부모님들도 나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알람 맞춰두고 뭔가 신청한 적이 없었다라면서 거의 정말 티켓팅 전쟁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렇겠네요.
2: 네, 하지만 또 그래야 더 많은 나눔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무료 과학 실험 교실. 이게 채소 마켓에서 검색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1: 네.
2: 서울 강서와 경기도 김포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장소들도 누군가의 나눔으로 또 성사된 곳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1: 네.
2: 그때 장소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과학 실험 교실 언젠가는 봉사단 친구들과 함께 병원이나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영상까지도 만들어보겠다는 포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모임을 굴려가는 원동력과 의미 마지막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4: 정말 큰 생각 없이 이렇게 시작했지만 제 삶에 되게 큰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또 큰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남에게 뭐 해줄 게 내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시작하시면 그게 저에게 더 큰 그 도움과 또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자란 것처럼 저도 많이 자랐습니다. 마음도 좀 더 넓어지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 부모님들과 같이 수업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에 여러 가지 풍부한 그런 지식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볼 수 있고 일조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0: 기쁨입니다.
1: 와, 진영님 진짜 멋지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과학실험 교실의 시작도 누군가의 나눔을 받은 경험에서 출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작은 눈덩이가 한 명 한 명 사람들을 거치면서 큰 눈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더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동아리 정말 많네요. 앞으로도 따뜻한 온기 나누는 곳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들을 노래 어떤 노래 추천해 주셨어요?
2: 네, 인순이의 거위의 꿈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과학실험이 진행되는 동아리 무료 과학실험 교실의 활동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도 당신편 공식 홈페이지 사진첩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네. 놀러 오신 김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면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2: 안녕.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요즘은 명절에 고향을 오가는 길 정체가 일정 시간대에 한꺼번에 잘 몰리질 않습니다. 심한 정체를 피해서 이른 새벽에 출발하거나 아니면 아예 늦은 오후에 이동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다행히 목요일 귀성길보다는 귀경길이 그나마 조금은 덜 밀리는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이제 청주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 구간 제외하면 흐름이 좋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당진부터 포승 분기점 이 구간 제외하면 그래도 정체 길이가 10km 미만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부터 화도까지 45분 걸립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저와 함께 지구와 생명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녹색연합의 이다솜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3: 활동가님, 어제가 추석이었는데 잘 보내셨어요?
4: 네, 잘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여유롭게 보냈어요.
3: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활동가님. 네. 최근에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상어가 나타났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상어를 보러 가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상어가 이곳까지 나타난 대에는 기후 변화의 영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4: 네, 저도 소식 보았는데요. 무태상어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어의 먹이는 주로 난류성 어종인데 네. 기후위기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난류성 어종들이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상어도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먹이를 따라 이동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그럼 이제 어떻게 그냥 놔두는 건가요? 당분간은?
4: 당분간은 조금 괜히 유도해서 내보내려고 하다가 더 사고가 날까봐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 같고요. 날씨 변화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지 살펴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3: 네, 상어 친구가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활동가님, 오늘 지구편, 오늘은 지구편 시간에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4: 네, 해마다 9월 네 번째 일요일이 세계 강의 날인데요. 네. 바로 내일입니다. 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인데요. 오늘은 강을 단순히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땅과 바다를 이어주는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건강한 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3: 내일이 그럼 세계 강의 날이군요.
4: 맞습니다.
3: 우리가 강이라고도 하고 하천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강과 하천 어떻게 다른가요?
4: 사실 일상에서는 두 단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쓰기도 하는데요. 네. 비가 내리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아주 작은 개울에서 시작해서 내나 하천이 되고 더 큰 물줄기로 이어지기도 하죠. 네.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물길을 통틀어서 하천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규모가 큰 물줄기를 일반적으로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름이나 크기보다 이 물길이 하는 역할이에요. 산에서 내려온 물이 강을 따라 흐르면서 흙이나 영양분을 옮기고 물고기와 수많은 생물에게 서식처를 만들어주고 결국 바다까지 연결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작은 개울부터 큰 강, 하구와 바다까지 모두 이어져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3: 다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우리나라 하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이렇게 5대 강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네. 강이 땅과 바다를 연결해준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강은 우리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4: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역시 물의 흐름입니다.
3: 물의 흐름?
4: 네. 비가 내리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이 강을 통해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그런데 물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물과 함께 흙이나 영양분도 이동하고 강이 넘치면서 주변 습지나 범람원에도 이런 물질들이 공급됩니다. 네. 강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과정 자체가 생태계의 순환

0: 순간인 거죠. 그리고 강에는 물고기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네. 물이 빠르게 흐르는 여울이 있고 물이 깊게 고이는 곳도 있고 모래나 자갈이 쌓이는 곳도 있습니다. 강 주변의 습지나 범람원까지 생각하면 정말 다양한 환경이 만들어져요.
1: 그렇네요.
0: 네, 물고기에게는 알을 낳는 곳이나 새끼를 키우는 곳이 되고 새나 양서류, 수생식물, 물속의 작은 생물들에게도 각각 필요한 공간이 됩니다.
1: 네.
0: 철새들에게도 중요한 곳이고요. 이동하는 중간에 쉬거나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강 주변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1: 네.
0: 또 사람에게도 강은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요. 식수와 농업용수로 쓰이고 물고기 같은 먹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죠.
1: 네.
0: 강 주변의 풍경을 즐기거나 생태교육과 연구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고대 문명들이 강 주변에 발달한 것도 물과 비옥한 땅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도로와 철도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강이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중요한 이동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 하나를 들여다보면 물, 생물, 사람의 생활, 역사와 문화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1: 그렇군요. 생태계에서 이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중요한 강이 여러 개발 때문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건가요?
0: 대표적인 문제가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1: 네.
0: 강을 곧게 펴기도 하고 주변을 콘크리트로 정비하기도 하고 댐이나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을 막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강을 곧게 펴고 주변 공간을 없애버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서식처가 줄어들게 돼요. 또 댐이나 보처럼 물길을 가로막는 구조물이 생기면 물고기들이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1: 네.
0: 물론 이런 개발이 이루어진 데에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홍수를 막고 전기를 생산하는 등 여러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주 옛날부터 세계 곳곳의 강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져 왔습니다.
1: 네.
0: 최근에도 메콩강이나 아마존 유역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1: 메콩강이나 아마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0: 메콩강부터 보면 이 강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콩강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많고 강에서 얻는 먹거리가 지역 주민들의 식생활과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메콩강에 대규모 수력발전댐이 생기면서 1148개 어종 가운데 최소 19%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국제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 중 하나인데 댐을 건설하면서 물의 흐름이 달라지고 물고기들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1: 네.
0: 물고기 수는 29% 감소, 어류 풍부도는 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1: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아무래도 4대강 사업을 꼽을 수 있겠죠.
0: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천 개발 사업으로 강을 곧게 펴고 하천 바닥에 모래를 파냈고요.
1: 네.
0: 16개 대형 보로 흐름을 끊었습니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강을 호수로 만들었다는 지점입니다. 강과 호수는 물이 있다는 점은 같지만 생태계의 작동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네, 어떤 생물은 흐르는 물을 필요로 하고 어떤 생물은 물이 고인 환경을 선호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보를 만들고 물을 가둬서 인위적으로 대규모 생태계 교란이 발생했습니다.
1: 4대강 사업처럼 개발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이 밖에도 또 강을 위협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0: 공장이나 도시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고 농경지에서 비료나 농약 성분이 빗물에 씻겨 내려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강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요.
1: 네.
0: 우리나라에서도 물 오염이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1: 네.
0: 1991년에 구미에서 페놀 원액이 낙동강으로 유입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강의 오염은 단순히 물속에 사는 생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은 결국 사람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이 오염되면 우리가 마시는 물과 먹거리, 건강과 생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 앞에서 메콩강이나 아마존 사례에서도 전해주셨지만 전 세계 강을 오가는 물고기들이 지난 50년 동안 최대 90%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0: 네.
1: 그 물고기들의 이런 이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댐 건설을 꼽을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강에 사는 물고기 중에는 한 곳에서만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1: 네.
0: 태어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먹이를 찾기도 하고 다시 태어

0: 순한 강으로 돌아와 산란하기도 하죠. 많이 아시는 연어가 대표적입니다.
1: 네.
0: 그런데 강 중간에 댐이 생기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길 한가운데 갑자기 커다란 벽이 생긴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1: 네.
0: 유엔 산하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에 따르면 현재 이동성 어류의 97%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05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보통 댐은 사람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있겠죠. 그런 용수 공급과 수력발전, 홍수나 가뭄 조절을 위해서 짓게 되는데요.
1: 네.
0: 과거에는 이런 필요로 인해 댐을 많이 지어왔는데 이제는 생태적 영향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1: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늘 오가는 길 한가운데 갑자기 커다란 벽이 생겼다.
0: 네.
1: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세계 강의 날을 맞아서 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의 흘러간다.

0: 이한철의 흘러간다 듣고 왔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2부 오늘은 지구편 이다수 활동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강의 날을 맞아서 오늘 강과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활동가님, 앞서 이 댐 건설과 수질 오염, 무분별한 어업 때문에 강을 오가던 물고기들도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천 생태계를 다시 건강하게 되돌리기 위한 노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1: 다행히도 강을 다시 자연스럽게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댐을 없애는 겁니다. 필요성이 사라진 오래된 댐을 철거하는 건데요. 미국의 클레머스 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0: 네.
1: 이곳에는 오랫동안 전력을 생산하던 댐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강의 흐름을 막으면서 생태계에 여러 문제가 나타났어요.
0: 네.
1: 특히 연어가 강을 오가는데 큰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강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졌고 결국 댐을 철거하는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댐이나 보 같은 하천 구조물을 철거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0: 네.
1: 2021년에만 유럽 17개국에서 최소 239개의 댐이 제거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하천으로 되돌리는 것을 재자연화라고 하는데요.
0: 네.
1: 재자연화는 꼭 댐을 없애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콘크리트로 정비한 강을 다시 자연에 가깝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독일 미넨의 이자르강이 그런 사례인데요.
0: 네.
1: 한때 강을 반듯하게 정비하고 주변을 인공적으로 관리했지만 다시 강의 구비와 여울, 자갈밭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되살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0: 네, 재자연화라는 네. 방법이군요. 앞에 저희가 이한철 씨 노래 들었는데 이 흘러간다라는 제목처럼 강들이 잘 앞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코너 속의 코너죠.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를 위한 실천. 활동가님, 오늘은 어떤 실천 함께 해볼까요?
1: 오늘은 우리 동네 물길 따라가기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집 근처에 작은 하천이나 개울이 있다면 네. 한번 물길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직접 걸어가는 게 어렵다면 지도 앱을 켜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동네에 있는 하천이라고 생각했던 물길이 사실은 더 큰 강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0: 네.
1: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작은 개울이 하천이 생명을 키우는 장소이자 바다의 입구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가 쓰고 버리는 물이나 쓰레기가 강과 바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
0: 우리 동네 물길 따라가기. 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근처에 있는 하천이나 개울 좀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오당재 홈페이지 지구를 위한 실천 게시판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 해보시고 어떠셨는지 저희에게도 후기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녹색연합 이다성 활동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 2주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수지의 듣고 싶은 말 2750님의 신청곡입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3: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인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이 노래 듣고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9시 뉴스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의 목함 지뢰보다 대한민국 안보에 더 큰 위협

0: 한마디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현장 조사는 시작도 안 하고 있고 비까지 내렸지만 현장 보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안보는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은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김정은 눈치 보기, 은폐, 심지어 탄핵 사유까지 거론하며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군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으며 강신철 국방장관 역시 원인이 확인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e스포츠 대전 격투 대표팀이 아이치나구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격투게임의 종주국이자 개최국 일본을 꺾고 정상에 올라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광로, 배재민, 연재길로 구성된 대표팀은 킹 오브 파이터즈, 철권, 스트리트 파이터 등 각각 세계 게임 개인전으로 펼쳐진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5대2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5가 처음 정식 종목으로 도입돼 당시 44살의 김관우가 사상 첫 금메달을 따는 데 이어 평균 연령 41.7세의 이번 대표팀은 단체전으로 변경된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 수출품을 겨냥한 수입 규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2026년 상반기에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 수출품에 수입 규제 조치를 적용한 국가는 26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0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2.2도입니다. 강다송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국내외 일부 여행지에 이색적인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실제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서 주변을 둘러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말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최근 미국 뉴욕시가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마차를 끌던 일부 말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쓰러지거나 검증되지 않은 풀을 먹고 폐사한 건데요.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마차 운영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지 우리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7: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아주 따끈따끈한 새 코너가 하나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4부에서

0: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광고 듣고 오늘 처음 선보이는 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로 시작해서 전국 곳곳을 누비는 노중훈 작가의 알짜배기 정보를 한 스푼 더해 함께 떠나볼게요.
6: 오슐랭 가이드.
0: 자,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오당대 식구 노중훈 여행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슐랭 가이드
0: 환영합니다. 네. 작가님, 저희가 지난주까지 주중 코너죠. 오늘만 남의 편에서 남의 편을 들다가 여기서 또 뵈니까 새로운데 이번 주에 남의 편 못 들어서 조금 살짝 아쉽지는 않으셨어요?
6: 아쉬운 건 우리 날개 없는 천사 준상 하나를 못 본다는 점. 그 점은 좀 애석한데
0: 네.
6: 뭐 제가 했던 역할은 우리 신유진 변호사 신변
0: 네.
6: 워낙 또 잘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제가 없어도 우리 신변 보호해 주시고요. 많은 성원과 응원
0: 준비하셨어요?
6: 했습니다. 저는 준비 없는 멘트는 하지 않습니다.
0: 제 스타일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네. 준상 아나운서랑 함께 네네. 하시다가 3주 만에 이렇게 혼자 단독 코너를 맡게 되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6: 늘 뭐 쓸쓸한 인생입니다. 다니는 것도 혼자, 먹는 것도 혼자, 주변에 친구 하나 없는 절의 고독의 사나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코너가 매우 익숙하고요.
0: 네.
6: 하지만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다양한 식당들, 그 식당 운영하시는 주로 이제 어머님들,
0: 그렇죠.
6: 할머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있는데
0: 네.
6: 그분들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기를 받아가지고 알차게 저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네, 오늘이 첫 코너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0: 오호.
6: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와. 예. 우선 이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6: 네.
0: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가 지난번 오프닝에서 우체국과 세계적인 식당 안내서 머슐랭 가이드를 합친 말이죠. 우슐랭 가이드 소개해드리면서 언젠가 오당대 청취자분들이 추천하는 식당 오슐랭 가이드 한번 만들어봐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거든요.
6: 어허.
0: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셨던 곳을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코너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또 우리 작가님이
6: 네네.
0: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든든한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6: 네.
0: 오슐랭 가이드 첫 번째 장소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6: 네, 역사적인 첫 시간입니다. 오슐랭 가이드 첫 번째 저희가 선정한 식당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응 단골집입니다. 네, 여기 순대국밥 하는 곳인데
0: 네.
6: 당연히 그 젠데는 알아야만 하는 곳입니다.
0: 알죠, 알죠.
6: 그쵸?
0: 저희 네. 애청자시죠. 미금님의 식당 아닌가요?
6: 맞습니다. 그래서 김미금님께서 네. 직접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요거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0: 네, 네. 소개해주세요.
6: 안경을 좀 벗고요. 안 보이니까. 젠디 오슐랭 가이드에 저희 가게도 포함이 될까요? 순대국밥집입니다. 시어머님이 하시던 가게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40년 전통의 오래된 가게인데요. 가게는 작고 허술하지만 맛은 최고입니다. 여기는 강남 영동시장입니다.
0: 아, 맞아요. 우리 미금님이 영동시장에서 순대국밥집을 하고 계시는데
6: 네네.
0: 굉장히 자주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6: 애청자.
0: 네, 애청자시거든요.
6: 네네.
0: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는 아쉽게 가보진 못했어요.
6: 일단 저도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 되는 게 뭐 가능하면 제가 이제 매주 한 곳 사연이 채택된 그 가게나
0: 네.
6: 식당을 가보려고 그래요. 여기도 가려고 그랬었어요.
0: 네네.
6: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영동시장 근처를 지나고 있어가지고.
0: 오, 진짜?
6: 근데 그때 배앓이 이슈로 갑자기.
0: 하필 그때.
6: 네. 급하게 급하게 버스를 타고 작업실로 갔던. 너무 죄송해요. 대신에 제가 여기를 검색해가지고
0: 네.

0: 후기들을 오. 낱낱이 살펴봤어요.
1: 우와, 우와, 우와. 어때요 후기?
0: 일단 제 스타일이에요.
1: 어떤 부분에서요?
0: 오래됐고 어머님이 너무 좋다는 후기들이 많고.
1: 아 역시.
0: 그다음에 제가 순대, 내장, 국밥 이런 거 정말 미칩니다.
1: 아, 진짜요?
0: 잼디도 국물 음식을 좋아?
1: 저 완전 국물 음식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예를 들면?
1: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0: 먹겠죠 배고프면.
1: 그렇긴 한데 네네. 기본적으로 네. 가장 많이 찾는 음식 뚝배기 뭐 국물 있는 저는 뭐 순대국밥 뭐 추어탕 갈비탕 뭐 국물 있는 건 다 좋아해요.
0: 그렇구나. 이 집 이제 후기 올려주신 분들의 이제 사진을 제가 보니까 순대국밥을 주문하면 일단은 그 아마 간판인가 거긴 45년 이렇게 쓰여 있나 봐요.
1: 네.
0: 대를 이어서 하시는 곳인데. 순대국밥 이렇게 들춰보니까 진짜 건더기가
1: 많아요?
0: 끊임없이
1: 우와.
0: 무슨 마법의 샘처럼 나오더라고요. 순대 있고 아마 순대는 찰순대, 당면순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1: 네네.
0: 부침성이 좋죠. 그리고 내장이 정말 그득그득.
1: 그렇구나.
0: 아직 제가 알기로 재밌는 내장 쪽과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1: 내장은 아직까지 많이는 못 먹어요.
0: 그렇죠.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제가 젠디를 데리고 다닐 식당의 숫자가 한 700여 개 늘어납니다.
1: 그래요? 그 차이가 커요? 그 내장을 먹고 잘 먹고.
0: 그럼. 내장 잘하는 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내장이 되게 다양한 조합이에요. 예를 들면 오소리 감추. 들어보셨죠?
1: 네.
0: 네 위. 곱창류.
1: 네.
0: 이런 거 다 내장이고.
1: 그렇죠.
0: 이런 게 주는 국물에 배어가지고 고소함을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당연히 이제 씹는 느낌도 좋고
1: 네.
0: 거기에 뭐 머릿고기류 이런 것도 들어가죠.
1: 그렇죠.
0: 근데 제가 흥미로운 그 후기를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이 김미금님의 식당 앞을 오전 9시경에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1: 네네.
0: 근데 족발 냄새가 너무 나더래요. 여기 족발도 팔아요.
1: 아 그래요?
0: 네. 편육 팔고 머릿고기 팔고 그래서 혹시 그 미니족이라고 하죠. 작은 사이즈.
1: 네.
0: 그게 돼요? 여쭤봤더니 된다 그래서 후다닥 포장해가지고 드셨다는 후기를 올린 분이 계신데
1: 진짜.
0: 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약간 걱정은 돼요. 기본적으로 순대국밥 한 그릇 주문할 것이고
1: 그렇죠.
0: 또 맑은 한 병도 주문할 것이고
1: 어허.
0: 족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면 제가 예전에 비해서 먹는 양이
1: 줄었어요.
0: 사뭇 줄었습니다.
1: 그러면 네. 시켜서 일단 먹고 네. 남은 거 쌓아오는 걸로.
0: 족발은 포장이 가능할.
1: 포장이 가능하니까.
0: 상당히 괜찮죠. 그 우등생의 면모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 이제 약간 뇌피셜인데 저는 이게 국밥 특히 이제 순대국밥이 내장이 듬뿍 들어간 그 국밥에서 너무 정제돼 있고 너무 막디 맑은 약간 돼지 좋은 의미의 향이 너무 배제된 건 조금 별로예요.
1: 그래요?
0: 왜냐 그 특유의 성질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전 너무 좋거든요. 식욕도 더 올려주고 여기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 뭐 이렇게 양념장 술술 풀어가지고 색깔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후루룩 후루룩 그 순대국밥은 영원한 밥 친구이자 영원한 또 술 친구이기도 합니다. 술안주로도 굉장히 훌륭하니까.
1: 그렇죠. 네. 혹시 여기 김치 나오나요?
0: 나오죠.
1: 김치가 중요한데.
0: 나오죠.
1: 예.
0: 네. 김치를 그게 제가 갔었으면 김치를 어머님이 직접 담그시는지 또 어머님의 김치 담그시는 양념 스타일은 어떠한지를 제가 낱낱이 알아왔을 터인데.
1: 그죠, 그죠.
0: 이게 첫 순서인데, 첫 시간인데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1: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고요.
0: 네네.
1: 자,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네요. 정원영 밴드의 순댓국 듣고 올게요.
2: 얼굴에 웃음이 떠났다지만 걱정 마 곧 되찾을 테니 시간은 꾸역꾸역 채

0: 정원영 밴드의 순댓국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 어떠셨어요? 저는 네. 그 늦은 밤이나 막 네. 새벽에 순댓국 먹으면서 이 노래 들으면은 네. 되게 잘 어울리고 좀 그쵸. 슬픈 마음도 들고.
1: 저는 뭐 저만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보통 순댓국은 와구와구 퍼먹게 된단 말이에요.
0: 그쵸,
1: 밥 뚝뚝 말아가지고. 이렇게 정원영 선생이 이렇게 자분자분한 목소리로 세상 다정하게 순댓국을 네. 발음해 주니까 네. 왠지 이렇게 살펴가면서 한 숟갈 한 숟갈 정성스럽게 떠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0: 소화가 잘 되겠네요.
1: 맞아요.
0: 네. 네. 자, 오슐랭 가이드 네. 노중훈 여행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슐랭 가이드 첫 번째 식당 오당제 애청자인 김미금님의 가게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응 단골집 만나봤는데요. 작가님, 미금님 식당에서 순댓국밥 이렇게 한 그릇 맛있게 먹고 나서 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1: 이제 앞으로 우리 코너가 사연에 소개된 식당을 먼저 하고 그거를 제가 자유

0: 자유롭게 연관지어 풀어가지고 두 곳의 이제 장소를 덧붙일 건데 우와.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영동시장이잖아요. 논현동에 네. 있는 그 순대국밥집에서 걸어서 164m.
1: 진짜
0: 아주 가까운.
1: 바로 앞이네요.
0: 네네. 곳에 위치한 지읒 건강원인데 네. 이게 이제 2019년 6월에 생긴 사실은 바예요. 위스키, 칵테일 이런 거 파는 집이에요.
1: 아, 건강원이라고 해서 한약방 같은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0: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원래 있었던 건강원, 한약방이 원래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장사가 종료되면서 그 원래 주인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 바를 이제 만들겠다고 생각한 사장님이 네. 이렇게 그분과 상의하면서 그 컨셉과 그 외관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1: 그런 가게들이 요즘 꽤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겉과 안이 완전 천양지차인 거죠. 근데 여기 굉장히 독특한 점이 뭐냐면 네. 외관 뭐 모양새도 그렇지만 메뉴가 매우 독특합니다. 완전히 무슨 그 한식의 본산 같은 느낌이에요. 네. 칵테일 이름이 너무 웃긴데 뭐 삼계탕 이런 칵테일 이름도 있어요.
1: 진짜요?
0: 깻잎, 도라지, 들기름.
1: 그럼 맛이 나요?
0: 나요.
1: 오, 진짜.
0: 그러니까 그게 이 여기 아마 사장님의 노하우일 텐데 예를 들면 깻잎이라는 이름의 칵테일은 진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깻잎 모를 이렇게 넣어요.
1: 아, 향이 나게.
0: 네네, 맛도 나고.
1: 맛도 나고.
0: 그래서 오히려 모양새보다는 마셨을 때 왜 들기름 맛이나? 왜? 물론 이제 삼계탕이라는 메뉴의 칵테일은 약간 그 우리가 흔히 삼계탕에 들어갈 법한 재료도 넣긴 넣어요. 네. 그런 점 되게 독특하고요. 여기 시장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 있는 다른 상점들과 협업도 많이 해요. 거기서 그 판매하시는 물건만 고집한다든가. 거기서 모티프를 얻어가지고 예를 들어 무슨 뭐 김밥 칵테일 이런 것도 있어요.
1: 우와.
0: 너무 희한하죠.
1: 멋지다.
0: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국밥 드시고 간단하게 칵테일 한 잔. 네. 최고죠.
1: 오, 네. 좋네요. 네. 지읒 건강원까지 갔고 네. 또 소개해 주실 곳 있을까요?
0: 두 번째는요. 네.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에 위치한 시옷 국밥집인데요.
1: 네.
0: 저도 정말 국밥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순대국밥, 뭐 돼지국밥. 근데 국밥집 메뉴 중에 네. 수육 백반, 수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1: 우와.
0: 보통 우리는 국밥을 주문하면 국 안에 건더기가 말아져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수백은 삶은 고기 따로, 국물 따로,
1: 우와.
0: 밥 따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1: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0: 그치.
1: 가보고 싶어요. 와.
0: 그러면은 석 달래로 안 가면 네. 안 될걸요?
1: 근데 너무 먼데 왜요?
0: 네?
1: 왜요?
0: 아, 농담이에요. 빨리 가기를 이제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아,
1: 오, 진짜.
0: 가게 역사는 한 20년 됐고요.
1: 네.
0: 여기 기가 막힌 지점이 뭐냐면 보통의 수백 집들은 수육 백반을 내는 집들은 그냥 삶은 돼지고기만 나와요. 여기는 그 한 접시에 천하 3분지게 세 가지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1: 우와.
0: 삶은 돼지고기, 그러니까 돼지고기 수육이죠.
1: 네.
0: 그리고 껍데기가 또 있어요. 양념 껍데기.
1: 우와.
0: 그 약간 볶은 거죠. 근데 이제 매실청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좀 있고
1: 네.
0: 하이라이트는 고기가 아니라 그 3분지게 하나를 차지하는 김치인데
1: 김치가 저 사진 지금 보고 이렇게 있는데
0: 무슨 우와. 김치 같아요?
1: 볶은 김치.
0: 그렇지.
1: 우와.
0: 모든 후기가 다 젠드처럼 이야기를 해요. 땡.
1: 아니에요?
0: 틀렸어요.
1: 아, 그럼 너무 묵은지인가 보다.
0: 아니에요.
1: 그것도 아니에요?
0: 삶은 김치예요.
1: 아,
0: 볶은 게 아니라 커다란 들통에 돼지고기, 양파, 또 꽁치 이런 거를 뭉텅뭉텅 넣고
1: 와 진짜 맛있겠다.
0: 그 김치를 4시간 정도 삶는 거예요.
1: 와.
0: 그래서
1: 근데 저 색깔이 난다고요?
0: 나와요.
1: 빨간 김치 색깔이?
0: 그럼요. 거기 양념 저도 붙어 있으니까.
1: 오.
0: 그리고 그 돼지고기나 꽁치 양파로부터 감칠맛을 쏙 다 빼먹어서 원래 김치도 감칠맛 폭발한 음식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진짜로 거의 한 개치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삶은 김치가 되는 거예요.
1: 와.
0: 그 얼마나 좋아요. 김치 먹어, 고기 먹어, 껍데기 먹어, 국물 있어, 밥 있어, 반찬도 맛있어,
1: 그러니까.
0: 좁고 긴 상추 있으니까 싸 먹어도 돼.
1: 아.
0: 그러니까 1일과 한 10득.
1: 그러니까 상추도 되게 싱싱해 보이고.
0: 싱싱해요.
1: 맛있어 보여.
0: 콩나물도 약간 길이가 짧은데 유난히 아삭거리는 콩나물. 그러니까 어머님이 반찬 무심도 있고. 매우 네. 제가 좋아하는 국밥집입니다.
1: 아, 진주에 사시는 분들 부럽다.
0: 부럽죠.
1: 네. 네.
0: 칠암동에
1: 있는.
0: 네네네.
1: 오, 한번 네. 가보시면 좋겠네요.
0: 어머니의 생애 최초의 식당. 그전에 전혀 음식 같은 거 안 하셨던 분인데.
1: 진짜요?
0: 네, 공부하신 거예요. 네, 배우기도 하고.
1: 아,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꼭 네. 가보고 싶은 네.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네네. 여러분도 방송에 소개됐으면 하는 곳이 있다면 위치와 상호를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우리 노종훈 작가님이
0: 그럼요.
1: 가보실지 네. 모자이크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예. 정보를 많이 넣어서 보내주시고요.
0: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저희가 네. 잘 모아뒀다가 한 네. 군데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금님처럼 본인 가게 직접 추천해 주셔도 좋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작가님 오늘 오슐랭 가이드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0: 제가 좀 더 잘하고 여러분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4부까지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1: 우와! 오, 가능성이 봐야지. 있다고 봅니다.
0: 뭐 그냥 아예 그만 집어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1: 네.
0: 그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아, 첫 시간인데 이미 네. 너무 재밌어서 다음 주도 또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윤종신의 즉흥여행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 524만 대의 교통량을 예상하고 있고요. 오전 10시부터 귀경 정체가 시작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절정에 달하겠고 밤 11시쯤 해소가 될 것으로 고속도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정 지나 내일 새벽까지 정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아직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51km가 꽉 막혀 있습니다. 청주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정체가 하루 종일 풀리질 못하고 있고요. 오늘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정체 심해서 괴산부터 충주, 다시 충주 분기점부터 여주 구간 포함해 양평 쪽으로 총 47km 정체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노중훈 작가님은 잘 보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김경준님이 둘째랑 영화 오디세이 보고 왔어요. 저를 위해 두 번이나 같이 봐준 둘째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윤도현의 사랑투 신청합니다. 오, 오디세이를 보셨군요. 영화 오디세이. 안 그래도 영화가 진짜 긴데 그걸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같이 봐준 영화도 당연히 좋으셨겠지만 둘째와 함께한 시간이 더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곡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2037님, 오늘도 달콤하고 경쾌한 젠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오당제로 쏙 들어왔어요. 장범준의 고백 신청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출석 체크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도 힘을 내서 방송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2037님의 신청곡 장범준의 고백 전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경준님이 신청해주신 윤도현의 사랑투 먼저 드릴게요.

윤도현의 사랑투 그리고 이어서 장범준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9302님 안녕하세요 젠디.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라디오가 라이브인 걸 믿지 않아서 사연 보내고 전화 데이트까지 했던 왕하윤 아빠입니다. 저녁으로 고기 구워 먹고 쉬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날씨만 느껴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통화 한번 했다고 전보다 젠디와 부쩍 친해진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모두 행복한 나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일이었죠. 9월의 첫날 전화 데이트 했던 우리 왕성준님, 하윤이의 아빠신데 그때 전화 데이트 하면서 이 딸 아이가 라디오가 진짜 라이브인지 믿기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희가 전화로 실제로 라이브다 이거 증명했던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혹시 우리 성준님처럼 전화 데이트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주말에도 문자나 미니를 통해서 전화 데이트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주중에 연락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전해드릴 건데요. 레이 찰스의 I Can't Stop Loving You 202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3845님의 신청곡 로라 브레니건의 글로리아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응?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3: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5838님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투잡으로 의류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추석 행사 때문에 출고할 물건이 많아서 전 직원들이 오당제 들으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알바분들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하트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5838님이 추석 전에 보내신 문자인데 아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진짜 추석 앞두고 지금은 다 잘 마무리하시고 좀 편히 쉬고 계실지 궁금해집니다. 아마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저희가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거겠죠. 오당제 가족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민자영 리포터부터 이다솜 활동가님 또 노중원 작가님까지 덕분에 스튜디오가 아주 북적북적했는데요. 그래서 더 즐거운 토요일이었고요. 오늘 끝곡은 휘성의 1년이면 083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도 오당제는 8시 5분에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꼭 놀러와 주세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여자농구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12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박수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양팀 최다인 24점을 올린 이혜란과 21점을 기록한 강희슬의 활약을 앞세워 일본에 75-70으로 승리했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0: 모두 혼잡한 흐름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귀경길 정체가 차차 해소돼 내일 새벽 2, 3시쯤 완전히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투입해 지뢰추정 폭발사고 현장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유엔군 사령부와 합동으로 비무장지대 내 지뢰추정 폭발 상황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위한 이동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작전 환경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과 유엔사는 지난 21일 폭발이 발생한 지점에 접근하기 위한 이동로 안전을 평가하고 감시, 통신 상태를 점검하는 등 작전 환경 전반을 확인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 수출품을 겨냥한 수입 규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2026년 상반기 대한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 수출품에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한 국가는 26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조사와 기존 조치 종료를 반영한 상반기 전체 규제 건수로 보면 국가별로 미국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튀르키예, 마다가스카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6건, 세이프가드 53건, 상계관세 13건, 우회 수출은 9건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0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형성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올해도 추석 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인파로 공항이 북적거렸습니다. 연휴 동안 인천공항을 오가는 사람만 110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돌아보면 명절 풍경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귀성 기차표를 구하려고 전날부터 역창구에 길게 줄을 서곤 했는데요. 이제는 명절에 공항으로 향하는 게 낯설지 않고 차례를 지내는 가정은 10집 중 3집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30년 뒤의 명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미리 보는 2050년의 추석 풍경. 잠시 후 역시나 박종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네, 일주일에 한 번 손경제 두 진행자가 뭉칩니다. 이진우가 묻고 박정우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우. 오늘도 박정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4: 예. 오늘은 추석 얘기.
5: 네, 맞습니다.
4: 다만 추석 이야기인데 2050년의 추석은 어떨 것인지.
5: 네.
4: 한번 생각해 보자는.
5: 맞아요.
4: 2050년이면 20 대략 20년 후에요.
5: 예, 대략? 맞습니다.
4: 뭐 어떨 것 같으세요?라고 질문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2050년의 추석.
5: 정말 많은 게 바뀔 것 같습니다.
4: 예.
5: 원래 추석이 원래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제 수확 다 하고
4: 예?
5: 모처럼 얻은 큰 과실들, 산출물들을 바탕으로 아이고 올해도 고생 많이 했다. 우리 잔치도 한번 하고 그리고 내년도의 풍년들을 우리 조상님들께 기원하는 제사도 한번 먹거리 생겼으니 이거 가지고 제사도 한번 올리고
4: 예.
5: 또 친지들 가족들 다 이 수확하냐고 개고생했으니 그러니 이걸로 잔치 좀 하자.
4: 그런 거죠 뭐.
5: 그런 거였잖아요.
4: 한국의 추수감사절.
5: 맞아요.
4: 땡스기빙 데이.
5: 그런데 요즘 추석을 예. 그런 목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농업사회도 아니고요. 대부분은.
4: 그 풍습이 남아있는 거죠.
5: 그런데 그 풍습이 이제 날짜를 없앨 수는 없고 모이는 약간의 관성들은 계속 있으니 조금씩 조금씩 슬그머니 변해가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추석 때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하면 거의 압도적인 1위는 여행입니다.
4: 여행. 여행한다?
5: 예. 그리고 2위가 귀성. 고향 가봐야죠. 이 정도예요. 특히 2025년이 압도적인 진짜 1위가 여행이었던 게 왜냐하면 그때 추석 연휴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었을 때는
4: 예.
5: 우리 모처럼 못 가본 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먼 여행지 선택하고 하는 사람들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추석 때 뭐 하십니까 물었을 때 근 40%가 여행이었고요.
4: 그게 아마 KTX의 힘인지도 모르겠어요.
5: 예.
4: 왜냐하면 부모님은 평소에 주말에 다녀와도 되니까
5: 네.
4: 그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사실은 굳이 추석 때 안 찾아봬도 그 어떤 주말에도 갈 수 있으니
5: 예.
4: 그냥 그때 다녀오고 이렇게 긴 연휴 때는 오랜만에 연휴니까 여행 다녀올게요 해도 다 그럼 다음 주에 오든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5: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80년대에 그런 소리 했다가는
4: 뭐 말도 안 되죠.
5: 말도 안 되는 소리죠.
4: 부모님 댁에 왔다 갔다 하려면 며칠 걸리니까 사실은 추석
5: 그렇죠.
4: 연휴가 길었던 건데.
5: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찌 보면 이렇게 2050년대가 되면 과학기술도 엄청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로봇과 하이퍼루프처럼 부산 가는데 한 20분이면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의학기술도 발달돼서 우리 잔존 여명도 길어지고 하여튼 또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뭔가 가치 판단도 바뀌어지니 그때 추석
4: 어떨 것인가
5: 미리 좀 가보자. 오늘 재미있게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4: 알겠습니다.
5: 했어요.
4: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050년.
5: 네.
4: 자 2050년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도 역시나 박정호
5: 예.
4: 시작해 보겠습니다.
5: 아이고.
4: 추석 때 뭐 하실 거예요, 박 교수님?
5: 예, 그런 거죠.
4: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꼽고 싶은 건 민족의 대이동은 사라질 것 같다.

0: 여행 가는 이동도 대이동이 아닐까요? 그래도 그때도 막 어디 저 해외로 나가는 것까지도 이동이니까요. 다 크게 보면.
1: 뭐 여행 가는 이동은 당연히 더 늘어나거나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요.
0: 고향이 없어지겠다. 그죠? 고향 자체가.
1: 정답입니다. 이제 벌써 우리 대부분의 고향이 지금 인구 구조상 서울과 수도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0: 많은 분들의 그죠 고향이.
1: 예. 원래 196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 비중은 20%였거든요. 한 5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게 30%대로 올라오고 예. 그리고 지금은 서울은 조금 줄긴 했지만 이 경기도가 훨씬 많이 늘어서 50%가 넘었어요. 그리고 2050년까지의 추계를 해보면 더 는다라는 게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더 늘 것 같아요. 아주 뭐 7, 80%까지 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50% 중후반까지도 충분히 늘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보자 했을 때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서울이요.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경기도예요. 그러면
0: 그렇겠네.
1: 고향 한번 모처럼 가보자가 없어지는 거죠.
0: 박 교수님도 박 교수님은 부모님도 서울에서 태어나신 예,
1: 저는 아주 특이한 경우고요.
0: 계속 네. 서울 출신이고 저도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안 태어나셨고
1: 네.
0: 저희 조상들 중에는 최근 3,400년 사이에 네.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은 없었던 것 같고
1: 예.
0: 그러니 대체로는 지방에서 태어났다가 서울로 이제 뭐 돈벌이 하러 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다들 정착을 해서 서울 경기권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1: 그렇죠.
0: 점점 그렇게 되겠군요. 지방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1: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우픈 생각도 들어요. 혁신도시라고 지방에 조성한 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기관들 거기 많이 이주해서 살도록 권장했죠. 그래서 지금 누군가 제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혁신도시에 가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으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 지긋해지면 그래서 그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 끝나면 예. 그분들의 지금 꿈이 뭐냐 하면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0: 고향인 서울.
1: 서울로. 아, 나는 고향에서.
0: 은퇴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1: 난 이제 직장생활 끝나면 난 고향 가서 살래. 그 고향? 가만히 있어. 너 고향이 어디지? 나 은평구. 애를 다니면 저기 성동구.
0: 아,
1: 이거예요.
0: 이런.
1: 그러니 이제 뭐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게 결국은 기차 타고 아니면 고속버스나 고속도로 타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풍광으로 쌓아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그래도 휴일은 남아 있겠죠?
1: 우리가 그 휴일 줄인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0: 그쪽 그 누가 나서서 줄이자고 하기도 그렇고.
1: 그럼요. 그리고 정치권이 그 유권자들의 표심에게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건 전 생각도 못 하는데요.
0: 그렇긴 하겠네요.
1: 오히려 우리 임시 공휴일 제도처럼 예. 이제 추석이라는 게 딱 그 수학기 때 이렇게 딱 박히는 게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떤 정치가가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추석을 아예 크리스마스 근처까지 통으로 붙여서 연말에 한 20일 쉬는 건 어떠냐?
0: 그래 저도 1년에 쉬는 휴일 자체를 줄이면 그건 저항이 있을 것 같고
1: 예.
0: 설 연휴 추석 연휴 합치면 얼추 한 일주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죠? 그러면 7일 정도를 그냥
1: 예.
0: 별도의 그 뭐 민속 휴가 이런 걸로 이름을 바꿔서 각자 쉴 수 있게.
1: 각자.
0: 나는 민속휴가 7일을 봄에 갈랜다.
1: 그것도 아이디어인데요.
0: 왜 굳이 그거를 같은 그 시즌에 해서 20만 원이면 가는 동경을 요즘 100만 원 내고 가잖아요. 예. 뭐 동남아시아도 제가 예. 잠깐 보니까 난리가 났더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굳이.
1: 예.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결국 개인이 쉬고 싶은 날을 개인이 정하는 게 네. 효용은 제일 높일 수 있는 거니.
0: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1: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민족의 대이동의 흐름은 지금과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완벽하게 그 우리가 정서적인 고향이라고 생각 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건 아예 안 할 거냐 예. 다 여행만 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매년 교통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올해 연휴 기간에는 도대체 뭐 하실 겁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집계를 하거든요.
0: 예.
1: 그런데 2025년도에 가장 긴 그 추석 기간에도 여행 갈 겁니다 멀리요 했던 비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나마 부모님은 살짝 보고 오려고요를 같이 병기에서 체크하신 설문조사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0: 돌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건 그래도 하려고 한다 이런 게 많고 올해는 어떻게 됐느냐 작년 연휴 기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가겠습니다라는 그 뭐랄까요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긴 여행은 안 가는데 짧은 여행만큼이라도 내가 가겠다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귀성과 여행의 그 뭐랄까요 그걸 같이 하겠다는 비중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 뭔가 고향을 간다는 개념이든 아니면 부모님을 뵌다는 개념이든 그 가족들을 뵌다는 개념이든 이거를 반드시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 2050년대도 예. 완벽하게 각자 놉시다. 알아서들 스케줄 잡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분적인 저항감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봐요. 네.
1: 그러게요. 지금도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수도권에는 한 2천만 정도 있고
0: 네.
1: 나머지 3천만이 다 비수도권인데
0: 네.
1: 거기도 뭐 대도시들이 있습니다만.
0: 네.
1: 거기 있는 분들, 거기서 태어난 분들이 또 다시 수도권에 와서 일하면 역시 또 고향이 있는 분들이 될 거 아니겠어요?
0: 네.
1: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고향을 갈 고향이 있는 분들.
0: 그건 그렇죠.
1: 일 텐데 그, 네. 그것도 바뀔까요?
0: 그것도 바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들여다보고 오겠다 이런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 가족에 대한 개념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전 세계가 집단적으로 다 연구할 수 있는 시점이 9.11 테러에 있었습니다.
1: 9.11과 가족은 또 무슨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0: 예. 그때 무슨 어마어마한 연구보고서들, 논문들, 또 단행본 보고서들 많이 쏟아졌는데 예. 그 당시에 뭘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친밀함에 대한 법적 관계, 친밀함에 대한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짧은 시간 안에 수만 케이스를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1: 음흠.
0: 쉽게 말해 9.11 테러에 근무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이런 비극을 맞이해서 예. 사망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리고 9.11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정도 되면 사실 좋은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뭐랄까요 근로소득이나 자산을 좀 축적한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1: 네.
0: 그 빌딩에 입주한 회사들이 또 예. 예. 남다를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1: 상속받을 사람
0: 그렇죠. 그런데 어떤 케이스들이 많았냐면 실제 와이프는 이혼은 안 했는데 연락도 한번 안 하면서 20년간 따로 살고 있었어요.
1: 예.
0: 그런데 이분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근무하면서 뉴욕에서 실질적인 아내처럼 누군가와 한 20년 가까이 살고 있었어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했는데 그 사람이 뉴욕에서 살고 있던 그 집과 재산을
1: 예, 예.
0: 한 번도 2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던 법적인 아내에게 전부 상속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실질적인 아내 역할을 하고 서로 돌봐주고 챙겨주고 내적 친밀감은 정말 아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았던 동거인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건지 이런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겠네요.
0: 그리고 이런 메트로폴리탄 대도시들은 형제들끼리 꼭 사는 게 아니라 무혈연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요.
1: 룸메이트.
0: 그런데 그 룸메이트가 사실 둘 다 뭐 적적해서일 수도 있고 뉴욕이 워낙 집값이 비싸서일 수도 있고 10년 이상 같이 가족처럼 서로 의지하고 살아서
1: 네, 네.
0: 야 니들은 이제 완전 형제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1: 저하고 박 교수님처럼.
0: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또 저기 고향에 있는 아, 왜 의구심을 가지세요. 저 고향에 있는 진짜 동생.
1: 네.
0: 단 한 번도 최근 연락도 안 했던 동생이 그거 제 재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 어떻게 할
1: 그렇지,
0: 거냐.
1: 그렇지.
0: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결론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진짜 수만 건의 케이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발표가 됐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기존의 혈연에 기반한 가족도 존중을 하자.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친밀감이 새로이 형성된 제2의 가족 아닌 가족.
1: 동거인 룸메이트.
0: 그렇죠.
1: 예.
0: 이런 관계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 당시 모든 판례의 가장 근본적인 컨센서스예요.
1: 우리 감정도 그렇죠, 사실.
0: 그렇죠.
1: 사실은 그렇죠.
0: 그렇다고 전혀 그런데 20년 동안 안 본 사람을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까? 이 푸념도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당시 판례들을 다 돌아보면 인정해 줘야 돼. 이게 판례였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렇게 가족의 기능들이 많이

0: 바뀌어가고 있고 특히 고향과 친척이라는 개념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1: 예.
0: 옛날엔 6촌, 8촌은 찐친이었어요.
1: 아, 물론 그렇죠. 당연히.
0: 근데 요즘은 8촌?
1: 그럼.
0: 이렇게 맞아요.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아무리 혈연이라는 과정이 점점 위축되더라도 그래도 이거를 가장 최근에 사례들도 존중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흐름이고요.
1: 이번에도 우리나라 상속세 개편 내용 중에는 보니까 이제는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뭐 이런 오빠가 죽었을 때는 그 재산 못 받는 걸로
0: 많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1: 형제자매들 간에는 상속 안 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더군요.
0: 네.
1: 그래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래 형제자매는 이제는 잘할 때나 가족이지 나중에는 가족 아니라고 해도 뭐 그런 집도 있겠구나 이제 공감들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많이 빠르게 바뀐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정말.
0: 여기서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또 오늘 추석이니까 다양한 가족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보려는 또 화두로 이거 정한 거거든요. 뭐 아주 뭐 시리어스한 얘기, 진지한 얘기 하려는 것보다는.
1: 예. 근데 많이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가족 얘기를 하면 자꾸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테마가 돼버렸어요.
1: 왜 그러죠?
0: 이 가족의 기능을 다시 생각해보게끔 만드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 모두, 상황들이 많으니까.
1: 모두에게 아픈 손가락인가 봐요. 가족들이라는 게.
0: 그렇죠. 가족이 가장 마지막 보루이기도 한데 때로는 가족이 웬만한 남보다 더 고통을 주는 대상들이기도 한 사람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1: 네.
0: 근데 이걸 가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다 고민이 부동산 아닙니까? 싱가포르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이 가족의 형태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가 주거 환경이에요. 싱가포르는요. 국가가 주택에 거의 전량을 공급하는 독특한 방식이잖아요. 전체 주택 공급의 한 80% 이상을 국가가 공공에서 예. 책임지니까요. 예. 그런데 그 주택을 내가 하나 분양받고 싶어요라고 국가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국가가 딱 평생 두 번만 줍니다. 한 번. 그래 너 장가 간다고? 그래 어디 집 신청할 거야? 저쪽 그 상암동 근처요. 직장이 그쪽이라서요.
1: 거기 주공아파트 싸게 주는 거죠?
0: 예. 예.
1: 시가보다 싸게.
0: 싸게 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너 한 번 쓰는 거야? 너 거기 상암동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혼살림 살고 사는 거야?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불가피하게 갑자기 이직을 했건 자녀의 교육 때문이건 아내가 이직을 했건 이래서 저 죄송한데 한 번 더 집을 하나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암동 말고 진짜 다른 데 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가족이 늘어서 평수가 크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1: 그런 경우는 있대요. 평수 큰 거는.
0: 네.
1: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 상암동이 직장이다가 예를 들면 어디죠. 뭐 분당이 직장이면 그 저 다니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이사 가야지 싶은데 싱가포르는 조그마니까 그냥 상암동에서 다녀.
0: 맞아요.
1: 그러네요.
0: 그렇겠네요, 진짜.
1: 그런다고.
0: 예를 그러면 이제 가족이 늘어난 걸로 하겠습니다.
1: 걸로 예를 들어
0: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그러면 그 가족이 는 걸로 그런 어떤 사유가 생기면 좋아. 한 번만 더 해줄게 해서 평생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1인 가구의 비중이 낮고요. 그리고 대가족이라고 해야 됩니까? 부모님 모시고 살거나 자녀들이 결혼을 초반에 했지만
1: 예.
0: 아직 자녀들이 나랑 같이 분가 안 하고 살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싱가포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싱가포르는 가족관과 가족주의가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공고해요. 우리는 사실 벌써 1인 가구로 어디 더 멀리 떨어져서 원룸 구해서 산다, 오피스텔 구해서 산다. 사실 어떤 의미에선 그렇게 쾌적한 혼자 분가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1: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너무 좋죠.
0: 그렇죠.
1: 웬만한 대도시는 룸메이트 없이 혼자 이렇게 원룸에서 산다는 건 우리나라는 조그만 원룸에서 원룸 살아요 내지는 고시원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시원은 약간 좀 너무 좁긴 합니다만 혼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0: 네.
1: 나라들은 특히 대도시는 사치에 가까워지고 있다 요즘은.
0: 맞습니다.
1: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0: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가족의 붕괴라는 표현은 너무 거칠 것 같고요.
1: 네.
0: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게끔 만드는 자꾸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1: 너무 쉽게 나가서 혼자 독립해서 살기가 좋다?
0: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옆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막 인상 쓰고 같이 살게 되면
1: 네.
0: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1: 사이가 더 나빠지죠.
0: 나빠지기도 하지만
1: 나빠집니다.
0: 아, 요즘 많은 고민이 있으시군요. 저만 하더라도요. 아버지한테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0: 어머니한테 대학교 때 아 저도 나가서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집도 서울이라서 굳이 나가서 따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통학하는데. 네, 네, 네. 근데
1: 특히 서울의 센터니까 뭐 그 어떤 핑계도 안 되죠.
0: 안 되죠. 그래서 대충 뭐랄까 꼼수를 생각했죠. 아 내가 큰 공부를 뜻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1: 아, 저 곳이 보겠습니다.
0: 아, 그런 비슷한 뭐 하여튼 뭔가 하나 뭔가 아이디어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아니면 뭐 CPA든 뭘 하나 딱 하나 정해서
1: 그래서 그 강의실 오가는 시간을 1초라도 줄이기
0: 위해 나가서 내가 혼자 살겠습니다 하고 각을 잡고 어느 날 아침에 쓱 얘기를 했더니 개수작은 여기서 접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아유 부모님하고 싸웠을 때가 왜 없겠어요.
1: 네, 그렇죠.
0: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까 그게 다시 애틋해지는 거예요.
1: 아 그때
0: 이 나이가 되니
1: 그때 그냥 그러면서 부대끼고 같이 그냥 있었던 게 나았구나.
0: 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 결국 주거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 주느냐도 어떻게든 가족이 지지고 복구고 그렇게 살면서 의지할 땐 가족밖에 없구나. 뭐 예를 들어서 이역만리 다른 이역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기 대도시에 가서 혼자 살고 있으면 재취업을 하건 뭔가 다른 일자리를 구하건 알바 구할 때도 같이 살고 있는 동거원 친구가 도와주고 아니면 근처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가 도와주고 뭐 이런 건데 고향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 야 아빠 친구한테 내가 너 일자리 부탁했다 너 장분간 거기 나가서 짐이라도 날러 그래야지 뭐 네 용돈이라도 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흠. 경로 설정이
1: 예, 예.
0: 그럼 그 다음에는 아빠 친구 회사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야 너 네 아빠랑 나랑 어떤 사이인지 알아? 이렇게 되면서 또 이 바운드리 안에서 계속 그 다음 행보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1: 예, 예.
0: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들, 청년 임대주택들, 공공임대주택들을 통해서 나와 뛰쳐나가서 살겠다라는 사람들을 등떠밀어 주는 게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관리하는 건 맞는 건지.
1: 이야, 그 진짜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0: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감히 뭐 주제넘게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까지는 뭐 아직
1: 자꾸 모르겠고요. 환경을 바꾸고 색다른 선택을 할수록 기회가 많아진다. 그게 불편하지만 그런 쪽이었는데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변에 뭔가 사소한 실마리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0: 네.
1: 근데 왜 추석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가 좋았죠?
0: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가족보다는 친밀감 높은 사람이 중요하니 아하. 결국 추석 때 어떤 선택을 한다? 직장 동료랑
1: 그들과.
0: 친한 친구랑 야 이번에 그냥 동남아 여행이나 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1: 아, 그게
0: 그러니까
1: 좀
0: 민족의 대이동과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2부에서 또 하겠네요.
1: 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손에 잡히는 경제 두 진행자가 오순도순 전해드리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요. 예. 아까부터 추석 얘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4: 맞습니다. 이제 또 추석에 또 새로운 가족을 챙겨야 되는 시점으로 세상이 바뀌어버렸죠.
3: 새로운 가족도 뭐.
4: 아유, 우리 그 형님도 한 분 키우고 계시잖아요.
3: 반려동물?
4: 반려동물이요. 이제 이게 또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1인 가구에 살면서 유일한 벗은 반려동물인 사람도 많고.
3: 그럼요.
4: 그리고 두 내외가 살면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반려동물 걱정 때문에 장거리로 멀리 못 가고 그리고 반려동물이 실제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보다 내가 더 신경 써야 될 나의 진짜 애틋하고 내가 제일 소중한 가족은 내 반려동물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3: 그러세요?
4: 저도 사실
3: 같이 사는 가족보다 반려동물이 더 애틋해요? 아니,
4: 같이 사는 가족하고 반려동물은 동급입니다.
3: 아,
4: 네, 저는 그렇습니다.
3: 같이 사는 분도 박 교수님과 반려동물은 동급이고.
4: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들이 어딘가 물에 풍덩 빠졌잖아요.
3: 네.
4: 그러면 반려동물이냐 나냐 뭐 아버지냐 동생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3: 가까운 것부터 건집니까?
4: 무조건 반려동물은 머리끄댕이를 잡아놓고 가족들도 옆에 챙겨야지.
3: 아.
4: 가족 먼저 챙기고 반려동물은 나중에 챙긴다를 하면 나중에 다 구해놓고 저를 엄청 욕먹을 거예요. 왜 개를 끝까지 안 잡고 있었냐 하면서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3: 아.
4: 예. 자, 그런데
3: 예.
4: 결국 저도 예전에 본가에서 키웠던 좀 덩치 큰 반려동물은
3: 예.
4: 아, 이걸 그냥 화장해서 어떻게 그냥 뭐 마무리할 수 있는 수준의 가족이 아니에요.
3: 세상을 떠났을 때.
4: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반려동물 전용 납골당에 우리가 모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3: 가끔 추석 때 성묘도 가요?
4: 정답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잔머리를 굴렸겠죠.
3: 와.
4: 이게 추석 때 우리도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3: 네네.
4: 그럼 야, 이거 추석 때 여기까지 또 들리면 쉽지 않은 곳에 우리가
3: 동선이
4: 잡으면 안 되니. 그래서 어머니 모신 곳에 멀지 않은 곳을 찾은 거예요.
3: 아하하.
4: 그래서 갔다가 들렸다 오면 되지 않겠냐.
3: 네.
4: 왜냐하면 그 저희가 키웠던 그 강아지 이름이 조비였는데
3: 조비,
4: 네. 조비만 따로 보려고 그 가는 거는 솔직히 쉽진 않죠. 쉽진 않죠.
3: 그렇죠.
4: 네. 조비 재산 날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또 쉽진 않아요. 그러니 가족이었으니 어머니 납골당 갈 때 들렸다가 오자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3: 살다 보면 어머니 생각이 더 자주 나요? 조비 생각이 더 자주 나요?
4: 아유, 그거는 당연히 어머니 생각이죠.
3: 아,
4: 그렇지만 만만치 않게 반려동물 생각도 나요. 진짜 그 마음을 이제 이해했어요. 내리사랑이라고. 내가 사랑을 나에게 주셨던 분이 생각나기보다는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생각이 많이 나요.
3: 내가 이제 그렇지 당연히 그렇죠.
4: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있으면 내 자식을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3: 그렇지. 그러니까 조비는 나의 자식 같은 친구였으니까.
4: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중이 높아져 버린 거죠.
3: 아, 그렇겠네.
4: 이해하시죠?
3: 아, 맞아.
4: 그게 그러니까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3: 야, 근데 뭐 같이 기르는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4: 공감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석 때 바로 이 이슈들이 점점 더 불거질 거예요. 지금은 이 관련 통계가 없어서 저도 이런 거 우리나라도 이제 아주 고민을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반려동물 장래 문화 어떤 수준으로 이게 산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수요가 얼마나 더 있을 것인지 이것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인 가구인데 반려동물과 정확하게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가족 아닌 진짜 가족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추석 때 또 어떤 변화 요인으로 작동할지 감도 없어요.
3: 그러게.
4: 특히 이게 2050년 과학기술이 점점 그때까지 발달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미 많이들 인정하실 겁니다. 반려동물과 살게 되는 기간이 더 훨씬 길어졌어요.
3: 아, 사람도 오래 살고 더
4: 그렇죠.
3: 반려동물도 더 오래 살겠네요.
4: 더 오래 삽니다.
3: 아, 반려동물 수명도 빠르게 늘고 있어요, 요즘?
4: 늘었습니다. 소형견은 웬만하면 이제 20살까지 삽니다.
3: 원래는 어느 정도?
4: 원래는 한 15살에서 13살 사이가 기대 수명이었는데
3: 아,
4: 이제
3: 그래요?
4: 웬만하면 20살 살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불편한 진실인데 반려동물의 진료 비용, 의료 비용을 쓰는 거는 이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사치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3: 그렇죠. 그렇죠.
4: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 기대 수명의 편차는 약간 동네에 따라 차이가 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3: 계속 이제 살려낼 거냐, 아니면 네. 여기쯤에서 포기할 거냐는.
4: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병원에 냉큼 가서 조기 진찰 받고 빨리 이거 진단 받아서 또 처방하고
3: 예.
4: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랑 이게 병을 키우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관리 많이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
3: 예, 예.
4: 20년 가까이 같이 사는 거예요. 더 이상이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20년 가까이 피부를 부닥끼고 내 품에 있었던 내 반려동물에 대한 애틋함은
3: 네.
4: 아 우리 아들놈

0: 은 어? 맨날 나에게 말썽만 피우고 그래, 속썩이는데
1: 아들 딸도 대충 20년인데
0: 그렇죠.
1: 아들 딸은 코빼기도 안 보이지만 얘는 퇴근하면 항상 가서 그렇죠. 치고, 아 눈물 나네.
0: 네 진짜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이제 중요한 변수로 대두될 거예요. 네.
1: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어떻게 할 거냐?
0: 반려동물 성묘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라는 그 친밀감으로 인해서 하여튼 생기는 새로운 현상들. 그런 것들을 되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반려동물도 고령이 되기 때문에
1: 예.
0: 정신은 멀쩡하지만 다리가 부실해서 아버지랑 엄마 쫓아서 예전에는 근처 제주도 여행도 같이 가는 반려동물도 있고 했지만 이제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있는 내 반려동물 케어하기 위해서 나 이번 명절은 그냥 우리 뽀삐랑 우리 예삐랑 그냥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
1: 어디 맡겨놓을 때 애매하면 네. 그 변수가 된다.
0: 네. 하여튼 그런 이슈들까지 또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1: 추석 선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0: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형님은 주로 추석 때 선물 예전에는 뭐 했고 요즘은 어떻게 하세요? 아니면 요즘 많이 안 주십니까? 어떡하십니까?
1: 뭐 저는 선물 주고받는 거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하죠.
0: 네. 예.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하셨어요?
1: 부모님은 제가 선물인데 뭘 따로 뭘 선물입니까?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지금 가까이서 옆에서 케어하고 계시니까 예. 별도로 명절이라고 따로 찾아뵈는 것도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별로 보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1: 부모님 되게 오랜만에 가면 선물 이제 뭘 할지 고민도 되고 그러죠.
0: 맞습니다. 1950년대 가장 선물로 추석 명절 선물로 부모님께 드리고 일가친척들에게 드렸던 가장 중요한 선물의 목록은 먹거리구나 또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1: 그럴 수 있죠. 예.
0: 그 당시 그래서 가장 선망했던 저 선물 1호는 설탕입니다.
1: 설탕가루.
0: 네. 예. 지금도 어느 제당 회사에서 설탕 선물 세트를 내놓긴 해요.
1: 아, 재밌겠다. 설탕 선물해주면. 예. 오히려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그 제당 회사 다니는 관계자분께서
1: 네.
0: 그 박 교수님 저희 저 명절이라서 그냥 지나가다가 선물 세트 하나 드리고나 가려고 해서 고맙습니다 해서 받았는데 설탕 세트를 준 거여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바로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너무 재밌고 신선해서요. 했더니 흑설탕, 백설탕, 각설탕 진짜 있는 거예요.
1: 네네.
0: 예쁜 병에.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이게 아시죠? 전 국민의 선물 세트였던 거. 예, 하면서 진짜 옛날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탕 선물 세트가 가장 50년대에는 각광받는 세트였고 그다음에 쌀.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밀가루 그나마 그다음이 달걀 한 판, 두 판.
1: 그렇죠.
0: 네, 달걀 두 판 이렇게 뭐 들고 와가지고 달걀 사왔다 하면 그때가 최고의 명절 선물이었고요. 60년대는 이제 공산품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60년대 가장 그 추석 선물 센터로 좋아하는 공산품 생필품.
1: 뭐 있을까? 공산품?
0: 네, 생필품 매일 쓰는 거.
1: 칫솔 이런 거요?
0: 맞습니다.
1: 정말?
0: 치약. 그다음에 비누.
1: 비누 그런 거.
0: 예, 이런 것들. 비누 사왔다 삼촌이. 치약 사왔다 삼촌이. 이거 정말 우리가 맨날 써야 되는 건데 돈 주고 사기 아까웠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돈 주고 안 사도 되게 됐다. 이런 것들.
1: 비누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껴 써야 되고 그럴 때였는데 요즘은 정말 제가 얼마 전에 마트 갔다가
0: 네.
1: 비누가 없는 거 아세요?
0: 마트 비누가 없어요?
1: 매대에 비누가 없어요.
0: 와.
1: 다 이제 물비누, 샴푸, 뭐 바디워시 이런 것만 있고 내가 봐도 가격이 1,000원씩이니까 개당 하나에 1,000원, 1,500원 이러니까
0: 예.
1: 갖다 놔서 매대를 차지해도 어차피 천덕꾸러기인 거예요.
0: 그렇네요.
1: 와, 나 그래서 그 다이소 가서 겨우 샀잖아요.
0: 예, 다이소에서 파는군요.
1: 네.
0: 우리 어렸을 때는 비누 아껴서 오래 쓰려고
1: 다 쓴 거 붙이고 그랬지.
0: 붙이고 다른 비누 위에 붙이기도 하고 또 비누 그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 상자.
1: 예.
0: 그거를 다른 쪽 비누 한쪽 면에 붙여놔요.
1: 왜요?
0: 왜냐하면 비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빌 때 그쪽 면은 종이가 붙으니까 덜 비벼지거든요.
1: 아, 닳지 말라고?
0: 덜 달라고. 별의별 아이디어가 많았어요. 진짜예요. 근데 요즘은 야 비누를 아예 안 갖다 놓는구나. 그다음에 60년대 제일 고가 공산품 생필품 선물 세트.
1: 아, 그보다 더 고가?
0: 더 고가. 이 비누와 치약을 넘어서는 세상에 이걸 사왔어? 조미료입니다. 세상에 조미료를
1: 국물 맛 그거
0: 예 그걸 사오면 이건 뭐 아 이거 아 너 요즘 돈 좀 벌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70년대 가장 대표적인 선물이었고요. 그
1: 선물이라는 게 네. 필요는 하고 갖고는 싶은데 좀 비싸서 못 사서 머뭇거려지는 그런 게 보통 선물이잖아요.
0: 그게 요즘이죠.
1: 그게 그러니까 설탕이었다는 얘기고 그게 비누였다는 얘기고 그게 치약이었다는 얘기니까.
0: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도 사치품에 해당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싸서 아, 내 돈은 절대 못 사는데 하나 갖고 싶지만 생활에 큰 도움 안 되는 그런 사치품. 이런 거 사들고 부모님한테 찾아가잖아요.
1: 혼났다?
0: 등짝을 그냥. 너 이렇게 돈 쓸데없이 낭비하고. 그러니
1: 돈 드리기 애매하니까 어차피 돈 드리면 샀을 만한 생필품을 드린다.
0: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내 돈으로 살 만한 거 대신 사왔기 때문에
1: 어차피 식용유 사실 거잖아요.
0: 그렇죠. 오, 70년대 그래서 대표적인 그 선물 세트 중에 1등이 식용유입니다. 더 비싼 걸 올라간 거예요. 비누보다 비싸고 치약보다 비싸고 조미료보다 더 비싼 식용유를 사왔다. 야,
1: 생필품들인데 점점 가격대만 올라가는.
0: 그렇죠. 그래서 70년대는 이제 식용유에다가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 사치품이 들어가는데요. 바로 인스턴트 커피.
1: 아, 근데 필요한 분들은 그게 더 필수품인데.
0: 그렇죠.
1: 세수는 안 해도 커피는 마시는.
0: 그 이때부터는 그럴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다 밭일하고 와서 냉수 하나 줘, 숭늉 하나 줘 했다가 이제 그 인스턴트 커피 하나 좀 타와. 이렇게 하면 대접에.
1: 국그릇에.
0: 국그릇에.
1: 해가지고.
0: 딱 해가지고. 얼음까지 띄워서 딱 먹으면. 아,
1: 커피를 이렇게 마시지.
0: 그러니 이때부터는 이 커피는 약간 사치성 있는 필수품이 된 건데 요때부터 이거 사오면 뭐 이건 진짜 아빠한테 칭찬받는 일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생활용품이 이제 가장 주된 뭐랄까 명절 선물 세트였는데 이제 80년대부터 3조 호황과 힘입어 이제 대한민국도 조금 이제 살기 시작했나 봐요.
1: 오늘 이걸로 해서 90년대, 2000년대 계속 가는 겁니까?
0: 갑니다. 예, 예. 그래서 쭉 가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전 되게 옛날 생각나서 재밌던데.
1: 아, 재밌어요.
0: 그래서 1980년대 봤더니 이제부터 요즘도 이제 대표적인 선물 세트로 우리가 반기는 갈비 세트.
1: 아, 그때부터.
0: 이때부터가 보편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아, 또 네. 과일 세트.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백화점 갈비 세트입니다. 백화점 과일 세트입니다. 이게 요때부터더라고요. 그래서 요때부터는 이제 굴비 세트, 또 인삼 세트, 또 꿀 세트.
1: 그런
0: 다 요때 등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요즘도 간간이 어디서 보내주는데 꽤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요즘도 이제는 뭐 여전히 참치 식용유 계속 있고요.
0: 네.
1: 그렇죠. 이제는 뭐 그게 이제 생각나서 드리는 거지. 어유 이렇게 좋은 선물 주셔서 더 감사하고 애에게 이런 선물 주셔서 덜 감사하고 그렇진 않죠.
0: 그렇죠. 그리고 90년대는 오히려 약간 뭐 대중화 보편화가 돼서 그런지 이제는 통조림 세트가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1: 참치
0: 그다음에 햄.
1: 아.
0: 네, 이런 거. 저는 지금도 아직 입맛이 애들 입맛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안 바뀝니다.
0: 크스땡.
1: 아, 그거 있으면 뭐 그냥 반찬 끝이지 뭐.
0: 그게 웬만한 한우 세트만큼 반가워요.
1: 한우는 번거롭지. 그거 어떻게 구워 먹기도 그렇고.
0: 맞아요. 근데 스땡 오면 야, 이거 뭐. 그럼. 야, 이거 어떻게 먹지? 그냥 흰쌀밥에 계란 후라이에다가 그냥 이걸로 그냥 밥 먹을까? 이 생각도 했다가
1: 계란 후라이까지 하면 사치지 너무. 스팸이랑 계란이랑 같이 아, 너무 좋았겠다.
0: 근데 이제 어쩔 때는 또 저는 다양한 조리법도 해 봐요. 스팸만 살짝 슬라이스로 딱 넣어서 또 그 라면 구울 때 한번 넣어봐요. 그럼 노릇한 그
1: 아, 그 괜찮아요.
0: 예, 그 기름이 둥 뜨는데 그럼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게 딱 나오는데 총각 김치 하나랑 딱 얹어 먹으면 딱 칼칼한 맛과 딱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스팸 회사 얘기를 벌써 해버렸네요.
1: 뭐 크리넥스 같은 거죠. 그건.
0: 그렇죠.
1: 네.
0: 그런 유의 여러 제품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외국 거는 약간 기름기가 많은데 국내 거는 약간 기름기가 없어서 그건 라면 넣기에 더 적합해요.
1: 딱 좋지. 네. 덜 짜고.
0: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딱 어느 회사 건지 보고 이제 조리법이 있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통조리 캔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 이제 고령화가 돼서 그런지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홍삼과 건기식. 비타민 종합 세트나 뭐 건강 보조 식품들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미래 사회로 가봐야죠. 이제 슬슬 예.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0: 선물의 개념을 골라서 뭐 사가져 가야지 에서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골라서 내가 뭐 사다 드리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전화나 휴대폰이나 문자나 카톡 같은 걸로 그냥 엄마 뭐 사줄까 했던 걸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그냥 입금해드리죠. 모바일로. 네, 아니면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발달이 뭘 선택하느냐에 비해서 뭐 얼마를 드릴 거냐로 바꿔버린 거예요.
1: 예전에도 돈 드릴 수는 있었을 텐데 그래도 바리바리 싸갔잖아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돈을 드려봤자 어머니가
1: 안 사시니까.
0: 안 사는 것도 있지만 대형마트 가서 무슨 이것저것 고를 수 있는 환경도 없고 그 시골에 그 조그만 읍내까지 나가야 뻔한 물건들이고 그래서 이거 서울에서 사온 거야. 이거 미국에서 넘어온 거야.
1: 사오는 수고가 크니까.
0: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나마 뭔가 그럴싸했는데 지금 뭐 입금해드리면
1: 새벽 배송 바로 되니까
0: 바로 되니까요. 그렇게 바뀐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여전히 이제 사서 드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얼마를 드리면 어머니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돈으로 드려서 알아서 해결하자 하고 싶으면 하셔라 이렇게 할 것 같고 선물을 드릴 때도 이 선물의 내용을 부모님한테 안 물어보고요. 누구한테 물어본다?
1: AI?
0: 그렇죠. 이미 나는 어머니를 케어하는데 어머니를 돌보는데 그리고 어머니와 관련된 일을 AI에게 적지 않게 상담을 받기 시작했을 거예요. 2050년이 되면. 네, 네. 예. 이미 학생들도 자기 진학 상담, 연애 상담, 심지어 사주도 AI에게 자기 사주 집어넣고 보고 예. 그리고 직장 마지막 두세 개 붙었을 때 어디 가야 되는지 저도 가끔 그런 거 물어보러 오거든요. 저 교수님 찾아오기 전에 AI에게 물어봤는데 AI는 A회사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저한테 추천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야 그럼 AI하고 결정하지 나한테 왜 왔니?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 부모님 일이라고 이걸 AI에게 안 물어보겠습니까? 어머님이 이번에 병원 갔다가 무슨 진단 받으셨어? 이런 거에는 뭐가 건강에 좋은 도움이 되는 거야. 어느 병원에서 수술해야지만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는 거야. 이 레코드 히스토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종합적인 어머니 상황을 다 알고 있는 AI가 최고의 선물 금액, 방식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1: 정말 그렇더군요. 진짜 예를 들면 어디 사는데 증상이 이런데 동네에 어떤 병원 가면 좋아라고 했더니 무슨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도 어디서 정보를 알았는지 여기가 평이 좋습니다 하고 찍어주던데요.
0: 네.
1: 그래서 그 가정의학과 원장 선생님은 내가 이런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고 인공지능이 찍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만큼.
0: 네.
1: 한번 경험하면 다 그걸.
0: 그럼요.
1: 하죠.
0: 한번 효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거 다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머니 아버님 보러 명절 긴 연휴 때
1: 예.
0: 추석 긴 명절 연휴 때는 어머니 아버님 보러 싹 가서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그 고향댁에서 그 반경 한 2시간 안에 되는 관광지 가서 거기 콘도 잡고 거기 근처에 맛집 가서 뭐 굴비 구워 먹거나 갈비 한번 소갈비 구워 먹고 거기 그 뭐죠 단풍 구경 딱 갔다가 어머니 저희는 그러면 이제 올라갈게요 이번 명절은 이렇게 보고 갑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물어보죠. 니들은 그러면 남은 연휴엔 뭐 하냐? 아 저희 유럽 여행 가요. 이제 그러면 욕 먹습니다.
1: 왜요?
0: 부모님들의 학력 수준, 부모님들의 교육 수준, 부모님들의 문화 활동의 수준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아유 나는 이쯤이면 됐다 니들만 잘 살면 돼 니들만 호강하면 돼 이런 심리였지만 그러니까 니들이 나에게는 지금 청주호나 슬쩍 보여주고 니들은 지금 이탈리 간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당연하죠.
0: 그래서 아 근데 지금도
1: 그러셨나 봐요. 그동안
0: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부모님하고 여행 가는 건 그냥 국내 여행 가고 그리고 가족 그 아내랑 가거나 애들 특히 데리고 간다. 그럼 해외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무조건 부모님도 내 눈높이에 맞춰주지 않으면 기분 확 상하세요.
1: 아, 그럼요. 곧 제가 부모님이에요.
0: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1: 서운하다니까.
0: 지금 당연히. 우리가 놀았던 놀이 수준으로 그럼.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을 텐데
1: 그럼.
0: 그걸 예전에 그 무슨 그 화면 속에 나오는 부모님들에게 가끔 근처에 무슨 단풍 구경 가는 걸로 이렇게 대충 때우려고 하면
1: 그렇지.
0: 난리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추석 연휴 때 부모님까지 다 모시고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갈 거냐? 부모님과 2박 3일 갔다 오고 우리 가족들끼리 2박 3일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동남아, 일본 이 정도로 왔다 갔다 널뛰기를 뛰어야 될 거냐?
1: 예.
0: 아니면 합의를 봐서 올해는 부모님 모시고 쭉 가고
1: 그래.
0: 내년에는 가족들하고만 쓱 가고 예. 이렇게 할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1: 뭐, 명심하겠습니다.
0: 네.
1: 예. 다만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같이 못 가는 이유가 뭐
0: 네.
1: 부모님 건강도 있고 뭐 또 또 그런 경우도 있고.
0: 네. 이것도 하나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요. 부모님이 이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1: 근데 2050년 추석 풍경 미리 내다본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박정호 교수님 훈화 말씀이 시작된 겁니까?
0: 아 이거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이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큰 수술을 하고 왔거나 아니면 좀 은행에서 저 은행이래요 병원에서 뭔가 선고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럴 때 간간이 가족들끼리 우리 진짜 이번에는 아버님 모시고 그 대상자가 어머님이든 모시고 한번 가족 여행 멀리 가보자.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지금 병환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님 모시고 어디 멀리 갈 때가 있어요.
1: 예.
0: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여행이라는 건 신체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여행 현장에서 큰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그 외국에 가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게 수습이 안 돼요.
1: 아, 그렇죠. 어디 갑자기 병원을 가기도 그렇고.
0: 큰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그럼 다시 귀국을 해야 되는데.
1: 예.
0: 다시 비행기 표 다시 끊고 이게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가족들끼리 마지막으로 정말 아주
1: 즐겁게 보내고
0: 즐겁게 이랬다가. 보내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일을 하나 치르고 오는 꼴이 돼요.
1: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는 또
0: 그런 때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몸이 안 좋았을 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우리 가족만 별도로 우리 가족만 케어하기 위한 가이드를 구해서 이러고 가족만 전담하는 예. 상품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1: 여러 명이 같이 가면 또
0: 다른 문제겠네. 가족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1: 그렇겠네요.
0: 그러다 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몸이 안 좋을 때는 웬만하면 가족들과 그냥 가까이서 즐거운 걸 하셔야지 멀리 한번 우리 아버지가 언제 그런 데 가봤어. 형 그동안 아버지 언제 모시고 그런 데 가봤어.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갑자기.
1: 괜히 안 하다가 명절에 와서.
0: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갑자기 해보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된다.
1: 뭐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선물하다가 제 훈화 말씀이 길었는데.
1: 뭐 근데 마지막, 평소에 느끼신 바가 있는 건가 봐요. 본인의 경험이든가.
0: 제 주변에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현재 명절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1: 네.
0: 저도 이제 나이대가 슬슬 부모님들이 뭐.
1: 그러신 동료들이 있을 만한.
0: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본 게 있어서.
1: 네.
0: 마지막으로 그럼 2050년 된 부모님들에게 뭐 사드리는 게 최고의 선물일까요?
1: 네.
0: 했을 때 뭘까요? 이건 확정적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1: 2050년에?
0: 네.
1: 2050년이면 내가 부모인데.
0: 그렇죠.
1: 내가 할아버지고.
0: 애들이 나에게 뭘 사줬을 때 내가 제일 반겼을까. 우리 애가 성공도 해서 돈도 꽤 있어.
1: 나한테 뭘 사준다?
0: 네.
1: 오토바이.
0: 아예 아니에요. 반려로봇입니다.
1: 반려로봇.
0: 오토바이는 나에게 시킨 거 다 안 해주잖아요. 내 잔심부름, 내야 등 좀 두들겨봐라. 발로 로봇이 등도 좀 두드려주고 내 대신 어디 뭐 사러 갔다 오는 것도 있고 저쪽에 있는 리모컨 좀 갖다 줘. 그것도 리모컨도 갖다 주고.
1: 그런 거 나올 거란 얘기죠.
0: 그 발로 로봇이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저 우리 둘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수업 시작한다 하면 노트 폈어요.
1: 예.
0: 그리고 필기했어요. 근데 지금 수업 시작한다 하면 전부 노트북 핍니다.
1: 네.
0: 세상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에 누가 노트북 가져오잖아요. 와, 너 집 부자야? 노트북으로 필기를 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트북을 다 들고 와요. 진짜 삽시간일 겁니다. 이제 집집마다 가사 도움 로봇.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어요를
1: 아 로봇 로봇이다
0: 예 여보 아버님 댁에 로봇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지난 추석 때 화분 옮기다가 허리 삐끗하셨는데 이제 그 화분을 로봇에게 옮겨달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언제 화분 옮겨들어 내려가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1: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내려가지 말자
0: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1: 로봇이 다 해주는데 뭐
0: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5: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MBC.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여자 농구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12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박수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양팀 최다인 24점을 올린 이해란과 21점을 기록한 강희슬의 활약을 앞세워 일본의 75대 70으로 승리했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보다 약간 떨어지며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내린 1,858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지난주보다 0.2원 내린 1,904.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6원 내린 1,800원입니다.

330.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0.5원 내린 1843.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과 멕시코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0: 직접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인 멕시코와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우주, 방산 등 첨단 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AI의 위험과 혜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 설명 자료를 공개하면서 두 정상이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 SI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중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부산 20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지 기온 21.2도입니다. 강다송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제기차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두발제기는 두 발로 번갈아 가며 차는 제기이고, 한번 차고 발을 땅에 댔다가 또 차기를 반복하는 맨재기, 재기를 차 올려서 입에 무는 물재기도 있습니다. 네 명이 사방으로 서서 발로 주고받는 재기는 사방재기. 옛날 종로 상인들이 추위를 잊기 위해 가게 앞에서 하던 재기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 받아치는 재기는 종로재기라고 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지난 2024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가수 멜라니 사프카는 원래 배우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을 전공했고 몇 편의 영화에도 출연을 했는데요. 한 번은 오디션을 보러 영화사에 가려고 했는데 건물을 잘못 찾아가는 바람에 음반사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전에도 종종 클럽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던 그녀는 잘못 찾아간 음반사에서 노래를 부르다 가수 데뷔를 했다는데 그때 예정대로 연기 오디션을 봤다면 우리는 지금 이 노래를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973년에 발표되어서 우리나라 라디오를 중심으로 크게 사랑받은 이 슬픈 노래를요.

9월 26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추석 연휴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0: 오늘의 첫 곡은 멜라니 사프카 The Saddest Thing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너무 좀 슬프고 굉장히 좀 깊어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우리의 감정이 같이 애를 써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사실 첫 곡으로는 잘 선택을 안 하는 음악인데 우리 추석 특집 덕분에 마침 순서가 또 이 멜라니 사프카의 노래가 딱 걸려서 이 노래를 오프닝으로 고르게 됐습니다. 신이름의 골든디스크 연휴 시작부터 우리 추석 특집 함께하고 있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골든디스크 신청곡 결산,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골든디스크 첫 방송이었던 2023년 11월 20일부터 지난 2026년 8월 31일까지 9월 전까지 신청순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모든 신청곡을 모아서 직접 통계를 냈습니다. 중복 신청 제외하고요. 또 버전이 다른 음악들 다 각각으로 계산을 해서 신청이 많았던 순서대로 우리 1위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들으신 멜라니 사프카의 The Saddest Thing 신청순위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21위였는데 세 개 다 내려왔어요. 그래도 뭔가 올해는 이 The Saddest Thing이 작년보다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왔다는 건 너무나 힘들고 슬픈 일이 좀 덜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자,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신청곡들은 그날그날 방송에서 직접 소개가 되지 않더라도 제가 다 정리해서 간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을 결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신청곡들은 전부 다 한 표씩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네,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음악,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노래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이름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한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추석 특집 골든디스크 신청곡 결산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지금 들으신 노래는 이 결산 순위 25위에 오른 빌리 조엘 피아노맨이었습니다. 작년에 21위였는데 4계단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노래와 함께 공동 25위에 오른 두 곡의 노래가 더 있어요. 작년에 36위였는데 무려 11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상승폭이 현재까지는 가장 크네요. 카펜터스, Yesterday Once More가 공동 25위에 올랐고요. 또 그리고 한 계단 내려왔지만 역시 공동 25위, 굼베이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도 있거든요. 자, 공동 25위에 오른 이 두 곡 같이 이어서 듣죠. 카펜터스, Yesterday Once More, 그리고 굼베이 댄스 밴드입니다. 엘도라도.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추석 특집 골든디스크 신청곡 결산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지금 들으신 노래는 총 35분의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결산 순위 28위에 오른 프레디 아길라 안악이었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7계단을 내려왔어요. 작년에 21위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노래 신청해 주신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좀 하락폭이 큰 음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골든디스크 하면 생각나는 어떤 우리 추억 속의 명곡?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이어지는 29위와 공동 30위 노래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나란히 두 계단씩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제목을 들어보시면 아, 골든디스크 코어 음악들이구나. 그건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결산순위 29위에 오른 캔사스, Dust in the Wind 그리고 공동 30위 중 하나인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그리고 또 다른 공동 30위, The Duelist의 Wanted까지 세 곡 이어서 들을게요.

원티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신청곡 결산 올해 8월 31일까지 결산한 순서로는 탑 30, 30위까지를 알아봤는데요. 내일까지 추석 특집 이어지면 탑 40에 40위권 음악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는 좀 재밌습니다. 32위와 33위에 오른 두 곡의 노래가 여름 대표 음악 그리고 겨울 대표 음악이거든요. 작년에도 32위, 올해도 32위 동률 기록했네요. 진추아와 아비의 One Summer Night. 그런데 그 뒤를 이은 33위가 웸의 Last Christmas예요. 그런데 이 Last Christmas는 작년에 48위였거든요. 무려 15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올해, 예, 작년에 이제 추석이 10월이어가지고 작년 9월 30일까지 결산하고 그 2호가 이제 올해 결산한 건데 그 사이에 크리스마스, 겨울, 그러면 떠오르는 이 노래를 제법 많이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 작년 겨울이 좀 길기는 했죠? 자, 이렇게 여름과 겨울 대표곡 두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진추와 아비의 One Summer Night, 그리고 웸입니다. Last Christmas.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추석 특집 골든디스크 신청곡 결산 골든디스크가 사랑한 음악.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사이먼 앤 가펑클 The Sound of Silence입니다. 사실 33위에 오른 노래가 다섯 곡이나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들으신 OM의 Last Christmas,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인데요. 나머지 공동 33위에 오른 세 곡은 내일 11시 5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것을 끝내버리고 내 인생을 도둑맞았어. 누군가 내게 와서 내 손에 든 걸 모두 내놓았어. 나만의 꿈을 갖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내게 모두 죄일 뿐이란 말했어. 너의 꿈을 다 내놔. 그 대신 찬밥을 줄게. 평생 그걸 앓다 먹으면서 행복해.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밥맛 나는 세상 황종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8: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9: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는 말에서 만큼은 앞말과 띄어서 씁니다. 노력한 띄고 만큼으로 쓰는 이유는 이때 쓰인 만큼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을 대궐 만큼 크게 지었다는 말에서 만큼은 앞말과 붙여서 씁니다. 만큼이 여기서는 의존명사가 아니라 체언 뒤에 붙는 조사이기 때문인데요. 만큼을 언제 붙이고 언제 띄었을지 잘 기억해야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투입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0: 참모본부는 유엔군 사령부와 합동으로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위한 이동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작전 환경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과 유엔사는 폭발 지점 접근을 위한 이동로 안전을 평가하고 감시 통신 상태를 점검하는 등 작전 환경 전반을 확인했습니다. 조사단은 권대원 합참 차장이 이끄는 현장 조사 전담팀과 유엔사 군사정전위, 조사기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고 폭발 당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했던 장병 일부도 자발적으로 참가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7일 계획 평화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너무 크게 패하고 있어서 해협을 즉시 개방하는 합의를 맺고 싶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이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이란의 제안을 서둘러 수용할 필요가 없고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유지한 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중동 위기 해결의 필수 조건으로 이란과 페르시아만 아랍 국가 간 신뢰 회복을 꼽으며 이를 위해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지 시간 26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해운 수송망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페르시아만 일대 무력 충돌이 계속 재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작전 목표가 달성될 것이고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은 제거될 것이라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무관하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2층 규모 주거용 건물이 무너져 외국 관광객 등 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구조당국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인 아크로폴리스 인근 플라카 지구에서 붕괴한 건물 잔해를 수색한 결과 총 6명의 시신을 수습해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에서는 현지 시간 25일 오전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고 1층을 빌려 체류하던 미국인 관광객 4명과 2층에 살던 영국인 그리스인 커플이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안게임 5연패에 도전하는 야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개최국 일본과 결승전을 치릅니다. 우리 대표팀은 그제 실업선수로만 구성된 일본에 0-5로 완패를 당했지만 어제 슈퍼라운드 최종전에서 중국을 꺾고 자력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에이스 곽빈이 결승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여자농구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12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박수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결승에서 양팀 최다인 24점을 올린 이해란과 21점을 기록한 강희슬의 활약을 앞세워 일본의 75-70으로 승리했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농구는 5-5 농구에서 남녀 대표팀이 각각 금메달을, 3-3 농구에서는 남자 대표팀이 금메달, 여자 대표팀이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는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중부, 경북 내륙, 전북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대구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부산 27도 등이 예상됩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5: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너도 결혼해서 자리 잡아야지. 결혼을 하지 않은 성인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말입니다. 스스로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딘가 불완전한 사람 취급을 받곤 하죠. 그러다 결혼을 결심했다.

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안희재 작가는 책 사람과 안정에서 사람들이 왜 그토록 결혼을 원하는지 들여다봅니다. 하루의 끝에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고 아플 때 곁을 지켜주며 막막한 세상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삶.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결혼이라는 제도보다 혼자 고립되지 않고 기댈 수 있는 일종의 안도감일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런 안도감은 오직 하나의 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결혼을 해야만 비로소 안정이 된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26년 9월 27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안희재 작가의 사랑과 안정에 실린 이야기 중에서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에서는 바로 이 책의 주인공 안희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과 나누게 될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7: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난 선택.
6: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8: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9: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감정, 그리고 그 감정 이면에 작동하는 사회적 조건을 누구보다 집요하고 또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문화인류학 연구자이십니다. 그동안 증명과 변명, 망설이는 사랑, 난치의 상상력 등을 쓰셨고요. 이번에는 결혼이라는 관문 앞에선 1990년대생 청년 9명을 직접 만나서 결혼이 만드는 꿈과 불안을 기록하셨습니다. 사랑과 안정을 펴내신 안희재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 책 쓰고 문화인류학 공부하면서 사회 문화 비평 이런 것들 하고 있는 안희재라고 합니다.
9: 네, 반갑습니다. 이번 북클럽 책이 정해졌을 때 사랑과 안정이라는 제목이 주어졌을 때 제목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먼저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랑과 안정이라고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0: 네, 이게 결혼을 앞둔 청년들 혹은 방금 막 한 청년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결혼을 왜 하는가 혹은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원했는가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눌 때, 아, 이게 결혼이라는 게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사랑과 안정이라는

0: 두 가지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경로였구나. 그런 것들을 대화 안에서 배우면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보다 이 사람들이 그걸로 뭘 원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자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이게 결코 틀린 제목은 아니지만 읽다 보면 이 책이 제가 예상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결국 사랑과 안정으로 수렴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문화인류학을 공부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글쓰기로 이어오셨는데요. 먼저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문화인류학이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제가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민망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1: 네.
0: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뭘 먹고 사는지 같은 되게 일상적인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의 조건을 다시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아주 짧게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듣다 보니 저도 정말 좋아하는 분야였어요. 저는 어떤 현상을 막연하게 느낄 때 사회 속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싶고 뭔가 통계를 내서 이 현상에 대한 결과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과 안정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제가 막연하게 예상했던 부분들을 이제 실체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알게 되는 어떤 쾌감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책은 처음부터 증명과 변명의 후속작으로 기획하셨더라고요. 전작을 완성하신 후에 생각이 어떻게 결혼이라는 주제로 흘러가셨는지 궁금합니다.
0: 말씀해주신 전작은 그 저랑 동갑인 중학교 동창 친구에 대한 그 생애사 작업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뭔가 자신의 수능이나 그런 이후에 연애나 이런 것들에서 되게 많이 실패했다라고 느끼는데 그 좌절들이 다 모여드는 지점이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였던 게 저한테는 되게 좀 놀랍기도 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서른 근처다 보니까 그 원래 그런 말씀 안 하시던 친척분들도 만나는 사람은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시니까 지금 한국에서 결혼이라는 게 우리에게 뭘 하고 있는 걸까? 그건 뭘까? 이런 질문들로 좀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또래로서 이제 친구들이 거진 다 결혼을 했어요. 제가 4일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결혼식에 참석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 책을 읽었더니 정말 뭔가 의미가 남다르더라고요. 마침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10명가량 있는데 그중에 3명 빼고 전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우리 셋만 남았네? 라고 얘기했던 순간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런 걸 제가 스스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셋은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건 선택일까? 라고 나름 생각을 하던 차에 이 책을 읽어서 더 의미 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뉴스들을 보면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비혼과 저출생 이야기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정작 TV나 OTT에는 온통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넘쳐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기현상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작가님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0: 저는 많은 사람이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거는 꼭 연인이나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특히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주는 도파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런 즐거움과 재미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일상에서 원하지만 그걸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하기에는 요즘 되게

0: 피곤하다.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약간 두렵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이게 점점 일상에서 내가 누구를,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를 확신하기 힘들어지는 사회 속에서 그럼에도 놓지 못하는 어떤 좋은 관계에 대한 네. 갈망 같은 그쵸? 것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이 포착하고 있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이번 책을 위해서 90년대생 남녀 9명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사회복지사, 변호사, 프리랜서, 구직자까지 서로 다른 나이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었을까요?
0: 이게 아주 뚜렷한 기준이 먼저 있지 않았다는 게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둘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뚜렷이 뭐가 궁금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먼저 정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걸 묻고 이들의 삶에 뭐가 중요한지로부터 다시 출발을 하고 싶어서 기준을 먼저 뚜렷하게 정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결혼 정년기에 있으면서 비혼이 아니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혼을 원하는 이유가 되게 궁금했기 때문에 어쨌든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아무리 의지가 있어서 인터뷰에 응했다고 한들 연애와 결혼이라는 것은 뭐랄까 조금 내밀한 속사정까지 다 알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뷰가 조금 더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존재했을까요?
0: 네. 인터뷰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게 인터뷰이들마다 저랑 관계가 다르잖아요. 네. 어떤 인터뷰이는 친구이기도 하고 되게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고 어떤 인터뷰이는 한 달이 건너서 소개를 받은 분들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제일 어려웠던 거는 그래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는 없고 던지기는 해야겠고 하지만 이 사람이 불쾌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편하신지 불편하신지 살피고 대답을 안 해주셔도 괜찮다라고 항상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게 가장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1: 네. 책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왜? 라고 묻는 것조차 이상하고 불편하게까지 느껴진다면 거기에는 꽤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결혼을 왜 안 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은 종종 당연하게 들리는데 결혼을 왜 하냐라고 물으면 조금 다르게 들려요.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0: 저는 이 결혼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약간 을에 따라가는 그 주기가 있잖아요. 생애 주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당연한 특히 가장 어떤 결정적인 순간인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사실 은퇴와 노후밖에 없고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스스로 선택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렇게 그런 식으로만 진행되지 않는 삶들이 이미 많아졌음에도 그래서 저는 그게 여전히 당연한 생애 기획의 일부라서 그게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미 이게 당연할까라는 화두가 던져진 지는 몇 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변화에 가는 중에 있고요. 책의 구성이 조금 독특하게 쓰여 있어요. 1부, 2부, 3부 뭐 이런 진행이 아니라 약간의 유희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인데 작가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0: 아, 네. 이게 원래 1, 2, 3부라고 보통 써왔었는데 제가 조금의 형식에다가 실험 같은 거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하나, 둘, 셋으로 하면 이 책에 등장하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하나의 경로로서의 결혼과 그걸 이루는 두 사람의 관계라는 거를 하나랑 둘로 일단 연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하나와 둘 바깥에 무언가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 가능한 이야기들을 셋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을 하면 이 내용과 목차의 형식을 되게 일치시킬 수 있겠다. 그런

0: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특이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1: 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만을 향하는 문. 네, 말하자면 1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실제로 어떤 언어를 쓰는지 분석해 주셨어요.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조금 공감 갔던 부분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안정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라고들 생각해 왔는데 지금 세대 청년들이 말하는 안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나요?
0: 제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네 가지 정도의 차원이 있는 것 같다.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관계적인 안정이 일단 있고, 그래서 이 관계적 안정은 뭐 이 관계 자체가 오래 갈 수 있느냐, 심리적 안정은 내가 안정감을 느끼느냐, 그리고 경제적 안정은 뭐 소득이나 자산 같은 측면인데, 요거를 다 지금 한국에서 아우를 수 있게 해주는 게 결혼을 통해서 취득되는 제도적 안정이다라는 요렇게 네 가지가 제가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정리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통해서 도달한 지점은 뭔가 이 안정이라는 게 되게 좋은 무언가보다도 너무 추락하지 않기 위한 최저선 혹은 어떤 방어선 같은 데에 가깝다. 지금 사회가 너무 불안정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 같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결혼해서 자리를 잡는다 이런 말을 꺼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정과도 연결되는 말입니다. 책에는 그리고 어른, 1인분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자기 일을 하고 충분한 생활을 꾸려나가면서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 결혼을 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느끼는 것은 왜일까요?
0: 사실 어른과 1인분이라는 표현은 되게 되게 저의 개인적인 고민에서부터 나온 것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지금 글을 쓰면서 프리랜서로 지내고 있는데 정말 어른이 된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어른이 된 기분이 안 들고 제가 제 몫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되게 강해지는 순간이 주변 친구들이 청첩장 모임에 초대를 한다거나 결혼식에 간다거나 그랬을 때 그게 좀 유독 강해지더라고요. 나는 왜 자꾸 내가 못하다고 느낄까, 저 상태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인터뷰 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진짜 원래 가족으로부터의 진짜 독립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좀 더 모양과 방향으로 나의 가족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걸 자율성과 독립성의 언어로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이 독립적인 성인이나 어른의 모습을 생각하면 결혼을 해서 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사실은 생애기획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정말 나가 내가 주체가 되는 어떤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부여하고 계셨던 게 저는 그 지점도 조금 흥미롭고 새로운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1: 네. 한편 혼인신고가 주는 안정감을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요즘은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생략하는 경우도 많은데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안정감을 보장해 주는 걸까요?
0: 저도 인터뷰할 때 요즘 혼인신고 바로 안 하는 분들 많다고 들어서 왜 그러는 건지 여쭤봤는데 대출과 관련된 문제가 되게 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혼인신고를 했을 때 뭐 재산이 합쳐지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사실은 이 경제적으로 묶이고 사실 신혼부부로서 어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이자는 뭐 줄어든다든가 그런 어떤 사실 경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지만 가장 많이 언급됐던 건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되게 큰 확신. 거기에는 헤어질 때 절차가 굉장히 힘들다. 사실 이혼숙녀 캠프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 헤어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느끼게 해주는 코너까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이별의 고통이 훨씬 더 가중되고 사실 어떤 어려운

0: 순간에 나를 버리고 이 사람이 떠나면 그냥 연인이나 친구일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 네.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 안전선 같은 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의미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 네.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이라는 주제에 완전히 집중을 해서 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요소들, 뭐 예를 들면 출산이라던가 뭐 자식 뭐 이외에 여러 뭐 고부 갈등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시키신 것 같고 오직 결혼에만 집중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삭제의 과정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일단은 이게 인터뷰이들 자체가 최대가 결혼을 한 지 한 뭐 6개월 정도 되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1년이 안 된 분들이셨어서 좀 길게 이어지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애초에 약간 그 제가 보고자 했던 시야 바깥에 있는 것이기도 했어요. 네. 무엇보다 그거는 제가 다룰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긴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 결혼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0: 네, 아예 해본 적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예 빼고 이 청년들이 지금 삶에서 결혼이라는 것에 투영하는 꿈 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불안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뺐는데 네. 그중에서도 아직 그 상상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아이 계획에 네. 대한 이야기는 또 되게 길게 나눠주시기도 네. 했는데 그것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불안이나 즐거움이나 기대감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1: 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사랑과 안정을 쓰신 안희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책 속 문장들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회사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1: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안희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의 이번 에세이 중에서 저와 작가님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하나씩 골라서 함께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골라온 부분입니다.

0: 인터뷰 제안을 거절당한 두 사례를 나는 계속 떠올리게 된다. 친구에게 연결을 부탁해서 이혼한 95년생 여성 한 사람과 결혼 상대를 열심히 찾고 있는 91년생 여성 한 사람을 섭외하고자 했으나 차례대로 거절당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불편할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안 풀리는 상황이라 현타 올 것 같다.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전달받은 것이며 얼굴 표정을 본 것도 아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들의 불평과 현타에는 결혼의 실패로서 이혼과 미혼이 불러올 변명들이 채울 대화에 대한 예감이 담겨 있었다. 혜일과 건우가 해야 하는 변명과 인터뷰를 거절한 두 여정이 해야 하는 변명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의 변명이 특정한 집단이나 서사 형식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의 변명은 자신의 가치 자체까지도 포함했고 그 변명을 듣는 건 상대보다도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나의 추정치일 뿐이지만 아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지금쯤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것이다. 네, 제가 골라온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요, 뭔가 작가님의 뭔가 마음가짐이 묻어나 있는 글이라고 느껴졌어요. 어떤 태도로 일관돼야 하는지 그 겸손함을 조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사라 한들 또 예를 들어서 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한들 이 만드는 사람의 시선이 마음가짐이 배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느껴져서 살짝 감동적인 부분이어서 골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쓰셨을 때 혹시 기억이 있으실까요?
1: 되게 의아한 장면들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이라는 키워드가 우리에게 엄청 익숙하고 사실은 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 걸 이렇게 기뻐하거나 혹은 완전히 꺼려하거나 이런 반응들을 보일까?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쓴 챕터였는데 사실은 요 방금 골라주신 부분이 되게 글 이 책 전체에서 제가 직접 좀 더 등장하는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 마음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좀 더 등장하는 부분인데 좀 추정하는 건 명백히 추정이라고 잘 밝혀두는 것.
0: 네.
1: 그래서 내가 해석한 게 다 사실이나 그런 게 아니고
0: 네.
1: 독자가 읽으면서 스스로 좀 더 좀 이 저자와 대결하면서 읽거나 그럴 수 있도록 저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0: 네.
1: 그런 의도로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골라오신 부분을 낭독해 주시겠어요?
1: 네, 저는 조금 짧은 걸 골라왔는데요. 최저선은 생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람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복잡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포함한다. 이는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면서도 그걸 견디고 남을 만큼 소중하고 사소하며 빛나는 새 일상과 세계를 구성하는 보람찬 일, 무엇보다도 재밌는 일일 테다. 라는 문장을 골라왔습니다.
0: 이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1: 책을 통해서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돌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국에서 되게 농담처럼 등장하기도 하고 진지하게도 등장하는 게 뭐 결혼을 할 때 흔히 뭔가 남자가 할 법한 그런 제일 익숙한 말 중에 하나로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식의 단어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한국에서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를 나눌 때 연애는 그냥 즐겁고 좋으면 되지만 결혼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여기에 어떤 그 책임과 쾌락이라는 이분법이 네. 등장하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는 네.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느꼈는데 사실 지금 한국 사회가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돌봄의 순간들에서 되게 달라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어떤 나의 역량, 내가 몰랐던 이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되기도 하는 전 되게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누군가를 책임지는 동시에 즐거울 수 있는 일이 돌봄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최저선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네, 골라서 좀 네. 강조를 하고 특히 그게 찬란한 이야기일 수 있다. 네. 돌봄이라는 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0: 네. 어쩌면 이 제목에서 등장하는 사랑과 그리고 안정 그 다음에 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네요. 돌봄이라는 단어가. 이번에는 책의 둘만의 터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마주하는 고정관념과 현실적인 장벽을 다루셨는데요.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결혼 상대를 찾을 때는 여전히 남성의 경제력 또 여성의 외모와 나이를 중요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런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막상 자신의 결혼 문제에서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1: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던 통계가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 사이에 차이가 꽤 커지고 있는데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전제를 해놓고 보면은 서로에게 되게 전형적인 역할을 바라고 있다는 그게 조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말씀하신 그 질문을 되게 갖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전 이게 결혼이라는 제도의 힘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그냥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연애를 할 때도 어떤 소위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건 되게 배역에 가까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도 개인보다는 어떤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에 네.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그 자리의 자격 요건이라는 것 어떤 설정이라는 게 깔려있는 것이 있고 사실은 한국 사회가 모든 어떤 정책이 어느 뭐 정당이나 이런 걸 다 막론하고 가족을 중심에 두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이 혼인율을 높이고 출생률을 높이고 이런 것들에 기대어서 사실은 사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촉진하는 지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익숙한 기준들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계속 원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0: 맞아요. 네.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수렴되는 듯한 인상을 가지기도 하고 네 그럽니다. 그런데 또 이런 흥미로운 말씀도 해주셨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가족이 우선시되면서 친구나 동료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작가님께서는 결혼 이후 가족 밖의 관계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신다고요?
1: 네, 일단 이건 제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고요. 각각의 친구들이랑 지낼 때 그 느낄 수 있는 다른 즐거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고 인터뷰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그 원래 결혼 생각이 없을 때 우리 그냥 같이 이렇게 계속 영원히 가까이 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랬던 친구들과 경험했던 어떤 가까운 관계, 네. 즐거움 혹은 그 안에서의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민 같은 것들을 이어나가고 싶어 하기도 했고 인터뷰이들 중에서도 네. 그리고 본인의 아내분이 먼저 나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내가 혼자서 다 해줄 수 없고 이 역할을 그랬을

0: 때 너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이런 거더잘 맞는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와라.
1: 네.
0: 그러면 되지 않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긴 것들을 들으면서
1: 네.
0: 아, 이 역할이라는 게 어떤 연인, 친구, 가족, 뭐 부부 이런 걸 넘어서 사실은 훨씬 더 작은 역할들이 있겠구나. 뭐 하면서 좋은 친구,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친구랑 영화 볼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별일 없이 놀수 있는 친구랑 또막 운동을 하러 다닐 수도 있는 거고.
1: 네.
0: 네, 그렇게 좀 가족 밖의 관계들이 있어야 실은 그 가족 자체도 더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1: 네.
0: 그런 이야기들을 인터뷰이 분들 말을 듣기도 하면서 네, 더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사랑과 안정을 쓴 안희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라디오 북클럽 청취자분들을 위해 책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0: 아, 저는 조은주 교수님의 가족과 통치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두께가 조금 있고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지만
1: 네.
0: 저는 이 책이 한국의 근대화, 이 일제강점기 이후 특히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어떤 규범들, 어떤 법 제도들, 그리고 어떤 가치관들 위에서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나
1: 네.
0: 이런 거를 엄청 촘촘히 파고드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1: 굉장히 많은 화두를 던져줄 것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 특히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0: 저는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되게 이 한국 사회에 당연히 잘 맞는 삶의 방식이 잘 맞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왜이 사회는 이렇게 좀 살기가 힘들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께 요 책은 사실 엄청 디테일한 자료들, 하나하나를 정말 가지고 보면서 사실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걸 언제 다 조사하셨지? 평생 이런 거한 권이라도 쓰면 난더 삶에 바랄 게 없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좀그한 권만 읽고서도 다 책을 한 권을 끝내기 전에 이미 저자를 존경하게 됐던 그런 책이었어요. 예.
1: 맞습니다. 이런 책이 끌릴 때가 있어요.
0: 네.
1: 정말 내용을 내 머릿속에 심어주는 듯한 그런 책들이 고파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희재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은 조은주 작가의 가족과 통치였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0: 책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1: 네.
0: 주신 질문들 들으면서 저도 다시 내가 왜 이걸 했나, 그리고 어떤 점에서 이런 고민들을 또좀더 발전시킬 수 있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될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네, 그럼 안희재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당신과 읽고 싶은 단한 권의 책.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일주일에 한권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 GPT.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강윤정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강윤정입니다.
1: 네, 올해 노벨 문학상 발표가 열흘 앞으로
2: 네,
1: 다가왔어요.
2: 벌써.
1: 네, 10월 8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직접 시상식에 다녀오신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2: 네.
1: 노벨 문학상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2: 네, 너무 그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에서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고 사실 출판

0: 시민으로 20년 살면은 매년 그 노벨 문학상이 좀 남다르긴 한데 특히 이제 재작년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 보니까 더 기억에 남고 또 올해는 어떤 분이 받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네. 아마 듣고 계시는 라디오 청취자분들도 노벨 문학상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에는 사탄 탱고였죠.
0: 네. 그래서 올해는 또 왠지 좀 영미권의 여성 작가님이 받으시려나 이런 추측도 좀 해보게 되고요. 또 어떤 분이 받건 서점에는 좀 활기가 생기니까 네. 기다리고 있어요.
1: 맞습니다. 영화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탄 탱고라는 작품이 주목이 되면서 그 영화가
0: 재개봉되고
1: 네, 재개봉되는데 또 상영 시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부산영화제 쪽에서도 이 상영 시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0: 네,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1: 그렇죠. 네. 네, 매주 한 권씩 테마가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죠. 책 GPT. 오늘 강윤정 편집자님께서 추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0: 네, 오늘 많은 독자분들이 사랑하시는 한국의 SF 작가 김초엽 작가님의 세 번째 소설집이고요. 제목은 양면의 조개 껍데기입니다.
1: 양면의 조개 껍데기.
0: 네, 워낙에 많은 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작가님인데 아마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대표작 첫 번째 소설집으로 많이 아실 것 같고 뭐 지구 끝의 온실이나 파견자들 이런 장편소설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소설집에는 총 7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긴 어렵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작품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 작품이 수부단이의 여름휴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수부단이는 이제 캐릭터 이름인데 인간화 시술을 받은 안드로이드예요. 근데 이 인간처럼 보이는 수부단이가 인공피부를 만드는 주인공 나를 찾아와서 나는 다시 기계가 되고 싶다. 기계 피부로 이식해달라라고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이 기계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된 기계였던 수부단이가 왜 다시 기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가를 다루는 내용이고 그게 이제 내 피부가 기계 피부가 되어서 녹슬어서 부식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조금 특이한 내용의 소설이에요. 그 역시 좀 김초엽 작가님이 이제 어떤 비틀기를 워낙 잘하는 분이어서 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표제작 양면의 조개 껍데기는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을 수 있다면이라는 설정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름을 각각 라임과 레몬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 라임과 레몬은 한 몸에 있지만 다른 자아이거든요. 근데 이 두 자아가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자간의 연애인데 밖에서 봤을 때는 두 사람인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것도 설정이 독특한 소설입니다. 이렇게 김초엽 작가님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뭐 노화라든가 죽음, 뭐 사랑 이런 테마를 기술 문명이랑 잘 엮어서 쓰시는 그쵸. 것으로 워낙 또 정평이 나 있고 그게 좀 보편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SF지만 뭔가 현실에 발이 닿아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0: 네. 그래서 꼭 과학기술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1: 맞습니다. 이 책에서 함께 읽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요?
0: 네, 좋은 대목이 많은데 제가 그 표제작 라임과 레몬으로 나뉜 자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네. 부분을 살짝 읽어볼게요. 처음으로 온전히 개방한 내 자아 안쪽으로 레몬의 세계가 파고든다. 그 세계는 잔잔한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반짝이는 것들도 있다. 나는 그 세계의 슬프고 반짝이는 것들이 나에게로 건너오기를 기다린다. 오렌지색 리본 생물체가 레몬을 휙 스쳐 지나간다. 레몬은 리본 생물체를 따라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돈다. 그 동그란 움직임을 따라 나는 흘러들어오는 레몬의 감정 위에 나의 감각을 포갠다. 또다시 아래로 검푸른 물의 세계가 우리를 압도한다. 광활한 공간 속에서 오직 우리만이 바다를 마주하고 있다. 나는 이 거대한 외로움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었다. 하지만 레몬은 진작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외로운 세계가 그렇기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네, 여기까지 나의 다른 자아를 이해하게 되는 대목을 읽어보았습니다.
1: 그렇군요. 그 다른 존재가 얼마나

0: 외롭고 자유로웠는지.
1: 외롭고 자유로웠는지.
0: 네.
1: 왜 조개껍데기일까요?
0: 이 제목은 사실 작가님도 그냥 불쑥 떠올라서 붙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양면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 안쪽과 바깥쪽에 그 이미지가 좋아서 붙이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라임과 레몬의 이야기.
0: 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두 개의 네. 자.
1: 네. 강윤정 편집자님과 함께한 책 GPT.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김초엽 작가의 양면의 조개껍데기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고아성의 에필로그. 올해는 느리게 간다. 체감상 연말이 다가와야 할 것 같은데 불현듯 새벽 5시에 일어나 성실히 하루를 보내고 끝나야 마땅하다고 느껴질 무렵에 해가 지지도 않은 어리둥절함. 그 이유는 올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다. 영화 파반느 공개를 시작으로 각종 홍보활동과 연달아 개봉한 극장의 시간들, 생애 첫 연극 반야삼촌과 드라마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영화 예토 촬영과 뜻밖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땡큐브 도시여자 대피소, 그리고 언제나 함께했던 라디오 북클럽까지 배우로서 할 수 있는 분야를 다 해본 듯하다. 어설프지만 혼자서

0: 또 나름 용감하게 헤쳐나아가는 뿌듯함도 있다. 세상을 새롭게 배워나가기도 한다. 이제 한 호흡을 쉴 때가 됐다 싶을 때 영국 런던 출장이 생겨서 일정을 늘리고 여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올해 반년을 바쁘게 보낸 나에게 내리는 보상처럼. 근데 웬걸, 나는 바쁘게 일을 하는 탄성에 이끌려 세상에서 가장 빽빽한 여행을 하고야 말았다. 런던과 에딘버러, 글라스고우, 그리고 스카이섬까지 모두 수행하고야 말겠다는 심보로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자기 효능감이 주는 쾌감에 중독된 것만 같았다. 그 복잡한 런던 시내 도로에서 오른쪽 운전까지 마스터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나는 장렬히 전사하였다. 여행은 재충전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 바쁜 일로도 생기지 않았던 번아웃이 스스로 짠 여행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여행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런던 시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운전하지 마십시오. 아, 그리고 저처럼 스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르프 파크라는 놀이공원을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30km per hour로 2.3초 만에 도달하는 시작 지점 기록이 세계 1등인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오늘의 에필로그 들려드렸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5분 새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아성이었습니다.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무코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론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오후 4시에서 5시쯤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524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10시쯤 시작돼 밤 11시쯤 해소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 7시 기준 서울까지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부산 4시간 40분, 목포 4시간 10분, 강릉 2시간 40분입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병력을 투입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 사령부와 합동으로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위한 이동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작전 환경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0: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온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규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준의 새로운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새 기준은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없앨 것이고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매할 때 수천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7일 계획 평화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너무 크게 패하고 있어서 해협을 즉시 개방하는 합의를 맺고 싶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이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이란의 제안을 서둘러 수용할 필요가 없고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유지한 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탑재한 햅틱, 즉 진동 반응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57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조 7천억 원의 배상을 하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햅틱 기술 전문기업 텍시언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지난 2021년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8 시리즈 이후 적용한 햅틱 기술이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는 게 배심원단 판단입니다. 애플 측은 텍션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재판 과정 시험을 통해서도 확인됐다며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와 제주엔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남부 5에서 10mm, 제주 5에서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7도 등 25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7.7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9월 27일, 오늘은 세계 관광의 날인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인구를 충전하는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인공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역동적인 추진력을 갖춘 관광 벤처 기업들이죠.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세계를 사로잡는 글로벌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가 앞장서서 힘차게 뛰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MBC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셨을까요? 아마 이런 분들 꽤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테마 시사 시간에는 이 혼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기능식품.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9: 층은 달라도
10: 층은 달라도
9: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1: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4: 김나입니다.
1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4: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0: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 시사.
3: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꽂이배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그리고 방송인 MC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네,
3: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죠?
6: 네.
3: 네. 오늘은 보통 추석 하면은 뭐 가족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는 정반대로 혼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지금 2025년 기준으로 824만 명. 상당히 많은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혼자 살기가 편한 시대여서 이런 것이냐? 우리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5: 지금까지 지나치게 같이 산 거죠. 지나치게 뭔가 이제
3: 처음부터 도발적이야. 네. 그러니까
5: 그거를 너무 기본값으로 여기니까 1인 가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늘어난다는 현상이 조금 신기해 보이고, 지금은 이제 뭐 4인 가족이 1인 가족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는 세팅 자체가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과 사회가 이제 1인 가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 혼자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네. 사실상 지금까지 혼자 사는 사람에게 너 외로울 것이다, 너 나중에 뭐 어떡할라 그러느냐, 뭐 혼자 살면 불편한 거 많다, 그런 이야기로 내가 결혼할까, 뭐 함께 살까, 혹은 뭐 출산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대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런 불편함을 거의 주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3: 네.
5: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혼자 살았던 저기 고시원 옥탑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일기를 보면 하루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막 이런 어떤 굉장히 염세적인 글들이 많았는데, 지금 결혼한 지 19년 차가 되니까 문득 그때가 그립고.
3: 지금 가족이 듣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5: 네.
3: 부인께서 뭐라고 하실까?
5: 제 아내도 우리가 제주도 살다가 육지로 넘어올 때 어떤 일 때문에 15개월 동안 혼자 제주도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합류를 했는데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즐거웠던 순간이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근데 우리 사회에서 혼밥, 혼술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꽤 오래됐죠?
6: 그닥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시간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과정을 다 이제 몸으로 겪었는데 제 기억에 한 10년

0: 전만 해도 제가 어디 가서 혼자 밥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좀 눈치 보였어요.
1: 아, 그런 거요?
0: 네. 혼자 앉아서 밥 먹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생경했고,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남들 밥 먹는 시간에 밥 안 먹는 게 버릇이 됐어요. 왜냐면 식당에 혼자 가서 밥 먹는 게 자리를 차지하니까 민폐처럼 느껴졌었거든요.
1: 네네네네.
0: 그래서 나 혼자 테이블 차지하면은 이 가게에는 여러 손님 받을 수 있는데 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손님의 수가 적어지면 안 되니까 남들 다 밥 먹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저녁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밥 먹는 게 저는 오랫동안의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한 10년 전부터. 그러다가 이제 급격하게 변화한 게 코로나 때였죠, 사실.
1: 아, 코로나 때라고 봐야 되나요?
0: 네. 혼자 하는 문화가. 왜냐면 그때 이제 여럿이 모이는 상황 자체가 사실 예, 불법이었고 네.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혼자 생활하는 모습이 좀 익숙해졌죠, 사회적으로도.
1: 네. 그래요?
2: 저는 약간 좀 제가 본 거랑 좀 다른데 네.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저는 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혼밥이라는 단어가 2010년경에 뭔가 좀 이렇게 개념이 형성될 네. 때 옛날에 나는 그냥 혼자 밥 먹었는데 그걸 혼밥이라는 개념으로 스스로를 분석하지 않았는데 네. 언젠가부터 뭔가 야, 저 사람 혼자 밥 먹더라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네. 그다음 나온 말이 너 혼밥 어디까지 해봤어? 뭐 삼겹살 먹어봤어? 그렇게 나올 때
0: 이상하다. 레벨이 있습니다. 그 레벨. 네.
2: 혼자 밥 먹는 게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 처럼 현대 사회에서 보여지나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1: 혼자 살기가 편해져서 이런 걸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이거를 이제 그 개인의 취향의 문제라든가 또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든가 또는 비혼주의가 득세한다든가 이런 관점으로 그동안 봤었는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수영 교수는 필연적 혼자의 시대라는 책을 통해서 이것은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구조의 전환이다. 아까 그 모두에서 2025년 기준으로 824만이라고 했는데 가구가 지금은 1000만이 넘었다 그래요. 전체 가구 수의 약 42%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요. 혼자 사는 가구가 1인 가구가 이거는 전체 가구 수에서 거의 반에 육박하는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뭐 취향의 개개인들의 취향의 문제를 이미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구조의 전환이다. 그래서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이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돼. 거기서 벌어지는 다양한 어떤 문화의 전환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저는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직접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 대신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접점이 많이 넓어졌고 이제 SNS가 좀 더 활발해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커뮤니티들이 생겨났거든요. 저는 그것도 큰 변화의 원인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1: 출병 비대면.
0: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 사람들을 만나서 공동체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만족감을 원한다 그러면 이 온라인상의 모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느껴볼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직접 물리적 대면을 하지 않아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떤 일상생활의 평범한 관계적 갈등이 좀 더 크게 불쾌하게 느껴지겠죠.
0: 네.
2: 내가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어떤 온라인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느끼는데 오프라인에서 그런 어떤 일상적인 관계를 경험했을 때 상대적으로 뭐야 이거 내가 꼭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더 받아들이게 되니까
0: 네.
2: 관계를 좀 단절하고 좀 더 이제 사이버 세상에 몰입을 하게 되는
0: 네.
2: 그런 흐름이
1: 근데 우리가 보통 1인 가구 얘기를 보통 청년층의 중심을 맞춰갖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1인 가구에서 지금 연령대별로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이걸 봐야 1인 가구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뭐냐? 이걸 좀 사실은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2: 그 청년이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1: 네.
2: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혹은 늦게 하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노인 세대가 엄청나게 많아졌었죠.
1: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네. 늘어나면서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별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2: 맞습니다.
1: 있고 그다음에 또 가족의 해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만 모든 걸 맞춰가지고 1인 가구를 분석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런 점에서도.
3: 그 중장년층의 1인 가구들은 대체로 고학력 그다음에 수익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청년

0: 세대는 이제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색 단계에서 혼자 비용을 축소시키고 그 간소화하게 해서 또 공부를 하거나 노동을 하는데 최적화된 공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노동의 열화라 그러는데요. 이승현 씨가 쓴 손절사회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노동 조건이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라진 노동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뭐 관여하고 관계하는 속에서는 하기 힘든 거예요. 아까 MC 장원이 얘기했듯이 이제는 24시간 누군가하고 연결되는 시대고 근무 시간이 딱 정해 뭐 96가 아니라 그냥 밤에도 일을 할 수 있고 새벽에도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개인적인 자기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24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간섭하고 누구와 같이 있는 것들이 걸출장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 조건의 변화가 저는 가장 근본적인 청년 세대의 1인 가구가 많아진 것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비혼족도 있고 뭐 이런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취향의 문제도 끼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는 아까 제가 그래서 뭐 사별이라든지 가족개체 이거는 비자발적 1인 가구고
2: 네.
1: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의 1인 가구는 자발적 1인 가구. 그죠?
2: 네.
1: 이렇게 한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이제 논의의 왜곡이 없다. 요즘은 이제 먼저 분명히 밝히고 그럼 지금부터는 자발적 1인 가구.
2: 네.
1: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그러니까 혼자인 게 편하고
2: 네.
1: 혼자인 게 좋고 이렇다.
2: 네.
1: 이른바 화려한 싱글의 삶.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해도 되는 겁니까?
3: 다시 태어난다면.
4: 오늘 위험한 말을 많이 하시네. 네.
5: 이 방송을 그 배우자분께서 안 들으시나 봐요.
3: 네, 뭐 들어도 뭐.
1: 네.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면.
3: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비혼이란 단어 쓸 때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사회적인 결함을 좀 은폐하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발적 1인 가구가 그분이 처음으로 혼자 살던 그 시점부터는 아니었을 것이다.
1: 그런데 사실 자발적 1인 가구도 어폐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결혼을 안 해서인 경우인데 안 하는 경우가 많으냐 못 하는 경우가 많으냐. 그죠? 못하는 경우라면 이건 자발적 1인 가구라고 보기도 사실 힘든.
3: 근데 안 한다라는 것도 사실상 어떤 상황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자발적 1인 가구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네, 따지고 그 들어가다 보면.
0: 그 심리학책 중에 그 마야 스트로이가 쓴 강한 여자의 낭만적 딜레마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간 커리어 우먼이라고도 얘기하고 알파 맘 결혼한 분이니까 제외하고 하여튼 굉장히 사회적 성취가 높은 여성들이 학력도 높고 그 수익도 고수익이고 이런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이제 그런 낭만적 딜레마에 빠지기 싫으니까 결혼하지 않겠어.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성 고소득 또는 고학력 그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 들도 책에 나오더라고요.
1: 그런데 네. 오늘 우리의 테마인 혼자를 고립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 한마디 덧붙이면은 그 혼자 1인 가구들이 처해 있는 심리적 현상들을 보면 외로움, 고립, 그다음에 외로움 우울군, 그다음에 고립 우울군. 네 개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전부 외로움과 고립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가 개인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하고 실제 사회적 관계하고 간극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나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취향을 나누고 싶고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실제로 사람 만나보면은 싸움질이나 하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가 원하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그 자발적 외로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고립이 결핍이 아니라 관계적 결핍에 스스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외로움 다음 단계인 고립 단계까지 오는 거고 고립을 넘어서서 고립 우울군까지 온다는 거. 그게 이제 1인 가구들이 맞닥뜨린 그럼, 심리적 현상이라고
1: 그럼 그건 화려한 싱글의 삶은 아닌데.
3: 그다음 이제 고독사가 대기하고 있죠. 일본은 이미 다 그거를 경험을 하고 있고 고독사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일본 단어로서 표현을 하거든요. 최근에야 그것이 이제 조용한 침묵의 뭐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되게 신기한 일로 바라보는데 그 고독사 이전에 고립이 있었고 고립 이전에 혼자의 삶에 적응하고 있는 어떤 개인의 모습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뭔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관계의 질이 굉장히 안 좋다. 굉장히 관계의 질이 투박하기 때문에.
1: 단순화하면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혼자에서 오는 고독이 차라리 더 견디기 낫다. 이거잖아요.
5: 그렇죠. 자발

0: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살다 보니까 견디기 네. 힘든 상황에 또 놓이게 되는 거죠.
1: 아, 저는 혼자 사는 사람으로서 예, 두 분의 말씀에 제가 이제 반기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2: 어, 네, 좋아요, 좋아요. 네.
1: 현대인이 선택한 자발적 고독 상태거든요. 고독하고 싶지만 고립되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저는 좀 결이 안 맞다고
2: 원래 생각이 들어요. 고독과 외로움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1: 네. 그렇죠.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이에요. 고립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예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냐면 혼자 책 읽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행복한데 카페에 나가서 읽으시거든요. 사람이 많은 데서.
2: 네네네.
1: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좋지만 어떤 식으로든 간접적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2: 멋있어 보여서 이런 건 아니고.
1: 그것도 있죠. 나 스스로 내 자아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딱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책 읽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스스로 만족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모습이 멋있는 거죠. 그 고독감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2: 그럼 화려한 싱글의 삶이네요.
1: 네네. 그런데 완전히 사회와 단절되는 건 원치 않죠. 그래서 카페에 나가서 책을 읽고 내가 읽는 책을 SNS에 찍어서 올리고 내가 읽은 책의 리뷰를 SNS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립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와 링크드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고독은 또 느끼고 싶은 것이죠. 고독은 달지만 고립은 예, 쓴맛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3: 지금 이미 약간 고립된 네. 현상으로
1: 아,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3: 마음이 허한 느낌이 나요.
1: 허는 하죠. 네. 허한 느낌은 있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허합니다. 아니 같이 산다고 허한 느낌이 안
2: 그러니까
1: 느껴집니까?
2: 목소리 톤이 올라갈까?
0: 시장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네. 식생활은 어떻습니까?
1: 들어오십시오. 예.
0: 평상시 제가 음식을
1: 고독인 대표로 싸우겠습니다.
0: 혼자 사시니까 네. 혼자 주로 음식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마다 누군가 연락해서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을 하십니까?
1: 아니, 거의 대부분 혼자 먹죠. 근데 아, 혼자 상황이 먹어요. 되면 여럿이 먹기도 하고요.
0: 근데 네. 혼자 먹는 그 식단이 네. 그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때 먹는 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더 럭셔리하거나 더 풍족하다고 풍부합니까? 아니면 네. 간단식을 주로 합니까?
1: 아, 당연히 간단식을 먹죠. 이제 못 먹고 산다로 공격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0: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 혼자 먹으면 네. 단촐해지죠.
0: 맞아요. 네.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정크푸드를 주로 먹고 패스트푸드 이런 걸 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준이 더 높고 그러니까 굉장히 럭셔리하고 뭔가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먹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그게 그 왜 그런 정크푸드를 먹고 이렇게 그 배달 음식을 먹냐면 빨리 먹는 거를 간소화하고 남는 시간을 다시 노동하기 위해서 다시 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게 편리해서 배달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쫓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그런 얘기도 이제 책 속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리고 혼자 살다 보면 저도 이제 대학 때 자취생활 뭐 하숙생활 이런 해봤는데 혼자 살다 보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기회가 없어요. 주로 과일 같은 거 먹을 기회가 없어요. 집에 있으면 어머니나 누가 뭐
2: 특히 지금, 예 그런 채소 먹을 기회
0: 그러니까 채소 네. 과일 이런 건 이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과 무관한 음식만 계속 먹게 되고 주로 라면을 먹게 되고
2: 인스턴트죠 인스턴트
0: 그 찬혜연대에서 운영하는 느티나무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분이 모처에서 나와서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그 거기 오는 수강생들 대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20대 젊은 청년이 중국산 김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더니 우리가 생각하기 중국산 김치는 뭐 질이 안 좋은 거 별로 맛없는 거 믿을 수 없는 거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산 김치가 그렇게 자기는 인상 깊었던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평상시에 늘 배달음 시켜 먹거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거나 그럴 때는 김치가 제공이 안 됐는데 우연히 분식집에 갔는데 거기서 중국산 김치를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 김치 중국산 김치를 한 입 먹으면서 내가 뭔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맛보다는.
2: 대접은 모르겠는데 네. 네. 저는 그 100% 공감하는 게 그래야 저는 소화가 돼요. 그래서 빵이나 이런 거 먹잖아요.
1: 네.
2: 그러면 늦게 해가지고 저는
0: 김치라고 먹어.
2: 일부러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김치를 한 조각을 꼭 먹어요. 아니면 김치 국물이라도 먹어요. 그래야 뭔가 속이 개운해지고 진정이 돼요. 혹시 네. 이런 거 아닐까요?
0: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식생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아까 뭐 콜레스테롤 음식을 먹는다든가.
1: 결혼하신 이사장님이랑 네. 작가님은 네. 그래서 잘 드십니까?
3: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너무 간단한 거죠.
1: 균형 잡힌 식단을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으십니까? 아니,
3: 저는
2: 오찬우 작가는 직접
3: 제가 집에 요리 담당이고 하기 때문에
2: 직접 하죠.
1: 아, 이러면 제가 네? 할 말 없죠.
3: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1: 혼자 사셔도 근데 해드실 거 아니에요.
3: 너무 그냥. 이 문제의 이제 본질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간단한 좋은 양질의 식사를 가족을 통해서

0: 얻을 수 있는데 가족이 불편한 거죠. 그거보다 그 가족과 그 전에 맺어야 되는 그 관계가 내가 차라리 그냥 김치 안 먹고 살겠다. 이것이 훨씬 더큰 가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영향, 식생활의 문제로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드러나는 거는 이제 분석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이거는 1인 가구를 자발적으로 결심한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뭔가 이것은 되돌릴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 그리고 더 요즘은 보란 듯이 더잘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런 걸로 누군가 깔 보니까 너 혼자 사니까 그런 거 먹는 그러니까 더잘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우리는 왜 어떤 이유가 이들을 혼자 살게끔 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1: 예. 지금 우리 오찬호 작가께서 이렇게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바로 이 문제 한번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5: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테마시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준영 이사장, 오찬호 작가, MC 장군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테마는 혼자입니다. 앞서 일부 말미에 우리 오찬호 작가께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부연 설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6: CNN에서 어떤 대한민국의 MBTI 열풍을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MBTI를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그중에 이제 두 변수가 청년들이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연애와 이런 과정에서 MBTI에 의존하는 경향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MBTI 자체의 어떤 문제 뭐 이런 것으로, 근데 뭐 유행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분석이 가능한데, 어? 연애를 할 때 MBTI를 따진다고? 이것이 이제 어떤 CNN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정말 관계를 다 파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보았던 거죠. 왜 그러냐면 연애를 하다가 성격이 맞지 않을 때, 아, 그러면 어떻게 성격을 맞춰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 혹은 성격이 다르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고 관계 어떤 근육이 생기는데, 한국의 어떤 청년들은 너무 빠르게 안 맞으면 어우 쟤 나랑 안 맞아, 다음부터는 나랑 맞는 사람 만나야 돼, 쟤 MBTI 뭐야.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어떤 갈

0: 등을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주목을 한 적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떤 우리가 자발적인 1인 가구라는 것을 주목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뭐 혼자 살면 뭐 영양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아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극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대화가 너무 수준이 낮은 거죠. 가족끼리 모이면 나 너 이번에 취업 어디 했냐, 막 결혼은 언제 하냐, 친구들끼리 만나면 너 주식 한번 까봐라 그러고 막 결혼하고 아이 놓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성취 성과 비교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이 이제 혼자 사는 것이고 그 혼자 사는 것이 적응이 되다 보면 아 혼자 사는 걸 좀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그러면 소통에 대한 부담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0: 저는 객관적으로 너무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소통을 잘못하면 어찌하나라는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막 부정하려고 하고 그걸 지적을 하면 꼰대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어쩔 분명한 사회적 현상 같네.
1: M장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2: 지금은 좀 그 얘기 안 나오는데 한때 젠지 스테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이 10대 그 겪은 10대들 혹은 그 밑에 이제 이 세대들의 나타나는 특징인데 만나서 물리적으로 만나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나눌 때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을 안 하고 빤히 쳐다본다는 거예요.
1: 저희가 본방에서 며칠 전에 그걸 다뤘어요.
2: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게 만나서 대화할 때 정보 처리 속도가 좀 늦춰지는 거거든요.
1: 왜 그런 거예요?
2: 그 경험이 별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 대부분 학교 생활을 안 했고 집에만 있었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 직접적 물리적으로 대면했을 때 이 나에게 저에 들어온 이 정보를 처리하는데 속도가 좀 걸리는 거예요.
1: 최근에 많이 쓰이는 용어가 손절이에요. 손절.
2: 네.
1: 그죠? 관계의 단절이잖아요.
2: 그렇죠.
1: 의도적인.
2: 네, 의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1: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혼자라고 하는 어떤 삶의 양식이 나타나면서 동반되는 현상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그 전에 절교가 있었겠죠. 관계를 끊어버리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한번 야 내가 그때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막 끊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끊고 싶은데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또 좋은 관계가 되는 그것으로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례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 확실하게 끊었었어야 되는데 네. 못 끊고 있다가 또 내가 이런 대우를 당한다. 이런 어떤 계산을 막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에피소드가 없어도 그럴 것 같은 사람을 이제 차단해버리는 손절이라는 계산서를 내게 되는 거죠.
3: 그러니까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 손절이라는 용어는 우리 경제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냐 맞아요. 뭐 이익이냐에 따라서 뭐 그걸 뭐 계속 이어갈 것인가 손절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였던 건데 이제 지금 청년 세대가 특히 이제 손절 사회의 저자인 이승현 박사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포획됐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국면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어떤 논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만연했고 특히 청년 세대가 신자유주의에 포획된 결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관계마저도 이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관점에서 끊고 메꿀을 한다. 그래서 손절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다라고 정리하고 있죠. 네.
1: 그게 이전의 관계 단절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3: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전에는 뭐 싸움을 했다든지 갈등을 겪었다든지 뭐 뭔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친구 관계 끊거나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또 내 정서에 부합하냐 안 하느냐 굉장히 이런 때 이해관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1: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 누구 아, 쟤 밥맛이야. 나 너하고 안 놀아. 이런 거 많이 있었죠.
2: 그러니까. 있었는데 예, 과거에 이제 온라인 시대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 경계가 사실 좁았거든요. 그 안에서 사실 이 사람과 손절을 해버리면 사실 이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1: 네.
2: 이게 안 보는 게 너무 불편한 상황이에요. 사실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저는 이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경계가 이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만나면서 경계가 넓어진 거죠.
1: 그게 중요한 말인 게.
2: 그래서 전 그냥 그 사이에 인구 밀도가 적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대면 사회에서는 손절을 하고 싶어도 손절이 안 되잖아요.
2: 안 되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손절합니까?
1: 그러니까 봐야 되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0: 대면 사회에서는 차단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1: 안 볼 수 있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네. 너무 쉬워져 버린
1: 쉬워진 거죠. 예.
0: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그죠? 카톡 같은 것도 차단 한 번만 누르면 네네. 되는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긴 네. 하네요.
1: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실제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경계가 넓어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인구 밀도가 듬성듬성해진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0: 근데 그럼 이런 손절 남발 사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건강한 사회입니까?
2: 아니 그 개인에게 집중을 해보면 개인이 상처를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를 최소화해서 오랫동안 버티고 관계로부터 상처를 내가 살아가는 데 지장을 안 주도록 하는 그 개인이 생존을 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네. 선택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람의 일이라는 게 선택이라는 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쭉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꺾었다가 뒤로 후진했다가 졸로 튀었다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뭔가 대처하기가 힘들고 대비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런 손절을 너무 많이 하게 될 때는 개인에게도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뭔가 어떤 우연이라는 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이 있는데 미리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네. 그래서 종합해보면 사회적으로는 뭔가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결로 가게 되는 거죠.
0: 어떤 학자가 면역사회를 넘어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건 면역 시스템이거든요.
1: 네.
0: 그죠? 나의 삶과 나의 일상에 다른 어떤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기 보호막.
1: 그렇죠.
0: 그 보호막 형태가 결국 손절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게 되게 지금 방어적으로 바뀌어 있다.
1: 네.
0: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 그렇죠.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안 좋은 것이다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내성을 쌓아서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나한테 안 좋아? 그럼 끊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러니까 관계의 깊이라는 것도 형성이 안 되고.
0: 그러니까 쉽게 무균실에서 살아가려고 한다.
3: 그렇죠.
0: 뭐 이런 거죠.
3: 사람 관계를 누가 이제 그 겹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찬호 작가하고 지금 저하고 사이가 좋아요. 방송 끝나고 이제 헤어졌어. 한동안 안 봐. 근데 두 번째 또 우연한 기회로 또 만났어. 그럼 이제 두 번째 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뭐 하다 싸웠어. 더 이상 안 봐. 근데 또 세 번째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저런 싫든 좋든 관계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겹이 쌓여서 그 사람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연대가 가능하고 사상적 교류가 가능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취향의 문제라든가 너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의 문제라고 보고 가볍게 너무 여기는 거죠. 사람 관계를. 그러니까 손절사회라고 하는 것이 담지하고 있는 문제 제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사람 관계도 사물이나 어떤 경제적 관점으로 치환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어떤 관계 의존적 성향을 가진 게 인간인데 거기에 저항하는 또는 저해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거죠.
0: 가족으로 범위를 좁히면 물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저기 그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1: 네.
0: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죠. 그럼 이 경우는 손절이라는 단어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가족 관계에서는.
2: 가족 관계도 사실상 유사한 흐름이 많이 보입니다.
0: 네, 그냥 1년에 한두 번만
2: 네.
0: 그냥 그 안부 인사하고 뭐 이러는
2: 그것도
0: 거.
2: 그것도 굉장히 친밀한 경우이고.
3: 아니,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도 손절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가족이었는데 과감하게 그 가족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손절이라고.
0: 부모 자식 간의 관계.
3: 그건 칼로 물베기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만남의 횟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0: 그런데 오히려 네,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갈등과 스트레스가 더 심해가지고 네. 갈등을 빚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사실.
1: 제가 그랬죠.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네. 뭐 그런.
1: 절대 이 가족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걸 손절 사회의 경향이 짙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어떤 전통적 가족주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되었다라고 냉정하게 분석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아 나는 부모가 되는 것이 두려워. 나는 누구 배우자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겁이나 이런 것이 어떤 눈으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방어적 태세를 좀 들키기 싫으니까 좀 쿨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쿨하게 보이려는 것을 사회가 너무 잘 산다라고만 해석을 해버리면 그 이면에 어떤 고름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고 이 손절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너무 빠르게 소송 가버리잖아. 변호사 데리고 오겠다 그러고 깜짝 놀라거든요. 무슨 뭐 학생들끼리 다치면 소송, 학폭위, 변호사.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단계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만 터지면 아 내가 손해 본다. 나는 절대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질문이 너무
3: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갈등이 조정되고 갈등을 통해서 더 깊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제 갈등 곧 손절, 갈등은 곧 차단, 갈등은 곧 파국이 돼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사회 현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지만 풀 수도 있고 뭐 같이 술 한잔 마시고 풀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누면서 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옛날에는 뭐 모자무쌍가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등장인물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미워하지만 또 그 사람과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옆에서 노력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이어져고 나의 아저씨인가 드라마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녁 때만 더 모이는 그 술집.
1: 그래서 그 드라마들이 네. 판타지죠. 결국은.
3: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판타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인간 사회는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인간의 온기라고 하는 건데 손절 사회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희석화되는 희박해지는 그런 현상을 다루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0: 이제 되게 어려운 말이라고는 하지만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울리기는 하지만 같아질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화이부동처럼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 없다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화이부동을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울리는 것을 그 부담스러워하고 소통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휩쓸려 들어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냐면 경계심이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자기 정체성의 약화. 여기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1: 저는 오히려 자기 정체성이 이 확고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다고
0: 오히려 거꾸로
1: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취향, 나의 신념 이런 것들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약간의 여유 공간을 두고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가 너무 뚜렷하고 그걸 넘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고 아까 이제 방어적으로 변한 거 아니냐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어적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굉장히 나와 취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성이 높아지기도 해요.
0: 그러니까 그게 감염 속칭 비유적 표현 감염에 대한 어떤 그 경계심인 네. 건데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튼튼하다고 생각하면 감염에 대한 경계심은 상대적으로 줄죠. 오히려 개방적으로 갈 수 네.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휩쓸려버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될 것이다라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이게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자기 정체성 더 나아가서 주체성의 어떤 약화 내지 상실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2: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 나는 뭐 하는 인간이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 어떤 질문을 강하게 던지는 시점이 오잖아요. 실제로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 질문을 진중하게 던지지 못하고 그냥 기준에 맞춰서 막 전진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난 어떤 사람이지? 이런 질문을 뒤늦게 던지는 다르게 보면 자기 정체성이라든가 자존감에 대해 가지고 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고민한 적도 없는 그런 가정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떤 모험적인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역설적인 게 뭐냐면 인정 욕구가 큰 사람일수록 시험대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인정을 받고 싶은데 불인정을 받을까에
1: 대한 비난받을까 두렵죠.
0: 두려움. 네. 그것 때문에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기피하는.
1: 그렇죠.
0: 어쩌면 이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네. 또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그거를 인간의 본성으로 놓지 말고 사회가 그 인정 욕구라는 것을 너무 강요하고 주입했다. 네. 이렇게 보면 좀 사회 시스템이 그렇죠. 더 보이겠죠.
0: 그러니까 근데 인정 욕구가 발달한다는 것은 결국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인정 욕구가 발달하는 거거든요. 네. 그 정체성이 뚜렷하고 거기서 나오는 자존감이 크다면 남이 뭐라든. 그죠? 나는 나의 길을 가려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사실. 네.
2: 근데 그것도 참 공부도 잘하고 좀 돈도 많은 사람이 그러면 참 멋진데 사회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비꼬죠. 에이구, 네가 지금 그렇게 폼 잡고 살 때냐. 뭐 이런 식으로 비꼬버리니까 아, 내 자존감, 내 정체성이라는 것도 어떤 인정의 수위에 이르지 못하면 아, 이거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면서 또 억압 당하게 되죠.
3: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어디 강의를 가서 제 인생을 제가 스스로 정리하면서 그 모 시인의 식구를 지금 모방한 적이 있어요. 표절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청춘의 8알은 바람이었다. 이거를 제가 패러디해서 내 인생의 내 청춘의 8알은 외로움이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저 같은 게 외로움을 잘 타는 스타일이고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는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친구들. 그러니까 외로움에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또 반면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난번에 다시 한번 환원되는데 예전에 한번 다뤘던 외로움 문제를 우리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당하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 있는 반면에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는 못 있겠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유형이 이제 이렇게 극적 대별적으로 나눠지는 경우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즐길 줄 알고 또 외로움도 적절히 타서 누군가 끊임없이 만나려고 욕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여러 유형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딱 묶기는 힘든데 하여튼 흐름은 시대적 흐름은 심지어는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자신감이 없어서라든가 이래서 뭐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세는 분명하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게 추세다라고 하는
2: 우리가 일 같은 거 해보면 어떤 날 이제 하루 종일 무슨 업무적인 메일 응답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한 50명하고 대화를 했는데 얼굴 한번 안 보게 되는 거잖아요. 현대사회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제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군요. 편집자 얼굴 한 번도 안 쓰고 책을 다 냅니다 이제는. 그래서 나중에 만나면 좀 대면해져요. 꼭 만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굉장히 뭔가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하고 살아가지만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설어지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다 갖춰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아 그래도 다시 대면의 관계를 회복해야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뭐 비대면도 괜찮지 않나 이 질문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악순환이 되는 거지.
0: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이제 통화도 이제 기피하면서 아 메시지 네. 보내주세요.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1: 통화 불편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2: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년 전에는 어딜 네. 선배에게 문자를 보내 뭐 그랬었거든요.
1: 그러니까 폰포비아라고 이제 그 명명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화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오늘 이제 혼자라고 하는 테마를 고른 이유는 이제 명절 뒤끝이기 때문에 네. 명절하면 이제 가족이 이제 당연히 어떤 따라붙는 개념이고 근데 이제 가족 속에서 뭔가 힘을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 시기적으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혼자 사는 게 맞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테마를 그러니까 혼자로 좀 골라봤는데 근데 가족이 그렇게 되는 데는 아마 그런 게 가족이기 때문에 힘이 되기보다는 내가 가족이니까 너 인생에 내가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2: 전 세계 모든 가족이 그런 경향성을 지닌다면 가족의 본질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가족이니까 뭐 어때라는 말로 지금까지 선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반성해야 되죠.
0: 내가 네 부모니까 네. 내가 네 뭐 형 누나니까 내가 당신의 뭐 동생이니까 얼마든지 당신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부터가 결국은 갈등 요인이 되고 사람을 힘들게 가는.
3: 그러니까 저는 반대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절대 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정말 힘들 때 그래도 끝까지 내 옆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0: 그러니까 바로 그거지. 네. 나는 네 편이라고 탁 하면 좋은데.
2: 아니 근데 거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네. 기준이 있으니까 어떤 집안에 네.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뭔가 너는 왜 옆에 있지 않느냐. 너는 왜 그럼 나는 뭐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 것이 아 우리 가족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구나라는 기준으로 작동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0: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을 그래서 가족. 일수록 좀 더 예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1: 이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짧은 시간에 빨리 변하다 보니까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이 너무 달라집니다.
2: 맞아요.
1: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 자녀는 또 부모의 삶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큽니다.
0: 네. 네.
2: 부모의 조언이 다 틀리죠 지금.
3: 오늘 혼자라고 하는 주제로 다뤘기 때문에 제가 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아주 간단한 시예요. 한 줄짜리 시예요. 한민복 시인의 마침 또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이라는 시인데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지만 누군가를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그 당신이

0: 떨어져 있지만 같이 있다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편히 잠드는 가을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는데 쉬우면 그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네. 어려우니까 가화가 어려우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가족 간의 침묵을 다시 한번 다져보셔라 이 말씀드리면서
2: 너무 모범적으로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 그래도 끝은 이렇게 내야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4: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6.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8: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14: 잠시 후

0: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1: 권용주
0: 강다솜의
1: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2: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연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4: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0: 남도 K컬처 컨텐츠를 더하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2026 남도 컨텐츠 페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만나요.
1: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8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오후 4시에서 5시쯤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524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10시쯤 시작돼 밤 11시쯤 해소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 7시 기준 서울까지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부산 4시간 40분, 목포 4시간 10분, 강릉 2시간 40분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온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규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새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과정에 낭비를 없앨 것이고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매할 때 수천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이든 행정부 규제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십억 달러 손실을 봤다도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병력을 투입해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장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 사령부와 합동으로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위한 이동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작전 환경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11시 10분쯤 경기 화성 만세구의 3층 규모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이 3도 화상을, 30대 여성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0: 옮겨졌습니다. 또 5명이 목 가슴 통증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부산 부암동 부암고가교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SUV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넉 대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자 농구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12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박수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결승에서 양팀 최다인 24점을 올린 이해란과 21점을 기록한 강희슬의 활약을 앞세워 일본의 75대 70으로 승리했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농구는 5대5 농구에서 남녀 대표팀이 각각 금메달을, 3대3 농구에서는 남자 대표팀이 금메달, 여자 대표팀이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와 제주엔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남부 5에서 10mm, 제주 5에서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7도 등 25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쇼펜하우어 하면 염세주의죠. 그래서 그의 명언도 이런 게 전해집니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런데 사실 이건 편집해서 뒤가 잘린 거고 원문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런 금언을 지켜야 하는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사랑도 말고 미워도 말고 말하지 말고 믿지도 말자. 이렇게 살아야 하는 세상이 진짜 문제란 얘기입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3: 권영주
2: 강다솜의
3: 차카
2: 차카.
3: 아침부터 참 일리죠?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2: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3: 연휴가 끝나요.
2: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4일의 연휴가 끝났습니다.
3: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아쉬운 마음에 어제 과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위험한 게 바로 음주운전만큼 숙취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2: 이게 몇 시간 잤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 잡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3: 그러니까 차 막히는 시간 피해서 일찍 출발하고 싶다면 전날 과음은 당연히 피하는 게 좋고요.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많이 마셨다 그러면 푹 주무시고 몸속의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된 다음에 출발하시기를 바랄게요.
2: 네. 우리 권칼럼님도 네. 절대 과음하시면 안 됩니다. 연휴가 끝나는 게 아쉽다고요.
3: 아, 명심하겠습니다. 체중과 체질에 따라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니까 저는 뭐 안 마실랍니다.
2: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래요.
3: 끝나는 연휴의 아쉬움은 저희가 달래드리겠습니다. 일요일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토토의 아프리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섬세한 미각 카믈리에 박재용 실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용으로 상담을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사세 확장이로군요.
0: 네.
1: 자, 유용한 그 남자 차카차카 전담 변호사 유용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양한 교통법규도 알려드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 교통사고, 법률 상담 대환영입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선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0: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0: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0: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8: 권영주
7: 강다솜의
8: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7: 자동차 구매 계획 있으신가요?
8: 네, 영업용에 적합한 차, 레저에 최적화된 차도 다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7: 자동차 구매는 이제 차카차카 카물리의 박 실장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8: 메타리버 테크놀로지 박지용 이사,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차카차카 최고 미각, 카물리의 박 실장입니다.
8: 혼자서 늘 미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10: 네. 카물리에잖아요.
8: 아, 그렇군요.
10: 네.
8: 알겠습니다.
10: 여태 몰랐던 거예요, 설마?
8: 네.
10: 관심 좀 가져주세요.
8: 관심 갖겠습니다. 자, 14번째 구매 상담 오늘 독특합니다.
7: 9707번님의 구매 상담입니다. 개인 택시 자격 취득하고 운행할 차량을 선택 중에 있습니다. 가스, 전기, 가솔린 차종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전기차로 선택하려 했는데 이 운행하다가 배터리 충전량이 부족하면 장거리 손님을 못 태우게 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고민입니다. 어떤 차종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이제는 영업용 자동차까지 상담이 들어왔어요. 우리 영업용 자동차 처음이죠?
8: 아니, 그럼요. 네. 아,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9: 실제로 일반 승용차 고르는 것보다 영업용 차량 고르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8: 그럼요. 네.
9: 내 마음에 드는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장시간 운행하면서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승용보다 더 꼼꼼하고 개개인의 어떤 취향이 더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도 차량 선택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이죠.
8: 법인 택시는 뭐 무조건 싼 거죠. 네, 옵션 없이. 자, 새로운 유형의 상담에 우리 박 실장 눈빛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막 반짝반짝 빛나고. 시작해봅니다.
9: 네, 제일 먼저 개인 택시로 차량을 선택하기에 앞서 연료를 선택해야
8: 돼요. 연료.
9: LPG냐 전기냐 혹은 가솔린이냐. 여기서 가솔린은 아마 하이브리드 차종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8: 당연하겠죠. 네. 안 그러면 뭐 연료비를 충당할 수가 없는데.
9: 네. 저는 LPG나 전기 중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하이브리드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10: 네.
9: 네.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신다면 유가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LPG와 전기차로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0: 그러니까 택시용 자동차 중에 일단 연료는 두 종으로 압축이 됐는데 어떤 차가 목록에 올라올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는 택시를 타면 제가 못 타본 차, 좀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싶거든요.
8: 네.
10: 근데 막상 길에서 차를 잡거나 앱으로 차를 불러도 원하는 차가 오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9: 네, 맞습니다.
10: 그래도 좀 크고 좋은 차가 오면 괜히 반갑고 좋고 네. 그렇거든요.
9: 그래서 다소 큰 차로 오늘 추천할 택시용 차종은 현대 소나타 LPG와 전기차로는 현대 아이오닉5로 정했습니다.
8: 이 두 가지면은 지금 택시 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민하는
9: 네.
8: 둘 중에 뭐 할까? 그 고민 아니에요?
9: 네.
8: 제한적이잖아요.
9: 너무 제한적입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 자동차도 선택할 수 있지만 박 실장 추천은 이 두 차종으로 하겠습니다.
8: 일단 뭐 차종이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경쟁사에서 영업용으로 대적할 좋은 상품성의 자동차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9: 네.
8: 일단 두

0: 부종류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로군요.
1: 네네. 먼저 현대차 소나타입니다. 아예 영업용 중에 트림 이름을 모빌리티로 정해서 판매를 합니다.
2: 오.
1: 네, 제가 소나타를 추천한 이유는 사연자분께서 법인 택시를 하시다가 개인 택시 자격을 취득하셨는지 아니면 바로 개인 택시 자격을 취득하시는지 몰라서 일단 개인 택시를 하시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좀 더 경제적인 차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랜저도 영업용이 있지만 일단 가격이 높은 선에서 출발합니다.
2: 이 소나타가 생각보다 실내 공간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탔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가격이 얼만가요?
1: 네. 소나타 택시의 가격은 LPI 2.0 자동 변속기 모빌리티 한 종류 트림입니다. 2,595만 원입니다. 1열의 통풍 시트 38만 원, 현대 스마트 센서 64만 원 해서 총 2,697만 원입니다. 그랜저랑 비교하면 그랜저 기본 트림만 해도 4,217만 원입니다. 차량 가격이 1,5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2: 꽤 차이 나는데요?
1: 네.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에서 차이가 큰 편이죠. 그런데 차량 기본기는 가격 차이만큼 크게 차이 날 정도는 아닐 수 있는 거죠.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택시 차종이죠.
1: 네.
0: 무난하게. 그래서
1: 맞습니다.
0: 물어보면 왜 이거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무난하잖아요.
1: 네.
0: 부품도 그쵸? 많고
1: 맞습니다.
0: 고치기도 쉽고
1: 네.
0: 그래서 택시로 많이 쓰는 건데 그랜저랑 가격 차이가 조금 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차이가 클 줄 몰랐는데 막상 도로에 보면 그랜저도 좀 많은 것 같고 요즘은.
1: 네.
0: 그다음에 기아 K8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1: 네. 얼마 전에 그 기사님 중에 그랜저를 처음 출고해서 개인 택시로 사용하는 분과 대화를 해봤는데 그분은 이왕 좀 더 크고
0: 네.
1: 편하고 안전한 차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0: 본인에게는 자가용 같은 의미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2: 평소에 타고 다니시니까.
1: 그러니까. 네. 모두 개개인 차이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동의 서비스 질로 볼 수 있지만 같은 택시라면 소나타로도 충분히 이동의 서비스 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 사실 탑승객 입장에서는 어떤 차종이냐보다는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된
1: 네.
2: 차량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본격적인 추천 시작해볼까요? 택시 전용 트림의 상품성 어떻습니까?
1: 네, 소나타의 경우는 영업용 택시 모델이라 하더라도 9개의 에어백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하지 않지만 2열의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도 있습니다.
0: 예.
1: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외에 지능형 안전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 내장, 뭐 시트, 편의, 인포테인먼트 그 기본 품목의 상품성이 높은데도 가격 경쟁력이 좋은 것이 장점이죠.
0: 야, 소나타가 보니까 옛날 소나타가 아니네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지금 트림은 충분히 상품성이 높은 택시가 된 것 같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저렴해요.
1: 네.
2: 진짜요.
0: 2,697만 원. 아, 싸다.
2: 마음에 든다.
1: 너무 가격이 좋은 거죠.
0: 아니, 중형차 치고는 엄청 싼 거잖아요.
1: 네, 네. 영업용 용도의 차량이라 가격 결정에 고심을 아마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업용은 유지 관리가 좋고 내구성이 좋은 차량이 일하기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장났을 때 바로바로 정비가 가능하고 부품 수급이라든지 정비 결과가 만족할 수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2: 그러니까 결국 영업용은 내구성과 유지 관리가 좋아야 한다. 이 의미로 봐야겠는데 그런 점에서 내연기관에서는 소나타를 넘을 차가 없다는 거네요.
1: 네.
2: 그럼 전기차로 넘어가 네. 볼까요?
1: 두 번째 차종은 전기차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다양한 전기차 모델이 있지만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 등을 고려하면 전기차들 중 경쟁력이 있는 모델입니다. 아이오닉 5도 영업용 모델을 따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2: 오.
1: 기본형이 5,294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0: 가격 차이가.
2: 네.
0: LPG와 전기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군요.
1: 맞습니다. 컴포트 1과 컴포트 2 선택 사양을 추가하면 각각 120만 원과 40만 원이 추가되어서 5,454만 원의 가격이 됩니다.
2: 이야.
1: 물론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겠죠.
0: 근데 이제 보조금 받아도
1: 네.
0: 내연기관 가격만큼 나가는데 이게 그랜저 가격에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결국 전기차도 소나타보다 약 1,000만 원 이상 높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1: 네.
0: 그러면은 이게 가성비에서
1: 네.
0: LPG 소나타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2: 아유,
1: 능가할 차가 실제로 없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실제로 영업용 차량의 종류가 많으면 좋은데 기사님들도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급 차량을 운행하시려는 개인 택시 운전자분들도 있습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는 가격이 가장 중요해서 낮은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는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0: 그렇죠.
1: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오닉 5도 택시 용도로는 장점이 많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뭐 택시로 전기차를 하는 경우에는
1: 네.
0: 일반적인 중앙정부 보조금, 지방정부 보조금 외에 네. 자치단체가 추가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꽤 있어서 네. 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 아이오닉5가 실내 공간하고 활용도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차종들은 일단 실내 공간하고 트렁크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1: 네네네.
0: 본배가 들어가 있으니까.
1: 네네네.
0: 그러면 아이오닉5를 택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뭘로 봐야 돼요?
1: 결국 전기차의 장점이겠죠. 연료비 측면에서 LPG보다 같은 주행 거리를 달리더라도 LPG 가격에 비해서 전기료가 싼 것이죠.
0: 네.
1: 네. 하지만 거기에 이제 전기차는 소모품 교환의 스트레스가 내연 기관보다 덜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이런 거죠. 엔진을 교환할 필요 없습니다.
2: 네.
0: 그 비용 세이브 됩니다.
1: 네. 거의 뭐 브레이크 패드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타이어랑.
0: 그러니까.
1: 네. 그래서 이제 만약 개인 택시로 운행하신다면 주거지의 충전 인프라만 편리하게 되어 있다면 충전 습관을 운행 패턴에 맞춰서 운행할 수 있도록만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이 충전 습관을 갖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2: 연료비와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기차의 장점이 분명 있어요. 만약 장기간 유지하면서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높아진다. 그러면 차량 가격 회수할 수도 있겠네요.
1: 네.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총 소유 비용인데 어느 지점이 손익 분기점이 되는 지점인지는 이제 운전자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만큼 전기료가 아직은 내연기관 연료비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이 점에서 이제 전기차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요즘은 아이오닉 5 전기 택시 외에
1: 네.
0: 기아에서 나오는 SUV 전기 택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1: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EV3, EV4,
0: 그러니까.
1: EV5, EV6 그리고 PV5WAV까지 상당한 많은 종류의 전기차가 기아에 포진해 있습니다.
0: KGM도 가끔 보여요.
1: 있습니다. 토레스, EVX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택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택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탑승객 편의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녀노소 편안하게 승차, 하차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짐도 싣기 위해서는 트렁크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거죠. SUV 형태의 전기차는 차고가 높아서 노약자들의 그 어떤 승하차가 불편합니다. 세단형 전기차는 트렁크 공간이 또 다소 작죠.
0: 그렇겠죠.
1: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씩 만족하는 차량이 아마 아이오닉5라고 생각합니다.
2: 일리가 있는 추천입니다.
1: 두 분께서 기사님이라면 어떤 택시 선택하시겠습니까?
0: 어려운데?
2: 고민됐는데요,
0: 갑자기
2: 이거?
0: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2: 그러니까요.
1: 이게 왜냐하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라서 말씀드립니다.
0: 탑승자 관점에서는
1: 네.
0: 저는 그냥 전기 택시 타고 가는 게 좋긴 해요.
2: 저도
0: 조용해서.
2: 탑승자는 그렇죠.
0: 네, 조용해서.
1: 뭐 저는 아무거나 솔직히 다 상관없습니다. 만약 택시로 자동차를 선택한다면 저는 아이오닉5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250km 이상 장거리 운행에는 그 뭐 충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전기차가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배터리 문제나 고장 등의 이유로 정비를 할 경우 내연기관 차보다 정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0: 박지웅 실장의 추천이 그리 흡족하진 않지만
1: 네.
0: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택은 사연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2: 워낙에 까다로운 그런
0: 그러니까.
2: 추천이었습니다. 자동차 구매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카차카로 사연 보내주세요. 구체적으로 보내주실수록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박재형 실장의 추천으로 구매하셨다면 차카차카에 후기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차카차카 가믈리에 박재형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도원경이에요. 다시 사랑한다면.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차카차카 법률 상담 시간 돌아왔습니다. 교통법규는 물론 교통사고 관련 질문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 제가 가장 신뢰하는 자동차 교통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용관 변호사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청취자 질문에 앞서서 실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서 도로교통법과 이후 처리 과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사고 사례는 어떤 걸까요?
4: 예. 추석이었죠.
3: 네.
4: 예, 일단 그래서 추석 때 발생한 사고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추석에 남편이 운전을 하고 또 나하고 나는 이제 배우자입니다.
3: 그렇죠.
2: 네네.
4: 나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함께 고향을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남편과 실은 40%, 상대방과 실은 60%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나하고 아이들은 과실이 없잖아요.
3: 네, 그렇죠.
4: 그래서 나하고 아이들은 상대방 즉 이제 보험사한테 손해배상을 해달라 내가 다쳤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방은 남편 과실 40% 빼고 60%만 주겠다 이거예요.
2: 아이들도?
4: 네, 아이들도. 이 나랑 아이들은 과실 없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보험사와 그 부부고 저기 자녀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다. 그래서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남편의 과실은 곧 그 아내하고 동승했던 아이의 과실로 의제가 돼서 그 부분 빼고 주겠다는 거예요.
3: 아, 그래서 이런 논리가 있어요?
4: 아니, 그런 게 어딨냐. 대법원 판례에 있다.
2: 있어요?
4: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피해자하고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을 그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을 하는 거예요. 근거는 뭐냐면은 원래 나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잖아요.
3: 네.
4: 그럼 가해자는 누굽니까? 상대방하고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40%니까.
3: 네.
4: 그래서 나는 남편한테 청구하든

0: 상대방한테 청구하든 둘 다 둘 중에 한 명한테 100%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혹시 이제 상대방한테 청구해서 100%를 받으면 상대방은 그 중에 40%를 남편한테 다시 청구하겠죠.
1: 그러겠죠.
0: 근데 이제 남편하고 나는 같이 사니까 네. 같은 주머니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돈이. 네. 그래서 그 비율을 미리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상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1: 네. 야, 이게 저 부인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왼수인데. 어? 내가 저 집에서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 남편이 실수해가지고 지금 60만 원밖에 못 받게 생겼네 이거. 네. 40만 원씩 어디서 이거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0: 그래서 이 신분상이나 사회생활상 이런 관계, 밀접한 관계, 대표적인 이제 법적 부부나 아이하고 그 부모 관계겠죠. 이런 관계에서는 이런 가족을 태우고 운전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과실을 곧바로 내 자녀나 내 와이프의 과실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어쨌든 내가 피해자인데
2: 그러니까
0: 이거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거는 어디서 받냐?
2: 맞아요.
0: 그게 원래는 남편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1: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아빠한테 손 벌려야죠.
2: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 아버지 40만 원 줘. 난 100만 원 받아야 된다고요.
0: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차에 동승했던 차에. 그 책임보험금 한도가 있습니다. 네. 그거랑 이제 자기 신체 사고 손해 아니면 자동차 상해 거기에서 일부 보전은 받을 수 있어요. 등급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주의해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어딨냐.
2: 네.
0: 그래서 이런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은 개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라고 해서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뭐 줄기차게 주장은 하는데
2: 네.
0: 아직은 법원에서 바뀌지 않은 이론입니다. 확고하기 때문에. 언젠가 뭐 바뀌겠죠. 점점. 그래서 좀 운전을 조심하셔야 돼요.
2: 진짜 운전 조심해야겠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법률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차카차카 전담 변호사 유은건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은 내용 지금 보내주세요. 옹산과 전재덕이 함께한 노래 들을게요. 아무 말 말아요.

0: 봉선과 전재덕이 함께한 아무 말 말아요 들었습니다. 차카차카 전담 변호사 유용관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상담 본격적으로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5102번님의 질문이에요. 골목길에서 발생한 아주 경미한 사건인데요. 아주 큰 강조를 주셨어요. 운전자가 입원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없나요?
1: 일단은 사고가 나면 병원에 드러눕죠. 이유는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2: 예.
1: 그럼 일 못한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2: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경미한 사고라도 예전부터 일단은 병원 가서 최소한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그 입원을 해야지 이제 보상금이 많이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 가면 또 전치 2주 아닙니까? 기본이. 2, 3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건데 일단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0: 억울하죠.
1: 예를 들어 사이드 미러끼리 접촉을 했다. 그런 건 사실 내부에 사람이 다칠 이유가 없거든요.
2: 사람이 이거 인지도 못하는 경우 많아요.
1: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병원에 갑니다.
2: 그렇지.
1: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운전자 입장에서 좀 억울한 거죠.
2: 네.
1: 하지만 법적으로는 일단 입원을 아예 금지시킬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의학적 판단이기 때문에 의사가 이제 진료해서 못한 며칠이라도 입원을 허용을 해주면 입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왜 그리고 또 그 피해자 따라 틀린데 기존에 질환이 있었는데 아주 경미한 사고 때문에 좀 악화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입원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은
2: 예예.
1: 경미한 사고여서 입원 필요성이 없었는데 과잉 입원을 했다.
2: 아.
1: 아니면 기왕에 그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래요. 이걸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롱.
0: 그렇죠.
2: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다 이런 경우가.
1: 예.
2: 자, 연구이사님의 질문입니다.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회전하는 차하고 충돌했을 때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보다 더 높아질까요? 뭐가 높아져요? 높아진다면 얼마나 높아질까요? 이런 질문인데 충분히 이해하셨죠?
1: 예. 이 높아진다는 건 이제 과실률을
2: 이제 얘기하는 거죠.
1: 일단 회전이라고 하면은 우회전, 좌회전, 회전 교차로 진입할 때 또 나올 때, 그다음에 진로 변경할 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0: 네.
1: 그럴 때 이제 방향지시등을 켜야 되는데. 통상 이렇게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회전을 할 때 사고가 나면은 민사과실은 한 기본과실에서 10% 정도 가산을 합니다.
2: 아, 그래요?
1: 예. 이렇게 이제 가산을 하는데 중요한 게 혹시 최근에 방향지시등을 점등 안 하면은 예전에는 과태료였는데
0: 네.
1: 벌점을 부과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벌점 부과.
2: 10점을.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1: 그 지금 입법 예고가 이미 돼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1: 그래서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2: 예.
1: 벌점을 10점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8월에 그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 지금 9월 달에 뭐 반대 의견 청취해가지고 지금 10월부터 뭐 개도를 하려고
0: 예.
1: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경찰청에서. 경찰 입법으로. 그래서 저희가 벌점 2개가 1년 단위로 40점부터면은 40일 면허 정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한 번 안 켜서 10점을 부과받고 뭐 한 달에 뭐 한 네 번 받으면은 바로 면허 정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0: 꼭 켜야겠네요, 이거.
1: 예. 뭐 이유가 방향지시등을 안 켰을 때 사고 확률이 높고 또 뭐 보복 운전 그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감정적으로 이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벌점을 부과한다는 건데
2: 명절 연휴에
1: 예예.
2: 버스 전용차로 들어갔다가 30점 맞고 놀래 가지고 다시 본인 차선 들어올라 그러는데 방향지시등 안 켜서 또 신고당해서 10점 맞고
0: 면허 정지.
2: 바로 그 자리에서 정지네요.
1: 예,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좀 그 통계상으로도 그 공익 신고 하잖아요. 법규 위반.
2: 네.
1: 신호 위반이 1등이랍니다.
2: 신호 위반이
1: 1등이고 두 번째가 방향지시등 안 켰다고 공익 신고가 들어온대요.
2: 요즘 저 자동차에 블랙박스 있어 가지고
1: 예,
2: 내 앞에
1: 예.
2: 안 켜고 들어오잖아요. 찍어서 그냥 올려 버립니다.
0: 그렇죠.
1: 예, 그렇습니다. 예.
2: 제가 솔직히 말하면 한번 신고 당했습니다. 네, 뭐 이게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저기 가서 경찰서 가서 거기서 과태료 낸 적이 있습니다.
0: 어이구.
1: 지금은 이제 과태료죠. 이제 네. 범칙금으로 바뀌는
2: 그러니까.
1: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방향지시등은 약간 습관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운전할 때 회전을 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이제 미리 켜는
2: 그러니까.
1: 그걸 이제 습관적으로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네.
2: 차가 뒤에 있든 없든
0: 그렇죠.
2: 켜는 습관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0: 맞아요.
2: 아는 뭐 누구는 같이 시승하는데
0: 네.
2: 정말 안 켜더라고요.
0: 네. 그러면 안 되죠.
2: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0: 자, 1030번님의 질문입니다. 막무가내 무단횡단 보행자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생각 없는 보행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로 바뀌었어도 일부러 천천히 가는 보행자들 많아졌다는 사실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보행자도 신호위반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안 되나요? 많이 분노하셨어요, 이분 지금.
1: 그렇죠. 요즘에 또 무단횡단을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죠.
1: 저희가 도로교통법 10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횡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 이런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횡단을 해야 됩니다.
2: 예.
1: 그리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 있잖아요.
2: 예.
1: 거기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법이 있어요. 그리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을 하면 안 되고 또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곳에서는 횡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법규에 이렇게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몸이 불편한 그 지체장애인 경우에는 그 다른 교통 방해 없이 횡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질문한 경우처럼 무단횡단이라고 하면은 뭐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적색불에 횡단을 했다든가
2: 네.
1: 횡단 금지 표지가 있는 그 도로에서 횡단을 했다든가 이런 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과거에는 그냥 민사 과실 비율만 무단횡단자 그 과실 비율 해가지고 차 과실 비율을 해서 이제 민사 손해배상 영역에서 보행자의 피해에 대해서만 차가 배상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됐거든요.
2: 예, 예.
1: 근데 최근에는 이제 블랙박스 영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가 그 보행자를 부딪히면 파손되잖아요.
2: 네.
1: 그게 차의 물적 손해에 대해서 보행자를 상대로 또 역으로 소송을 합니다. 그럼 수리비가 500만 원 나왔다. 그럼 보행자 적색불 무단횡단 뭐 과실비율 60%다. 60%를 수리비의 60%를 달라고 소송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2: 예전에는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이었다면
1: 예,
2: 지금은
1: 예.
2: 보행자에게도 무언가 횡단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1: 그렇죠, 그렇죠. 예.
2: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는군요.
1: 이건 이제 민사적으로 그렇게도 되고
2: 예.
1: 또 그 실무상 범칙금 한 2, 3만 원이 또 부과가 됩니다. 무단 횡단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규율이 되고 또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로 바뀌었다. 그 일부러 천천히 가는 보행자들도 많아졌다.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녹색불 건넜는데 중간에 이제 신호가 짧아가지고 보행자 적색불로 바뀌잖아요.
0: 네. 뛰어야 되는데.
1: 이럴 때는 법에는 그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다 못 건널 것 같으면 중지하고 되돌아와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2: 되돌아온다고요?
1: 예, 예.
2: 3분의 1을 갔는데 바뀌었어요.
1: 예.
2: 어, 바뀌었네? 다시 되돌아오는 게 더 어렵잖아요.
0: 아니, 그러면
1: 그러니까
0: 뛰어야죠.
1: 판단을 하셔야죠. 어.
2: 아.
1: 네. 그러니까 아, 건널 것 같으면 빨리 가고 이렇게 지금 질문처럼 천천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2: 근데 이제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1: 예, 예.
2: 천천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천천히 가는 보행자들이 있는데 이때 사실 차량 신호는 또 이제 차량 녹색 신호로 바뀌어서 출발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2: 네.
1: 사고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보행자한테 아까처럼 이제 범칙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 현실적으로
2: 그렇죠.
1: 차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2: 이럴 때도 이제 그 가끔 성격 급하신 분들은 빨리 건너시라고 빵빵 되거든요.
0: 아하.
2: 그러면 지나가다가 보행하시는 분이 한번 딱 고개를 돌려서 한번 쫙 째려봅니다. 나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 네가 가면 나한테 빵빵 돼? 어? 그리고는
0: 그렇죠.
2: 가끔 또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버티고. 그럼 또 분쟁이 생기는 거죠.
1: 맞습니다.
2: 어, 그러니까 너무 빵빵 대지 마시고 천천히 걸어가도록 양보해 주시면 되죠. 자, 6937님의 질문이에요. 장롱면허 14년이고요. 운전 시작한 지 2년 됐습니다. 아직까지 접촉사고 없는데 문제는 주차하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살짝 턱이나 벽에 아주 바람에 스치듯이 스치는 바람에 범퍼 옆쪽 흠집이 심각합니다. 아, 매우 많이 접촉하셨군요. 보험 처리하면서 자기 부담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험 할증 되는지 보험료는 그대로인지가 궁금해요. 뭐 이런 경우 많죠.
1: 이게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제도가 있잖아요.
2: 그러니까.
1: 예,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보험을 최초 가입하면 총 29등급이거든요.
2: 29등급.
1: 최초 가입할 때 11등급을 딱 부여를 합니다.
2: 아, 중간 정도가
1: 예,
2: 되는 건가요?
1: 그래서 할증이 되면 1등급 쪽으로 할증이 되는 거고
2: 아.
1: 할인이

0: 내면은 최대 이제 29등급까지 할인. 그러면 우리가 29 빼기 10이라 하면 18. 네. 18년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죠.
1: 계속 매년 그렇죠, 사고 그렇죠. 안 내면. 예.
0: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할증, 그러니까 어떤 수리를 하면은 사고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할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준은 보험 처리하면은 자기 부담 된다고 하는데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 보험료는 그대로인지 이 기준은 이제 1등급마다 한 5% 정도 상승이 되거든요. 보험료가. 예. 그래서 이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가입할 때 물적 할증 기준 선택하는 거 좀 기억나세요? 네. 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네네네. 원, 200만 원.
1: 처음에 자차 부담금, 그렇죠, 본인 그렇죠. 자기 부담금 네네. 결정하죠.
0: 물적 할증 기준을 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적 할증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을 선택을 했다. 근데 수리비가 한 15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자차 처리를 하잖아요.
1: 예예.
0: 그러면 그 200만 원 미만이니까 0.5점으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건이다 하면 1점이죠. 네. 1등급이 상승되는 거예요.
1: 아, 1점에 1등급이.
0: 예,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뭐 사고가 난 이력하고 이 할증된 등급 합쳐 가지고 보험료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1: 그럼 6937님은 좀 보셔 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교체하는 것보다 살짝 연고를 좀 발라 주셔 가지고 상처를 안 물게 하는 게.
2: 그 왜 요즘 뭐 DIY로 하는 거
1: 그러니까.
2: 괜찮아요.
1: 그렇죠. 우리가 뭐 저기 뭐 덴트 한다고 하기도 네. 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2: 맞습니다. 6887번님의 질문이에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정류장 진입 시 미리 일어난 노인 승객이 급정거가 아닌 상태에서도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진 경우 버스기사 과실이 있는 걸까요?
0: 일단 버스기사의 형사 책임이든 민사 책임이든 버스기사한테 예. 어떤 과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급정거를 했다든가 운행을 하는데 이유 없이
2: 그렇죠.
0: 뭐 어떤 과속을 했다든가 이래서 그 움직임 때문에 넘어져야지 버스기사한테 과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사안은 사안 자체에서도 미리 일어난 노인 승객이 급정거가 아닌 상태에서도 다리에 힘이 없어 그냥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2: 네.
0: 이건 당연히 이제 버스기사 과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걸 물어봤을까? 버스기사 과실은 없지만 이 차량 탑승된 승객은 버스 회사한테 치료비 같은 거를 이제 청구할 수가 있어요. 보험금으로.
2: 그래요?
0: 과실 유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객이 다친 사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3조 책임에 따라서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 이외의 부상이나 사망은 일단은 책임을 져주도록 하고 있어요. 버스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비 같은 걸 이제 청구를 하거든요. 통상은. 근데 이제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기사의 과실도 없고 이게 아무런 운행상 그 영향이 없는데
1: 그러니까.
0: 이걸 치료비 물어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분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런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도 자동차 운행 때문에 발생한 사고여야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판례상 있는 게
2: 네.
0: 버스가 정차했고 승객이 내리다가
2: 네.
0: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좀 넘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실제 아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더니 이제 법원에서는 정차는 버스 운행으로 볼 수는 있다. 버스 그 운행 중에 과정이니까.
1: 예.
0: 하지만 그 정차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 승객이 잘못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기 때문에 운행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승객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거예요.
2: 그러니까 운행 이런 경우도 때문에여야 하는군요.
0: 예.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운행이 뭐 좀 과격했다든가 이런 게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1: 저는 여기서 그 들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게 설령 뭐 운행에서 급정거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을 때 대체 급정거의 기준이 뭐냐?
0: 급정거요?
1: 네.
0: 아 이런 승객이 넘어졌을 때.
1: 급정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천히 버스 기사가 정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자가 느꼈을 때 이건 너무 빨리 쓰는 거잖아. 이건 급정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급정건데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급정거의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0: 그게 실제 소송에서 다투어질 때는 그 버스 내부 영상 그게 이제 증거가 되거든요. 버스 내부 영상을 보면은 그 몸이 순간적으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2: 네.
0: 그 순간적으로 이제 서 있는데 그 정지하는 행위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 그 약간 튕겨져 나간다고 해야 되나?
1: 예.
0: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다른 승객도 가만히 있는데 손잡이 잡고 사실 요 사례처럼 뭐 갑자기 쓰러졌다. 다리 힘이 없어서 넘어진 것처럼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러면은 급정거 같은 걸로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부 영상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2: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건 변호사님께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질문 보내주세요. 교통사고 상담의 경우 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정확한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차카차카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샵 8001번 무료인 미니로도 보내실 수 있어요.
1: 이은건 변호사님.
0: 예예. 예.
1: 나오셔서 감사해요.
0: 예, 감사합니다.
1: 다음 달에 또 봐요.
0: 예, 뵙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2: 지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2: 9월도 벌써 다 가고 있군요. 전조등 켜기입니다.
1: 요즘 해지는 시간 일몰 몇 시인 줄 아세요?
2: 한 7시 정도면 깜깜해지는 것 같은데.
1: 일몰 시각이 6시 30분 격입니다. 이미 6시 반부터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다는 거죠.
2: 이렇게 해지는 시간이 점점 빨라질 때 가장 무서운 게 스텔스 차예요.
1: 맞아요. 분명히 앞에 차가 안 보였는데 눈앞에 갑자기 빨간 브레이크 등이 보인다. 이거 정말 무섭죠.
2: 요즘 차들이 좋아져서 자동으로 전조등이 켜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자동으로 켜지지 않는 자동차도 꽤 많습니다.
1: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내 차를 발견하지 못한 뒤차가 들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거든요.
2: 그래서 전조등은 내가 잘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잘 보라고 켠다고 생각하시면
1: 그렇죠.
2: 돼요.
1: 그렇죠. 나 여기 있어요. 네. 하고 켜세요. 출발 전에 전조등 스위치 오토로 한 번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나뿐 아니라 뒤차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전조등 켜기 꼭 실천해 주세요. 오늘의 끝곡은 리틀 리버밴드의 레미니싱입니다.
2: 자, 즐거운 주말입니다. 연휴는 끝나가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1: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차카차카.

0: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부산역 내에서 이동하던 무궁화호 기관차에 바퀴 한 개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철도공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오후 4시에서 5시쯤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량 524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10시쯤 시작돼 밤 11시쯤 해소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40분, 목포 4시간 30분, 강릉 3시간 10분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온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규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새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과정의 낭비를 없앨 것이고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매할 때 수천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바이든 행정부 규제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십억 달러 손실을 봤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7일 계획 평화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너무 크게 패하고 있어 해협을 즉시 개방하는 합의를 맺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이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이란의 제안을